하나의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발달장애 바이올리니스트 이휘담 씨와 피아니스트 나윤호 씨의 특별 협연도 펼쳐지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이동약자 관객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평일 낮 시간에 공연을 열고요. 관객의 작은 소리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릴렉스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해서 발달장애인도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로 꾸며집니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신규 강사 양성교육 수강생을 7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교육 과정은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강의 기법, 관련 법령과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요. 교육 대상은 장애인식 개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고 교육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교육비는 무료고요.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신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서울 강남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시기회 확대를 위해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신진작가 공모전에서 선정된 최유진, 권라빈 작가의 개인전으로 신진 장애예술인 전시 경험을 쌓고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됐는데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강남장애인복지관 갤러리에서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고요. 최유진 작가의 전시는 7월 7일까지, 권라빈 작가의 전시는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래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헬렌 켈러 센터에서는 이제 대부분 후원금 또 이제 기업의 모금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후원받기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이제 문화여가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은 문화여가 힐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쉬고 휴가도 가고 그다음에 자신의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아직 후원자분들의 인식에는 장애인은 이렇게 문화여가 하면 약간 사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나 여가 프로그램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안해 드리면 그거 말고 좀 다른 건 없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이렇게 트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뭐 장애인 아동의 이렇게 그 교육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치료비 또 성인들의 여러 가지 치료비, 재활치료비 이런 것들은 후원이 잘 됩니다. 생계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문화 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약간 그거는 조금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것까지 필요해? 뭐 이런 느낌도 그렇죠. 좀 있을 것 같은데.
1: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도 그 좀 이렇게 문화 여가를 통해서 경험도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험이 넓어져야 사실은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도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0: 그렇죠.
1: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여가 활동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에게 중요할 텐데요. 네. 그만큼 삶에 큰 의미가 되죠.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동하고 또 성인하고는 약간 조금 집중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제가 이거는 좀 2회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시청각 장애 아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0: 예.
1: 보통 시청각 장애 아동 가족들을 보면 이제 아동만 이렇게 장애 아동 하나만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0: 예.
1: 그러면 가정에서 주로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사실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왜냐하면
0: 예.
1: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장애 뭐 아동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0: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형제 자매들은 주로 네가 양보해라, 네가 참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들에 대한 그 장애 아동의 그 자녀나 또는 그 형제 자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 지원도 정말 필요합니다.
0: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1: 이게 사실은 이제 형제들이 이제 장애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눌려 있는 거죠 감정이.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아이 그 장애 오빠나 언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이게 어른이 될 때까지 이제 그런 상태로 되기도 하고요.

0: 또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돼서 나중에 커서 이제 성인이 되면 아예 부모님이나 가족하고 절연하기도 하고 예, 이제 이런 상태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에 아주 이제 그 집중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병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제 부모님들이 따라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쉬는 날이 돼도 어디 놀러 간다든가 하는 것들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부모님들이 피곤하신 걸 아니까 자녀들이 놀러 가자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 예, 시청각 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함께 여행을 간다는 건 좀 쉽지 않겠죠.
0: 네, 왜냐하면은 장애 아동을과 같이 함께 여행을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예. 또 시간도 많이 들고
1: 그쵸.
0: 또 특히나 이제 그 외부의 시선 이런 것들도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를 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가족 힐링 캠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1: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0: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정도 이제 장애 아동들 가족을 한 6분 정도 선정을 해서 이제 가족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이제 그런 여행을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아동 가족인데요. 누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생이 시청각 장애 아동이에요. 차지증후군 아동. 그런데 이 가정은 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약간 이제 그 조금 막노동 같은 이런 일들을 예. 하시면서 생계를 이렇게 꾸려 나가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제주도로 갔어요.
1: 예.
0: 근데 이 가족의 이제 누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 누나가.
0: 그래서 예,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제주도를 처음 가봤대요. 누나가 그때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정도, 5학년 정도 되니까 사실 요즘은 제주도 정도는 웬만하면 유치원 때 뭐 많이 몇 번씩 갔다 오죠.
1: 한 번쯤은 예, 가보죠.
0: 한 번 이상은 다녀오는데 자기는 비행기도 처음 타봤고 이 가족 전체가 그다음에 또 자기는 이 제주도도 처음 와봤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풀빌라를 빌려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들 시간 따로 아동들은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아동들 시간은 아동들만 모아서 따로 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들도 저희가 이제 담당 직원이랑 자원봉사자 해서 이제 그 아동 형제들만 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1: 예.
0: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자기 동생이나 부모님 신경 안 쓰고 그냥 마음껏 자연에서 놀고 또 이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침 또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1: 예.
0: 그리고 나이가 다 4, 5, 6학년 정도. 그러니까 또래 이렇게 그 집단이 형성이 돼서 여행을 갔다 온 후에도 이렇게 같이 연락하고 궁금해하고 또 부모님들도 또 서로 장애 이렇게 서로 아이들의 장애 상태라든가 경험을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힐링이 됐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1: 뭐 누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도 같이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요.
0: 그럼요.
1: 조금 해방되는 느낌도 그쵸. 들으셨을 것 같고요.
0: 네.
1: 부모님들도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0: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네. 수영장에서 마음껏 노시고 네. 아이들도 놀고 또 장애 아동도 아버지나 뭐 이렇게 수영하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1: 그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건 아마 장애 아동 당사자였겠죠.
0: 그렇죠.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애가 심해서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아동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1: 예.
0: 부모님들이 과감하게 튜브에 이렇게 태워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1: 자, 오늘은 시청각 장애 아동 가족의 문화와 여가 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차수경의 용서 못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실험한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네,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발달장애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 중에 보여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면 먼저 로봇 같은 말투와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손을 일정한 패턴으로 흔들거나 하는 성동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때 성동 행동이 주요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정 부분 상동 행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한 상동 행동이 주변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동 행동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기도 하세요.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상동 행동이라고도 불리는 자기 자극 행동 SSB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동 행동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운동이라고 알려져 왔어요. 실제로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수영을 하면 물속에서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물의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또 에어로빅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동네 동사무소에서만 가도 참 많이 운동이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배우기도 쉽고 비용도 싸고요. 때로는 자폐성 장애의 특성이 심한 경우 수영이나 에어로빅처럼 단체로 강습받는 것이 좀 여건상 힘들 수도 있어요.
1: 비장애인과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배우고 싶어도 주변 학생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발달장애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 네.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운동이 힘들다고 해도 수영이나 에어로빅뿐만 아니라 20분 정도의 가벼운 조깅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 예.
2: 특히 한 연구 결과에서는 조깅 후에 학습 환경에서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극 행동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에어로빅이나 조깅처럼 하는 사람이 좀 재미있게 느끼는 활동들은 장애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아쉬운 점은 운동이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런 객관적인 수치로 계산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수영을 해서 얼마나 상동 행동도 감소하고 본인이 편해졌는지 몰라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시고 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히 객관적으로 뭐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운동과 행동의 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 결과들만 있었어요. 어떤 운동을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해야 좋은지에 대한 연구는 적고 운동을 했더니 이러한 상동 행동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었다는 어느 단편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들만 많았던 거죠.
1: 예, 운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았군요.
2: 네, 맞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운동을 해야 좋을지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요. 이 연구는 미국에 위치한 뉴저지 주립대학의 건강과 인간활동센터에서 진행되었던 연구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아서 신체활동과 운동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아청소년들의 신체활동과 운동 또한 미국 연구자들의 주요한 관심 분야 중 하나예요. 게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며 성인들의 활동량도 줄어들고 비만율이 높아져서 보건학 연구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 발표되었던 연구이고 현재까지도 큰 의미가 있는 연구거든요. 이 연구가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7명의 소아청소년 평균 연령 13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어요. 학생들의 키는 평균 4cm이고 몸무게는 평균 60.1kg 정도였고요.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아청소년의 경우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자기자격 행동이 감소되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손 흔들기나 반향어 같은 자기자극이나 여러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로 따로 선별을 한 거죠.
1: 예, 반향어나 자기자극 행동이 감소가 됐군요. 반향어라는 말은 청취자분들께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반향어는 타인의 말을 그대로 의미 외에 소리만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요. 뭐 밥 먹었어? 물어보면 그대로 나 뭐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밥 먹었어?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익숙한 환경인 교실에서 실험에 참여했는데 교실에서는 운동 전후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고 15분 정도의 운동 전 행동을 관찰한 뒤에 체육관으로 운동

0: 운동을 하기 위해 이동을 했어요. 운동은 일주일에 2, 3회 운동을 5회기 시행하였고 운동은 매회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자전거, 제자리뛰기 같은 기계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했는데 운동성이 이제 강한 고강도 운동이나 저강도 운동 이렇게 나누는 거죠. 두 운동 모두 10분과 20분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이후에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운동 후에는 15분, 30분, 45분, 60분까지 자기 자극 행동의 횟수를 측정해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떤 운동이 효과가 좋았을까요?
1: 고강도 운동을 오래 하게 되면 지치니까 상동 행동이나 문제 행동이 좀 감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연구 결과는요. 저강도의 짧은 운동이 자기자극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한 저강도 운동 중에서도 10분간의 짧은 운동이 20분간의 운동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약한 저강도 운동을 짧게 하는 거죠. 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운동을 끝내고 1시간 뒤까지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20분 정도의 길고 강한 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자기 자극 행동의 빈도를 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을 했는데 자기 자극 행동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초등학교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특수학급 학생들을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 시간 전에 운동을 시켰다고 해요. 이 연구처럼 저강도의 운동을 10분 정도씩 시킨 거죠. 특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에서 심한 강도로 1시간씩 운동한 날은 괜히 운동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운동한 날 학생들 전부 다 각성 상태, 흥분 상태가 되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처럼 저강도 운동을 10분 내외로 실시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신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고요. 그러니까 저강도 10분의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집중력이 그 당일이죠. 당일은 좋아지고 오히려 얌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 아침에 10분의 저강도 운동, 2교시에 10분의 저강도 운동 이런 식으로 진행해봤는데 집중력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결정적으로 수업 시간 중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화내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분 저강도 운동은 몸도 힘들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은 사실 고강도 운동인데요. 수영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참 고마운 운동이거든요. 수영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근육도 성장시킬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 10분, 뭐 수영 이런 식으로 고강도 운동 접목해서 하면 발달장애인들의 그 운동에 대한 폭도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발달장애인 가진 분들께 적절한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2026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번 하반기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1: 아, 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 만성질환과 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문의이신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12차에 걸쳐서 무료로 힐링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0: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만성질환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건강 관련 강의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라이프스타일 중에 한 가지 습관인 씻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위에 치아가 있냐고 질문을 하시면서 숙제를 내주셨는데요. 추추추 프로젝트. 좀 신선한 자극이 됐거든요.
1: 네,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꼭꼭 씹어보셨을까요?
0: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밥을 좀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특별히 21세기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의 몸도 아니고요. 내 몸.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0: 예.
1: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꼭꼭 씹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돈을 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한 끼 식사만이라도 식사 시간을 5분 더 늘려보시기 운동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0: 예, 오늘부터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씹는 일에 어떤 효과가 숨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1: 네, 자,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은 그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화기계, 신경계, 대사기능 등 몸 전체의 구성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게 되는데요. 그 첫째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 소화에 큰

0: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씹는 동안 힘 분비가 증가되어서 입안에 힘이 충분하게 이렇게 차게 되면 음식물이 부드럽게 될 수 있고 삼키기에도 훨씬 쉬워지겠죠. 그리고 입안을 청결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몇 번 드렸던 그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도 꼭꼭 씹어야지 침 속에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화가 탄수화물의 소화가 입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또 음식물의 표면이 넓어지면서 이 넓어진 표면 때문에 위와 장에 있는 소화 효소의 작용이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둘째는 위와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잘 씹은 음식은 위에서 더 쉽게 섞이고 분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시거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실천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포만감을 높여주어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식욕을 촉진하는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만 먹어 하고 이렇게 배부름의 신호를 알려주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서로 작용을 하면서 한 가지가 많아지면 한 가지가 작아지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 이상이 지나면은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에너지가 충분해 그만 이렇게 신호를 저희에게 보내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뇌의 시상 하부에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 포만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을 때는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만족감이 느껴지니까 식욕도 사실 살짝 억제가 되고 과식을 예방하게 되면 체중 관리나 비만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 꼭꼭 씹어 먹는 것부터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빨리 먹는 사람일수록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넷째는 혈당 조절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충분히 씹으면 음식 섭취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물론 음식의 종류나 양에 따라서 이제 인슐린의 분비가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다른 곳에 충분히 사용되어야 할 이 인슐린이 소화 때문에 과다 분비되는 것도 막아주게 됩니다. 다섯째는 특별히 치아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씹는 행위는 턱과 잇몸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어서요. 침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입 안의 산성도를 조절하면서 충치균의 증식을 억제하게 돼요. 그래서 치아를 보호하는 데도 이 씹는 일은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뇌 기능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씹는 동안에 이 턱 근육뿐만이 아니라 이 뇌에도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이 연구들에 따르면 씹는 동안 뇌 혈류가 증가하고 또 집중력과 깨어있는 상태 유지가 더 잘 되면서 인지 기능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훨씬 활성화된다고 해요. 자, 일곱 번째는 식사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냥 뚝뚝 끊어서 내려 보내는 것보다 꼭꼭 씹을 때 음식의 맛과 향도 잘 느끼게 되고 그러면 만족감이 더 올라가겠죠. 자, 이 이외에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에 따르면 이 씹는 근육인 저자근을 잘 움직이게 되면 귀 안의 귀지도 자연 배출이 되게 되어서요. 귀의 청결뿐만 아니라 건강을 귀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말 실천해야 할 한 가지 습관으로 이 씹는 것을 권장하고 계시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위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음식을 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씹는 방식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1: 예. 모든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은 평소에 천천히 드시나요?
0: 네, 그렇습니다.
1: 매우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습관을 어떻게 들이셨고 또 어떻게 유지를 하시나요?
0: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저희 도시락을 싸갖고 갔잖아요. 그때 예. 도시락을 함께 먹던 이 친구들이 밥을 굉장히 빨리 먹었어요. 저희는 집에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라 이거를 항상 듣고 왔던 상황이라 저는 좀 천천히 먹는 편이었는데 이 친구들을 따라 먹다가 밥 먹는 시간이 엄청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희 남편의 식사 시간이 저보다 3배가 느린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내가 심각하구나 느끼고 제가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을 따라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식탁에 이제 함께 앉을 때 각자가 읽고 싶은 책을 한 권씩 들고 식탁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다 집어넣고 수저를 일단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수저를 들고 있으면 무엇인가를 계속 입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숟가락을 딱 넣고 수저를 놓은 다음에 꼭꼭 씹으면서 책의 한 문단이 끝날 때까지 그 한 숟가락의 밥을 꼭꼭 씹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돋보기를 끼고 책을 이렇게 두세 단어가 보이는 정도였기 때문에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꼭꼭 씹는 연습을 시작하게 됐고 이렇게 남편과 보조를 맞추게 되면서 저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졌죠. 요사이 정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저는 한 끼 식사 시간을 한 시간을 비워두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5분의 여유가 없으면 차라리 먹지를 않습니다. 물을 마시든지 이렇게 왜 간헐적 단식도 하시잖아요.
1: 예.
0: 그래서 하루에 저는 두 끼만 먹는 날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식사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꼭 씹어 먹기의 숨은 효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주원이 부릅니다. 아껴둔 사랑을 위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자,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도 네. 7월의 첫 주말을 맞이했군요.
2: 네. 예. 여름의 중간을 지나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땡볕을 피해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도심을 떠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이럴 때 어디로 갈지 고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송 잘 청취하시면 장소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 겁니다.
1: 정답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자, 무장애 여행하기 좋은 장소 오늘은 어디로 안내를 해 주시나요?
2: 오늘은요. 신상 무장애 여행지로 갈 건데요. 예. 수도권이고 또 무장애 여행지로 사랑받게 될 그곳입니다.
1: 앞으로 예.
2: 네. 해안 절벽에 무장애 데크길이 잘 마련됐다는 소식에 제가 또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이곳은요. 경기도 화성시에 새로 생긴 네, 서해 황금 해안길입니다.
1: 신상 여행지에다가 황금 해안길이라고 하니까 예, 기대가 됩니다.
2: 아, 네. 황금 해안길은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궁평항부터 출발을 합니다.
1: 예.
2: 궁평항 주차장은 매우 넓어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요. 또 이곳 궁평항은 경기 둘레길의 경유지이기도 합니다. 궁평항에서 새로 개통한 황금 해안길이 시작되는데요. 이곳은 지난 6월 말에 임시 개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전면 개방입니다. 황금 해안길은 궁평항에 시작해서 제부도까지 약 한 17km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 데크길입니다.
1: 궁평항이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2: 네, 그렇죠. 궁평항이 유명세를 타는 건요. 제부도까지 하늘길을 오가는 서해랑 해상 케이블카 정류장이 있어서인데요.
1: 예.
2: 제부도는 바다가 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섬입니다. 그런데 해상 케이블카를 운행하면서부터는 제약 없이 오갈 수 있는 섬이 됐습니다. 게다가 궁평항에서부터 제부도까지 또 걷기 좋은 길이 새로 개방되면서요. 휠체어 트레킹 코스로 아주 안선맞춤 여행지가 됐습니다.
1: 구간이 꽤 긴 거리인데요.
2: 네. 궁평항은 3코스의 출발지이기도 한데요. 궁평 낙조길이라고 부릅니다. 궁평항에서 시작해서 제부도까지 라이딩 할 건데요. 서해의 물물과 썰물이 있어서 시간대에 따라서 풍경이 확 바뀝니다. 특히 서해는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해서요. 노을 지는 시간에 맞춰서 여행하면은 일석이조의 여행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전체 코스는 아주 평탄한 데크길이 잘 이어져 있어서요. 휠체어 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해 황금길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1: 예, 요즘 신상 여행지는 접근성이 좋은 무장애 여행지로 만드는군요.
2: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해 황금길도 그런 곳 중에 한 곳인데요. 대부분 무장애 코스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또 서해안의 특성상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고요. 곳곳에 포토존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1: 예, 무장애 여행은 접근성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2: 그렇죠.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고 해도 휠체어 사용인 등 관광약자가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무장애 여행지라고 할 수 없는데요.
1: 예.
2: 서해 황금길은 대부분 평지이고 또 구간구간 데크길이 이어져서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1: 자, 그러면 서해 황금길은 어떻게 여행을 하면 좋을까요?
2: 네, 먼저요. 여행 전에 이온 음료나 생수는 꼭 챙기시고요.
1: 예.
2: 또 긴 책모자, 또 팔토시. 또 선크림도 꼼꼼히 바르고 더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1: 선크림 중요하죠.
2: 네. 그리고 전체 코스 중에 3코스를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1: 예.
2: 길도 예쁘고 휠체어로 걷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어서 이곳부터 여행하시면요. 서해 황금길 최고의

0: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요 곳곳에 장애인 화장실도 잘 마련돼 있어서 화장실 걱정이 없습니다.
1: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걸으면서 바다를 마음 놓고 감상을 할 수 있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요 또 바다멍 하기에 딱 좋은 곳인데요.
1: 아, 바다멍.
0: 네, 민물과 썰물의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경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또 걷다 보면 바다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요. 네, 바다로 내려가는

0: 임종한 곳은 궁평 해송길인데요. 이름 그대로 울창한 해송 사이로 뻗은 멋진 숲길입니다. 해송길에서는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 길이 어찌나 좋던지 지금도 생각나는 구간입니다.
1: 예, 바닷가 길 근처 편의시설도 괜찮은가요?
0: 물론입니다. 이곳은요, 궁평 관광지라서 대부분 상업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게다가 오래되고 울창한 해송 사이로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걸을 수 있어서 더위 식히기에 딱 좋았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근사한 조형물도 있어서요. 사진 찍기도 참 좋은 곳이고요. 전망대 곳곳은 또 강화 유리벽이 있어서 바닷바람이 강할 때나 비가 올 때 이곳에서 바다 감상을 하면 좋을 곳입니다. 또 숲길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 군락지가 있어서요. 계절 따라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 예,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어디에 다다르게 될까요?
0: 네. 궁평 해송길이 끝나면 드넓은 서해 갯벌이 펼쳐집니다. 황금해안길은 데크길과 평탄한 길이 섞여 있는데요. 이곳은 100mm 데크길입니다.
1: 황금해안길에 다양한 길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오래된 해안 절벽을 따라 해안길을 만들어서요.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고요. 또 이곳 주민들은 해안 주변에서부터 터를 잡고 오랜 시간 바닷일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100mm 해안 절벽을 따라서 펼쳐진 한 2km 정도 데크길은요. 길이 워낙에 잘 정비돼 있어서 누구나 안심하고 걷기 좋은 길입니다. 또 밀물 때는 절벽까지 물이 차들고요. 또 멀리 해안을 따라서 데크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1: 예, 오늘도 알차고 친절한 여행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새로 개방한 서해 황금 해안길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우의 하룻밤의 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한창 화제가 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나도 보고 싶은데 화면의 설이 제공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적 있으셨죠? 특히 OTT 프로그램은 화면 해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요,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지상파와 같은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 방송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고요. 편성 기준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방송은 이른 새벽 시간이나 평일 낮 시간에 주로 편성되는 바람에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 시청 시간대에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채널 운영 필수 지정 사업자의 경우에 전체 채널 평균이 아니라 각 채널별로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방송 환경을 개선한다는 건데요. 이번 변화가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고 오, 요즘 방송 보기 훨씬 편해졌네 하고 우리 시각장애인 시청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애인 방송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될 거예요. 자, 7월 3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태연이 부릅니다. 해피.

0: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시각장애인들 위한 보조기기 회사 리보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영업부 최병두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버튼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제 전화부터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웹 검색할 때도 버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을 굳이 꺼내지 않고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2년 정도 이쪽에서 일을 했는데요. 2년 넘게 했는데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저도 이제 다른 영업을 하다가 이쪽 보조기기 회사 영업을 하는 건데 조금 특수한 부분은 있어요. 한정된 사람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과장님 제가 너무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뿌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친구 자녀가 또 이제 시각종이랑 안 좋은 친구가 애가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 생각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만족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본인들의 이제 시각의 뭐 중증이나 뭐 저시력 경증 부분에 맞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잘 한번 시연도 해보시고 경험도 해보셔서 제일 필요한 제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생활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그만큼 뿌듯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1: 정보통신 보조기기 회사에 근무하는 최병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일을 하다가 이 회사에 근무하게 됐는데 시각장애인에게 이 보조기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 중도에 실명한 분들의 경우에 시력을 잃기 전과 같은 업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특히 업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가 많이 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러브올릭이 부르는 화분, 어반자카파가 부르는 그날의 우리.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여행을 간다거나 이제 뭐 차 안에서 움직일 때 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신세미 씨는 혹시 어떤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채우시나요?
1: 저는 플레이리스트 그 제작하는 일도 했지만 사실 일로서가 아니라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게 제 취미? 어떻게 보면 제 일기 쓰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뭔가 제 감정에 와닿았던 곡을 이제 시작으로 그 곡에 어울리는 곡들로 이제 채우다 보면 플레이리스트 뚝딱 이제 만들게 됩니다.
0: AI한테 안 맡기고?
1: 제 일이었는데 뺏기기 싫어서 제가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플레이리스트 공개하는 거가 굉장히 일기라고 하셨으니까 더 좀 네. 부끄럽지 않아요?
1: 맞아요. 조금 사적인 느낌도 있어서 그쵸? 이걸 누가 평가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0: 그럴 수 있겠다. 막 야, 네. 음악평론가인데 뭐 이런 노래를 들어?
1: 맞아요. 수준 음악의 수준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들도 있죠. 계시기 때문에
0: 많아요. 네,
1: 조금 네. 이렇게 눈치가 보일 때가 있죠.
0: 하지만 마치 내가 일기를 쓰듯 기록해 나간다. 네. 그럼 플레이리스트가 수백 개겠네요.
1: 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정말 그래서 날짜로 검색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예전에 만들어놨던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0: 그러면은 어플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럼 하나의 어플로만 계속 쓰는 거예요?
1: 또 그렇지 못해서 이제 여기저기 퍼져 있죠. 그래서 가끔은 여기 있었는 줄 알았는데 또 저쪽 플랫폼에 가 있고 이래서 저도 이걸 좀 하나로 합치고 싶은데 이제 그때그때 이용하는 그 음악 서비스가 달라지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네. 예.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진짜 즉흥적이거든요.
1: 그때그때 딱.
0: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한 번에 못 올라옵니다. 한 세 번을 뚫어야 돼요. 제 마음을 한 세 번 움직여야 돼요.
1: 마음의 그 장벽이 조금 높으시군요.
0: 되게 높아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리스트를 켰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삭제합니다.
1: 궁금한데요? 그 안에 이제 성공에 들어간 노래들은 진짜 좋은 노래들일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드는 노래들이죠.
1: 공유.
0: 언젠가는 네.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네. 수요는 없지만 제가 공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0: 저 오늘 어떤 노래 듣나요?
1: 네, 오늘은 이제 힙합 장르에서 좀 유명한 기법인 샘플링을 한 노래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샘플링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음악을 막 가위처럼 가위질하듯이 자르고 붙여넣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그 위에 새로운 음악을 입히는 그런 방법인데 네. 요즘엔 사실 힙합 장르에서만 아니고 다양한 장르에서 샘플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해서 이제 색다른 느낌을 만들어낸 음악들 선곡해봤습니다.
0: 샘플링. 그 저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힙합은 한 99%가 샘플링이라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제 멜로디를 못 지어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음악에서 멜로디나 어떤 소리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 위에 비트를 입히는 게 힙합이었죠.
0: 그렇군요. 네. 자, 첫 곡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첫 곡으로는 바흐의 G선상 아리아라는 곡을 샘플링한 레드벨벳의 음악 가져왔습니다. 이 G선상의 아리아가 1717년에서
0: 1700?
1: 네. 네. 그 1723년 사이에 쓰여진 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2022년에 한국의 걸그룹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된 건데요.
0: 레드벨벳이 샘플링했다.
1: 네.
0: 바흐의 곡을.
1: 네.
0: 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스토리가 있네요. 재밌네요.
1: 너무 새롭죠.
0: 네. 네.
1: 사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는 레드벨벳 이전에도 이제 샘플링에 종종 사용됐던 곡인데요. 1998년에는 이제 미국과 독일의 뮤지션이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었어요. 그 이름이 스윗박스였는데 이 스윗박스가 G선상 상의 아리아 선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곡 제목이 Everything's Gonna Be Alright이라는 곡이었는데 특히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어서 수차례 한국에 내한 공연을 펼친 바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이 좀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를 특히 좋아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그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클래식이잖아요. 그쵸?
1: 맞아요.
0: 가요를 만들 때 생각해보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맞아요. 네네. 너무 친숙한 멜로디고 그쵸. 좋아했던 곡이니까 여기에 어떤 새로운 걸 얹어도 사람들이 좋아할 확률이 높은 건데요. 사실 스윗박스가 이렇게 샘플링한 이후에 2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레드벨벳이 바흐의 탄생일인 2022년 3월 21일에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쥐선상의 아리아 연주와 함께 이제 멤버인 웬디와 슬기의 허밍이 곡의 포문을 열고요. 이어서는 이제 예상치 못한 좀 강렬하고 날카로운 힙합 비트가 이어지는데요. 이 쥐선상의 아리아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인데 이거 시대의 어떤 특징에 비해서 조금 더 낭만적이고 우아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곡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음악이에요. 근데 레드벨벳이 이 클래식 음악이 가진 좀 여러 가지 다양성 중에서 좀 현대판 환상적인 춤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약간 바로크 그리고 또 현재를 오가면서 우아한 현대판 무도회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의 음악적인 성취가 아닐까 싶고요. 활동 당시에 또 레드벨벳이 고전 명화를 재해석한 의상이나 영상을 선보여서 화제가 네. 또 됐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 필하모닉에서도 Feel My Rhythm

0: 이라는 곡을 또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발표를
1: 와,
0: 했는데,
1: 재밌네요.
0: 이 오케스트라 버전도 꽤 좋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 들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1: 왜 오늘 안 들어요?
0: 그러게요. 오늘 레드벨벳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레드벨벳이 부릅니다. Feel My Rhythm.

0: 진짜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1: 네.
0: 재밌어요.
1: 그쵸.
0: 그리고 말씀해 주신 오케스트라 버전은 꼭 찾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레드벨벳 이전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제 1세대 아이돌인 H.O.T.부터 클래식 샘플을 시작했었는데요. H.O.T.는 베토벤의 음악을 샘플링했었습니다. 이 곡은 또 1998년 IMF로 힘들어하던 그런 국민들에게 위로가 됐던 곡인데요. 바로 H.O.T.의 빛이라는 곡이고요.
0: 좋아했던 곡입니다.
1: 네, 이 곡은 또 멤버인 강타가 직접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맡아서 이제 강타의 첫 작곡과 데뷔곡이기도 합니다. 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인 합창에 제4악장 환희의 송가 이 멜로디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곡에 녹여냈고요. 이 곡은 또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로도 잘 알려진 익숙한 선율이라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음에 들어보실 곡은 박지윤의 4집 수록곡 달빛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당시 박지윤이 성인식이라는 곡으로 이제 가요계에 확실하게 눈도장을 남기고 나서 이 후속곡으로 이어갔던 곡인데요.
0: 네.
1: JYP의 박진영 그리고 현재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이 함께 작곡을 또 맡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0: 두 거인이 그냥
1: 맞습니다.
0: 작곡을. 네.
1: 이제 특히 방시혁이 이제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 하바네라 의 강렬한 리듬을 이 곡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원곡의 리듬에 맞춰서 좀 정직하게 박자를 지켜서 노래하는 대신에 좀 어절을 뚝뚝 끊어가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써서 조금 더 세련되고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그렇죠?
1: 네.
0: H.O.T.의 빛 그리고 박지윤의 달빛의 노래 이어서 들을게요.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들의 모습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그치 못하게 가로막고

0: 네. 자, 들을 때마다 좀 느꼈던 거지만 옛날에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박지윤
1: 네.
0: 씨는 목소리가 진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것
1: 맞아요. 따라할
0: 같아요.
1: 수 없는 목소리가 톤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겠습니다. 이 곡은 도입부부터 친숙한 멜로디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17세기 독일 작곡가인 요한 파일베르의 캐논의 그 선율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캐논의 코드 진행은 굉장히 단순한데 좀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순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코드 진행을 이 곡에 사용함으로써 이제 오랜 날, 오랜 밤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고 잊지 못했던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가사와 멜로디가 좀 일치하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0: 네. 그 파일베르 캐논은 광고 음악에도 많이 나왔고, 그죠?
1: 네.
0: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그 다음 곡도 어떤 곡일까요?
1: 네, 이번에 이어서 들어볼 곡도 역시 친숙한 클래식인 비발디의 사계를 샘플링한 이연우의
0: 진짜, 예.
1: 너무 좋은 곡이죠.
0: 네.
1: 헤어진 다음날이라는 곡입니다. 이연우는 비발디 사계 중에 이 겨울 2악장 멜로디를 이 곡에서 샘플링했고요. 당시 일화로 들어보니까 이연우가 TV에서 이 비발디 사계 겨울 2악장을 듣다가 바로 영감이 떠올라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진짜 이렇게 친숙한 멜로디에 헤어진 다음날의 어떤 쓸쓸한 풍경을 너무나 잘 담아낸 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바로 들어보시죠.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0: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 고 뮤직.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해서 색다른 느낌을 주는 곡들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듣겠는데요. 네. 이번에도 바흐를 샘플링한 곡이 있습니다. 헤이의 주댐무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서는 바흐의 미뉴에트 쥐장조를 샘플링했고요. 바흐의

0: 이누이트 지장조 역시 정말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는
1: 왠지
0: 그런
1: 왠지 들어봤을 것 같아요.
0: 네, 클래식 네. 중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멜로디에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헤이가 여기에 굉장히 맑고 또 투명한 감성을 더해서 새로운 감성의 곡으로 탄생을 시켰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주댐무라는 곡 역시도 레드벨벳 조이나 오마이걸 걸그룹에 의해서 계속 리메이크되는 곡이 됐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파페라의 여왕 사라 브라이트만의 Anytime Anywhere이란 곡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이제 클래식에서 가장 슬픈 선율을 가지고 있는 곡으로 꼽히는 네. 이제 토마소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인 G 마이너라는 곡을 샘플링했는데요. 이 곡이 어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발견된 그 미완성된 악보를 복원한 클래식 곡이라고 해요. 근데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 곡을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오케스트라 편곡 그리고 본인의 그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목소리를 더해서 크로스오버 곡으로 이제 또 재탄생시켰습니다.
1: 네, 들어보시죠. 헤이의 주댐무 사라 브라이트만의 Anytime, Anywhere 이어서 들을게요.

0: 네,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한 멋진 곡들 감상하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노래입니다.
1: 네, 네. 마지막 곡도 이제 캐논을 샘플링한 곡을 골라봤는데요. 스윗박스의 Life is Cool이라는 곡입니다.
0: 아, 이것도 샘플링 곡이었어요.
1: 네, 앞서서 네. 악뮤 노래 들을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캐논의 코딩 진행은 조금 순환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운이 남는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이제 캐논의 어떤 코드의 변주처럼 기쁨을 주는 그런 변주들이 세상에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잘 담아낸 곡입니다.
0: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쉬지 않는 뇌. 그런데 휴식 중에 위와 같은 생각을 자주 하면 정말 쉬는 게 아니다. 휴식한다고 말하지만 뇌는 쉬지 않고 있다. 단지 외부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뿐 내면의 다른 과제에 푹 빠져있는 셈이다. 그러니 실은 휴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을 먹고서 어떤 목표지향적 과제를 수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배회하는 마음에 맡긴 채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 흘러가는 대로 둔다니 마치 편히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외부에 집중할 일이 없을 때 우리 뇌는 자신을 돌아보거나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일로 생각보다 더 바빠서 지치고 있을지 모른다. 타인의 마음을 추론한다? 이는 마음이론이 하는 일 아닌가? 실제로 뇌의 마음이론 회로와 기본 설정 네트워크는 영역이 겹친다. 대표적으로 전두엽의 안쪽 영역이 중복되는데 1장에서 설명했듯 이 영역의 역할 중 하나는 현실과 표상을 분리하는 일이다.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그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추상적인 뭔가를 더 떠올리는 역할이다. 이 영역이 마음이론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도 포함되어 있다니 그만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일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이처럼 현실과 분리된 표상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시기를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대상 영속성, 즉 눈앞에 물건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만 2세 무렵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는 어떤 상태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후 2주, 1살, 2살이 된 아기들의 뇌를 촬영해 어른의 뇌와 비교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도 생후 2년이 되어야 어른과 비슷해졌다. 피아제 이론과 뇌 연구 결과가 대략 비슷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정리하면 생후 초기 2년 내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표상 세계가 터를 잡는다. 이렇게 보니 우리는 아기 때부터 일종의 투잡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인생의 절반은 바깥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지만 나머지 절반은 퇴근에 다른 일을 했던 셈이다. 외부 현실 세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을 때면 수시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타고 내면의 공터로 돌아가 거기에 표상의 건물을 지으며 살아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머릿속은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로 넘쳐난다. 그 하나하나가 크고 작은 표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건물이 촘촘히 들어선 장소가 마음이라는 세계다. 그렇다면 그 세계 안을 거닐 때 우리는 흡사 조물주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짧게 설명했지만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뇌는 다른 흥미로운 현상도 보인다. 뇌의 네트워크 연결에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짧은 연결은 약해지고 긴 연결은 강해지는 것이다. 마치 시골 마을에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선 다음에는 도로망을 정비하여 큰 도시로 확장 건설하는 일과 비슷하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어중간한 골목길은 줄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시원하게 뚫어 장거리 도로를 확충하듯이 말이다. 이처럼 내면 세상의 정신적 제국을 건설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된다. 이 과정을 청소년기라고 한다. 마음을 다루는 뇌과학의 기술 1. 몽상과 명상.
생각 멈추기. 몽상을 줄이고 뇌에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잠잠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평온을 이루고자 하는 활동이 있다. 바로 명상이다. 명상도 방법이 다양하다. 명상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활동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딴 생각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어딘가에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집중 또는 관찰 대상은 자신의 호흡을 비롯한 신체 감각일 수도 있고 외부의 어떤 점이나 문양일 수도 있다. 호흡이나 신체 감각도 기본 설정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외부 자극에 해당한다.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활동하는 내면이란 표상세계, 즉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바깥 현실 세계와 별도로 구축한 세계를 가리킨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내 몸도 외부 세계다. 따라서 내 몸의 호흡이나 신체 감각 혹은 내 몸 밖에 어떤 점이나 문양 등은 모두 외부 자극이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은 감소한다. 실제로 진행한 연구에서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명상이란 우리의 정신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 무대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셈이다. 표상세계 밖에 있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관찰함으로써 딴 생각의 흐름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연습이다. 그래서 명상하는 동안에는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기대하려 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명상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지침이다. 즉, 무비판적으로 관찰하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괴로운 몽상 대신 명상을 생활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거의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필요한 자극이 적은 환경이 좋다. 그렇다고 다른 자극들을 완벽하게 차단해야만 명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딴 생각의 흐름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어딘가에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함으로써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을 전환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0: 적어도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단순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 설령 주변에 다른 자극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자극을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그들이 내는 온갖 소리를 무비판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자리 잡고 하는 명상보다는 딴 생각이 더 들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다스리는 연습이 된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이처럼 최소한의 자원을 통해 의도적으로 몽상을 멈추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명상의 장점이다. 외부 환경에 어떤 번거로운 준비를 하지 않고도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앞서 소개했던 몇몇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들과 다른 점이다. 가령 운동하기, 대화하기, 놀기, 음악 듣기, 걷거나 산책하기 등의 경우에는 나름의 크고 작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명상은 외부 환경에 어떤 조건을 마련해서 거기로 우리의 주의가 끌려가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호흡이나 신체 감각 등 이미 항상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활용해 거기로 일부러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명상에서 요구하는 집중은 직접적으로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의 집중이다. 이를 운동과 비교해보자. 가벼운 달리기를 하면서 발목의 움직임이나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방식에 집중하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의 원리와 유사해진다. 따라서 이런 순간들을 일종의 생활 명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활동들은 반드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쉬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몽상 속을 배회할 수 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다고 운동을 안 한 것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상은 딴 생각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활동이다. 딴 생각을 하면서 명상을 했으면 그것은 딴 생각을 한 것이지 명상을 한 것은 아니다. 물론 명상을 하면서도 딴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라고 부르지 않는가. 즉, 딴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만큼 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토록 다스리기 힘든 딴 생각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셈이다. 다만 명상도 명상 나름이다. 통용되는 명상 방법이 다양하니 그리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어딘가에 집중해서 몽상을 덜 떠올리도록 하는 명상도 있지만 떠오르는 몽상을 가만히 관찰하라고 하는 명상도 있다. 한 곳에 집중하는 명상에 비해 떠오르는 대로 관찰하는 명상의 경우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더 활동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뇌과학자의 명상법.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를 소개해보겠다. 아무래도 나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며 사는 사람인 것 같다.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도 그렇고, 글을 쓰는 작업도 그렇고,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 상담이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떠올리길 권장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상담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리는 행위가 도움이 된다. 이해하려는 대상이 자신의 마음이든 타인의 마음이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떠올릴 줄 알아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록 상담할 때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려서 하더라도 그 이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연상이 필요하다.

글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다. 일단 자유롭게 떠올리면서 다양한 내용을 펼쳐놓은 다음 그 중에서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선택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하는 두 작업이 모두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유롭게 무언가를 떠올리는 성향은 어릴 적부터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되거나 출판을 염두에 둔 글쓰기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다. 어쩌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활발한 아이였는지 모른다. 그런데 앞에서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활발하면 우울해지기가 쉽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었다. 그 시절 기억 중 명상과 관련된 재미있는 경험이 있다. 죽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음을 잘 관찰해보자.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였던 것 같다. 평소에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살아서 뭐하나 같은 생각들이 자주 떠올랐는데 이 생각들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궁금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포착해보기로 했다. 바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다. 설령 자신의 마음이라 해도 그렇다. 생각이나 감정은 조금만 지나도 희미해져 버린다. 제대로 포착하려면 떠오르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로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하루는 포착에 성공한 듯 했다. 그 순간을 가만히 관찰해보니 일종의 신체 감각처럼 느껴졌다. 마음이라기보다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같았다. 하지만 평소에 자주 느끼는 여느 신체 감각과는 다른 생소한 느낌이었다. 뭔가 피부에 닿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멀미가 나거나 졸린 느낌 등은 익숙한 신체 감각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신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 피부에 모기가 앉았나 보구나 혹은 속에서 배탈이 났나 보구나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느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몰랐다. 굳이 그것과 가까운 경험을 고르자면 일종의 수치심 같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는 신체 반응이 아니라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느낌은 신체 감각 같은데 그것을 일종의 감정처럼 심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할까? 이토록 애매하면 사람이 헷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무튼 이 느낌이 들고 나면 이것이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듯 했다. 피부에 뭐가 닿는 느낌이 들면 모기가 앉았나 보구나 생각하고 속이 불편하면 배탈이 났나 보구나 하고 떠올리듯이 이 생소하고 모호한 느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면 죽는 게 낫겠구나 하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것을 포착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작 이런 감각 때문에 그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가?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감각이기 때문이었다. 죽어야 할 그럴싸한 이유가 아니고 말이다. 죽고 싶다는 마음의 출발점을 마침내 발견했는데 그저 애매모호한 신체 감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실은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있다. 총 3번의 비슷한 실험으로 이루어진 연구라서 단계적으로 소개해보겠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의 책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저자는 마음 이론이 사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위에서 각자 자기만의 설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하는데요. 마음 이론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원인을 꼽자면 개인차, 상황의 복잡성,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이 세 축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남 탓으로 고통을 돌리는 심리, 즉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보지 않으려는 심리적 가림막이 어떻게 원망과 혐오를 강화하는지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 이해의 방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책,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중학생이 되던 날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려왔다. 그날은 교회에서 마니또 발표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밤새 게임을 하다가 청년부 언니들을 따라 새벽송을 돈다. 약속된 집의 대문에서 캐럴을 부르면 문을 열고 쿠키나 과자를 내어준다. 그 쿠키와 과자를 투명 셀로판지로 포장해 양로원이나 보육원으로 보낸다. 1986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모든 시간이 꿈 같다. 꿈처럼 지나갔다.

0: 얘들아, 일어나. 크리스마스 아침이야.
1: 조금만 더.
0: 다들 한 방에서 잤네.
1: 우리 방 냉골이야. 내가 시간을 놓쳐서 연탄 못 갈았어.
0: 은수야, 동생들한테는 시키지 말라니까.
2: 네.
0: 어제 몇 시에 잔 거야, 니들? 응?
3: 새벽송 돌고 오니까 새벽 2시?
1: 나도 갔어. 큰언니 보호자로.
0: 혜수가 언니 보호자로 갔다고?
3: 눈 다 녹아서 걸어다닐만 했어요.
1: 에? 미끄러질 뻔한 거 내가 잡아줬잖아.
3: 오, 그랬지.
0: 은수는 크리스마스 연극은 잘했고?
2: 아, 묻지 마세요. 난 정말 진지한데 사람들이 왜 웃었는지 모르겠고.
3: 재밌어서 웃은 거야. 너 놀린 게 아니라.
1: 그래, 언니는 비극보다는 희극 쪽이야.
2: 난 비극 작가가 되고 싶다고.
0: 일어나봐. 응?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
1: 아빠 왔구나.
0: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3: 뭔데요?
0: 은미네 가족 알지? 오늘 새벽에 은미 동생이 태어났단다.
1: 멋지다. 크리스마스가 생일인 거잖아.
3: 아니, 은미는 이미 형제가 다섯이잖아요.
1: 그럼 여섯째가 태어난 거야?
2: 비닐하우스에 산다고 안 했나?
0: 그래서 은미 엄마랑 아기는 병원으로 갔고 아이들끼리만 있거든. 너희들이 가서 아이들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1: 당연히 당연히 가야죠.
0: 음식도 만들어 가서 같이 먹고.
1: 제가 떡볶이 만들게요.
3: 전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주먹밥 만들게요.
1: 그럼 난 뭐하지?
3: 혜수 너는 3분 수프 따뜻하게 데워가.
2: 어제 교회에서 받은 초코파이도 가져가야겠다.
0: 그리고 너희들이 작아서 못 입는 옷들도 챙겨놨으니까 가지고 가고.
1: 네. 크리스마스일 줄 알았는데. 기다려봐. 어제 뉴스에서 김동완 통보관 아저씨가 돈 올 거라고 그랬거든.
3: 그 아저씨 말이라면 믿어도 되지.
2: 회장님 내 차네?
4: 안녕하세요.
5: 그래, 어디 다녀오는 길이고?
3: 네, 비닐하우스촌에 가는 길이에요.
2: 오늘 새벽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 집이에요.
4: 산모와 아기는 병원에 있고 그 집 아이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사가지고 아이들 돌봐주러 가요.
2: 별걸 다 말해.
5: 아이고, 그래, 좋은 일들 하는구나. 성탄절 잘 지내거라.
4: 네.
1: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4: 난 부자가 좋아. 어디 가시는 길일까? 근사한 양복 입고.
2: 무릎 위에 성경책 못 봤어? 성탄절 예배 가나 보지.
4: 회장님 옆에 그 오빠 봤어? 우리랑 눈도 안 마주치던데? 아는 사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3: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4: 진짜 그렇게 안 봤는.
1: 먼저 인사 안 하길 잘했어.
3: 가자. 그런데 어제 회장님 내서 새벽송 돌 때 뭐 줬는지 알아?
2: 뭐?
3: 막걸리 두 병. 그 집 기사님이 내다 줬다?
2: 그거 지금 어디 있어?
3: 교회 냉장고에 넣어놨지.
2: 고급 막걸리일 텐데
3: 누가 먹을까? 캐롤 부르는 아이들한테 술이라니.
1: 그 과자를 미처 준비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
4: 네? 설마 회장님 네 집에 과자가 없겠어? 아까 여쭤봤어야 했나. 괜히 이

0: 비닐 하우스에서 지내지?
1: 지난 가을에 화재로 집이 없어졌다잖아. 그 후로 여기서 지낸대.
0: 그럼 여기선 처음 겨울을 나는 거네. 아빠는 안 계신데?
1: 아저씨는 트럭 운전하느라 집에 못 들어올 때도 많고.
0: 이렇게 추울 줄 알았으면 우리 방 난로라도 가져올 걸 그랬어.
1: 올 겨울이 덜 춥길 바래야지.
0: 아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바랬던 거 취소야.
2: 덜렁이, 음식만 싸고 젓가락을 안 가져왔다니.
3: 젓가락은 있을 줄 알았지. 얘들아, 이 언니는 호떡도 만들 줄 안다?
2: 뭐야? 호떡 재료는 오늘 안 가져왔다고.
3: 그거는 다음에 해준대.
2: 아, 해봐.
4: 아, 매워요? 동생들은 매운 거 못 먹는데.
2: 오, 정말 안 매운 떡볶이야.
3: 고추장이 꽝꽝 굳어서 넣을 수가 없었거든.
1: 그래서 대신 간장을 넣었지.
5: 바닥 난방도 없는데 우풍도 너무 세다.
2: 최대한 많이 껴입혔어.
0: 밤에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 애들만 두고 갈 순 없잖아.
1: 봉사자들이 올 거래. 우리도 너무 늦지 않게 가자.
2: 헤어질 때 지수 울까 걱정이다.
0: 절대 안 울어. 내일

0: 아빠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 읽는 중.
1: 벌써 몇 번째니? 다 외웠겠다.
0: 다 외우려고. 근데 안 외워지네. 우리 혜수는 꿈이 뭐니? 그 다음부터 외워지질 않네. 생각이 많아져서.
2: 어? 어? 나도 그거 물어봤는데?
3: 어? 어? 어 어디 봐봐. 어? 언니 카드. 아 그럴 리 없어. 아빠가 언니랑 같은 말을 썼을 리가 없어. 얼른 아 빨리 줘봐.
2: 아, 더 이상은 비밀이야.
3: 에이?
4: 그래서 혜수 꿈은 뭔데?
3: 비밀이야.
4: 꿈이 없는 거 아니야?
3: 있어. 있거든. 그림 그리는 사람 되고 싶어.
4: 화가?
2: 둘째 언니는 왜 그렇게 얄밉게 말해?
3: 내가 못할 것 같아?
1: 너무 힘들까봐 그러지. 너 방구 후 알아? 그 사람도 죽은 후에 유명해졌어.
2: 어?
1: 살아있을 땐 그림체를 못 구해서 항상 동생한테 돈 보내달라고 편지 쓰고 그랬어.
3: 언니 있잖아 나한테.
4: 누구? 어떤 언니?
3: 셋이나 있는데 뭐.
4: 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혜수의 패트런이 돼야 하는 거구나.
3: 이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한 거야. 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주 싹을 죽여.
1: 너를 단련시키는 거야. 강해지라고.
3: 됐다!
4: 지수는 꿈이 뭐야?
2: 어? 어 나는 내 꿈은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
1: 그러니까 그 소원이 뭐냐고.
2: 어 지금은 은민의 가족한테 집이 생기는 거.
3: 아니 그러니까 언니의 꿈.
2: 어, 난 그냥 그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 꿈이야. 이런 꿈도 있잖아.
3: 어 답답해.
1: 왜? 지수는 봉사자가 꿈일 수도 있지.
2: 어, 어, 그래. 나 봉사자. 엄마처럼 봉사하면서 사는 게 내 꿈이야. 그럼 연수 언니 꿈은 뭐야?
4: 난 뭐 글쎄.
2: 회사원?
4: 야 세상에 회사원이 꿈인 사람이 어딨냐?
1: 왜? 누군가는 직장을 갖는 게 간절할 수 있지.
2: 맞아.
1: 아 근데 꿈은 직업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어.
2: 어 그래. 연수 언니 뭐 하고 싶은데?
4: 몰라. 난 별로 그런 거 없어.
5: 얘들아 어? 나와봐. 이게 뭔지 봐봐.
6: 어? 뭔데요?
7: 앞집 회장님이 보내셨다? 어? 니들이 크리스마스에 은민의 집에 봉사 갔던 걸 아셨나 봐.
2: 아, 가는 길에 만났었어요.
7: 아~
3: 이게 다 우리 거야?
2: 와 과일 상자랑 엄마 좋아하는 한과일 소갈비에 통조림 세트까지 있어요.
1: 아,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7: 그럼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남으면 은민에도 갖다 주자.
4: 아, 은민에 가져갈 거 미리 덜어둘게요.
7: 그럼 더 좋고.
2: 이렇게 큰 과일 바구니 처음 봐.
7: 어, 회장님 뵈면 너희들 다 인사드리고.
2: 네.
7: 아 그리고 은수는 큰 거 못되게 인사 갔다 오고.
1: 아, 아.
4: 언제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 전축을 딱 사왔잖아요.
1: 그리고 우린 두 분 결혼기념일마다 LP판 사드렸고
4: 뭐 결정적으로 엄마가 방문 판매원한테 LP 전집을 샀지.
1: 언니가 옆에서 목록 적은 책자 보고 눈을 못 대니까 그랬댔잖아.
7: 그랬지.
2: 엄마 우리 꿈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
3: 연수 언니 차례.
4: 아 근데 모르겠어 난. 뭐가 뭔지.
2: 뭐 음악가가 되는 거?
3: 아니지.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지.
4: 그 중간 어디쯤?
1: 중간이 어딨어? 언니 중간은 너무 애매해. 둘 다 아닌 게 돼버리거든.
4: 동생들아 너희들은 열심히 꿈을 키워라. 나는
1: 왜? 왜 내 꿈은 안 물어봐?
8: 다 알지. 작가 되는 거잖아.
4: 어떻게 알았어?
2: 어떻게 몰라?
4: 아무튼 우리가 응원한다. 알지, 정은수?

0: 왜 문을 안 열어주지? 안 계시나? 고장났나? 잘 됐다. 그냥 가자. 뭐? 누군지도 안 물어보고 열어주네? 이 집은 동물농장이야. 호랑이, 여우, 공작새, 코끼리만 없을 뿐이지. 집사가 세 명이라는데 이 집 집사들은 극한 직업이겠어.
1: 무엇이? 그게 뭐냐?
0: 네?
1: 추운 겨울에 옷이 그게 뭐냐고.
0: 네. 이거 엄마가 갖다 드리라고 해서.
1: 애비 없는 집에 누가 선물이라도 보냈나 보구나.
0: 애비 없는 집이라뇨. 아빠 바빠서 못 오신다고 연락 왔어요. 누가 들으면.
1: 아무도 듣는 사람 없다. 오늘은 집사들도 다 집에 보내서 연말에는 쉬게 해줘야지. 무슨 일을 한다고 사람을 집에도 못 가게 해.
0: 아빠요? 도로공사 하시잖아요. 거기 현장 책임자라고 고모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고모님, 제가 온 줄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지 안 물어보고 막 문 열어줘도 돼요?
1: 인터폰 들면 카메라 켜진다. 스피커도 되고. 열어주려고 했더니 그냥 가려던 모양이었지.
0: 하하하하. 다 보이는구나.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1: 가서 찬물 좀 끓여와라. 밥은 먹었냐?
0: 그럼요. 저희도 밥은 먹고 살아요.
1: 무슨 반찬?
0: 개구리 반찬이요.
1: 장난치지 말고.
0: 고모님은 뭐 드시고 사세요? 하긴 집사 중에 요리사도 있다고 했죠?
1: 저녁 먹고 가라.
0: 네, 그러려고요.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저 정말 고모님네 집에서 일해요?
1: 그걸 일이라고 할 수 있니? 책 좀 읽어달라는 거지.
0: 정말 책만 읽어도 돼요?
1: 가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다 주고 서점 가서 책도 사오고.
0: 그런 거라면. 근데 그런 거 하면 정말 용돈 주시는 거예요?
1: 수고비는 줘야지.
0: 감사합니다. 전요, 항상 서재가 있는 집이 부러웠거든요. 비록 고모부님의 서재지만.
1: 죽은 양반 책을 못 버리고 끌어안고 있느니 읽기라도 해야겠는데 눈이 침침해서. 단, 이 집에 있는 책은 밖으로 못 나간다.
0: 네.
1: 그 테이블 위에 종이 있지? 적어놓은 책 목록이다. 서점 가서 그것 좀 사다 주렴.
0: 네, 지금 당장.
1: 내일 아침에.
0: 네.
1: 왜 웃어?
0: 저한테 책 좋아하는 부자 고모가 있어서 너무 좋아서요.
1: 참.
0: 이 집엔 없는 게 없잖아요. 물론 코끼리, 원숭이, 사자는 없지만 LP도 대따 많고 그림도 많고. 이건 조선백자예요?
1: 아유, 아무거나 손대지 마라.
0: 고려백자인가?

0: 그럼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1: 가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서 같이 살 거야.
2: 왜? 정말 입주하실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장난 아니에요.
1: 넌 이게 장난처럼 보이냐? 따라와.
2: 어딜요?
1: 문제집 사러 가야지.
2: 아니 무슨 문제집을 사요.
3: 아 내가 미쳤지 미쳤어. 내일 아침에 책을 갖고 가려면 오늘 사놨어야지. 저녁 먹고 가라는 거야. 홀딱 넘어가서는
4: 입 다물고 빨리 앞장서. 서점 문 닫겠다.
3: 역시 언니밖에 없다. 왜 계속 따라오는 거야?
5: 방향이 같은가 보지.
1: 우리는 서점 갑니다. 이 학생 문제집 사러.
0: 왜 웃냐?
1: 안녕하세요. 전 이 학생 과외 선생.
3: 와.
2: 아니 그냥 사촌 형이라고 해요.
1: 아이, 그 피는 전혀 안 섞였고요. 입주 과외 선생 박인성입니다.
3: 저희는 이 학생 앞집 사는 근데 그 옥상에서 보면 옆집이기도 해요. 그 정면에서 뒷집인가? 아, 워낙 회장님 되게 커서요. 저는 정은수고요.
5: 아 저는 정연수예요.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두 번째

0: 봄의 햇빛은 따가웠고 막 잎이 돋기 시작한 초목의 풍경은 아직 황량하기만 했다. 짐을 한가득 실은 트럭 뒤를 따라 벤츠가 길을 달렸다. 8차선에서 4차선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길은 점점 좁아졌다. 낡은 트럭의 뒷공무니만 보던 승범은 바짝 조인 넥타이를 풀었다. 익숙했던 도시의 고층 빌딩과 도로의 비좁게 선 차들의 풍경이 사라지면서부터 속이 답답해졌다. 여기를 보면 산, 저기를 보면 논과 밭. 어쩌다 나타나는 농가를 보고 그만 아찔해져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차 내의 탁한 공기를 휩쓸었다.
1: 산세 좋고 물 맑은 살기 좋은 도시 우화!
0: 바람에 실려 웃음 섞인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잠시 알았던 그 사람을 떠올리자 현기증이 일었다. 승범은 다시 창문을 닫았다. 조수석에 앉아서 힐끗 글을 보던 태경이 에어컨을 틀었다.
2: 아유, 봄인데 벌써 덥네요. 안 그렇습니까, 정민 씨?
0: 그는 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한테 일부러 말을 걸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경이 돌아보니 정민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부터 놀러가는 것 같다며 조잘대거나 어디 휴게소에 어떤 음식이 맛있으니 꼭 가자고 다짐하더니만 다시 정막 속에서 한숨만 쉬어대는 승범이 어색해 태경은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그만둔 제1한방병원의 직원 단톡방. 빨갛게 쌓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 단톡방에 뜬 기사 하나 때문에 모두 호들갑이었다. 궁금한 마음에 태경은 그 링크를 클릭했다. 그걸 본 태경이 짧은 숨을 들이켰고 운전하던 승범의 시선이 그가 든 핸드폰으로 향했다.
3: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 한의사 뇌물로 부원장 자리 따내기?
0: 고딕체로 부각된 제목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앞에 떠올라 휘휘 돌았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경적을 길게 울렸다. 태경이 소리를 내지르며 안전벨트를 꼭 쥐었다. 깜짝 놀란 승범이 핸들을 돌려 중앙선을 넘은 차를 바로잡았다. 차가 휘청거리며 간신히 제 궤도로 들어섰다 싶을 때 승범은 그대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태경은 연이은 거친 운전에 눈을 질끈 감고 주기도문을 외웠다. 중간중간 욕과 후회의 한탄이 흘러나왔다.
4: 뭐예요?
0: 잠에서 깬 정미가 시끄럽다고 태경의 어깨를 때리며 승범에게 물었다. 대답 대신 승범은 태경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3: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 한의사 뇌물로 부원장 자리 따내기?
0: 화면을 내리면서 기사 전문을 읽던 승범은 모자이크된 사진을 보고 입을 악 다물었다. 누가 봐도 승범이었다. 뒤에서 고개를 빼 기사를 함께 읽던 정미가 한숨을 내쉬었다.
4: 뇌물 준 사람을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작정했네. 아니, 준 사람만 나쁜가? 받고 배째라는 병원장이 더 나쁘지. 세상사 기분이 기브앤테이크인데 서러워서 어디 살겠냐고. 사진이라도 좀 예쁜 걸로 하든가. 소촌스럽게 증명사진이 이게 뭐야.
0: 정미의 목소리가 승범의 먹먹한 귓속을 유영했다.
4: 독한 저 인간이 어떻게 들어간 병원인데.
0: 정미가 중얼거리자 이번엔 태경이 그만하라며 그녀의 어깨를 쳤다. 정미는 제자리로 돌아가 몸을 기댔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바람이 휘휘 불어 승범은 에어컨을 껐다. 그는 백미러로 정미를 음울하게 쳐다보고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정미화는 제1한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 5년을 함께 일한 동료 사이였다. 이렇듯 승범에게 독하다고 말하지만 그녀 또한 만만치 않게 직설적이고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남다른 정의감이 있어 병원장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의료인은 전문직이지 서비스직이 아니라며 오히려 승범보다 화를 많이 냈다. 물론 그 말에 앞서 싸가지는 없으나 저밖에만 모르나 무료계의 눈이 멀었으나 등등 승범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긴 했으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님을 승범은 잘 알았다. 그녀가 선뜻 승범의 지방행에 따라 나서준다고 했을 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었다. 물론 그만큼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전제 하에 일은 진행됐지만 일당 백인 그녀가 옆에 있어준다면 돈 버는 일은 수월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그런 그녀가 한방병원에서 유능한 남자 간호조무사 윤태경을 월급 인상, 숙식 제공으로 꿰어 데리고 왔을 땐 승범은 그 어떤 말이든 다 들어주리라고 다짐했었다. 지금이 그때였다. 다시 차내는 조용해졌다. 태경은 기진맥진했는지 눈을 감았다. 앞만 보던 승범은 문득 송기훈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게 다 그놈 때문이었다.
5: 거기서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0: 자신의 성격이 이렇게 꼬인 건 이혼한 부모님 때문이 맞긴 하지만 그 마마보이 놈한테 들으니 속이 뒤틀렸다. 부모 잘 만난 놈의 인생은 직진만 펼쳐지는 순탄대로겠지만 승범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승범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때의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 가족보단 그냥 동거인 느낌이었고 엄마는 돈 때문에 늘 아버지랑 싸우고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이혼한 엄마는 결국 돈 많은 미국 아저씨를 만나 이민 갔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새끼라며 자신을 끌어안던 엄마 품이 떠올랐지만 너무 어릴 때라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일이다. 어린 시절 승범은 할머니를 따라 한의원에 자주 갔었는데 넓은 마당에 번듯한 한옥이 참으로 멋진 곳이었다. 너무나 으리으리해서 이런 곳에서 산다면 엄마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반짝반짝 빛이 나던 장소. 아무튼 그 기억이 이어져 한의대를 지망했고 합격까지 했다. 한의사도 의사이니 돈을 잘 벌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다. 처음 입학할 때만 빼고 수석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졸업하니 모든 건 돈과 빼기였다. 그동안 공부해서 한의사 면허증만 따면 돈을 벌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었는데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을 몰랐던 것이었다. 부모의 한의원을 물려받거나 지인의 뒷배로 한방병원에 들어가는 친구들. 자신은 고작 수도권 외곽에 한방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수석을 놓치지 않았건만 개원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 한방병원에 들어가게 도와줄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더 높은 곳, 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 정미의 말처럼 승범은 제일 한방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경력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병에도 독한 약재를 과하게 넣은 한약을 처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제일 한방병원에 다니는 한의사들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비싼 선물과 비싼 술값으로 친분이란 이름에 접대를 했다. 백과 돈이 없으면 만들어가면 되었으니까. 그렇게 목표하던 제일 한방병원에 들어가 몇 년을 그곳에서 한의사로 지냈으니 승진으로 권위도 얻고 돈 좀 더 벌겠다고 되는 대로 긁어모아 뇌물을 원장한테 줬건만.
5: 돈만 받아먹고 다른 인간을 앉혀? 날 잘라?
0: 승범이 핸들을 틀어진 손에서 뿌두둑 소리가 났다.
5: 내가 꼭 명의로 떠서 다시 인서울 한다!

새벽같이 출발해서 전라남도 우화시에 도착하니 시각은 정오였다. 시내라고 해도 3층 건물이 제일 높고 그래서인지 푸르죽죽한 하늘이 드높게 보였다. 1차선 도로와 거리는 한산했다. 승범은 멈춰있는 트럭 뒤에 차를 댔다. 1층이 철물점인 건물이 이곳에서 그나마 새 건물이었다. 차에서 내린 정민은 몸이 뻣뻣하다며 기지개를 켰다. 태경은 종종거리며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사람들을 도우러 갔다. 승범은 몸을 숙여 2층에 새로 매달린 간판을 봤다. 새하얀 판에 진지한 궁서체로 써진 승범 한의원이 정오의 햇살에 빛이 났다. 승범은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이 건물 2층에 번듯하게 한의원을 차렸다. 도시에 흔하던 한의원이 이곳 우화엔 없었다. 독점 한의원으로 우화 노인네들의 돈을 착실하게 뜯어내고 명의로 거듭나 제일 한방병원 옆에 그보다 큰 한방병원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곳의 환자를 빼앗아 세계 제1의 한방병원으로 떠오를 테다. 승범은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단정히 하고는

0: 오늘은 유별났다. 수정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약방 불을 켰다. 잿빛 머리를 하나로 묶고 개량 한복을 입었다. 그 위에 외투를 걸치며 나무 미다지에 잠금쇠를 풀고 거리로 나갔다. 새벽부터 안개가 잔뜩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축축한 흙냄새가 나는 안개 속에서 뿌연 빛을 내는 가로등을 기웃거렸다. 후, 답답함에 숨을 몰아쉬자 하얀 입김이 안개에 스며들었다. 반대편 가로등 불빛을 향해 다시 걸었다. 혹시나 해서 조금 더 멀리 가본다는 게 시내 끝 냇가까지 갔다. 안개 때문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가 제법 컸다. 여전히 속이 답답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수정은 아무 말 없이 온 길을 되돌아갔다. 한약방에 온 수정은 외투를 벗어 주황색 소파에 던져놓고는 문이란 문을 다 열어젖혔다. 내부에 고인 한약 냄새가 묵직한 바람에 휩쓸렸다. 약방 곳곳을 쓸고 닦아냈다. 마른 걸레로 한약업사 자격증이 들어있는 액자를 닦아내다가 문득 짜증이 치밀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걸레를 바닥에 던지고는 밥이나 먹자며 부엌으로 향했다. 모내기철이라 손님 수가 줄었다. 꽤 한가하다 싶을 때 친구 공실이 틀어놓은 TV를 보며 박장대소를 했다. 그 웃음이 어찌나 경박한지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공실의 발밑이 뻥튀기로 너저분했다.
1: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님. 그래.
2: 아이, 좀 깨끗이 먹을 수 없어?
0: 한 소리에도 공실은 TV에 시선을 두며 반으로 자른 뻥튀기를 입안에 밀어넣었다. TV에서 한 남자가 말을 하자
2: 아주 TV에 들어가라, 들어가.
0: 수정은 혀를 차며 구석에 세워둔 빗자루를 찾아들었다. 소파 사이를 지나 창문을 열자 밖이 평소보다 소란스럽다. 한약방 맞은편 트럭에서 사내들이 꽤 무거워 보이는 기계들을 내렸다. 수정은 고개를 빼 맞은편에 새로 생긴 2층 한의원을 올려다봤다. 승범 한의원. 글자를 보니 속이 더부룩해졌다. 공실이 슬리퍼를 끌고 수정의 옆으로 왔다. 뽀글뽀글한 머리를 들이밀며 수정의 시선을 쫓았다. 사내들이 기계 하나를 마주들고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3: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이 유난 떨기는.
0: 공실이 콧방귀를 끼며 투덜거렸다. 공실은 수정이 못마땅했다.
3: 아유, 미련 팔푼이.
0: 수정은 자주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참다 참다 어쩌다 한번 소화제를 먹었다. 그러다 복통이 심해져 시내 병원을, 그리고 서울의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여러 검사를 받고는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 항암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수정은 그걸 거절했다. 수정이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공실에게 했을 때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수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약업사다. 아파서 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남들한테 건강해야 한다며 꼬박꼬박 약 챙기라고 하던 그런 사람이 제 건강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이.

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의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의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오후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MBK 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정확한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K에 대한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담당했던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해당 의혹은 증거 보존이 결정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법원의 현장 검증 전 폐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지난달 5일 개표소로 이동됐다 나흘 뒤 잠실 7동 주민센터가 회수해 송파구 선관위에 반납됐는데 송파구 선관위가 보관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터리 정보를 속인 채 판매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벤츠 전기차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신청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공식 수입해 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의 다른 업체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지만 중국의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걸로 속여 판매했다며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5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장애인 모집책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약 명의를 넘겨줘 불법 분양을 가능하게 한 청각장애인 3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5년여간 청각장애인 36명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부정 당첨받은 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자 수천만 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아 4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태국에서 11살 소년이 부모 몰래 집에 있던 소형 트럭을 몰고 도로에 나갔다가 술래 행렬을 덮쳐 승려 9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현지 시간 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승려 35명과 신도 5명은 묵다한주 사원에서 우본 라차타니 주에 있는 다른 사원으로 술래 중이었습니다. 소년은 부모 몰래 집에 있던 픽업 트럭을 몰고 도로에 나가 10km가량을 운전하다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현재까지 지진 사망자가 2,59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또 부상자가 12,000여명을 넘어섰고 건물 189채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사고로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A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순경은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 이면 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동두천 양봉장에서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어제 오후 3시쯤 동두천시 하봉암동에서 60대 남성이 눈꺼풀 부위를 벌에 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남성은 지인이 운영하는 양봉장을 찾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서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이틀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남부 전역에 걸쳐 정체전선이 비를 뿌리겠고 일요일 밤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올라와서 월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8도입니다. KBS 3라디오 종호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아주 힘이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어도 도체 방향은 바꿀 수 있다. 그래요. 열심히 달려오긴 했지만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바람에 방향을 잃을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람의 세기가 아니라 그 바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7월 들어 처음 맞는 금요일인데요. 전반전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을 바꿀 순 없지만 남아있는 시간과 내 마음의 방향은 얼마든지 다시 정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 첫 곡 클론입니다. 꿍따리 샤바라.

지난 한 주 또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었고 또 마음 무거웠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쯤은 그간 아쉬웠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후회보다는 기대를 또 언제든 도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유를 챙기면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매주 금요일에는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테마 음악과 제작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유쾌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바 소울이 부르는 그린힐 그라운드 이 노래 듣고 코러스 라인 함께하겠습니다.

0: 슬라인.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다정다감한 이웃집 언니처럼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가요계의 대모,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0: 7월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우리 이제 상반기 한번 네. 돌아볼까요? 2026년이 시작돼서 1, 2, 3, 4, 5, 6, 7까지 왔네요.
1: 아니 저는 네. 1, 2, 3, 4, 5, 6을 그 새일 겨를도 없었어.
0: 그래요?
1: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아,
0: 상반기 때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빴습니까?
1: 그걸 모르겠대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빨리 가. 우리 왜 얼마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0: 2000년이 시작됐습니다가 엊그제 같아요. 아,
1: 그러니까 아, 진짜.
0: 예전에 초등학교 때로 기억됩니다. 막 70년대 말 네. 그때 막 이렇게 우주 영화 보면 네. 야 2000년도 되면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겠구나. 우주선을 갖게
1: 그러니까.
0: 뭐 안드로메다를 가보겠구나. 네. 뭐 참 그랬는데.
1: 근데 드디어 네.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에서 상상이나 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0: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1: 그러니까요. 곧 이제 정말 달에 갈 것 같아. 가서 예. 살 것 같아.
0: 예전에 게임의 법칙이라는 영화 박종훈 씨가 나와가지고 네네네. 여보세요 나 지금 걸어가면서 전화하고 있어 이런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저거 참 부자들이나 하는 얘기인데
1: 맞아요.
0: 근데 지금은 다 휴대폰이 맞아요. 필수가 되고
1: 어떻게 그 화상으로 통화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0: 그러니까
1: 그 냄새 맞는 전화기 나올 것 같아. 왠지
0: 왜요?
1: 냄새 나 지금 뭐 먹고 있어 이러면서
0: 아, 어? 그 냄새를 전달할 수 있는
1: 그렇지 그렇지
0: 아, 야.
1: 그런 거 나올 것 같아.
0: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1: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냄새 맞는 전화기
0: 아무튼 올해 2026년도에는 뭐 했었죠? 김연아 씨 그랬을 때 아 나는 2026년에 이걸 했습니다라고
1: 네.
0: 우리 하반기라도 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 때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1: 저는
0: 어떤 추억을 쌓고 싶은지
1: 해마다 상반기에 1월 1일 날 결심을 하거든요.
0: 네.
1: 올해는 내가 꼭 운동을 한다.
0: 아.
1: 하루에 30분이라도 걷는다.
0: 네.
1: 아직도 안 했어요.
0: 30분을 단 한 번도 못 걸어봤다.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이제 해야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근데 네. 그러기 위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돼요.
1: 그게 뭐가 있을까요?
0: 뭐 예를 들어서 뭐 헤드폰을 하나 산다든가. 그러면 아 음악 들으면서 걸어야지. 근데 그 헤드폰을 자꾸 보다 보면 아 내가 저걸 얼마 주고 샀는데 그래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자.
1: 안 그래요.
0: 아 그래요?
1: 제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는 애들 보면은 네. 대부분 종합검진하고 나서 종합검진하고 나서 하더라고요.
0: 건강에 심각한
1: 그렇죠.
0: 우려가 될 때
1: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0: 아무튼 아 7월에 이제 시작 그 7월에 또 처음 맞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쯤은 우리 하반기 8, 9, 10, 11, 12 그때 좀 뭘 해야 될지 네. 한번 계획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군요.
1: 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절이 두 계절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어떤 계절일까요?
1: 여름, 겨울. 여름, 겨울밖에. 봄, 가을이 너무 짧게 지나가는데.
0: 짧아요. 있긴
1: 뭐
0: 있지만.
1: 뭐 한 5월 말부터 벌써 막 폭염이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7월 하면 여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늘 7월 첫 주라서 여름 추천 노래.
0: 여름 추천 노래. 네.
1: 여름에 해마다 하는 거죠.
0: 배경으로 네네. 아주 잘 어울린 노래. 이 네. 노래 딱 듣는 순간 그래 여름이다. 여름에는 이런 노래 들어줘야지.
1: 그렇죠.
0: 김연아 씨가 추천하는 곡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름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엊그저께 만났습니다. 이
0: 아,
1: 친구를.
0: 그래요? 오호.
1: DJ DOC의 여름 이야기.
0: 여름 이야기.
1: 네.
0: 그래요. 요즘 이 친구들 뭐 음식점도 차리고 또
1: 이 친구들 그 하늘 씨랑 네. 재용 씨가 이제 그 곱창집을 하시고요. 창렬 씨는 요즘에 이제 너튜브 아하. 하시고 혼자 이제 솔로 활동 하시고.
0: 네.
1: 근데 창렬 씨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거의 녹음 한 20분 하고 수다를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딴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서.
0: 네. 아, 오늘 만나볼 여름 이야기가 96년도에 나왔네요.
1: 96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
0: 전.
1: 30년 전이네요.
0: 아, 30년 전.
1: 네. 근데 창렬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나 옛날에 울렸잖아 이러는 거예요.
0: 왜요?
1: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음정을 제가 조금 못 맞춰도 음정이 플랫되거나 샵되거나 뭐 음정이 좀 나가더라도
0: 네.
1: 기계로 다 맞출 수가 있고 보정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될 때까지 하고 막 한 곡 가지고 막 3일을 하고 4일을 하고 그럴 텐데 창렬 씨가 노래를 오케이를 해놨대는데 보니까 음정이 다 들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부르던 음에서 다 샵성인 거예요. 조금씩 높아요, 피치가. 그래서 제가 이제 크로스하러 들어가서 이제 약간 육두문자를 쓰면서 얘는 왜 이렇게 음정이 샵이냐 이렇게 했대요. 제가 창렬 씨 잘 모르고 그냥 인사만 하고 이제 가수구나 이렇게. 이 이제 여린 마음에 그때 이제 10대였잖아요. 자기 울었던 거 기억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죠.
0: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여름 이야기 만나볼 거고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여름에 잘 어울리는 댄스 뮤직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분은 여전사로 불려지는 분입니다. 네. 이정현 씨의 썸머 댄스.
0: 썸머 댄스. 네. 이정현 씨는 한 글자 노래 반도 있고 와도 있고.
1: 와, 가, 가. 반. 네, 맞아요. 네.
0: 아, 이정현 씨. 근데 이정현 씨는 아예 마이크를 안 들고 나와 가지고 새끼 손가락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1: 맞아, 맞아.
0: 그 립싱크를 그냥 대놓고 나 립싱크입니다. 네. 하고 또 아우, 뭡니까? 의상도 굉장히 화려했었고. 네. 소품도 화려했었고.
1: 그렇죠. 부채부터 시작해서 새끼 손가락부터 비녀부터 시작해서. 네. 네. 이정현 씨는 아마 무대에 무대 퍼포먼스에는 가장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0: 그리고 네. 아주 또 무대 위에서 평소 때는 이정현 씨 목소리가 네. 안녕하세요.
1: 맞아.
0: 예. 맞아. 예 이런데 네. 무대에서는 으아!
1: 그러니까
0: 하는 굉장히.
1: 근데 요즘에 이정현 씨 또 그 가정사가 나오거든요. 네. 어떤 그 쿡 방송 요리 프로에. 근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요리도 너무 잘하고 현모양처더라고요.
0: 네. 근데 이정현 씨 하면 저는 가장 또 깊이 생각나는 게 명량이란 영화에서 그 청각장애 네. 그러니까 언어장애인으로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수화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목소리로는 안 들려요.
1: 그치, 그치.
0: 피해요 피해요 라는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 치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화로 전달해가지고 맞아.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 장애인들이 무조건 부족한 사람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능력을 가진
1: 그럼요.
0: 또 하나의 개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그런 걸 좀 알려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근데 정현 씨가 원래는 배우로 먼저 데뷔했잖아요. 맞아요. 꽃잎이라는 그 영화로 거기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굉장히 아주 농익은 그런 연기를 해서 그때부터 각광을 받았는데 가수가 될 줄은 사실은 맞아요. 몰랐거든요.
0: 아무튼 여전사라는 네.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가수입니다. 자, 코러스라인 오늘은 여름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 두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DJ DOC의 여름 이야기, 이정현 씨의 썸머 댄스.

0: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 코러스 라인. 오늘은 여름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여름과 관련된 노래 어떤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 노래는요, 제가 이 여름 추천 노래 할 때마다 거의 네. 빼지 않고 넣었던 곡인 것 같아요. UP의 바다.
0: 바다.
1: 네.
0: 나이의 바다야.
1: 그렇죠.
0: 나이의 바다야.
1: 네. 이거 UP라고 처음에 나왔을 때 업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0: 맞아요. 아까 네. 소개해드렸던 DJ DOC는 DJ 덕. 네. HOT는 핫. 핫.
1: GOD는 갓인가? 갓.
0: 갓. 그래요. 바다의 UP가 아니라 UP의 바다.
1: 그렇죠.
0: 97년도에 발표됐습니다.
1: 그렇죠. 네. 이 노래는 뭐 여름 캐롤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네.
0: 그래요. 이 친구들은 뿌옇뿌옇이라든가 네. 뭐 바다라든가 굉장히 좀 뭔가 귀여운 듯한 느낌,
1: 그렇죠.
0: 시원한 느낌.
1: 네. 네. 그 특히 그 여성 멤버 혜정 씨라는 분이 네. 되게 약간 그 약간 귀염귀염하면서 뭔가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MZ 세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네.
0: 장용진 씨가 작사를 보고 네. 그랬는데 맞아요. 이분이 아마도 HOT의 노래도
1: 많이 했죠.
0: 썼고 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음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약간 좀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돈도 잘 못 받고 막 그래가지고 연예계에서 환멸을 느끼고 그다음부터는 이쪽 바닥을 떠났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던데.
1: 사실은 저도 장용진 씨를 못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0: 꽤 됐죠.
1: 네. 네. 한동안 조금 이제 많이 활동을 안 하셨어도 아주 그냥 가끔 가끔씩 한 번씩 작업을 했었는데
0: 스타 작곡가인데
1: 네, 지금은 한 10년 이상 못 본 것 같아요.
0: 그래요. 좀 계속해서 좀 좋은 노래 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UP의 바다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여름이란 주제가 잘 어울리는 곡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 친구들은 제 동생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네. 코요테의 빙고.
0: 빙고.
1: 네.
0: 빙고. 빙고는 거북이도 빙고 있지 않나요?
1: 거북이 빙고 있는데요.
0: 아싸 이렇게 시작한
1: 네,
0: 노래.
1: 그 빙고랑 다른 게 이건 얼음빙자를 써서
0: 아.
1: 얼음빙에 외로울 곡.
0: 아.
1: 네. 그래서 찬바람 부는 계절에 홀로 외롭게 얼어붙는 솔로들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0: 이 여름에 들으면 굉장히 네. 좀 약간 어우 추워. 네. 어우 썰렁해.
1: 그러니까
0: 어우 외로워.
1: 여름에 이런 또 이런 얼음 노래 들으면 좀 시원하잖아요. 네. 네.
0: 이냉치열 이런 느낌으로 더울 때는 좀 더 차갑게.
1: 네. 근데 이 노래는 또 독특하게 이때 당시에 코요테 매니저였던
0: 네.
1: 박성진 씨가 곡을 썼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거를

0: 누나 나 요번에 곡 하나 쓰고 싶다 쓰고 싶다 하도 그래서 저희가 다 붙어서 네. 도와줬던 노래예요. 아. 그래서 막 멜로디도 막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세상에 태어난 노래입니다.
1: 빙고.
0: 네.
1: 아, 빙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빙고 그럼 막 신난다 막 그렇죠, 이런 느낌 그렇죠. 아니라 네. 정말 외롭고 춥다 이런 느낌.
0: 그렇죠. 그렇죠. 아, 네.
1: 올 여름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래요. 그런 느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원한 느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UP의 바다, 코요테의 빙고.

0: 금요일엔 국민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코러스라인 주제 여름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여름과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김연아 씨 소개해 주시죠.
1: 좀 아까는 제 동생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제 친구입니다. 윤종신 씨.
0: 윤종신 씨.
1: 나이트 드라이브.
0: 아, 나이트 드라이브.
1: 이 노래 좀 생소하실 텐데요.
0: 나이트를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인가요?
1: 아닙니다. 뭐 자기가... 자기 시점으로 받아주면 안 돼.
0: 나이트 한 바퀴 돌아볼까요?
1: 그렇죠. 윤종신 씨가 네. 그 매월 월간 윤종신이라는 걸로 뭐 윤종신 1월호, 윤종신 2월호 이런 식으로 앨범을 내시는데 2018년에 나온 윤종신 10월호에 들어있던 노래입니다.
0: 그럼 매달 한 곡씩 내는 거예요?
1: 그렇죠. 매달 내죠.
0: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1: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저번에 한번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게 계속 아이디어와 기획이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히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0: 나이트 드라이브. 이 나이트 드라이브는 어떤 드라이브입니까?
1: 여름에 너무 여름 낮에 너무 이 열기와 덥잖아요.
0: 네.
1: 그래서 조금 이제 해가 지고 그러면서 좀 선선할 때 그 밤바람을 맞으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네. 열대야가 없을 때네.
1: 그렇죠.
0: 이제는 열대야 때문에
1: 열대야 있지.
0: 밤도 덥고.
1: 아, 밤에도 진짜.
0: 아니 그렇지. 밤 온도가 막 28도, 29도까지 올라갈 때. 야 이거. 참.
1: 아니 차 온도가 42도인 적도 있어. 차를 탔는데 차의 온도계 42도 찍히더라고요.
0: 그럼 밖에는 한 37도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죠. 차가 뜨거워지는데. 네. 근데 심지어는 동남아 쪽 친구들이 한국 여행 와가지고 한국이 더 덥다고.
1: 한국이 그 동남아보다 네.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구에 가가지고 네. 기겁을 했대잖아요. 너무 덥다고 아프리카보다 그러니까 더 덥다고.
0: 대구 정말 더울 때는 시력이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1: 그럴 것
0: 후끈후끈한데 그럴 때는 나이트 드라이브 밤에 창문을 열고 살살 이렇게 달리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아보라고 네. 나이트 드라이브.

0: 도시의 불빛과 한적한 도로. 하, 그래요. 그런 네. 풍경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종신의 나이트 드라이브.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원래 가물래 추천 여름곡.
1: 뭡니까?
0: 저는 제 후배 동생들 네. 노래 골라왔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1: 아, 그렇지. 이 노래는 또 그 리메이크도 되게 많이 됐잖아요.
0: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했죠.
1: 맞아, 맞아.
0: 네. 근데 사실은 이 노래도 우리 이현도 씨가 네. 바비 브라운 음악을 듣고 여러 곡에서 그냥 벤치마킹. 특히 Something in Coming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네. 이 노래는 바비 브라운 노래 중에서 굉장히 좀 색다른 노래인데 누구랑 듀엣으로 불렀냐면 휘트니 휴스턴과 함께 불렀습니다. 헐. 휘트니 휴스턴과 바비 브라운 함께 부른 노래를 네. 약간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름 안에서라는 노래를 만들게 네. 됐는데 그때 당시 바비 브라운과 휘트니 휴스턴이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후인가 네. 마이클 잭슨과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프레슬리와 함께 또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이게 스타들이 막 결혼을 해? 막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아무튼 바비 브라운하고 휘트니 휴스턴은 왜 만났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 노래에 좀 뭔가 느낌으로 이현도 씨가 사실은 이현도 씨가 이 노래를 그냥 나를 돌아봐 음반에 몇 곡은 그냥 까는 음악으로 해야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1: 예전엔 그런 거 있었지 수록곡이라는 게 있었지
0: 수록곡 그다음 타이틀곡 그다음에 후속곡
1: 수록곡
0: 그다음에 수록곡
1: 그렇지
0: 그다음에 건전가요 막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었는데
1: A면 1번이 무조건 타이틀 네. B면 1번이 후속곡.
0: 후속곡.
1: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록곡. 그쵸. 맨 끝에 건전가요.
0: 건전가요.
1: 어야 둥기둥기 이런 거. 파란 나라 이런 거.
0: 이런 느낌인데 이 노래가 멜로디와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시원한가 함과 잘 어울려서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뮤직비디오가 또 일본 그룹 주라고 있어요.
1: 네네.
0: 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동물원인데 그들의 야이야이야라는 비디오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파란 바닷가가 나오는 그 모습을 또 거기서 있었고 안무는 자넷 잭슨의 That's the way love goes의 안무를 따가지고
1: 다 베꼈네.
0: 손을 열중샷 했다가 앞으로 넣었다가 뒤로 뺐다가 했던
1: 아니 그러면 이 현도 씨랑 성재 씨도 원래 안무 댄서 출신인가요?
0: 그렇죠. 현진영 씨 뒤에서 백업으로. 현진영 씨 뒤에서 백업을 했던 팀들이 많아요.
1: 그렇네. 다 스타가.
0: 클론도
1: 되네.
0: 됐고.
1: 그치.
0: 그다음에 듀스도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진우션의 션도 아와를 했었고. 그리고 또 흐린 기억 속에 그때 또 같이 춤췄던 친구들은 디보이스라는 팀으로 또 활동을 했었고.
1: 그렇군요. 네.
0: 아무튼 현진영 뒤에서면
1: 다 되는구나.
0: 성공할 수 있다.
1: 그러네.
0: 자. 그 노래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김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자, 윤종신 씨의 나이트 드라이브, 듀스의 여름 안에서.
0: 그래요. 자, 오늘은 여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김연아 씨 이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1: 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금요일에 함께 했던 노래 선물 오늘 끝곡으로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꿈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발달장애 예술인을 위해 출퇴근형 문화예술 일자리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인데요.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숙련된 인력이 떠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집에서만 일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어울림을 경험하는 출퇴근형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자는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회와 서울시가 멘토링과 직무교육, 현장 코칭을 통해 일하는 힘을 키워준다고 하는데요. 발달장애 예술인이 사회와 소통하는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장나라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장나라가 부른 사랑하기 좋은 날,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드리죠.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장애 영화와 만나다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야구와 골프에 빠진 발달장애인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전국의 대표적인 실내 아쿠아리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경증 시각장애인 정한슬입니다. 저는 장애 청년 드림팀 6대6의 도전하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자유연수 3 다이내믹 챌린지의 아우라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아우라는 A United Reaching Above의 약자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 높은 곳으로 향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수 주제는 스카이다이빙 도전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장애의 인식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를 할 때 체계적인 프로토콜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연수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연수를 호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팀원들도 그런 도전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고가 났을 때 지체 없이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연수를 진행하고 나서도 스카이다이빙 접근성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발제를 할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쌓는 것이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장이 되지만 사실 스카이다이빙을 이전에도 해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해외에서 한다는 게 더군다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설레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거랑 더불어서 이번 연수 활동이 단순히 체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면 어떤 협회나 아니면 국회의원분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 좀 실증적인 결과로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으셔서 만약에 제가 그러한 좋은 결과가 맺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거북이의 비행기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르누아르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홍콩 영화 아니죠?
1: 아, 저희 때는
0: 90년대 때네.
1: 누아르 하면
0: 아 누아르 아 그렇군요.
1: 누아르 아, 하면은 생각나는 화가 이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누아르랑 르누아르랑 잠깐 헷갈려. 예, 예. 네, 제, 네 죄송합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네, 어떤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 영화 일본 영화인데요.
0: 일본 영화.
1: 네, 오. 주인공은 도쿄 외곽에 사는 후키라는 아이예요.
0: 네네.
1: 암투병 중인 아빠 케이지와 돌봄과 직장 생활에 지쳐 있는 엄마 우타코와 살고 있습니다. 아빠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는 후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0: 네네.
1: 후키는 학교 작문 과제로 꿈에서 본 자신의 장례식 장면을 써서 제출합니다.
0: 오.
1: 뭐 자기가 죽었는데 막 애들이 울고 있고 뭐 이런 걸
0: 그러니까 네네. 어이, 그런 꿈을 꾼 것도 신기하네.
1: 근데 그 저 지난번에 제출한 내용은 고아가 돼보고 싶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0: 아, 범상치 않은 친구네요. 예.
1: 그 학교 고사가 이제 어머님을 불러서 아 11살에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 거는 흔치 않으니까
0: 그러니까요, 제
1: 말이. 잘 살펴보라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엄마는 네. 어, 뭐 별일 아닌 일로 바쁜 사람을 불러내고
0: 엄마도 범상치 않으신 분이네. 네,
1: 엄마도 예. 지금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0: 예예예. 어, 예, 예.
1: 그냥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0: 아이고야.
1: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남편을 간병하는 동시에
0: 아 아빠가 아까 암투병 중이었죠.
1: 네, 어린 딸을 돌보는 일을 홀로 아, 맡아야
0: 힘드시겠다.
1: 하고.
0: 그래 그래.
1: 그리고 또 남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 상황으로 직장에 자기가 또 폐를 끼치고 있다.
0: 아하.
1: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 일본 문화에게 남에게 폐를 끼치는
0: 그게
1: 극도로
0: 안 되죠.
1: 싫어하는.
0: 예, 맞아요. 예.
1: 네. 어, 남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돌발 상황 때문에 좀 직장에 폐를 끼치고 있다. 이런 마음에 아. 또 힘듦이 있어요.
0: 있겠죠. 예.
1: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가 좀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는 엄마가 신경 써야 할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0: 아, 아, 아.
1: 더 중요한 일들을 자기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0: 약간 아이가 뒷전인
1: 예.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후키는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요. 조금 엉뚱한 아이예요. 이 영화의 배경이 80년대거든요.
0: 어,
1: 80년대
0: 예.
1: 일본인데 그 당시에 텔레파시, 최면 이런 게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0: 아, 그랬었죠. 아이, 맞아요.
1: 우리도 그렇잖아요.
0: 예, 맞아요.
1: 우리 어렸을 때도
0: 예,
1: 유리겔러 유리... 이런 거 유행. 근데 예. 이, 여기 완전히 얘가 빠져 있어요.
0: 어.
1: 어, 그리고 뭐 친구 어, 영어 교실에서 친해진 부잣집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막 그 친구 집에 막 놀러 가서 좀 뭐 또 일이 있고 그리고 막 이웃집 이제 사는 아주머니한테 막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0: 어어.
1: 뜬금없이. 네. 그래서 막 최면을 걸어서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 미망인인데 아하. 남편이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0: 이런 걸 체면으로 말하는
1: 다 알아내고
0: 네 엉뚱한 그런 아이예요. 좀 당돌한 게 이렇게 폰팅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1: 아이가
0: 예, 예. 어, 한 대학생 남자와 통화하고 만나기까지 합니다. 호기심이겠죠. 그렇게 영화는 아픈 아빠와 바쁜 엄마 사이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후키의 여름 한철을 따라갑니다.
1: 예.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11살 소녀가 이렇게 슬픔을 마주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영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가요?
0: 네. 뭐 성장 영화인 것은 맞는데 어, 이 영화가 이제 일본이 말하자면 호황기였다고 할 수 있는 황금기였죠.
1: 그 아, 80년대 경제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예.
0: 그 경제적인 호황기를 배경으로 이 후키라는 11살 소녀가 보낸 여름 한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 이 영화의 시선이 어른의 시선이 아니라 완전히 이 후키라는 아이의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네. 이게 딱딱 이제 뭔가 떨어지는 기승전결의 서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살 소녀가 바라본 세계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기 어려운 것도 너무 많고 예. 자기가 느끼는 감정도 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곧 이제 암 투명 중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시한부나 마찬가지인 아, 예. 거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이 아이한테도 아버지에 관한 얘기는 근데 네. 정작 이 아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죠. 너무 네네네. 어려서. 그래서 뭐 얘는 이제 처음에 이 영화가 아기들이 우는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를 후키가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장면이 자신의 장례식을 바라보는 후키의 꿈 장면과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는 아이들의 비디오를 보고 자신의 꿈속에 장례식에서 우는 반 친구들도 봐요. 네. 장을 숙제로 내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투병 중인 병원에서 아이를 잊고 통곡하는 아이의 엄마를 봅니다. 다른 이제 남이죠.
1: 네.
0: 그리고 이제 결국 후키의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이 아이를 붙잡고 이제 영어 교사 선생님하고 우는데 얘는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상황을.
1: 그래서 아, 어리니까 너무 어려서.
0: 왜 이렇게 예, 나한테 아, 그럴 수 하는 있죠. 거지. 이렇게 약간 어리둥절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후키가 바라보는 것을 그러니까 슬픔에 자기가 동참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는 것들을. 그런데 이제 슬픔만은 아니고 또 병문안 온 아빠의 회사 동료들이 아빠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걸 듣게 아이고, 돼요. 회사 동료들은 아빠가 곧 죽을 거란 사실에 안도하면서 죽음 이유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이제 약간 뭐 사람을 뭐 이렇게 그런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 그렇죠. 있을 때 예. 그런 뒷담화를 하는 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뭐 이웃집 여인에게도 이제 그녀의 비밀도 알게 되고 친하게 지낸 친구 부모의 비밀도 알게 되는데 사실 듣기는 하지만 이해는 못 하는 거예요, 그 상황.
1: 아, 너무 어리니까. 네. 예.
0: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어른들의 세계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죄책감으로 내면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후키는 이제 그 어른들의 완벽하지 않은 세계를 이제 처음으로 좀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제 죽음과 그렇죠. 관련해서 그렇게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죠. 어른으로. 네.
1: 감독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차세대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야카와 지에 감독. 두 번째 장편 영화죠?
0: 네. 첫 번째 장편 영화도 상당히 뭐 화제작이었어요. 플랜 75라는 영화였고 칸영화제에 아마 베니스 아니면 칸영화제에 처음 공개된 영화인데
1: 예.
0: 이 플랜 75도 75세 이상 노인은 국가가 안락사를
1: 아, 예, 예. 어, 기억나네요. 네, 네, 맞아요.
0: 그 영화, 그 근미래 일본을 배경으로 죽음이 제도화된 사회를 날카롭게 비춘 작품이었는데
1: 네, 네, 네.
0: 이 노년의 죽음을 다룬 전작과 반대로 이 두 번째 영화인 르누아르에서는 아이의 시선에서 또 죽음을 탐구하는
1: 네.
0: 그래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텐데요. 이 약간 자전적인 부분도 있다고 해요. 이 영화는 감독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암투병을 지켜본 자신의 이제 역사가 있고 병원에 이제 아버지 때문에 드나들던

0: 그것들이 좀 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요. 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래서 영화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단 감각에 충실한데요. 죽음 앞에 선 아이가 이제 의외로 좀 무덤덤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막 다른 어른들의 그 이상한 행동들의 호기심을 갖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실이 주는 슬픔에 아직 무덤덤한 이제 후키가 장문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운다. 그 눈물은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일까? 아니면 남겨진 자신이 불쌍해서일까? 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대사가 슬픔을 마주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이 영화를 압축하는 핵심적인 질문처럼
1: 그렇겠네요. 예.
0: 사실 이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자 네, 맞는 말이거든요. 네, 두 가지가 다 있을 테니까요. 네. 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래서 또 타인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서 좀 흔들리는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신의 관객들 자신의 기억과 감정도 좀 겹쳐질 수도 그렇겠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 대사가 또 여러 가지를 곱씹게 만들기도 하죠.
1: 네, 예. 그 영화의 제목이 르누아르였잖아요.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인상파 미술의 거장 아까 네.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0: 네.
1: 그 르누아르를 말하는 건가요? 제목의 의미가 네. 궁금해지고요.
0: 그렇죠. 좀 뜬금없잖아요. 예. 영화의 내용과
1: 내용과 비추어. 전혀 예.
0: 근데 그 르누아르가 맞아요. 오기스트 르누아르. 화가가
1: 예.
0: 맞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약간 파스텔 톤의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주로
1: 맞아요.
0: 많이
1: 예.
0: 그 작품들이 많은데 이 거품경제 시기 일본에서 이 르누아르 작품을 집에다 하나씩 두는 게 유행이었대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그게 뭐 진보는 아닐 것이고 그냥 복제품을 걸어
1: 아, 그런 경우 많죠.
0: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그 80년대 일본이 굉장히 서양에 대한 동경이랄까요? 자신들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1: 미국에 대한 예, 그런 거 있었죠.
0: 정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반영한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림이 나오긴 해요. 후키가 아빠에게 르누아르의 그림 이레네 캉 당베르의 초상이라는 그림의 모조품을 선물해요.
1: 네.
0: 근데 그 그림 속 아이는 굉장히 상아빛 피부에 복숭아색 얼굴, 굉장히 건강한 얼굴인데 아빠는 완연한 병색에 복수까지 차오르는.
1: 아.
0: 그래서 그 그림과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가오거든요.
1: 네네.
0: 하야카치에 감독은 이 제목에 대해서 서양을 동경하는 감정, 가짜를 걸어놓고 만족하는 정신이 당대 일본 사회를 무의식적으로 감싸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영화에서 보면 아이가 바라본 그 어른들의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1: 네.
0: 약간 앞과 뒤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좀 도발적인 하야카치에 감독은 약간 도발적인 질문들을 던지는데 플랜치시보는 이게 그 75세 이상 그 노인들을 다 안락사시키는
1: 그러게요. 예.
0: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다들 무언가 열심히 했지만 공허했던 시기에 그 일본의 황금기를 네. 아이러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르누아르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YB의 노래 이어드리죠. 나는 나비.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스포츠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볼 텐데 네. 먼저 야구에 진심인 발달장애인들이 있다고요?
1: 네. 발달장애인분들이 주인공인데 선수로 뛰는 주인공이죠. 이런 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야구 유명한 삼성라이온즈 하면 전설이었던 이만수 선수를 많이 떠올리실 이만수 선수. 거예요. 이 이만수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으면 함께 하는 대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2026년 이만수배 발달장애인 티볼 야구대회가 그것입니다. 예. 올해가 이제 대회 4회차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 시작된 네, 티볼 야구대회입니다. 올해 대회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발달장애인분들 이렇게 해서 총 10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경기는 발달장애인 선수들을 경증과 중증 이렇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따로 시합을 하셨다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결과 경증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우승을 했고 중증은 이제 거주시설에 계시는 선수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사실 우승도 좋았지만 마음껏 뛰고 응원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소감들을 굉장히 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팀은 두 팀이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그동안 텔레비전으로만 야구를 봤었다 시청했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운동장에 와서 직접 뛰고 참여하니 더 신나고 좋았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 발달장애인 야구대회가 시작된 목적은 발달장애인 선수들에게 이제 자신감을 좀 얻는 주는 꿈의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편견의 벽을 허무는 따뜻한 연대의 기회를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들은 이 야구대회가 기업들의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후원이 끊기면 대회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들도 있습니다.
0: 네. 네. 그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티볼 야구는 일반 야구하고는 좀 방식이 다르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티볼 야구는 타구법이 굉장히 다른데요. 먼저 투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일단 올려놓고 치는 거니까.
1: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타자들은 배팅티라고 하는 막대기 위에다 공을 올려놓고 그 공을 이제 그 야구 방망이로 치는 예, 것이죠.
0: 타격하는 거죠.
1: 네네. 예. 그래서 이 방식은 투수가 공을 던질 때보다 타격하기가 쉽고 안전해서 초심자들도 많이 하고 네. 이제 어린 친구들도 이걸 많이 하거든요. 특히 무엇보다 이제 외부 돌발 상황에 대처할 때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네, 야구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규칙이 엄격하지 않고 굉장히 유연한 편이라서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이 비장애인의 비장애인 봉사자 도움으로 시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발달장애인이 친 다음에 타자의 손을 잡고 같이 1루, 2루, 3루 이렇게 진루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고요. 수비수들에게 어디로 공을 던져야 하는지 자 이렇게 1루로 뛰어가니까 빨리 1루 쪽으로 던져라 이런 얘기를 네, 해줄 수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 야구 감독은 선수들에게 소리로 못하고 손짓으로 사인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 티볼 야구는 감독이 직접 선수들에게 말로 지시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티볼 야구는 서로 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뛰어야만 완성되는 원팀 스포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특히 여기에 참여했던 발달장애인 선수 한 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처럼 수비를 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그 선수가 하는 경기를 수십 번 돌려보면서 따라하려고 모방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경우는 이제 그 거주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발달장애인분이 야구를 시작하면서 많이 변하셨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내야수로 참여한 발달장애인 한 분은 이분이 이제 거주시설에 사시는 분인데 거주시설에서는 매일 이분이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고 운동 가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구를 시작한 다음부터 성격이 훨씬 활발해지고 휴대폰 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굉장히 좋은 성과이죠.
0: 그런데
1: 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야구팀은 대부분 복지시설이 운영이라 항상 예산 부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골프계의 우영우라고 불리는 이승민 선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1: 네. 요즘 발달장애 골프에서 이승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뭐 방송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네. 있는데요. 세계 장애인 골프 대회는 3대 메이저 대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승민 선수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29살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작년에 지난 5월에 2026년 G4D라는 오픈 대회를 우승함으로써 세계 정상급 장애인 골프 대회 세 개를 전부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두 개 대회만 우승을 했었는데 올해 지난 5월에 한 가지를 더 우승을 네. 하면서 이제 메이저 대회를 전부 다 승리해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랜드슬램 달성했다라고
0: 그렇죠.
1: 하죠. 네.
0: 예.
1: 특히 굉장히 놀라웠던 게 2위하고 한타 차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0: 예.
1: 특히 이번에 G4D 오픈 대회는 국제 대회 첫 출전이었는데 우승을 한 것입니다.
0: 네. 네.
1: 이승민 선수는 세계 장애인 골프 랭킹에서 현재 2위이고요. 프로 골퍼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자폐성 발달 장애인이 KPGA 투어 프로 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 이승민 선수가 이 KPGA 정회원 자격을 언제 땄냐면 10대 때 네. 2017년에 땄기 때문에 당시에도 네,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민 선수는 이렇게 장애인 골프 대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 대상의 정규 투어에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0: 그렇죠.
1: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 자폐성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이승민 선수는 의사소통도 어렵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해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골프를 시켜봤는데 골프를 시작하면서 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반복 훈련을 잘 따라했다라고 합니다.
0: 네.
1: 이승민 선수는 장애가 있지만 용기를 내서 골프를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0: 아유.
1: 내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니 굉장히 어른스럽죠. 네.
0: 그리고 또 10대 골프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도 있잖아요.
1: 네. 이 발달장애인 허도경 선수입니다. 허도경 선수는 이승민 선수와 관련성이 있는데요. 이승민 선수가 멘토이고 허도경 선수는 이제 이승민 선수의 멘티가 되는 거죠.
0: 멘토구나.
1: 네.
0: 예, 예.
1: 굉장히 재밌는 거는 한 골프 대회를 나가서 이승민 선수가 우승하고 허도경 선수는 준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승이 우승을 차지하고 제자가 준우승을 차지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네, 이런 평가도
0: 또.
1: 했었는데요. 이 허도경 선수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홀 코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0: 정규홀 코스.
1: 네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SK텔레콤이 마련한 어댑티브 오픈이라는 대회인데요.
0: 예.
1: 여기에서 작년에 허도경 선수가 우승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때 시합에 이제 30명의 발달장애 골퍼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허 선수는 2023년, 2024년 2년 동안은 계속 준우승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세 번째로 도전을 하는데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0: 예.
1: 네. 허도경 선수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10대입니다.
0: 네.
1: 네. 이 허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골프채를 잡아보고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니
0: 네네네.
1: 이 친구도 굉장히 재능이 많다라고
0: 그럼요.
1: 하겠습니다.
0: 10년이 채 안 됐네요.
1: 네.
0: 초등학교 3학년이면.
1: 어렸었던 만큼 코치 선생님을 무서워해서 굉장히 그때는 적극적으로 안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지적발달장애인 대회라고 해서 스페셜 올림픽 대회가
0: 네,
1: 있는데
0: 있죠.
1: 그때 출전을 한번 하고는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때 이때 이제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이 허 선수가 다른 선수 두 명하고 조를 이뤄서 나갔는데 이 조 단체전에서
0: 단체전.
1: 우승을 하고 개인전에서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이때 이제 승리를 맛보면서 허도경 선수가 아 내가 골프 선수를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0: 네네.
1: 현재 허도경 선수의 가장 큰 목표는 자신의 롤모델이자 발달장애인 최초인 KPGA 투어 프로 선수인 이승민 선수처럼 역시. 되는 것, 네, 이런 프로골퍼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0: 예. 근데 이 허도경 선수가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또 아버지 역할이 이렇게 컸다면서요?
1: 네. 역시 많은 선수들 밑에는 이제 아버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허도경 선수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 함께 매일 골프장에서 8시간 동안 강행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허 선수 말로는 연습이 힘들진 않다. 그런데 아버지 잔소리가 더 힘들다라고.
0: 가족의 잔소리.
1: 네.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허도경 선수의 아버지가 허준철 씨인데 네네. 이분이 원래 이제 레슬링과 골프를 두루 섭렵한 스포츠맨이시라고 해요.
0: 네. 예, 예.
1: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당신이 배웠던 옛날 방식 그대로 아들에게 굉장히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하셨다고
0: 약간
1: 합니다.
0: 강압식인데요.
1: 네. 이런 열정적인 아버지 레슨 덕분에 사실은 근데 어린 도경이의 실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부자가 투닥투닥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0: 그러니까 예.
1: 아버지는 침착하게 경기해라. 차분히 천천히 넌 너무 빠르다라고 하고 도경이는 이제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야단을 듣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0: 예.
1: 그런데 사실 이제 발달장애인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8시간 이상 꾸준히 훈련한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0: 그럼요. 예.
1: 네, 그래서 허도경 선수는 그 방식의 차이로 아버지와 다툴 때도 있지만 골프 연습을 하는 것 그 자체나 훈련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내비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타고난 훈련 선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0: 예.
1: 허 선수는 이제 골프를 하면서 힘들기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서 기쁠 때가 더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마다 골프 연습장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혹시나 아버지가 바빠서 못 가시면 혼자 가서 훈련도 한다라고
0: 이제는
1: 합니다. 대단하죠.
0: 예.
1: 네.
0: 그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골프를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네. 골프는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섬세한 기술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많은 발달장애 아동은 보면은 뭐 신체나 인지정서 이런 발달에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자폐성 장애가 가진 특성이 꾸준히 한 가지를 파고드는 특성들이 있는데
0: 네.
1: 이런 특성을 잘 살려내서 스포츠로 연결하면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일종의 강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0: 네.
1: 골프는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고 있고 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일정 기간 골프 레슨에 참여한 다음에 심리적 불안과 상동 행동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0: 예.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골프 연습 할 때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골프 동작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0: 예.
1: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6주 동안 골프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시지각 능력, 그다음에 시각 운동 능력, 그다음에 시각 운동 속도 이런 것들이 인지 발달에서 뚜렷하게 향상됐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이어드리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메이든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0: 문화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곳도 준비하셨다고요?
1: 네. 7월에 덥고 눅눅한 기후를 피해서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전국 4대 아쿠아리움을
0: 오픈했습니다. 아쿠아리움.
1: 네, 부산 씨라이프, 여수 아쿠아플라넷, 서울의 롯데월드, 네. 그리고 대구 아쿠아리움인데요. 이 공간들은 장애인 화장실이나 휠체어 경사로 같은 기본 편의 시설이 이미 최고 수준으로 잘 구축된 배리어프리 인증 공간들입니다. 네. 따라서 오늘 방송에는 뻔한 시설 안내는 간결하게 압축하고 각 아쿠아리움이 가진 고유한 해양 생태계 테마와 독창적인 수중 볼거리 그리고 보행약자의 눈높이에서만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점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예, 저도 두 군데는 가봤지만 또 두 군데는 안 가봤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제가 안 가본 부산 해운대 씨라이프 아쿠아리움입니다. 그 해저 세계 본연의 역동성을 뭐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부산 씨라이프 아쿠아리움은 바닷속 생물들의 거칠고 역동적인 생태를 아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해양 테마파크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차 없는 평지 로비를 지나 지하 관람실로 내려가면 짙푸른 조명 아래 수많은 열대어와 해양 생물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네. 이곳은 특히 상어 기르기 프로젝트와 해양 생물 구조 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예, 예. 국내 유일의 상어 투명 보트 체험이 이루어지는 대형 수조 주변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하고요. 또 사나운 거대 상어들과 우아한 부채꼬리 가오리가 유선형을 그리면서 헤엄치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아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부산 씨라이프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관람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1: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270도 각도로 휘어져서 머리 위 전체를 바다로 덮어버리는 초대형 아치형 해저 터널입니다.
0: 와, 예.
1: 턱이 없는 평탄한 동선으로 길게 이어지는 이 터널을 지나다 보면 거대한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과 또 가오리의 하얀 배
0: 그렇죠. 예.
1: 휠체어에 앉은 관람객의 머리 위로 스치듯 지나가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널 중간 지점에 잠시 바퀴를 멈추고 있으면 마치 산소통을 메고 실제 심해 속을 유영하는 듯한 이 압도적인 공간감을 온전히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0: 예.
1: 상어들이 먹이를 가로채는 역동적인 피딩 쇼가 펼쳐질 때도 전면에 보행약자를 위한 여유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생생한 수중 생태의 감동을 사각지대 없이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명소는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두 번 다녀온 곳입니다. 여수 세계의 박람회장의 웅장함을 품은 아쿠아플래넷 여수인데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아주 희귀한 주인공들 있잖아요.
1: 네. 아쿠아플래넷 여수는 푸른 오션뷰와 함께 국제적인 희귀 해양생물들을 보존하고 또 전시하는 고품격 해양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0: 네.
1: 턱이 없는 자동문 게이트를 지나서 넓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메인 전시실로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희귀 흰골의 벨루가가 있는 마린 라이프관이 관람객을 압도합니다.
0: 예.
1: 러시아 바다에서 온 벨루가는 새하얀 몸체와 또 귀여운 이마 그리고 마치 사람을 보고 웃는 듯한 표정으로 유명하죠. 대형 유리창 너머로 벨루가가 거대한 몸집을 부드럽게 굴리면서 주위를 맴돌고 특유의 고주파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신비로운 모습을 이 관람석에 앉아서 아주 선명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여수 아쿠아플래넷이 자랑하는 그 거대한 스케일의 메인 수조 있잖아요. 중간에.
1: 네. 여기 이곳의 중심부에는 가로 대형 사이즈를 자랑하는 오션라이프 메인 수조가 있습니다. 이 수조는 단순히 물고기를 가둬둔 것이 아니라 여수 앞바다의 조류와 생태를 그대로 재현해 두었는데요.
0: 예.
1: 수조 전면의 관람 공간은 계단 대신 넓은 평지 광장 형태로 탁 트여 있어서 휠체어 앉은 눈높이에서도 수천 마리의 은빛 정어리떼가 토네이도처럼 회오리치면서 군무를 펼치는 장관을 정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중 위에서 펼쳐지는 아쿠아리스트들의 화려한 싱크로나이즈드 공연과 또 가오리 피딩 시간 역시 계단식 장애물 없이 쾌적한 시야가 확보되거든요.
0: 예.
1: 남해안 바다의 웅장한 스케일을 온몸으로 만끽하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습니다.
0: 네. 자, 세 번째 장소는 저희 아이들 때문에 많이 가봤어요. 예.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원에 위치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인데 현대적인 IT 기술 요즘 만날 수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단순한 수족관을 넘어서 화려한 멀티미디어 예술이 접목된 첨단 실내 해양 테마파크입니다. 잠실역 동선과 곧바로 직결되는 입구를 지나면 25m 길이의 대형 수조들이 관람객을 맞이하는데요.
0: 네.
1: 이곳은 전 세계 5대 양의 해양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테마별 전시관이 또 특징입니다. 강물에서 시작해 깊은 심해로 이어지는 동선이 완만하고 넓은 실내 경사로로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0: 예.
1: 또 각 수조 주변에는 화려한 LED 조명과 미디어 아트가 함께 투사되어서 마치 환상적인 수중 예술 기획전을 관람하는 듯한 아주 모던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 여기에도 그 대형 메인 수조 있잖아요. 어떤 매력 갖고 있을까요?
1: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국내 최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초대형 메인 수조 D오션입니다.
0: 네.
1: 수조를 감싸고 있는 대광장 바닥 전체가 대리석 평지로 마감이 돼 있어서 휠체어 바퀴를 이 유리창 바로 앞까지 바짝 밀착시킬 수 있는데요.
0: 네.
1: 이 수조 안에는 거대한 바다사자와 너비가 2m에 달하는 대형 가오리들이 마치 밤하늘을 비행하듯 아주 여유롭게 유영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수차례 수중 오케스트라 음악에 맞춰서 해양생물들의 생태 설명회가 있는데요. 시각 청각적 멀티미디어 연출이 아주 뛰어납니다.
0: 네.
1: 휠체어 눈높이에서 푸른 수조를 바라보고 있으면 화면 가득 바다의 웅장함과 또 세련된 도시적 감각이 감성이 교차하는 아주 깊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명소는 내륙 도시의 한계를 극복한 대구 아쿠아리움입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뭐 하늘을 나는 동물도 만날 수 있다면서요.
1: 네,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9층에 위치한 이 대구 아쿠아리움은 내륙 한가운데에서 푸른 바다의 신비와 밀림의 생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복합 실내 테마파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진입하면 푸른 수조들과 함께 귀여운 수달, 육지 거북이, 그리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열대 새들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해양생물 전시관 사이사이에 토코 투투새에게 직접 먹이를 주거나 또 사막여우를 아주 가까이서 아이고, 관찰할 수 있는
0: 좋아하겠다. 예.
1: 실내 동물원 인프라가 또 이 아주 푹신한 에폭시 바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바닥을 따라서 매끄럽게 연결돼 있어서 관람 동선 내내 지루할 틈 없는 아주 신선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0: 네, 이 대구 아쿠아리움이 자랑하는 시그니처 공연이 있다면서요?
1: 네, 대구 아쿠아리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메인 수조에서 상영되는 안녕 이너라는 공연입니다. 아름다운 이너 연기자들이 푸른 수조 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면서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이 손인사를 나누는 동화 같은 수중 발레쇼인데요. 공연이 펼쳐지는 관람석 뒷줄과 통로 전체가 베리어프리 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인어들의 섬세한 손짓과 표정을 가림없이 선명하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 위 천장 전체가 투명한 유리 수조로 되어 있어서 물고기들의 배 부분 잘 볼 수 없잖아요.
0: 예.
1: 올려다볼 수 있는 대구 바다 구름다리 등 기발하고 아기자기한 이색 수조들이 가득해서 내륙 도심 속에서 최고의 시각적인 해방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오늘 만나본 네 곳 가운데 해양 생태 본연의 맛을 살린 곳이 이제 부산 씨라이프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부산 씨라이프는 날 것 그대로의 심해 감성을 자극합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상어와 거대 어류들이 역동적으로 헤엄치기 때문에 시각적 몰입도가 아주 높고
0: 예.
1: 해저 동굴에 들어온 듯한 아늑하고 신비로운 스릴을 느끼기에 최적입니다. 반면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아주 밝고 화려한 도심형 예술 공간입니다. 수조 주변의 미디어 아트와 화사한 LED 조명 덕분에 전시관 전체가 세련된 갤러리 같고 시력이 다소 약하신 보행약자분들도 부딪힘 없이 걱정 없이 시원시원하고 명확하게 작품과 해양 생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각적 쾌적함이 좀 돋보이는 곳입니다.
0: 네. 여수의 벨루가 수조와 대구의 인어 공연을 관람할 때 보행약자의 시선에서 가장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팁은 뭘까요?
1: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는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관광객이 유리창 가까이 다가올 때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0: 예.
1: 턱이 없는 수조 전면 평지 구역에 휠체어를 바짝 붙이고 이 벨루가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가만히 기다리면 벨루가가 이 유리

0: 됩니다. 자, 문화진 활동가와 오늘은 전국의 대표적인 실내 아쿠아리움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적재가 부르는 별 보러 가자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해 기업 회생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됐지만 핵심이던 잔존 사업부 매각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고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직원 급여와 납품 대금, 세금 등 공익 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경우 법원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해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각 2일 전날 하원 법사위원회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국내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꼭 찍고 있다며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1,55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긴급 지원 방안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트랙을 새로 만듭니다. 정부는 또 수출입은행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당초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하고 조달 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 대출도 신설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폭염과 관련한 사망자가 지난달 2천 명 넘게 나온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지난달 폭염에 따른 사망자가 1,029명, 프랑스 당국도 폭염으로 1천 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유럽의 폭염은 이달까지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제주시 도두동의 한 포구에서 70대 낚시객이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낚시객은 머리 뒷부분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제주 해경은 이 남성이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다 실족해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충북 보은군 백록 저수지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지인들과 저수지를 찾은 이 남성이 한밤에 몸을 씻으려다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지난 2020년 구속수감된 이만희 총회장을 특별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의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철저한 감찰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적었습니다.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배재구 야구부가 6개월 전국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배재학당 총동창회가 후배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재학당 총동창회는 오늘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를 방문해 후배들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며 한 번의 경험이 평생의 교훈이 돼 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서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이틀간 30에서 8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윤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노래는 세대를 잇는 가장 따뜻한 달이라고 하죠. 특히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가 어르신들의 목소리로 다시 울려 퍼질 때 그 순간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를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최근 전국 실버 동요제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니어 합창단과 관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는데요. 참가팀들이 추억의 동요를 자신들만의 화음으로 재해석해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 관객은 어린 시절에 불렀던 동요를 어르신들의 목소리로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다면서 동요가 세대를 연결하는 힘을 새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동요는 단순한 어린이들의 노래가 아니라 부르는 이도 듣는 이도 저절로 맑고 고운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힘이 있죠. 특히 전국 실버 동요제처럼 시니어 세대가 부르는 동요의 화음은 관객들에게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감동을 동시에 선물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동요가 따뜻한 다리가 돼서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 백세에서 불안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의 화면 해설 방송분을 들어보는 황금연못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은 늦춰졌지만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연금액은 월 67만 9천 원으로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종신형으로 전환하고 출산, 양육 크레딧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부채가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는 2015년 96조 원에서 올해 405조 7천억 원으로 급증했는데 평균 대출 규모도 청년, 장년층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서 잠재 부실 위험이 지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악화 시 자산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집값 상승과 레버리지 투자 확대가 금융 불균형을 키우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옥천군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등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본인이 미리 결정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옥천군 주민들은 복지관에서 상담과 등록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복지관은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남이에요. 보이네.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건강 100세 이어집니다. 전문 의학 정보로 오늘도 우리들의 건강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의학 박사이신 이광윤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1: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별일 아닌데도 걱정이 커지는 날이 있는데요.
2: 네.
1: 이런 불안이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잠도 잘 못 자고 집중도 안 되고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만든다면은 그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2: 네.
1: 오늘은 한의학적으로 불안장애에 대해 차근차근 좀 여쭤보겠습니다.
2: 네.
1: 요즘 불안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불안 장애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1: 네.
2: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게 되면은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7년에는 63만 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82만

0: 1,000명, 그리고 2023년 통계를 보게 되면 95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20대, 30대에서 증가가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1: 네.
0: 이제는 불안 증후군이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되어버렸습니다.
1: 그런데 그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원래 누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0: 네.
1: 정상적인 불안과 병적인 불안은 어떻게 다른가요?
0: 우리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네.
0: 그렇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하고 걱정이 멈추지 않고 그 때문에 몸까지 힘들어진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의 인간관계 문제로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직장에서의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네.
0: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한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죠.
1: 그렇다면 이제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느낌이겠어요.
0: 네, 그렇죠. 이제 이게 계속되면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요.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 사람의 4명 중에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불안 장애를 경험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 네, 네.
0: 특히 여성이 남성들보다도 약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또 심하면은 우울증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네. 불안장애라고 하면은 보통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몸으로도 증상이 나타나죠?
0: 그렇죠. 이제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1: 네.
0: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정신적인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1: 네.
0: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안정이 안 되고 예민해지고 불안하고 걱정이 계속 생기고 긴장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울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육체적인 증상으로는 아무래도 쉽게 피로하고 깊은 잠을 못 자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욕도 없어지고 대개 이제 이런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나 변비 또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정신적인 증상과 신체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불안증은 정신적인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육체적인 증상도 같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불안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해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더 심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네. 불안 장애는 왜 생기는 건가요?
0: 사실은 이 불안 장애의 원인은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1: 네.
0: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스트레스입니다.
1: 네.
0: 여기에 불안정한 환경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성격 문제 또 건강 문제 술이나 약물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죠.
1: 네네.
0: 그렇게 되면은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 그리고 가바 같은 성분들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런 불안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그러면은 증상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0: 제가 이제 10가지 증상을 얘기를 할 건데요.
1: 네네.
0: 그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증상이 몇 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이유 없이 걱정이 많다.
1: 네.
0: 두 번째는 불안하고 초조하다. 세 번째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네 번째는 숨이 답답하다. 다섯 번째는 잠이 잘 안 온다. 여섯 번째는 쉽게 피곤하다. 일곱 번째는 집중이 잘 안 된다. 여덟 번째는 예민하고 짜증이 난다. 아홉 번째는 작은 일에도 긴장한다. 마지막 열 번째는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 만약에 이 10개 중에 2개 이하가 된다면은 대개 이제 이런 것은 뭐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3개 이하가 되면은 가벼운 불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4개 이하다면은 중등도의 불안, 그리고 5개 이상이면은 심한 불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 항목 중에서 나한테 4개 이상이 해당이 되고 이런 증상들이 2주 동안 지속이 된다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0: 한방에서는 우선 약물을 우선 처방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침치료나 추나 뭐 뜸 이런 치료를 실시해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치료를 하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양방에서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1: 네.
0: 대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약물 의존성인데요.
1: 네네.
0: 대개 이제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약물 의존성은 거의 없고요.
1: 네.
0: 항불안제도 전문가 지시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불안 증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혼자 버티고
1: 네.
0: 치료를 안 받는 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또 생활 속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치료만큼 굉장히 생활 속 관리도 중요한데
1: 네.
0: 평소에 심호흡 같은 걸 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상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안한 생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충분하게 수면을 잘 취하고 그리고 또 이제 휴식을 잘 취하는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적당하게 운동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건강한 식생활을 해가지고 이 그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네.
0: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 평소에 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거, 또 주의와 소통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1: 네네.
0: 경우에 따라서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이런 것도 줄이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혼자 해결되지 않을 때는 꼭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차요법도 도움이 될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불안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차가 대추차인데요.
1: 네, 네.
0: 대추는 그 맛이 달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단맛 자체가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불안이나 우울한 스트레스 이런 것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1: 네.
0: 역시 체력을 보강해줍니다.
1: 네, 네.
0: 또 이제 녹차가 도움이 되는데
1: 네.
0: 녹차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고 또 마음을 편안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1: 네, 네.
0: 우리가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라벤더나 카모마일, 자스민 차 같은 경우도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증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1: 그럼 한의학에서는 불안장애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0: 대개 이제 청심온담탕이라는 처방을 쓰는데요.
1: 네.
0: 청심온담탕은 마음의 화를 없애고 그리고 누적된 담을 풀어주고
1: 네.
0: 기순환을 도와가지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처방인데 여기에 주약재가 향부자입니다.
1: 네.
0: 향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울체된 기를 잘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이것은 사군자탕의 절여인데 역시 기를 보강해주는 약재고
1: 네.
0: 그리고 당귀, 천궁, 작약은 사물탕의 제로인데 혀를 보여주는 약재입니다.
1: 네, 네.
0: 여기에다가 또 황금, 황련, 치자 이런 경우에는 항진되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원지, 석장파도 역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불안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청심온담탕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또 체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불안 장애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서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혼자 참지 말고 생활 습관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몸과 마음의 신호 놓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의학 박사이신 이광연 원장과 함께 불안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이어지는 노래 이용입니다. 바람이려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의 황금연모 스페셜입니다. 시니어들에게 사랑받았던 프로그램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모 화면 해설 방송분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억의 황금연모 스페셜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모 제426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회차는 황금연모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톡 공감톡 코너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회차의 주제는 전국 고향자랑이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비슷한 아파트, 상가 이런 것들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기도 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덜한 편인데요. 네네. 과거에는 이와 사정이 다르기도 했고 고향이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날은 황금연못 자문단의 고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고향의 맛입니다. 네. 각 지역마다 음식의 특색이 있다 보니 자문단 선생님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네. 김홍성 가해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로 국악인 남상일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그럼 김아롱 성우의 화면 해설로 만나보시죠.
0: 네.
2: 첫 번째 이야기는 고향의 맛자랑입니다. 고향 맛 하면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3: 네, 어떤 분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4: 천은정 72세.
5: 한려수도 그림 같구나. 예, 그 그림처럼 아름다운 항구도시 삼천포가 제 고향입니다.
3: 특별히 내 고향 자랑 타임을 정했습니다.
2: 아, 너무 길기 때문에.
3: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의 고향 자랑을 듣다 보면 정말 밤새 들어야 되거든요. 한 분당 우선 30초 딱 듣고 나서 그 이후에 궁금한 점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가해란 MC가 초시계를 들고 있다.
3: 네, 선생님.
5: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첫째는 삼천포 대주.
2: 시작을 해야지. 자, 준비.
3: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 시작하면 30초 동안 하는 겁니다.
5: 네.
2: 준비 시작.
5: 네, 삼천포 자랑하려면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삼천포 대교, 남해로 이어지는 창선 대교까지 하면 너무 너무 좋은 섬들이 세 개가 연결이 됩니다. 오.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밤 야경을 1위로 꼽아주는 삼천포 대교예요. 그다음에 삼천포 해상 케이블카가 있어요.
3: 아, 유명하죠.
5: 예, 초양도 섬에서 각산까지 가는데. 섬과 바다와 산이 연결돼서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1등을 알아주는 케이블카입니다.
2: 30초 지났는데 그러면 예 어떻게 다리하고 케이블카만요?
5: 예?
3: 이거 근데 여행에서 먹는 거 얘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 먹을 거 자랑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먹을 거 자랑.
5: 좋았어. 예. 바다니까 해산물 자랑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바지락이 있고 그다음에 멸치가 있고 문어가 있어요. 그런데 삼천포는 지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삼천포 하면은. 그때 시절에는 그물에 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3: 아, 쥐치가?
5: 예, 지퍼가. 이게 사실은 바다쥐예요.
4: 자막 쥐치. 보거목 쥐치과의 바닷물고기. 뾰족한 주둥이에 강한 앞니를 지닌.
5: 걸려드니까 이걸 안 되겠다. 해를 쳐먹어도 맛이 없고.
4: 맛이 없어 벌어졌던 쥐치.
5: 어느 선장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아, 이거를 껍질을 벗기고 다시 한번 다 풀을 떠가지고 설탕하고 간장하고 조미를 해서 제 손바닥만한 크기로
4: 철망에 펼쳐서 건조한 쥐치퍼.
6: 60년대, 70년대 네. 국민 간식으로 이 쥐치포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서 삼천포가 아주 호황 중에 호황을 누렸는데 오죽하면 삼천포에는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5: 네네네,
6: 할
5: 맞아요.
6: 정도로 진짜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7: 진짜 저희 냉동실에 가면 꽉 차 있고 남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 녀석이라 그것들을 꺼내서 착 구워요. 저기 말하러 가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적당히 가장자리만 조금 태워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또 이렇게 딱 먹으면
4: 술잔 들이키는 몸짓.
7: 너무 좋고. 아니 근데 삼천포 쥐지포가 다른 지역 쥐지포랑은 뭐 특별한 다른 게 있나요?
5: 삼천포는 첫째 저희 손처럼 도톰해요.
7: 도톰해.
5: 그다음에 이게 해풍에 말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2: 선생님 그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가져오시지 그러셨어요.
5: 오늘 제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왔습니다.
4: 스튜디오 중앙에 버너, 석쇠 등이 준비된 테이블이 있다.
2: 이야. 아니 먼저 생각이네.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네.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요거는
4: 붉은 양념이 된 쥐치퍼.
5: 이거는 친정엄마가 가르쳐 준 방법 그대로 고추장에다가 설탕 두 숟가락 넣고 마늘 넣고 소금 넣고
3: 쥐치퍼로 만든 반찬. 때마침 제 손에 젓가락이
2: 어머나.
3: 있네요.
2: 어머나, 이거 항상 갖고 다니시나 봐요.
5: 맛있겠죠?
3: 어머, 보세요. 제가 그러면 해보세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보세요.
3: 쥐포가 이렇게 부드러운 거였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황태 말린 것처럼 포슬포슬하게 부서지고 네. 우리가 아는 질긴 쥐포가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양념이 정말 잘 배가지고 진짜 맛있네요, 선생님. 감칠맛 있게.
2: 자,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석쇠에다 구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5: 그거 드시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어머! 제가 자를 때는 이게 연탄불이었어요.
4: 천은정 씨가 석쇠에 쥐치포를 올려놓고 가스불로 굽는다. 이거를 자막 짭짤하고 고소한 냄새가 가득.
3: 벌써 향이.
5: 예, 향이 틀리죠.
3: 저만 지금 향 때문에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승환 변호사 지금 멀었어요.
5: 자, 그래가면서.
3: 다 된 거예요, 선생님?
5: 예.
3: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봐도 진짜 도톰하네요, 두께가.
5: 네.
4: 다 같이 구운 쥐치포를 시식한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스튜디오.

0: 와, 이승현 아나운서 뭐 쥐치포 전문가니까 아 진짜 삼천포에서 온 이 쥐치포는 어떤가요?
1: 삼천포 뒤지포 처음 먹어봤거든요.
0: 뒤지포? 뒤지포가 아니고
1: 뒤지포. 아니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사천 지역이나 사천 지역 인근에 가면 그렇죠. 무조건 사와요. 진짜 돌도 아닌 진짜 제대로 된 쥐치포 짜지도 않아.
1: 예.
2: 밤새 먹어도
1: 돼요. 예.
0: 더군다나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어머니 손맛 그대로 이렇게 또 재현을 해주시라고 예. 애쓰셨습니다. 우리 예. 천은정 선생님께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3: 예. 진짜 천은정 선생님 덕분에 뭔가 삼천포 여행 제대로 하고 온 느낌이네요.
0: 그렇죠.
4: 쥐치포가 삼천포에서 탄생했군요.
5: 그렇습니다. 원래 쥐치는 생김새도 이상하고 껍질이 두꺼워서 어부들이 잡으면 그냥 버리거나 거름으로 쓰던 잡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삼천포 지역의 수산물 가공업자들이 이 쥐치를 포로 떠서 조미해서 말려보면 어떨까 하고 개발을 한 것이 오늘날의 쥐포입니다. 그래서 7, 80년대 삼천포는 전국 쥐포 생산량의 대부분을 감당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고 하고요.
4: 네.
5: 그래서 그 당시에 삼천포에서는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번창을 했었습니다.
4: 네네.
5: 그런데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쥐치가 예전만큼 잡히지 않아서 삼천포 쥐포가 무척 귀하다고 하고
4: 네.
5: 유통이 되고 있는 것들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쥐치로 만든 것이 많고요. 국내산 쥐치로 삼천포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진짜 삼천포 쥐치는 고급 특산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4: 네.
5: 이번에는 강원도의 특별한 국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4: 네, 네.
0: 자, 이번에는 또 어디 고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6: 한영애 씨가 손을 든다.
1: 선생님.
7: 저는 강원도가 고향이거든요. 네.
6: 73세.
7: 원주에 네. 시로 속해 있는데 네. 저희는 아주 작고 예쁜 그 치악산 밑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강원도는 논보다도 밭이 많았어요. 산악지대고 그래서.
0: 예.
7: 그래서 거기는 뭐 메밀, 옥수수, 감자 그런 걸 주로 많이 했죠.
3: 예. 그래서 정말 그거 들어간 음식들도 많이 있죠, 선생님.
7: 재미난 거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3: 네.
7: 올채기 국수라고 있어요. 네, 옥수수를 죽을 쏘가지고 맷돌이나 그냥 방앗간에나 절구에 쪄서 그걸 걸러서 채로 쳐가지고 죽을 써요. 도토리묵같이. 그래서 이제 큰 자배기에다 누르면 거기서 꼭 올챙이 같아요.
6: 구멍 뚫린 질그릇에 넣고 누르면 밑으로 올챙이 같은 국수가 줄줄 나온다는 한영애 씨. 국수에 양념장을 넣어 먹으면 아이스크림보다 더 살살 녹는 올챙이 국수.
7: 근데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0: 또 있어요?
7: 국수는 국수인데
0: 네.
7: 메밀로 만들어요. 양념을 된장을 풀어서 하는 데도 있고
0: 네.
7: 그
0: 네.
7: 엄마들의 손맛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한 그릇씩 떠주면 코를 박고 막 먹다가
1: 잠깐만요. 제가 자, 이 재미난 이름의 국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우리 퀴즈로 한번 내볼까 합니다. 어떤 국수인지 메밀로 만든 면을 장국에 말아먹는 강원도 향토 음식이에요. 쫄깃한 면발, 아까 코를 박고 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쫄깃한 면발에서 유래한 바로 이 국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어렵다. 여기에 신체의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6: 황인성 37세.
8: 쫄깃하다고 했으니까 쫄면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0: 뭔가 신체 일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8: 신체 일부. 코 쫄면? 아니, 모르겠어요.
0: 쫄면
3: 네.
0: 이렇게 나왔습니다.
3: 아, 코는 들어가는 것 같다.
0: 코가 들어간다.
3: 어떻게 김유솔 씨 뭔지 좀 느낌이 왔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9: 처음 들어봤는데 네.
6: 26세
9: 아, 된장 맛이 난다고 하셔가지고
0: 그렇죠.
9: 근데 코는 맞는 것 같아요.
0: 네.
3: 그래서?
9: 된코?
6: 조순영 69세
10: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코 등치기가 아닐까. 코 등치기.
0: 네.
10: 그렇게 생각이 돼요.
3: 먹는 모양이 그럴 것 같다.
10: 네네. 코를 박고 코 등치기.
0: 한영애 선생님, 정답은 뭡니까?
10: 네, 정답이 코 등치기 국수입니다.
6: 조순영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활짝 웃는다.
3: 네,
10: 맞추셨네.
0: 이야, 진짜 대단한 창의력이시네.
10: 대단하시네.
6: 국수 뽑는 제면기에서 나오는 회갈색의 굵은 국수 영상.
0: 이렇게 면발이 무척 국수입니다. 네.
3: 네. 일종의 메밀국수인데 칼국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콩나물도 좀 들어가고 김치 이렇게 양념도 좀 들어가고.
6: 자막 코등치기 국수. 쫄깃하고 억센 면발이 먹을 때 코등을 친다고 해서 붙은 이름. 사람들이 국수를 쭉 빨아들이자 흔들리는 면발이 콧등을 탁 치는 자료 영상.
3: 아, 이걸 이렇게 쳐본 분들이 있군요.
0: 아, 맛있겠다. 아, 배고.
7: 진짜 엄마가 저렇게 한 그릇 해주시면 예. 그냥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머리 박고 먹다가 조금 긴 거 만나는 애들은 눈도 치고 이마도 치고 그래가지고 눈에 간장이 들어가거나 저런 김치국물 들어가면 막 울고 또 난리치고 예, 참 엄마의 그 향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음식이었습니다.
3: 네, 고향 풍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네. 그래도 그 그리운 고향의 음식이 아직 남아있어서 한 번씩 그때를 추억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4: 올챙이 국수, 콧등치기 국수? 맛도 좋겠지만 이름이 정말 재밌네요.
5: 네. 올챙이 국수는 강원도 네. 정선, 영월, 평창 등 네. 산간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인데요. 네. 국수 틀에 구멍을 통해 삶은 옥수수 반죽을 찬물에 똑똑 떨어뜨려서 만드는데 그 모양이 올챙이를 닮아서 올챙이 국수라고 부릅니다. 네, 네. 느낌은 부드러운 묵 같다고 하고요. 네. 반대로 콧등치기 국수는 메밀로 만든 투박하고 쫄깃한 칼국수에 가깝습니다. 아. 면발이 워낙 탄력이 있고 쫄깃쫄깃해서 국수를 후루룩 빨아들일 때 면 끝부분이 콧등을 탁 친다고 해서 붙은 재치 있는 이름이고요. 오, 다른 유래로 메밀면이 다소 거칠고 단단해서 씹을 때 고개를 까딱거리다 보니 콧등을 치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콧등 국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쫄깃한 걸 좋아해서 콧등치기 국수를 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4: 저는 올챙이 국수는 먹어봤는데 네. 콧등치기 국수는 못 먹어봐서 네. 갑자기 당기네요. 식욕이. 일단 방송은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이어보겠습니다. 김정현입니다. 고향 버스.

0: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는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다시 황금연못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1: 네. 두 번째 이야기마당 이어집니다. 주제가 네. 고향의 멋인데요. 네. 내 고향이 갖고 있는 멋진 자랑거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분에게 자랑거리는 아주 역사가 있는 특별한 축제라고 하는데 네.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죠.
0: 네.
2: 내 고향 자랑 질 수는 없다. 아, 나도 빠질 수는 없다. 예, 김질순 선생님.
3: 예, 질순은 없지요.
2: 선생님 고향은 곡성 아닌가요?
4: 77세.
3: 태어나기는 곡성에서 태어났습니다.
2: 네, 네, 맞죠.
3: 예, 곡성에서 이제 옆에 남원 있지요. 네. 남원. 남원 하면 성춘향 안 합니까? 아. 예, 4월 초파일 하면 아주 춘향제를 끌지게 합니다.
5: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 춘향제가요 매년 예. 5월 달에 펼쳐지고 있는데 1931년부터 시작된 우리 민속 축제인데 가장 역사가 길다고 합니다.
6: 그네 타기 등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사진 출처 국가기록원 이승현.
7: 놀라운 거 지금까지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열렸다는 게 더 대단한 겁니다. 강점기 때도 열렸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6.25 전쟁 때도 규모는 작지만 반드시 열린 게 바로 이 춘향제라고.
8: 정말 전쟁 중에도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지켜낸 소중한 우리의 문화고 축제인데 선생님은 춘향제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
3: 저는요 한 10살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는 데서 거기를 가려면 한 50년은 가야 되는데 아이고. 엄마를 이제 쫄라갖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우리 어머니랑 거기를 갔는데 그렇게 또 사람이 많은 거는 내 생전에 처음 봤어요. 한쪽에서는 꽹가리를 그당 막 꽹가리를 치고 춘향이하고 이조령 옷을 입고 그네를 타는 걸 보니까 진짜로 춘향이가 탄 줄 알았어요.
8: 어린 마음에
2: 그럴 수 있죠.
3: 그리고 이제 이제 해가 저물어 가서 우리 곡성에서 이제 남원으로 이제 시집간 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물어 찾아갔지요. 그 동네로.
8: 어머.
3: 남원에서 조금씩 이제 한 1km씩 그렇게 떨어진 동네에. 그래서 찾아가니까 엄청 반가라고 하더라고요.
8: 아니 근데 선생님 친척도 아니고 원래 알던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곡성에서 시집간 남원에 사는 사람 집에 가신 거잖아요. 예.
3: 그렇지요. 시집을 가면 친정에도 1년에 한 번도 못 가고 몇 년씩 못 간 사람도 있으니까
8: 그렇죠.
3: 친정 소식을 듣고 싶어서 엄청 반가워라고 어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저녁밥을 또 잘 얻어먹고요.
8: 어머.
3: 방이 뭐 빈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 자는 방에다가 같이 이불을 덮고 이제 같이 걷고 잠을 잤지요.
2: 이게 인심이고 이게 예. 정이고 뭐 그랬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5: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게 그 숙박비를 지불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3: 아 그런 건 없지요.
5: 공짜로.
3: 숙박비 도시에. 자체를 몰라요 그때는.
2: 이 큰 축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또 정을 또 이어가는 그런 자리니까 아 이런 축제들은 좀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0: 김질순 자문단의 고향은 본래 곡성이고 그 옆에는 남원에서 열리는 춘향제를 보기 위해서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구경을 갔는데
1: 네.
0: 곡성에서 남원으로 시집간 지인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게 해줬다. 어릴 때 기억이니까 오래도록 간직하고 계시네요.
1: 네. 네. 근데 이 당시에 미리 얘기를 하고 찾아간 것도 아닌데
0: 네.
1: 당시에 숙박비도 받지 않고 반갑게 맞아줬고
0: 네.
1: 저녁밥까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근데 이게 딱히 뭐 대단히 알던 지인은 또 아니고
0: 네.
1: 그냥 우리 고향에서 남원으로 시집을 간 사람인 건데 그래도 같은 고향 사람이 오니까
0: 네.
1: 챙겨주고 싶고
0: 네.
1: 그렇게라도 친정 소식 또 내 고향 소식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바로 그거예요.
1: 네. 네네. 이게 또 빈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0: 네.
1: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잤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0: 네.
1: 정 많던 그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요. 춘향제가 일제강점기에도 열리고
0: 네.
1: 6.25 전쟁 중에도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0: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1: 이 우리 전통과 정이 담겨있는 이런 축제는 계속해서 후대에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 마당 주제

0: 는 고향이 그리운 날에입니다.
1: 네.
2: 조순영 인터뷰 영상.
3: 제 고향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북 안동이에요. 서울로 시집 와서 살아도 늘 마음속에는 안동을 품고 살았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달래주는 건 할머니께서 꾹꾹 눌러서 싸주신 반찬들이었어요. 마치 고향의 품 같았던 할머니의 항아리를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4: 아, 고향이 그리울 때 나는 이걸 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합니다. 예.
5: 조순영 선생님 벌써 항아리를 이렇게 상 위에 얹어놓으셨는데 그 항아리에 반찬을 담아주셨던 거예요? 아,
2: 네. 팔뚝 반만한 높이의 그렇군요. 작은 항아리.
6: 한 60년 이상이 된 네. 항아리예요.
4: 진짜 할머니께서 담아주셨던 그 항아리예요? 네.
6: 그래서 여기 보면 좀
2: 뚜껑 테두리.
6: 테두리가 네. 조금 깨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잘 보관하고 있죠.
4: 주로 뭘 담아주셨을까요?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겁니까, 선생님?
6: 아,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1980년도에 결혼을 해서 네. 이제 첫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됐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너무 입덧이 심한 거예요.
5: 아이고.
6: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4: 네.
6: 그랬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제 여름만 되면 육개장을 만들어 주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4: 네.
6: 그래서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그 육개장 집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도대체 그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그 육개장 맛이 안 나는 거예요.
5: 그 맛은 안 나죠.
6: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입맛을 좀 찾아야겠다 해서 바로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음에 이제 안동을 달려갔죠. 그런데 그 안동에는 그 한우가 정말 유명해요.
5: 그렇죠.
6: 그 큰 솥에다가 끓여가지고 일일이 그 소고기를 손으로 다 찢으세요.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토란, 고사리, 숙주나물, 찹쌀가루도 이렇게 살짝 뿌리고 직접 만드신 그 고춧가루를 이렇게 버물려요. 그 야채하고 소고기하고 큰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푹푹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입덧이 사라지는 거예요.
5: 너무나.
6: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기운이 생겨지더라고요.
4: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거기에다 당연히 육개장을 담아주셨겠죠?
6: 네. 육개장만 담아주신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오래 먹어도 변하지 않는 제가 좋아하는 콩잎장아찌
5: 네.
6: 또 오징어를 넣어서 이렇게 무말랭이 무침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 항아리에 네 곳에다 꽉꽉 채워서 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올라오는데 한 6년 동안을 그렇게 해마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제가 정말 막 방바닥을 구르면서 통곡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4: 네.
6: 그 할머니의 그 정말 좋은 솜씨, 이 맛솜씨, 손솜씨를 네. 왜 그때 배워두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가장 후회가 되더라. 나이가 드니까.
5: 그걸 배워두셨으면 고향이 그리울 때 한 번씩 맛보실 수 있는.
6: 이제 지금도 고향이 이렇게 생각나고 그리우면은요, 이 항아리를 가끔씩 보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거든요.
2: 가족 사진 영상이 연이어 나온다. 사진 속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를 하고 있다.
7: 요즘 사람들은 쪽진 머리라는 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7: 비녀 꽂은 머리도 잘 모를 것 같은데.
1: 근데 저도 저희 외할머니 그 결혼하실 때 찍은 네. 사진 보면 이렇게 쪽을 네네. 지고 계시더라고요.
7: 네네.
1: 근데 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이 항아리를 통해서 네.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7: 네.
1: 조순영 선생님이 안동에서 서울로 시집을 오셨대요.
7: 네네.
1: 그래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할머니께서 해주신 반찬이 큰 힘이 됐다고 하고요.
7: 네네.
1: 그 할머니의 온기가 담긴 항아리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지금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달래고 할머니의 사랑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7: 네네.
1: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언제든 내 마음을 위로해줄 장소, 물건 하나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 네.
1: 우리 청취자 여러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젊은 선비들이 실력을 키우던 곳이지만 자연 풍광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지요. 그 중에 백미는 바로 만대루라는 누각입니다. 사방이 탁 트인 만대루에 오르면 주변의 산과 강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 서원에 이런 누각을 지은 것은 방에 앉아 책을 읽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며 그 감상을 동료들과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한 수양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자, 7월의 첫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학업이나

네, 올해 초 화제를 모았던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의 우승자 최강록 셰프의 에세이 요리를 한다는 것 중에서 한 부분 골라봤습니다. 우연히 황교익 칼럼니스트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이 느껴질 때라고 한다. 나는 무척 공감을 했다. 내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맛이라는 것도 머릿속 기억 저장소에서 내보내는 반응이 아닐까 싶다.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기억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맛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억은 업데이트된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새롭게 맛있는 맛 하나가 추가되면서 머릿속 맛의 레퍼토리가 마치 12색 색연필이 48색, 72색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풍부해지고 섬세해진다. 맛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아지도록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맛에 대한 기억은 묘사하기도 어려워서 결국엔 자기가 직접 먹어봐야 맛의 실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음식을 먹을 때 좋았던 기억을 잘 끄집어내는 것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비슷하게 좋았던 기억을 재빨리 꺼내보고 맞춰보며 견디는 것. 나는 맛의 모험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맛의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맛있는 기억을 늘려갔지만 삶에서는 잘 하지 못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 아직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최상의 맛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 입안에서든 내 삶에서든 말이다. 성류의 계절, 정은숙의 노래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데요.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아는 사람만 탈 수 있다는 비밀 열차와 그 열차로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비밀 열차는 바로 정선 아리랑 열차입니다. 2024년 봄이었지요. 갑작스러운 낙석 사고 때문에 한동안 운행을 멈췄던 정선 아리랑 열차가 안전 정비를 거쳐 무려 2년 3개월 만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온 열차는 출발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충북 제천역에서 출발해 종착지인 정선 아우라지역까지 하루 딱 한 번 왕복 운행을 합니다.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정선 5일장이 서는 날. 그러니까 매월 끝자리가 2일과 7일로 끝나는 날에만 탈 수 있지요. 조금 번거로워지긴 했지만 오히려 그만큼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된 셈인데요. 자, 그럼 제천역에서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고 출발해 보시죠. 이 열차가 특히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열차 자체가 훌륭한 전망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면 일반 기차와는 창문 크기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바닥부터 천장 가까이까지 벽면 전체가 널찍한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굳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지 않아도 강원도의 거대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객실 안에서 풍경화처럼 펼쳐지는 자연을 감상하는 기분, 꽤 특별하겠지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정선 아리랑 열차를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희의 노래 관광열차, 송대관의 차표 한 장, 그리고 방시리의 첫차 세 곡입니다.

네, 방시리의 첫 차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김상희의 관광열차 그리고 송대건의 차표 한 장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얼마 전부터 다시 운행하기 시작한 정선 아리랑 열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칸칸마다 붙여진 이름도 정겹습니다. 하늘실, 땅울림실, 사랑인실 다 우리말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1호차인 하늘실과 4호차 사랑인실은 탁 트인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칸이 있어서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3호차 땅울림실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휠체어석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지요. 열차를 타고 가시다가 2호차 카페칸 창가 쪽 자리를 잡고 차 한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창밖으로 느리게 흘러가는 강원도 산천에 흠뻑 빠져들 때쯤 열차는 정선역에 도착합니다. 보통 여기서 여행객들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이 기차가 오전 11시쯤 정선역에 잠시 들렀다가 곧바로 종착역인 아우라지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기차를 타고 아우라지까지 가자니 정선 5일장 구경을 놓칠 것 같고 장을 보러 정선역에 내리자니 종착역인 아우라지의 풍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선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 정선역에서 출발하는 이 버스를 타면 반나절 동안 5일장 맛집 투어부터 가리왕산 케이블카 그리고 아우라지까지 정선의 명소들을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종점인 아우라지는 평창에서 흘러오는 맑은 구절리와 삼척에서 흘러오는 송천, 두 갈래 물줄기가 어우러진다 해서 생긴 이름이지요. 물가를 따라 있는 둘레길을 천천히 걷다가 초승달 모양의 징검다리를 건너보는 것도 재미있겠고 조금 더 활동적인 걸 원하신다면 폐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를 타보셔도 좋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얼마 전에 다시 운행을 재개한 정선 아리랑 열차를 이용한 여행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 남희의 아우라지, 그리고 한동엽의 검정 고무신.

0: 네, 얼굴이 신분증이 되고 이름 석자가 곧 보증수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아, 그분 하고 모든 게 통하는 분들이지요. 아마 이분도 그런 분일 겁니다. 가요계의 보증수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첩 신재동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과찬이십니다.
0: 보증수표를 넘어 백지수표. 가요계의 백지수표.
1: 백지수표는 조금
0: 위험한가요?
1: 네, 좀 그렇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보증수표로. 예. 아무래도 단장님은 평소에 뭐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가서 먹다가 네. 뭐가 나왔다.
0: 아, 불만제기, 네. 이의제기 할 때
1: 짜증을
0: 조심스럽죠.
1: 내죠.
0: 그렇죠. 네. 머리카락 나와도.
1: 아, 사장님 이러면서 이거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0: 보통은 그러는데.
1: 그냥 조용히 건져내고 예. 먹든가. 근데 아. 뭐 이제 접촉사고.
0: 아, 차 사고 났어요.
1: 나갔는데 네, 가니까 뭐 그냥 큰 건 아니니까 이럴 네. 때 또 그럴 수는 없어요.
0: 아, 뭐 보험부 처리하자 하지 에이. 못하고 그냥 가세요. 아유, 이런 경우가 많았군요.
1: 네, 꽤
0: 손해잖아요.
1: 근데 뭐 손해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네. 제가 오히려 약간 또 조금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면도 있더라고요.
0: 혹시 접촉 사고가 난 상대편에서 단장님은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못 알아보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모든 경우 다 그렇게 너그럽게 할 필요는 어떻습니까? 못 알아보면 뭐
1: 물론 굳이. 그런데 알아보더라고요.
0: 아, 거의 다.
1: 네, 일단 이름이 뭐 나오고 네. 뭐. 이렇게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면
0: 오, 네. 역시
1: 저는 됐습니다 해도 아닙니다 이거 저 혹시 하니까 아, 예. 명함을 주세요 뭐 이러다 보니까 아, 네. 아유 뭐 그렇게 되는데
0: 역시 사회적인 명산 달하시군요.
1: 저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안 그렇고
0: 아, 저는 뭐 그런 일 없습니다.
1: 아 지난번에 뭐 어디 식당 갔더니 아주 사장님이 거의 막 아주 죽던데
0: 어느 식당 말씀하시는 그, 아 영등포에
1: 아,
0: 있는
1: 아, 뭐 식당 갔더니 뭐.
0: 아, 그 사장님은 손님이면 다 좋아하세요.
1: 아니에요 알아보시던데요 목소리가 너무

0: 뭐 시대는 뭐 그러시더라고.
1: 워낙에 제가 얼굴 없는 아나운서라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콩 게시판으로 김경식님이 하긴 며칠 전에 주신 건데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예명을 쓰는 가수들 재밌네요. 노래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이 많은데 그 노래들도 한번 들어보죠.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0: 네, 네, 네.
1: 6월 5일과 12일 방송에서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재밌는 예명을 쓰는 가수와 그 노래들 네. 들어봤잖아요.
0: 네, 네,
1: 그걸
0: 네.
1: 재미있게 들으신 모양입니다.
0: 아, 노래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1: 예.
0: 진짜 뭐 정말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 다 동원해서 만드니까
1: 예, 예.
0: 사실 우리나라 가수가 거의 대걸 때는 한 80% 이상은
1: 네.
0: 거의 예명을 쓰지 않나.
1: 그렇죠.
0: 들어요.
1: 많이 쓰시죠.
0: 예.
1: 그리고 오늘 김경식님이 제안하신 대로 노래 제목에 혹은 뭐 가사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특히 네. 제목에 들어간 노래도 참 많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오신 거죠.
0: 네. 오늘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첫 곡부터 그 우리 태진아 씨의 옥경이
1: 빼놓을 수 없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89년도에 발표를 했던 노래인데 우리 조은파 작사 임종수 선생님이 작곡을 했어요.
1: 네.
0: 뭐 사실 뭐 옥경이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 태진아
1: 사모님.
0: 선배님의 사모님이잖아요.
1: 근데 옥경은 아니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옥형.
1: 옥형이죠.
0: 옥형인데
1: 옥자,
0: 옥형 이러니까 뭐 경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가 난 노래죠.
1: 아마 이름을 쓴 노래 중에 가장 히트한 곡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0: 아, 진짜 이
1: 갑순이와 갑돌이 이후로
0: 태진아 씨는 이 노래 하나로
1: 네.
0: 거의 팔자를 고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76년도 그 존파 선생이
1: 그 전에
0: 그냥 써버렸던 곡이래요.
1: 아주 오래전에 나왔네요.
0: 네네. 근데 사실 그때는 그 존파 씨의 친구가
1: 네네네.
0: 어디 서울 어디 뭐 근처에서 이제 술집에서 술을 한잔 먹다가
1: 네.
0: 정업원에게 말을 걸었겠죠. 그런데
1: 네.
0: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도 안 들고
1: 정업원이
0: 그리고 이렇게 약간 흐느끼는 듯한 어깨가 들썩들썩
1: 여성 정업원이요.
0: 여성 정업원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1: 네.
0: 어린 시절 둘이
1: 알던 사이였어요.
0: 속장난하고 놀던
1: 손님과 종업원으로
0: 그렇죠.
1: 만난 거네요.
0: 그걸 만났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뻥뻥 울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1: 예,
0: 존파 씨의
1: 예.
0: 친구 얘기죠.
1: 네.
0: 그날 밤 들어가서 그냥 몇 분 만에
1: 그때는 뭐 제목이 옥경이 아니었겠네요.
0: 그때는 원곡이
1: 네.
0: 고향 여자라는 노래였답니다.
1: 아, 고향 여자.
0: 어렸을 때 우리 고향 여자가 사실은 우리 연애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그런 감정이 싹 트는
1: 요즘 말로 하면 그 뭐 신조어로 썸 같은 거죠.
0: 그렇죠. 썸. 예. 예.
1: 거기까지
0: 갔던 친구인데
1: 네.
0: 어느 날 거기서 봤으니 그 얼마나 가슴 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1: 네.
0: 곡 만드는 데는 정말 좋은 소재예요.
1: 아, 그렇죠.
0: 가슴이 울렁울렁 벌렁벌렁하죠. 그런 소재만 있으면.
1: 그럼요.
0: 네. 네.
1: 자,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0: 원래 이게 81년도에
1: 네.
0: 나훈아 씨한테 먼저 갔대요.
1: 어떤 분이요?
0: 나훈아.
1: 아, 나훈아 씨한테.
0: 네네네.
1: 근데 아, 그랬어요.
0: 이제 딱 들어보고
1: 네.
0: 됐다고 막 뭐 이래가지고 안 했나 봐요. 그래서 한 8, 9년 묻혀 있다가
1: 네.
0: 이제 8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 태진아에서 귀국을 해서
1: 아.
0: 임정수 씨한테 나 이거 할게. 해가지고 한 게 그때 당시 150만 장이면
1: 이야,
0: 뭐
1: 어마어마한
0: 거잖아요.
1: 가수뿐만 아니라 지금 작사 작곡가의 뭐 인생 팔자도 많이 바뀌셨겠어요.
0: 아, 그렇죠. 근데 그때가 저작권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때예요.
1: 81년도니
0: 88년부터 저작권이 아마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분들이 큰 재미는 못 봤을 거예요.
1: 아 근데 이게 89년도에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0: 아 8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 그때부터는 재미를
1: 정리가
0: 봤네.
1: 됐겠네요.
0: 그러네요.
1: 예.
0: 아 그렇구나.
1: 첫 번째 수혜자 뭐 이런.
0: 그러네요. 태진아 씨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1: 예, 옥경이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하나 더 준비하셨죠. 어떤
0: 네, 이 곡도 역시 현숙 씨의 사랑하는 영자 씨는 이게 95년도에 발표했던 노래인데.
1: 네.
0: 근데 뭐 이게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1: 아.
0: 네. 그래서 사실은 그 7, 80년도에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뭐 영자 뭐
1: 아주
0: 뭐
1: 흔한 이름이었죠.
0: 많았잖아요. 그런 네. 이름.
1: 순자.
0: 네. 순자 뭐 옥자.
1: 네.
0: 뭐. 네. 근데 그런 이제 이름이 하나였었는데 그 당시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에서 그 영자라는 네. 이름이 이제 나온 거죠.
1: 상징적인 이름이 된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0: 그래갖고 이제 그 이게 더 뜬 거는 사실 그 현숙 씨가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그 휴먼 다큐.
1: 아, 예, 예.
0: 거기서 이제 친애 어머니.
1: 그 다큐가 참 유명했죠.
0: 그래요. 거기서 예. 아마 효녀 가수라는 타이틀이.
1: 아, 맞아요.
0: 그냥 딱 붙었어요.
1: 네.
0: 이게 가수의 현숙 씨의 어떤 그 운명이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 다큐 장면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0: 그렇죠.
1: 노래도 또 많이 사랑받고.
0: 네,
1: 네 그랬습니다.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태진아의 옥경이, 현숙의 사랑하는 영자씨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태진아의 옥경이 그리고 현숙의 사랑하는 영자씨 듣고 왔습니다. 제목에 이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인물을 상상하며 노래를 감상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단장님 만든 노래 중에 그런 제목도 있습니까?
1: 근데 저는
0: 이름이
1: 그
0: 들어간 거.
1: 어머니와의 그 막장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추억이 너무 많아서 네. 제 노래 보면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참 많아요.
0: 어머니의 존함이 들어가진 않지만
1: 이름은 들어가진 않지만
0: 어머니의 존재는 어머니 노래에 많이 이제 반영돼 있군요. 예. 네.
1: 자꾸 또 그런 감정이 또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0: 예.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네. 우리 저 고 최현 씨의 순아.
0: 아, 순아.
1: 노래입니다. 아시죠?
0: 알죠.
1: 그렇죠. 이게 이제 4집 그 가을비 우산 속에 같이 수록이 됐던 노래인데
0: 네.
1: 78년도 12월에 발표를 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정만영이라는 시인하고 작사를 하시고 우리 최주호 선생님이 또 작곡을 했었던 노래인데
0: 네.
1: 그 순아 그 시에서 따온 이름이 사랑? 제목이 사랑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따오는 이름이 순아라는 그 특정 인물이
0: 네.
1: 아닌 예, 그 이름은 이제 딴 거죠.
0: 아, 예. 이게 70년대 후반 뭐 도시화가 이제 급격히 진행되면서 막 시골에 많은 처자들이
1: 그렇죠, 그렇죠.
0: 처자 총각들이 올라와서
1: 그렇습니다.
0: 취업을 공장에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그때 그 시절의 어떤 대표적인 여인 인물이죠. 순아라는 이름이 네, 그 시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최현 씨의 순아 함께 들어보실까요?

0: 네, 최현 씨의 노래 순아 들어봤습니다. 오늘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순아라는 노래의 가사가 장만영 시인의 시에서 발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시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네네. 이렇게 시작되네요. 서울 어느 뒷골목 번지 없는 주소인들 어떠랴. 조그만 방이나 하나 없고 순아 우리 단둘이 살자. 정말 다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단칸방.
1: 이게 참 이게 아 이게 또 제가 읽는 거랑 다르네. 이게 완전히 다르네. 저도 한번 서울 어느 뒷골목 번지 없는 주소엔들 어떠랴. 이게 벌써 이게 어감이
0: 멋있는데요.
1: 아, 멋있어요. 네. 야 이게 아나운서는 괜히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0: 저 그냥 읽었는데요. 아,
1: 그냥 읽었는데 그러네. 아, 아 근데 내용이 참 그래요, 그죠?
0: 예.
1: 이때 당시 우리 누나들. 일컬어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 공장 다니는 그런 누나들. 근데 아, 그분들이 진짜 사실은 우리나라에 진짜 큰 역군들이었어요. 아,
0: 그럼요. 네.
1: 살렸어요, 우리나라들.
0: 그분들이 경제도 일으켰지만 네. 그분들이 번 돈으로 또 시골에 있는 고향집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송금하면 그 돈이 가정을 유지하는 그 지역을 유지하는 그런 힘이 된 거죠. 그렇죠. 원천이 된 거죠.
1: 그러므로 이제 지역도 살고.
0: 그렇죠. 또 동생들도 공부하고 맞아요. 이제 어쩐 똑똑한 인재가 되고.
1: 본인은 못 가면서.
0: 그렇죠. 동생은 못 배워도 보내고. 남동생은 대학 보내고.
1: 그 많아요. 뭐 우리 간호원들 광부들 보면. 아,
0: 그럼요.
1: 그런 예. 78년 80년대가 참 그런 게.
0: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네.
0: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하나 남았는데요.
1: 네네 이번 곡은 네. 우리 김세레나 씨의 갑돌이와 갑순이.
0: 갑돌이와 갑순이.
1: 네네.
0: 아까 제가 그 태진아의 옥경이 얘기하면서 갑돌이와 갑순이 이후
1: 쌍벽을 이루죠.
0: 최고의 네. 이름이 들어간 노래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1939년도면 뭐 어우, 엄청나게 오래된 노래잖아요.
0: 일제 강점기 시절. 네.
1: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곡이 네. 그때 당시 함석초 네. 그리고 이병한이라는 분의 듀엣곡으로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0: 예, 제목이 온돌야화였어요.
1: 온돌야화.
0: 온돌야화 무슨 의미일까요?
1: 이게 잘 모르겠어요.
0: 온돌방에서 어떤 밤에 피어나는 이야기일까요?
1: 그런가요? 아마 짐작컨대 그거 아닌가. 뭐 따뜻한 방에서.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그때 예. 당시의 표현으로는 이 정도가 네.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0: 예.
1: 근데 원곡 그 작사를 또 사실 다 나중에 이제 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암 선생이 작사를 다시 하고 이제 전기현 씨가 또 작곡을 다시 해서
0: 원래는 이제 조명암 전기현이 원곡 작사 작곡이고 개사를 김부에서
1: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65년도에 이제 김세레나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를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발목 관절염은 발목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발목에도 관절염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연골과 관절이 있으면 관절염은 어디나 생길 수 있죠. 발목을 삐끗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발목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다른 원인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발목 관절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비교적 흔한 질환이죠. 탈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염은 무릎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발목 관절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연골과 관절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서울시 선암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관절염을 생각하면 연골이 다르면서 생기는 문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연골과 관절이 있는 곳이면 관절염의 위험은 있는 거죠?
1: 그렇죠. 어느 관절이든지 관절염이 생길 수 있죠. 네. 가령 뭐 손가락 마디에도 생길 수 있고 뭐 척추 마디에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체중을 들고 다니는 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주로. 그래서 무릎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발목도 역시 같은 그 체중을 지고 다니는 네. 체중을 지탱하면서 다니는 관절이라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0: 네. 발목 관절염도 그래서 있는 걸 텐데요. 발목에 네. 생기는 관절염인 거죠.
1: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건 연골이 다른 거니까 네. 발목을 그 구성하는 뼈에 연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르면서 뼈끼리 마주치면은 통증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0: 네. 자, 그럼 발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텐데요. 네. 체중을 견디는 역할도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관절염 그러면 관절. 그럼 보통 다 누구든지 이제 무릎을 먼저 생각하세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무릎하고 발목을 보면은 발목은 관절이 뼈가 작습니다. 무릎보다.
0: 네.
1: 작지만 체중은 똑같은 체중을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은 발목 관절염이 빈도는 적지만 증세는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네. 척추와도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척추와 연결돼 있다는 거는 이제 척추하고 고관절하고 척추, 골반,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무릎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직접적으로 척추와 연결돼 있는 거는 이제 고관절이 되겠고 그 다리 밑에 쭉 연결된 발목에도 서로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 무릎 관절염과 비교하면 발목 관절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이 인공관절을 하는 예를 가령 생각을 해보면요.
0: 네.
1: 우리나라에서 1년에 무릎 관절염하고 발목 관절염하고 그 인공관절 비율을 보면은 거의 뭐 한 50대 1 정도로 무릎이 훨씬 많습니다.
0: 네.
1: 예. 비율로 굳이 이제 따지자면은.
0: 네.
1: 그렇지만은 무릎보다는 이제 발목이 빈도는 적지만 그래도 그것이 통증은 아주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네. 생기면은.
0: 네. 네. 그럼 발목 관절염도 증상이 있을 텐데요. 초기부터 네. 증상이 있나요?
1: 대부분은 증상이 있는데 그 엑스레이 상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0: 네.
1: 별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령 병원에 가더라도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큰 변화를 처음에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조금 좀 갈수록 이제 증세가 더 생기지만, 근데 또 희한하게 어느 분은 관절의 연골이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증세는 별로 없이 또 괜찮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관절 그 증상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심하면은 이제 의사들이 좀 무서운 얘기를 하거든요. 수술 얘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자꾸 괜찮다 그러는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본인이 잘 쓴다 그러면 굳이 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정 아프면은 약을 같이 가끔씩 한 번씩 먹는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지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0: 증세가 없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발목 관절염을 침묵의 관절염으로도 설명하는 건 초기 증상이 없어서일까요?
1: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초기 증상이 있는데요.
0: 네.
1: 그 환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의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의사가 이제 그 다른 병보다는 좀 덜한 병이다. 발목이 뭐 발이 아프다 그러면 뭐 그거 뭐 이렇게 하고서 약 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초기에 요걸 좀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의사도 너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 아주 심한 관절염이더라도 증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심하지 않은 분도 있기는 해서 뭐 네. 침묵의 관절염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실상은 대개는 증세가 있는 거의 다 증세가 있다고 봅니다.
0: 발목 관절염은 발목 염좌라든지 골절을 네. 경험한 분들에게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발목 염좌라는 거는 우리가 발목을 접질린다, 발목을 삔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접질리고 삐는 거는 관절염 때문에 거꾸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접질려서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발목이 관절염이 생기면 기울거든요. 삐뚤어지거든요. 네. 그럼 자연히 이제 잘 접질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원인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의심, 그러니까 꼭 접질려서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골절은 뼈의 구조 자체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거는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무릎 관절염 그러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 네. 이제 평생 써가면서 연골이 차츰차츰 닳아가지고 병이 생기는데 발목 골절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 골절이 생기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발목 염좌가 반복되면서 불안정해지는 게 문제일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발목을 접질렸는데 자꾸 접질린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접질리는 거는 염좌, 인대 파열은 저절로 낫습니다. 대개 처음에 어느 정도 고정하고 재활하고 이러면 되게 괜찮은데 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안정해진다. 계속 접질린다 그러면 네. 관절염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게 잘 접질린다 그래서 꼭 관절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일부가 관절염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외상이 원인이라는 건데요. 발목 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뭘까요?
1: 증상이라는 건 환자분이 느끼는 거니까 네. 그냥 그 첫째는 아픈 거고 통증, 걸을 때 통증이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또 이러세요. 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프다 그러시는데 네. 발목은 무슨 병이 있더라도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픕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이제 이럴 때 활동을 할 때 서 있을 때 이럴 때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뼈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 골극이라 그래야죠. 뼈가 이렇게 좀 정상뼈가 아닌 부위에 뼈가 생깁니다. 네. 이제 그래서 겉으로 보면 좀 발목이 좀 퉁퉁해 보입니다. 보통 발목보다. 그러니까 네. 하나는 기울어지면 삐뚤어지고 좀 퉁퉁하게 되고 또 부어서 퉁퉁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통증과 붓는 거가 주 증세가 되겠습니다.
0: 발목이 불안정해질수록 발목 연골이 네. 손상이 되고 그러다가 발목 관절염으로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1: 진단은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선은 뭐 이렇게 그냥 봐서라도 발목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다든지 퉁퉁하면 네. 그런 걸 의심할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죠. 네.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연골이 얼마나 닳았는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고 또 불안정한 거를 보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네. 발목을 비틀어 봅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일부러 발목을 비틀어서 정상적인 관절이 간격이 벌어지는 것보다 얼마나 더 벌어지는가. 이제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 발목이 관절이 불안정한 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습니다. 관절이 원래 타고나기를 유연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몇 도 이상 넘어가면은 불안정이다 이런 것보다는 반대쪽하고 비교해 본다든지 이런 게 또 그 발목 불안정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0: 초기에는 약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1: 이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앞으로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약이라든지 주사로 앞으로는 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약을 먹어서 증세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 가령 통증을 덜하게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어떤 관절염의 소견을 호전시켜서 진짜로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0: 네. 그런데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받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사치료는 네. 뭘까요?
1: 주사치료는 이제 뭐 그 관절액의 성분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그 뭔가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그 자연적인 그런 성분 같은 거를 재생하게 한다든지 그런 걸 넣어준다든지 그런 건데 그것의 효과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물론 효과가 없고요. 예. 또 뼈 자체가 삐뚤어진 거를 그것이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일부 환자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염증이 잡히면 다행인데 안 되면 네. 수술이 고려되는 네. 건가요?
1: 이제 수술은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관절이 처음에는 한쪽에만 닳거든요. 되게 전체적으로 연골이 평 이렇게 전체적 관절 전체가 다 관절이 얇아지는 경우는 좀 적고요. 이제 네. 일부가 먼저 닳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안쪽이 먼저 닳는다든지 바깥쪽 부수압뼈 그쪽으로 먼저 닳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닳는 부분에 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정 수술을 합니다. 뼈를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0: 단계로
1: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0: 네. 단계로 보면 어떤 상태에서 수술이 필요한 걸까요?
1: 단계되는 거는 관절이 정상을 0이나 1이라 그러고 완전히 연골이 전체적으로 없는 걸 4라 그럴 적에 2, 3단계 정도에서는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엑스레이상의 이상이 있다 그러면 무릎은 좀 다르지만 발목은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행하거든요. 병이 어느 병이 눈에 보이는 병이 있고 환자도 불편하지만 약을 먹는다든지 물리치료를 해서 증세를 가라앉힌 상태에서 계속 병이 나빠지지 않으면 좋은데 네. 약이나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증세는 좋아지지만 병은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거를 교정 수술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수술은 방법이 다양한가요?
1: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삐뚤어진 뼈를 교정해서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평생 쓸 수 있게 그런 치료 방법이 제일 좋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너무 연골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절 자체를 이제 못 쓰게 하는 자기 관절을 할 수 없이 못 쓰기 때문에 관절을 고정한다든지 뭐 인공관절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0: 발목 유합술은 어떤 방법인가요?
1: 발목 유합술은 이제 그 이걸 같은 말인데요. 유합술이다 또 고정한다 또는 뭐 그냥 뼈를 붙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뼈가 움직이는 게 관절인데 그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붙여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유합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뼈가 붙을 동안 아무래도 오랫동안 못 디디겠죠. 그 뼈가 붙어야 되니까 또 부러진 거 붙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뼈를 못 디딘 다리를 못 디디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0: 인공 관절로 바꿔주는 경우도 많은가요?
1: 인공 관절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형태가 많이 변형이 돼 있다든지 또는 이제 인공 관절은 수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인공 관절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태도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공 관절은 제일 문제가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연세가 많은 부분은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발목 관절염도 초기 치료할수록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1: 네.
0: 수술을 한다고 해도 원래 상태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1: 네. 아무래도 초기에 치료할수록 평생 계속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변형이 많아진다든지 연골이 이미 심하게 다른 상태에서는 회복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회복을 일부 했다가도 다시 나빠지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초기에 병을 발견해서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치료 후에도 조심할 부분들은 많은 거죠?
1: 치료 후에도 이제 병을 이제 가령히 이제 인공관절을 했다 그러면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는 이 심한 운동을 하는 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한 분이 마라톤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힘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래서 인공관절보다는 관절 고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0: 예방은 어떨까요? 뭐 발목을 접질리는 일이 워낙 흔해서요. 사실 예방이 좀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좀 알려주세요.
1: 그 워낙 접질리는 일이 흔하다 그럴 때는 그 접질리는 원인을 찾아서 가령 뭐 이것이 인대 문제면은 인대 수술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이 예방이 되겠죠. 네. 또는 이제 그 수술 전 단계로는 자기의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운다는 거는 그 한 발로 쓰는 거.
0: 네.
1: 이제 눈을 뜨고도 한 발로 잘 쓰기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분이 더 많고
0: 네.
1: 또 젊은 사람이더라도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분도 있으세요.
0: 네.
1: 그래서 접질리는 분들은 특히 그런 게 문제가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한 발로 쓰는 거, 또 눈을 감고 한 발로 쓰는 거, 뭐 그런 거를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0: 네.
1: 또 발목 주변에 근력을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0: 신발은 발목을 좀 감싸는 농구와 같은 신발이 좋을까요?
1: 아무래도 보통 발목을 자꾸 접질리는 분들은
0: 네.
1: 목이 높은 신발을 권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접질려서 하는 보조기들도 대개 발목을 감싸게 돼 있죠. 그래서
0: 네.
1: 발목이 위아래로 앞뒤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옆으로는 좀 제한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농구화처럼 이제 발목이 높다든지
0: 네.
1: 또 군인들 저 군화도 대개 보면은 발목이 높지 않습니까?
0: 네.
1: 발목에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신발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굽은 어떨까요?
1: 굽은 너무 높은 굽은 아무래도 발목이 좀 불안정한데요.
0: 네.
1: 너무 이 우리가 높은 굽 그러면은 뒤가 높은 신발을 생각을 하는데
0: 네.
1: 뒤만 아니고 앞뒤로 높은 통굽도 역시 위험합니다.
0: 아,
1: 지면에서 발이
0: 네.
1: 올라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기 쉽기 때문에 꼭 뒷굽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높은 통굽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슬리퍼를 신기도 하는데요. 이런
1: 네.
0: 건 어떨까요?
1: 아, 슬리퍼든 뭐든 이제 일단은 발목 관절염이 생기면 발목에 통증이 꽤 있기 때문에
0: 네.
1: 좀 이렇게 아주 얇고 딱딱한 그런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아작 아까 통굽 얘기했죠. 그렇게 막 몇 센치 이런 건 말고
0: 네.
1: 좀 얇더라도 쿠션이 있는 그런 슬리퍼는 괜찮다고 봅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선암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용필의 단발머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탈장은 흔한 질환입니다. 장기나 조직이 밖으로 돌출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서해부 탈장을 비롯해서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0: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탈장이 비교적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탈장은 이제 생각보다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더 많은 호소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1: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복부와 허벅지가 만나는 부위,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허외부 탈장이 이제 가장 흔한 것이 되겠는데요.
0: 네.
1: 탈장이라는 말은 그대로 이제 몸속의 장기나 조직이 원래 있어야 할 공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 이제 복벽의 약한 틈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밀려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0: 네.
1: 이렇게 피부 아래 이제 혹처럼 볼록하게 만져지는 경우에 이제 탈장을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이렇게 우리 배는 층이 이제 배 안에서 보게 되면은 복부 안에는 이제 소장이라든지 대장 또 그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이런 배는 우리 이제 뼈라고 하는 배의 어떤 근육과 또 근막, 힘줄 이런 것들로 감싸고 있는데,
0: 네.
1: 이 복벽의 약한 부분, 또 약한 틈이 생기게 되면 배에 힘을 줘서 배 안에 압력이 올라갈 때, 복압이 올라갈 때 약해진 틈으로 장기나 지방이 틈으로 이렇게 밀려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약해져 있는 근육이나 근막 틈으로 배 안에 있는 어떤 장기나 이런 유조물들이 이렇게 돌출돼서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생기는 것이 이제 탈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런 탈장은 소아에게도 생기고 이제 성인에게도 생기는데 아무래도 소아는 이제 선천적으로 발달되는 과정에서 복벽이 이 여러 가지 지나가는 정관이 지나간다든지 또 아니면 인대가 지나간다든지 그런 통로가 잘 닫히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겠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복벽이 약해진다든지 또 복압 배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서 틈이 약해져서 또 탈장이 생기는 경우도 흔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0: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서해부 탈장이 흔하다고 하셨는데요.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진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탈장은 우리 배를 감싸고 있는 어느 부위에서든지 탈장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0: 예.
1: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생긴 위치, 발생한 위치가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서해부 탈장이 가장 흔하고 그 부위에 생기는 탈장은 이제 서해부 탈장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 또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배꼽 부위에 생기게 되면 이제 배꼽 탈장 또 과거에 이제 수술을 하느라고 이제 절개를 했던 부위가 이제 약해지게 되면 또 절개 탈장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명치와 배꼽 사이에 복부 중앙에 생기면 상복부 탈장 좀 허벅지 쪽으로 내려오면 뭐 대퇴 탈장 이렇게 부르게 되고 또 흔하진 않지만 어떤 외상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또 복벽 중에 하나가 횡경막이 되겠는데 횡경막 쪽으로도 이제 장이 밀려나가는 매우 드물지만 그런 탈장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0: 복부의 장기나 조직이 밖으로 돌출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 원인이 뭔가요?
1: 네, 아무래도 하나는 이제 복벽이 약해지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복벽이 약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배 안의 압력, 즉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되겠는데요. 이제 복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근육과 근막이 튼튼하게 엇 같은 구조를 이루게 되면은 장기가 이제 밖으로 밀려 나오진 않게 되겠는데 이제 복벽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특히 남아 같은 경우에는 발달되는 과정에서 태아 시절에 고환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0: 네.
1: 고환이 지나갔던 통로는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 잘 다치게 되는데
0: 예.
1: 상대적으로 그쪽 부위가 좀 약한 약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수술을 했던 상처 부위도 이제 물론 잘 봉합이 돼서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0: 네.
1: 그쪽 부위가 또 약해지게 되면은 수술 상처 부위가 약해지게 되고 또 약한 틈이 생겼는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때.
0: 예.
1: 사실 뭐 살면서 이제 힘을 주고 할 때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을 준다든지
0: 예.
1: 기침을 할 때도 상당히 이제 복압이 배에 많이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
0: 예.
1: 또 변비가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또 화장실에서 또 힘을 또 주셔야 되는 경우가
0: 네.
1: 있다든지 또 뭐 정적으로는 이제 복수가 있게 되면은 배가 물이 차면서 이제 빵빵하게 압력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거기 약해져 있는 틈으로 뭐 이런 것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겠는데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장의 원인은 이제 벽이 약해진 곳으로 안쪽에서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져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복벽이 약해지거나 이제 배 안의 압력, 복압이 올라가는 게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혹처럼 불룩하게 뭔가 튀어나오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호소하실 때는 이제 복벽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계속 보인다. 초기에 경미할 때는 어떨 땐 괜찮고 또 어떨 때는 튀어나오고
0: 네.
1: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전혀 증상이 없고 뭐 눌러서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좀 뭐 튀어나와 있나 뭐 이렇게 오랫동안 보다가 좀 나중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물론 이제 혹처럼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은 탈장이 또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탈장 이외에도 또 뭐 피부나 지방에 생기는 종양 같은 것들도 이제 봐야 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임파선이나 뭐 지방이 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탈장과 다르게 배에 힘을 주고 뺐을 때 커지고 또 이 혹이 들어갔다 나왔다 또 작아졌다 사라지고 이런 특징이 없이 계속 일정하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탈장이 아닌 다른 종양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탈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 또 잘 안 나온 잘 어디 같이 또 잘 못 찾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서서 또 서 있는 자세라든지 또 기침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배에 힘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장이 실제로 튀어나오는지 유발하는 진찰을 해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갔다 나왔다 뭐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에 크기가 작은 탈장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에는 이제 잘 모르고 계시다가 또 오래 서 있는다든지 무거운 거를 들었다든지 기침하거나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좀 쉬고 또 누우면 들어가는 그런 경우고 대부분 흔한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이제 튀어나왔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위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또 환자분들의 호소를 듣고 우리가 이제 탈장을 초기에는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간혹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튀어나온 탈장이 이제 잘 들어가지 않고 또 그쪽 탈장 부위가 또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드물지만 또 종종 생기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데 또 탈장이 초기에는 통증도 없어서 근육이 뭉쳤다는 생각도 한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0: 완전히 튀어나와 있고 뭐 좀 볼록하게 좀 두툼하게 만져지는 것 때문에 뭐 은유기 뭉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림프절이 부었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처음에 이제 의심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사타구니 쪽이 좀 묵직하거나 좀 당기는 느낌이 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운동 후에 좀 불편해졌지만 이제 쉬면 좋아지기 때문에 암이 있었나 근육통이 있었나 또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사타구니나 배꼽 주변에 반복적으로 불룩한 혹이 생긴다면 통증이 없더라도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탈장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방치하면 점점 커지나요?
0: 네, 이제 탈장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복벽이 한번 이제 약해진 이제 좀 더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 네.
0: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약해진 틈이 다치거나 저절로 튼튼하게 막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복적으로 복압이 가해지면서 조금씩 구멍이 넓어지고 빠져나오는 장기나 지방의 양도 이제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크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아주 한 대부분은 응급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통증이 없다고 또 이제 방치하면서 자꾸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또 수술 범위가 또 좀 커질 수가 있고 드물지만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또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좀 수술 자체 위험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셔서 이제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또 드물지만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0: 네, 이제 그렇게 탈장된 장기가 구멍에 끼어가지고 다시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감돈 탈장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끼어가지고 이제 고정된 상태를 이제 좀 어려운 한자로 감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장이 이렇게 끼게 되면은 끼어 있는 장으로는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막히는 현상이
1: 그렇겠네요.
0: 장폐색이 되게 되면 이제 배도 아프게 되고 또 메스껍고 또 후두까지 이제 생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끼어서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장 내용물이 통과를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제 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혈류가 차단되는 현상이 더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가 막히게 되면 장이 괴사할 수가 있겠고 장이 이제 썩게 되면은 그쪽으로 천공 구멍이 생기면서 장에 있는 내용물이 이제 복강으로 유출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막염이 생기는 그런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드물지만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끼어서 이제 잘 들어가지 않는 탈장 이런 경우에는 장폐색뿐만 아니라 장괴사와 천공 위험이 있어서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감돈 탈장이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교액 탈장도 있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0: 네, 교액 탈장은 이제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감돈 탈장 중에서 일부가 더 이것이 진행되면서 이제 마치 이제 목이 졸리듯이 혈류 장애가 진행이 되면 교액 탈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교액 탈장하게 되면 탈장된 장이나 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막혀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장의 조직이 괴사하게 되고 좀 초기에는 괴사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혈류가 돌아오면서 천공이 생기지 않고 돌아온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괴사가 좀 많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장 천공이 또 생기게 되고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을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세균 감염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1: 네.
0: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0: 만약에 이제 탈장이 있던 분들이 이제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고 그 볼록 튀어나온 혹이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하고 이제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는 탈장이라든지
1: 네.
0: 또 그쪽 탈장 부위가 이제 빨갛게 발적이 생기고 또 몸에 열도 나고 구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1: 네.
0: 빨리 병원에 가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예. 그럴 땐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액 탈장에 의심이 되면
1: 예.
0: 이제 응급병과 이제 응급 수술이 필요한지 또 그렇다면 이제 빠른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1: 예.
0: 이제 감돈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장이 끼어서 끼어 있지만 어느 정도 혈액 순환은 되는 상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통증이 있더라도 병원에서 이제 환원을 시도해서 먼저 손으로 잘 밀어내면 장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는데
1: 네.
0: 이제 이미 혈류가 막혀서 이제 괴사가 의심이 되고 복막염 증상이 있으면 또 이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 또 괴사된 장을 절제해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장 있으신 분들이 너무 아프다, 네, 구토한다, 그리고 빨갛고 열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1: 네.
0: 물론 이제 감돈인지 교액인지 명확한 구분은 어렵겠지만
1: 네.
0: 응급실 진료를 신속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탈장의 진단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뭔가가 튀어나온 거라면 의사가 만져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탈장은 이제 병력과 진찰만으로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예를 들면 이제 서해부 탈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 있는 경우에는 혈관이가 블록해지고 또 이제 기침하거나 배에 힘줄 때 튀어나왔다가 누우면 이제 다시 쏙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1: 네.
0: 거의 뭐 진찰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또 서해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술했던 자리가 그쪽 부위에 이제 덩어리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도 절개 탈장을 또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제 다만 이제 비만이 심해서 이제 피하 지방이 좀 두꺼우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탈장이 좀 잘 진찰이 안 될 수가 있겠고
1: 네.
0: 탈장이 아주 작다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발 검사를 했는데도 자칫 볼록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초기 진찰에서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1: 네.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복벽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게 탈장이라면 치료는 인공적으로 좀 막을 씌우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려면 인공적인 막을 이렇게 덧대어 주는 것이 수술적인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제 약해진 복벽에 틈을 막고 이제 보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 네.
0: 이제 약해진 부위를 튼튼하게 하는 거는 이제 막을 대지 않고 주변 조직을 당겨서 이렇게 꿰매는 방식도 많이 사용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기는 과정에서 이제 장력이 생기거나 다른 부위로 또 이제 재발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막을 사용해서 약해진 부위를 이제 넓게 보강하는 방법이 이제 흔히 잘 쓰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환자의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법은 이제 의사의 결정과 상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는데 대부분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배 안에서 이렇게 넓게 인공막을 내주는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1: 네. 참 빠른 진단도 중요하겠고요.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법 뭘까요?
0: 네, 이제 사실 탈장을 100% 예방하는 방법은 없겠고 선천적으로 체질에 따라서 또 복벽이 좀 약해져 있는 부위가 있고 이것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서 또 복벽의 일부가 또 약해지는 틈이 생기는 거는 이제 완전히 막을 수가 없겠는데요.
1: 네.
0: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틈이 약해진 것과 더불어서 이제 반복적인 복압이 탈장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변비를 이제 예방하셔야 되겠고요. 예. 화장실에서 오래 힘기는 습관은 복압을 크게 올리고 또 탈장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섬유수를 충분히 드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드시고 이런 습관이 중요하겠고
1: 네.
0: 우리 기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기침을 반복하게 되면 배 안에 압력이 자꾸 올라가는 작업이 생기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1: 네.
0: 또 이제 기관지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알레르기 역류성 기침 이런 치료도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고
1: 네.
0: 이제 배에 힘을 주는 이제 무거운 것을 드는 작업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탈장의 유형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레베카 루커의 The Sound of Music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이어 동사로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를 뜻하는 네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거쿨지다, 안팡지다, 옴팡지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안팡지다입니다. 안팡지다가 쓰인 예문을 보면 꼬마는 엄마가 하는 말에 안팡지게 대꾸했다. 그가 실직한 뒤에 안팡진 아내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장사를 시작했다 와 같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거쿨지다는 몸이 크고 말이나 하는 짓이 씩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봐도 거쿨진 그는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옴팡지다는 보기에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다라는 뜻과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준 안내원은 광대뼈가 튀어나온 데다 눈이 옴팡져서 더 매섭게 보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옴팡지게 술값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캠페인
1: 미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레그로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윤염광입니다. 알레그로는 발달장애인 15명과 지도강사 4명으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입니다. 2025년 3월부터 한 카드사의 후원을 받아 시작하게 됐고요. 열정이 가득한 단체입니다. 앙상블을 꾸려나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도 빛나고요. 이런 점은 비장애인 음악가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잘 쓰여진 원작 한 편은 영화 뮤지컬로 재해석되어 콘텐츠가 지닌 힘을 이어가지요. 죽음과 삶 속의 윤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 사후 세계를 재판이라는 이런 구조로 풀어내는 창작 가무극 신과 함께 저승편을 오늘 뮤지컬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정원 교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클라쉬의 뷰티풀.

0: 네, 오늘 만나볼 작품 사후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판타지 신과 함께 저승편입니다. 뮤지컬 평론가이신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때도 뮤지컬 코너가 있었고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1: 오늘 준비한 작품이 신과 함께라는 작품인데 네.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2편 중에 인과연이라고.
0: 인과연. 네. 네,
1: 거기 보면 성주신 얘기 나오거든요. 지방령처럼 떠나지 않고 있는 제가 이 문화 공감의 지방령 한 22년째 지금
0: 다시 돌아온 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러면 네, 그렇죠. 2년인가요?
1: 예, 역시 문화 공감은 한번 2년을 맺으면은 떠날 네. 수 없는 곳이 아닌가.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맞아, 안 떠나고 계신 분들도 왠지 계실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 시즌이라고 이렇게 1위더라고요.
1: 네. 뮤지컬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관행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첫 해에는 돈 못 번다. 돈 버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해부터. 왜냐하면 처음엔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0: 맞아요.
1: 근데 롱런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지타산이 반복되면서 네. 조건이 좋아지기도 하고 명작이기 때문에 오래 공연된다는 의미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예. 오늘 소개할 작품이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롱런 작품이다.
0: 그러네요.
1: 서울예술단에서 만들었는데 대표 레퍼토리를 손꼽히고 있고요. 공연 막을 올리면 평균 90% 이상 객석 점유율을 자랑하는 그런 히트 작품입니다.
0: 네. 웹툰이 원작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창작 뮤지컬이잖아요.
1: 맞습니다. 원작이 따로 있는 걸 가져다가 만드는 뮤지컬들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0: 그렇죠.
1: 제일 잘하는 게 디즈니가 정말
0: 그렇죠.
1: 예, 대표적인 경우인데 우리나라도 이 주호민의 웹툰을 가져다 만든 신과 함께 저승편이 대표적인 그 OSM이요. 원소스 멀티유즈의 사례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재판이라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그 구조를 가져다가 사후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작품이어서 이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0: 예.
1: 영화도 거의 뭐 1,400만 관객
0: 흥행했었죠. 그때도.
1: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예. 큰 넓은 사랑을 받던 작품이기도 했었습니다.
0: 네. 자, 그동안에 이 창작 뮤지컬에서 활약을 해온 베테랑 창작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더욱 기대를 모았다고요.
1: 제가 일전에 한번 브로드웨이에서 설문조사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작품을 선택해서 보러 갈 때 뭘 중심으로 해서 뭘 가냐고 물어봤더니 브로드웨이 관객들은 누가 만들었나를 제일

0: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누가 나오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누가 만드느냐.
0: 예, 아마 그 아이디어, 참신한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을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0: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신과 함께는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믿을 만한 창작진이 참여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출가 김동연은 데스노트나 어쩌면 해피엔딩 톤 이상 6개 받았던
1: 그렇죠.
0: 그 작품 만든 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가로는 용의자 X의 헌신이나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정영 작가, 또 음악 감독은 팬레터나 랭보를 만들었던 신은경 감독,
1: 네.
0: 또 작곡가는 박성일 작곡가, 뭐 이건 이름 면면이 이 작품이 정말 잘 만들 수밖에 없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믿음직한 스태프들이
1: 그러네요.
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사실 저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승과 저승 이게 한 무대에서 연출하기는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을까?
0: 그래서 이 작품이 예. 또 굉장히 손꼽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무대 디자인이 굉장히 신선해요.
1: 네.
0: 원형의 둥근 바퀴 모양의 굴레가 있는데요. 이게 뭐랄까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라고 아. 할까요? 이승과 저승이 연결돼 있는.
1: 아, 그 연결된 느낌도 살리면서.
0: 네. 그래서 네. 그 이야기가 그 띠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이 됐다가 저승이 됐다 그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모습 같은 것들이 아주 잘 표현됩니다.
1: 네.
0: 지름이 거의 17m 정도 될 정도로 거대한
1: 크네요.
0: 원형. 예,
1: 네.
0: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게다가 무대 바닥에 LED 스크린을 깔아서
1: 아,
0: 요즘 우리 KBS 프로그램도
1: 또 LED를
0: 보시면
1: 정말 많이 활용하고
0: 예,
1: 있죠 요즘에
0: 멋있잖아요.
1: 예, 그 실제 같은 느낌이 강하죠.
0: 부르의 명곡 같은 거 보면 예. 특히 그런 느낌 많이 드는데 이 작품 보시면 그래서 뭐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진다든지 얼음에 빠진 이럴 때 그 바닥에 있는 LED 스크린에서
1: 와.
0: 비주얼이 아주 뛰어난 시각 효과가 등장을 합니다.
1: 네.
0: 현장감 대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음악을 좀 듣고 와서 이야기 좀 계속 나눠볼까요?
0: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그래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영화 음악으로 첫 곡을 들려드리면 좋겠다. 한번 상상해봐. 이게 어떻게 영화와 달리 무대가 표현될까 상상하시면 들어보시라고 영화 음악 연주곡을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0: 연주곡 제목은 꿈입니다.

0: 네,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 OST 중에서 꿈 들어봤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줄거리부터 좀 짚고 가죠.
1: 아마 웹툰을 보신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간략하게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억울한 일이 많은 이승과 그렇게 저승에서 정의를 외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장보살과 염라대왕이 나와요.
0: 네.
1: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 비는 날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
0: 그렇죠.
1: 예, 염라대왕은 이승에서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두 사람의
0: 지옥으로
1: 원칙.
0: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과 구하려는 사람이군요.
1: 맞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대립을 하는 가운데 염라국의 국선 변호사인 진기한 그 저승 최고의 무사인 강림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두 축을 마련하게 됩니다.
0: 네.
1: 진기한은 변호를 통해서 우리 49제라고 얘기하잖아요.
0: 예.
1: 49일 동안 재판받는 7개 지옥 관문에 대한 여정을 함께하면서 변론을 해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39 나이에 죽은 김자홍 에 대한 이야기가 그와 함께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린 원귀를 뒤쫓는 저승 3차사가 등장을 합니다.
0: 네.
1: 그중에 대표가 강림이죠. 그래서 이 강림과 진기한의 대립 이야기가 무대에서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0: 야. 어쨌든 스타 캐스팅보다는 이번에 캐릭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또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1: 이 작품에 저는 굳이 뭐 최고의 것 하나 물론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만 꼽으라고 얘기하면 저는 의상 무대 디자인.
0: 아, 의상 무대 디자인.
1: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캐릭터들에 알맞게 의상을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영화와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낸다는
0: 그렇겠네요.
1: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서울예술단의 작품을 보통 가무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들을 잘 살려서 사실 가무악이 노래, 춤, 연기이기
0: 무용?
1: 때문에 무용이기 때문에
0: 예.
1: 이게 결국 뮤지컬이라는 뜻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우리의 전통적인 부분들을 잘 살려내는 작품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무악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거든요. 이 캐릭터에 대한 묘사 같은 것들이 가무악에 맞게 너무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 단원들 중에 뭐 권성찬 배우라든지
0: 예.
1: 뭐 윤태호, 금승훈 같은 배우들이 워낙 그런 가무악에 능숙한 재능들을 갖고 있는 배우다 보니까 무대에서 완성도 있게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서울예술단 배우들이 또 참여를 했고 이번 시즌의 특징이 또 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외부에서요. 객원 배우들을 대거 참여를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뮤지컬 하면은 좀 잘 알려진 엔터테이너들 셀러브리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진기한 역으로는 서울예술단의 이기환 배우와 함께 하이라이트 멤버였던 손동훈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손동훈 워낙 요즘 뭐 뮤지컬에서도 왕성한 활동 보이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아주 다채로운 매력 보여주고 있고요. 김자홍 역으로 나오는 정원영이라든지
0: 네.
1: 강림 역으로 나오는 백형훈 같은 배우들이 각각 보면 요즘 아주 인기 있었던 뭐 알라딘이나 비틀즈 킹키부츠 같은 곳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어서
0: 노래 잘 부르는 가수
1: 네,
0: 배우들
1: 이 무대에서의 완성도를 아주 잘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서울예술단 배우들과 1인 2역 한 가지 배역을 두 명의 배우가 표현을 하고 있어서
0: 네.
1: 각각이 갖고 있는 매력들을 잘 표현해내는 게 매력이라고 재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아직 음원이 따로 발매가 안 돼서 제가 2017년에 만들어진 하이라이트 음원을 편집을 해서 좀 제작사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요.
0: 예.
1: 그래서 이 편집 음원을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아마 무대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자, 오늘은 사후 세계의 저승을 무대로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재판과 구원의 과정을 그린 창작 감옥국 신과 함께 저승편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뮤지컬 평론가이신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017년 뉴버전 캐스트 실황 음원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시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죠. 시 이야기, 오늘은 유병록 시인의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잘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시인들이 시집을 내고 나서 아, 이건 잘 됐다. 언제 그런 느낌 받으세요?
2: 대체로는 본인들은 아마 시인들은 시집을 내고 나면 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더 잘하고 싶어서.
1: 그 모든 작가들이 사실 살짝 그런
2: 네, 좀 게 아쉬운 있죠. 게 좀 네. 있고 네. 그렇지만 독자들한테 사랑을 생각보다 많이 받을 때
1: 아, 그럴 때 내 기대보다
2: 네 그럴 때 아, 이번 시집은 좀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1: 맞아요.
2: 그래도 저희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5명까지는 너무 좋지만 6명이 되는 순간 조금 달라진다.
1: 무슨 의미죠?
2: 그러니까 너무 네.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아. 오는 어떤 간극을 이야기할 텐데 이게 이제 일종의 자기 문학을 추진해

0: 나갈 때 독자도 너무 많아도
1: 끌려갈 수 네, 있죠.
0: 그런 게 있어서 그 비유로서 얘기하는 거죠. 5명까지 괜찮고 6명이 되면 고민이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1: 그렇군요. 자기 세계만 그렇다고 편하게 5명하고 가야 될 것인가.
0: 그 6명이 네. 600명이 네. 될 것인가.
1: 그러니까요. 네. 아.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집을 내고 나서 시인들이 느끼는 것은 성공 실패 느낌보다는 아, 이번 시집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더 컸을 것 같고
1: 그렇겠네요.
0: 다음 시집을 낼 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유병록 시인의 이제 시집을 저희가 같이 볼까 하는데
0: 네. 유병록 시인의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라는 시집 중에서 시가 좀 짧아서 네. 5편 정도 준비했습니다.
1: 네네. 유병록 시인도 좀 소개를 같이 해주시죠.
0: 네. 유병록 시인이 이제 2010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시집으로는 목숨이 두근거릴 때마다 아무 다짐도 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이번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있고요. 산문집으로는 안간힘 그립소 등이 있습니다. 아. 김준성 문학상, 내일의 한국 작가상, 천상병 시 문학상, 노장 문학상 등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유병록 시인의 시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0: 네. 유병록 시인은 이제 젊은 시인들 중에서도 언어를 이제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시적 감각을 최대치를 일깨우는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상실의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여린 존재들의 모습을 좀 환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깊이를 좀 탐색해온 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독한 슬픔이나 고통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견뎌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산문집에서도 안간힘 이렇게 표현이 되긴 했는데
1: 그러네요. 제목이 네. 맞아요.
0: 그래서 자기 존재를 견디게 하는 본질은 뭘까 이런 것들을 소소한 대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시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시부터 볼까요?
0: 네, 돌봄이라는 돌봄. 시입니다.
1: 네.
0: 돌봄 유병록. 도무지 힘이 나지 않거든. 무엇이라도 돌보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듣고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돌, 봄. 그래, 돌이 좋겠다. 조망만한 돌을 주워다가 잘 씻어서 햇볕 드는 곳에 두고 자주 쓰다듬었다. 바라는 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틈날 때마다 말해주었다. 새가 되어 날아올 거나 고맙다 인사하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봄이 오도록 눈 감고 돌을 쓰다듬으며 그 심정을 짐작할 때 내가 돌이었던 때가 떠올랐지. 몸을 스쳐간 손길들이 되살아났지. 비로소 사랑에 대하여 조망만큼 알게 되었지.
1: 네. 유병록 시인 시를 읽는데 제가 왜 옆에서 웃음이 날려? 아니 아까 돌봄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 돌봄 그래 돌이 좋겠다 여기서 제가 웃겨갖고 참느라고 혼났어요. 아니 위트라고 네. 그래야 되나요?
0: 네 아니 너무 네. 귀여운
1: 돌봄의 한 글자인 돌을 선택하신 거군요.
0: 네 그리고
1: 상상 초월
0: 그 보는 거죠.
1: 네 그리고 걔를 잘 씻어가지고
0: 네
1: 돌보고 있는데 뭔가를 또 기대하는 마음도 돌한테 뭐가 될 것도 아닌데
0: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1: 아, 네. 우리가 돌봄을 할 때 그런 느낌이 있죠. 잘 네. 됐으면 하는
0: 네.
1: 기대.
0: 맞아요.
1: 네.
0: 돌봄 자체가 무언가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더 넓히고 이제 이런 과정이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실제로 이게 애완돌이라고 하세요? 반려돌
1: 있어요 그런
0: 네,
1: 게
0: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 모으는 이런 게 아니고
1: 이제 애완돌
0: 해, 네, 네. 뭐 이렇게 뭐 해변가 가서 돌을 주워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산에 가서 돌을 주워와서 반려돌로 키우는 돌이 자라진 않지만 네,
1: 그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0: 요즘 뭔가 네. 유행하는 방식의 힐링인데
1: 가장 편하게 돌볼 네. 수 있는
0: 맞아요.
1: 네 물도 안 줘도 되고
0: 네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도 이제 돌이 또 사람들이 많이 쓰다듬으면 맨들맨들해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이런 게 MZ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시인들이 보면 언어 가지고 장난을 많이
1: 그러네요.
0: 치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1: 귀엽게
0: 예, 시에서 표현하게 돼서 유병록 시인의 이런 좀 귀여운 위트가 돋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1: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돌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돌이었던 때가 그 심정을 짐작할 때 내가 돌이었던 때가 떠올랐지.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돌이었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 네. 이게 돌이라고 하는 것의 물성을 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시인들이. 그 왜 많이 쓸까 생각을 해보면 무생물의 상태라고 하는 것 자연물 그 자체였을 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닫혀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단단해져 있을 때 돌과 같은 상황
1: 아 그렇게 표현 많이 하네요.
0: 네.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 돌과 같다라는 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방어기제였을 것 같아요.
1: 네. 문을 닫은 거군요.
0: 네. 약간 그랬을 것 같고 혹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아무것도 이제 뭔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석공들이 조각을 하듯이 예, 살아가면서 뭔가 돌이 다른 모양으로 변화해가는 이런 게 삶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돌이었을 때 아마 상처받았던 시기에 마음을 닫았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가 가공되기 이전의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그러면 처음에 도무지 힘이 나지 않거든 무엇이라도 돌봄은 어떻겠느냐 하는 조언을 듣고 이제 돌봄을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사랑에 대해서 조망만큼 알게 됐다.
0: 네.
1: 이게 결국 돌이 사람인가? 돌 같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0: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인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큰 상실을 겪은 일이 있고 그것을 산문집에서도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는. 근데 그 상실 가족이 이제 뭐 이제 저 세상으로 가면서 찾아온 상실인데 그것들이 힘들어서 힘이 안 났던 시기 예. 그래서 겨우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었던 시기
1: 그게 이런, 산문집
0: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시를 표현할 때 기본 정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1: 그러네요.
0: 하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랑이 뭘까를 좀 깨닫게 되는 과정을 시가 길지도 않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고
1: 그러네요.
0: 있습니다.
1: 네. 또 다음 시는 어떤 시일지 또 기대되네요.
0: 제가 여름이라서 또 여름 시를 준비했는데 네. 네, 여름 편지라는 시입니다.

0: 여름 편지 유병록.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거래. 덥지 않을 거래. 가자, 봄을 걸어서 여름으로. 여름에 닿으면 저녁에 숲으로 산책을 가자. 여름의 주인처럼, 마치 여름을 건설한 왕처럼. 8월의 숲을 활보하자. 봄은 짧고 우리의 걸음이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여름이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는 거야.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여름이 많으니까 여름으로 걷자. 우리 여름까지는 사라지지 않기로 하자.
1: 여름 편지라는 게 뭘까 했는데 우리가 봄이 하도 짧다 보니까 여름은 길고 봄은 짧고 여름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거야. 네. 예, 봄은 짧고 이 표현들이 너무 와닿네요. 어떤 계절적인 느낌과 더불어서.
0: 네. 점점 네. 여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네, 이렇게까지 더울 일은 아닌데.
1: 아니 지금 거의 한여름 날씨입니다.
0: 네. 그래서 보면 여름이 계속 길어질 것이고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일 것 같고 그러면 아예 우리가 여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1: 그러니까요.
0: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네. 전환이 돼서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름이 길어지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1: 그렇죠.
0: 이렇게 가는데
1: 피하고 싶어지고
0: 네, 예. 뭔가 고통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병록 시인은 결국 여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이 여름의 편지를 연결시켜서 그 속성을 여름 편지라고 예쁘게 묶어주는 것이 또 이 시인의 너무나 아름다운 감수성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이 시를 읽으면 여름이 힘들지 않고 굉장히 빛나는 어떤
1: 맞아요.
0: 생생한 에너지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서 여름에 이런 시 한 편 벽에 붙여두고 힘들 때마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 올여름이 이제 길 텐데 이제 시작이 불과한데
0: 네.
1: 좀 여름 편지를 하나 적어놓고서는 올여름을
0: 네.
1: 당당히 걸어 들어가요.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0: 저는 쉽지 않을 네. 것 같긴 합니다.
1: 저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0: 네. 낮잠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잠. 유병록. 대낮에 햇살 비껴드는 창가에 누우면 아무리 큰일이라도 힘을 쓰지 못하는 법이어서 며칠 무거웠던 마음 차츰 대수롭지 않아지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기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낮잠은 나를 데리고 다른 세계로 가지. 저 멀리까지 갔다가 오듯 한숨 자고 일어나면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그저 오후의 한때가 지나갔을 뿐인데 낯선 세계에 도착한 것처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져서 며칠 만에 너에게 전화를 걸었지. 놀란 마음을 감추는 목소리로 너도 낮잠을 자고 일어난 참이라 하였지. 우연한 낮잠의 인연이라며 그저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지. 서로 한풀 꺾인 목소리로 인사하며 오늘 무엇보다 잘한 건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그대로 둔 일이지.
1: 네. 같은 낮잠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낮잠은 나를 데리고 다른 세계로 가지. 이거는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자다 깨면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 어딘가.
0: 화들짝?
1: 화들짝. 놀랬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0: 네.
1: 근데 이렇게 미화할 수 있나? 네. 이것도 시인의 능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이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아무리 큰일이라도 힘을 쓰지는 못하는 법이다. 대낮에 햇살이 비껴든 창가에 누우면 나른해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며칠 무거웠던 마음 대수롭지 않아진다.
1: 맞아요.
0: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며칠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시를 읽고 무릎을 딱 치면서 뭔가 이게 사실 사람들이 힘들 때 자는 사람 있지 않나요?
1: 있죠. 고통. 다 잊고 자고 싶죠.
0: 네. 예. 그럴 때 이제 밤에는 또 불면에 시달리다가
1: 낮에 주로 졸리죠.
0: 네. 낮에 자고 나면 좀 뭔가 괜찮은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너무 잘 표착을 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잤어요. 저도.
1: 저도 자야 되겠네.
0: 네. 그래서 아 네. 이런 공감을 좀 선사하니 좀 좋은 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뭔가 되게 마치 낮잠 자고 나면 모든 일을 해결될 것처럼 미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 낮잠이 주는 그 고통을 한꺼풀 벗겨내는
1: 네. 네.
0: 그 순간에 대한 포착이 너무 좋아서 이제 기분이 괜찮아지고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1: 난 거죠.
0: 네, 이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0: 나도 낮잠을 잔 상황이다.
1: 둘이 대화가 되네요.
0: 네, 이게 또 실제로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1: 꿈속인가요?
0: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낮잠 인연. 네, 이것도 흔치 않은 건 재밌네요. 그래서 제일 잘한 일이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그대로 둔 진짜. 일이지.
0: 네. 예. 주말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1: 맞아요.
0: 주말에 졸릴 땐 그냥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괜히 깨려고 괜히 뭔가를
0: 커피
1: 하려고.
0: 마시고 막.
1: 네. 그럴 필요가 없네요. 네. 네. 자 다음 또 시도 좀 읽어보죠. 아주 재밌네요. 유머가 있네요.
0: 네, 유머가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라는 시 준비했습니다.

0: 어떤 사랑, 유병록. 그래요, 한때는 삶을 함부로 낭비하기도 했죠. 보잘것없다 여기며 바닥나길 기다린 적도 있죠. 후회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탕진의 시절은 지나갔어요. 나는 삶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1: 네, 제목이 어떤 사랑이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랬는데 자기 삶을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네, 그런 시구나.
0: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랑이라는 제목 속에 삶을 사랑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봐라 이런 제안인 것 같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을 낭비를 하고
1: 많이
0: 있다.
1: 많이 하죠.
0: 아나운서님.
1: 네, 많이 했죠. 지금 많이 지나왔습니다.
0: 네. 젊었을 때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1: 그런
0: 같기도
1: 것 같아요.
0: 하고 네. 보잘 것 없는 거야 삶은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약간 방기? 자신을 방기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순간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나서 결국은 삶을 사랑하면 좋겠다. 왜냐? 이 삶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삶이니까.
1: 네.
0: 내 사랑을 못 받으면 정말 보잘것 없는 게 된다. 네. 이런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진짜 놀라운 시적 통찰인 것 같아요.
1: 삶이 사실은 그 뭐 대단한 거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만 너무 보잘것없기 네. 때문에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0: 맞아요.
1: 이 생각은 굉장히 반전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예. 자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자기만이 아는 것이고
1: 그렇죠.
0: 또 내가 내 삶을 소중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아 젊은 시절에 반기했던 나의 삶을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라도
1: 네, 돌이키기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편 더 만나보죠.
0: 네, 파주라는 시입니다. 파주 유병록. 파주의 자랑은 무엇보다 하늘이어서 다들 곱게 나는구나. 구름과 철새와 헬리콥터까지 살피고 파주의 자랑은 무엇보다 밤하늘이어서 다들 잘 자는구나. 사람이며 짐승이며 풀과 나뭇가지 잠들면 비로소 밤하늘도 마음 놓고 고요해진다.
1: 네, 파주라는 게 뭘까 했는데 그 지역 파주.
0: 네.
1: 파주에 사시는 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0: 그 파주에 출판단지가 있으니까,
1: 예.
0: 그 근처에 많이 살기도 하고, 또 유병록 시인이 그 출판사 직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지금 원래 시인분들이 편집자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0: 네.
1: 계시죠. 예. 아, 그렇군요. 파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다.
0: 네, 파주로 이제 거의 되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파주에 살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파주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예. 또 파주 특유의 루틴 같은 게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뭐, 아, 특히 출판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파주 생활 루틴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과 도시가 묘하게 섞여 있는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네. 가보셨죠?
1: 그럼요. 여러 번
0: 네.
1: 가봤죠.
0: 그래서 정말 이 시를 읽고 이 파주 이미지가 확 떠올라서
1: 떠오르는. 뭐 억새라 그래야 되나?
0: 네,
1: 그
0: 억새풀도
1: 엄청 많잖아요.
0: 네,
1: 파주 약간 습지가
0: 맞아요.
1: 많아서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들 여기 지금 철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0: 네.
1: 새들도 꽤 많지 않나요?
0: 엄청 많죠.
1: 네.
0: 엄청 많고 진짜 어떤 지역은 거의 보존을 일부러 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말씀하신 거 억새풀과 새들의
1: 네.
0: 보고
1: 어우러짐 뭐
0: 네. 네.
1: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0: 그 안에 멋있는 출판사 건물들이 또 있는 것도 놀랐고 그래서 파주를 이제 가보신 분들은 이 시가 너무나 공감이
1: 그렇죠.
0: 잘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시 이야기는 유병록 시인의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섯 편의 시 흥미로웠네요. 이영주 시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악뮤의 노래 끝으로 들어보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별 김시천. 별은 별이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득히 멀리에서 빛나기 때문이다. 그리움만이 이룰 수 있는 그 거리 때문에 멀리서 더욱 간절하게 빛나기 때문이다. 추억 또한 그런 것이다. 조금씩 멀어지면서 유년의 골목길 같은 어렴풋한 그리움이다가 서로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어느 순간에 별이 되어 반짝이는 것이다. 누군가 그리울 때마다 추억은 별이 되고 그리운 가슴은 까만 밤이 되어 별을 품으리라. 그 어딘가에 가끔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별똥별 되어 지기도 하리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아름답게 간절하게 느껴지고 기억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김시천 시인의 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과학이야기라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복잡한 과학 지식의 나열을 피할 수 없는 전제 안에서 이를 납작하게 단순화하기보다 잘 풀어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죠.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의 흐름에 그치지만 영화에서는 모두 눈에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수식을 계산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레이스. 헤일 메리오의 지구인이라고는 그 하나뿐이기에 극장 안에 모여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은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의 동료로서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때 그레이스가 우주로 오기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설정은 적절한 배경입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엔딩에서 그레이스와 로키는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곳은 지구가 아니라 로키의 행성인 에리드입니다. 로키를 비롯한 에리드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지구의 풍경을 재현해 거대 인공 돔을 만들었습니다. 파도, 그레이스가 숨쉴 수 있는 산소, 안개마저 있죠. 그레이스는 어쩌다 로키 행성으로 오게 됐을까요? 그는 지구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사이에 이 둘은 우주를 어떻게 구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게 될 여러분을 위해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한창 화제가 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나도 보고 싶은데 화면 해설이 제공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적 있으셨죠? 특히 OTT 프로그램은 화면 해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요,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지상파와 같은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 방송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고요. 편성 기준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방송은 이른 새벽 시간이나 평일 낮 시간에 주로 편성되는 바람에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 시청 시간대에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채널 운영 필수 지정 사업자의 경우에 전체 채널 평균이 아니라 각 채널별로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방송 환경을 개선한다는 건데요. 이번 변화가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고 오, 요즘 방송 보기 훨씬 편해졌네 하고 우리 시각장애인 시청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애인 방송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될 거예요. 자, 7월 3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태연이 부릅니다. 해피.

0: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시각장애인들 위한 보조기기 회사 리보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부 최병두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버튼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제 전화부터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웹 검색할 때도 버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을 굳이 꺼내지 않고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2년 정도 이쪽에서 일을 했는데요. 2년 넘게 했는데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저도 이제 다른 영업을 하다가 이쪽 보조기기 회사 영업을 하는 건데 조금 특수한 부분은 있어요. 한정된 사람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과장님 제가 너무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뿌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친구 자녀가 또 이제 시각종이랑 안 좋은 친구가 애가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 생각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만족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본인들의 이제 시각의 뭐 중증이나 뭐 저시력 경증 부분에 맞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잘 한번 시연도 해보시고 경험도 해보셔서 제일 필요한 제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기가 실생활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그만큼 뿌듯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1: 정보통신 보조기기 회사에 근무하는 최병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일을 하다가 이 회사에 근무하게 됐는데 시각장애인에게 이 보조기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 중도에 실명한 분들의

경우에 시력을 잃기 전과 같은 업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특히 업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가 많이 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러브올릭이 부르는 화분, 어반자카파가 부르는 그날의 우리.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여행을 간다거나 이제 뭐 차 안에서 움직일 때 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신세미 씨는 혹시 어떤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채우시나요?
1: 저는 플레이리스트 그 제작하는 일도 했지만 사실 일로서가 아니라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게 제 취미? 어떻게 보면 제 일기 쓰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뭔가 제 감정에 와닿았던 곡을 이제 시작으로 그 곡에 어울리는 곡들로 이제 채우다 보면 플레이리스트 뚝딱 이제 만들게 됩니다.
0: AI한테 안 맡기고?
1: 제 일이었는데 뺏기기 싫어서 제가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플레이리스트 공개하는 거가 굉장히 일기라고 하셨으니까 네. 더 좀 막 부끄럽지 않아요?
1: 맞아요. 조금 사적인 느낌도 있어서 그쵸? 이걸 누가 평가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0: 그럴 수 있겠다. 막 그냥 네. 음악 평론가인데 뭐 이런 노래를 들어?
1: 맞아요. 수준 음악의 수준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0: 많아요. 네,
1: 조금 네. 이렇게 눈치가 보일 때가 있죠.
0: 하지만 마치 내가 일기를 쓰듯 기록해 나간다. 네. 그럼 플레이리스트가 수백 개겠네요.
1: 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정말 그래서 날짜로 검색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0: 그러면은 어플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럼 하나의 어플로만 계속 쓰는 거예요?
1: 또 그렇지 못해서 이제 여기저기 퍼져 있죠. 그래서 가끔은 여기 있었는 줄 알았는데 또 저쪽 플랫폼에 가 있고 이래서 저도 이걸 좀 하나로 합치고 싶은데 이제 그때그때 이용하는 그 음악 서비스가 달라지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네.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진짜 즉흥적이거든요.
1: 예. 그때그때 딱.
0: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한 번에 못 올라옵니다. 한 세 번을 뚫어야 돼요. 제 마음을 한 세 번 움직여야 돼요.
1: 마음의 그 장벽이 조금 높으시네요.
0: 되게 높아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리스트를 켰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삭제합니다.
1: 궁금한데요? 그 안에 이제 성공에 들어간 노래들은 진짜 좋은 노래들일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드는 노래들이죠.
1: 공유.
0: 언젠간 한번. 네. 아무도 공급해하지 않지만 네. 수요는 없지만 제가 공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예. 기다리겠습니다.
0: 자, 오늘 어떤 노래 듣나요?
1: 네, 오늘은 이제 힙합 장르에서 좀 유명한 기법인 샘플링을 한 노래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샘플링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음악을 막 가위처럼 가위질하듯이 자르고 붙여넣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그 위에 새로운 음악을 입히는 그런 방법인데 네. 요즘엔 사실 힙합 장르에서만 아니고 다양한 장르에서 샘플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해서 이제 색다른 느낌을 만들어낸 음악들 선곡해봤습니다.
0: 샘플링. 저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힙합은 한 99%가 샘플링이라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제 멜로디를 못 지어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음악에서 멜로디나 어떤 소리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 위에 비트를 입히는 게 힙합이었죠.
0: 그렇군요. 네. 자, 첫 곡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첫 곡으로는 바흐의 G선상 아리아라는 곡을 샘플링한 레드벨벳의 음악 가져왔습니다. 이 G선상의 아리아가 1717년에서
0: 1700?
1: 네. 네. 그 1723년 사이에 쓰여진 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2022년에 한국의 걸그룹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된 건데요.
0: 레드벨벳이 샘플링했다.
1: 네.
0: 바흐의 곡을.
1: 네.
0: 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스토리가 있네요. 재밌네요.
1: 너무 새롭죠.
0: 네. 네.
1: 사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는 레드벨벳 이전에도 이제 샘플링에 종종 사용됐던 곡인데요. 1998년에는 이제 미국과 독일의 뮤지션이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었어요. 그 이름이 스윗박스였는데 이 스윗박스가 G선상 상의 아리아 선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곡 제목이 Everything's Gonna Be Alright이라는 곡이었는데 특히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어서 수차례 한국에 내한 공연을 펼친 바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이 좀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를 특히 좋아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그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클래식이잖아요. 그쵸?
1: 맞아요.
0: 가요를 만들 때 생각해보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맞아요. 네, 너무 네. 친숙한 멜로디고 그쵸. 좋아했던 곡이니까 여기에 어떤 새로운 걸 얹어도 사람들이 좋아할 확률이 높은 건데요. 사실 스윗박스가 이렇게 샘플링한 이후에 2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레드벨벳이 바흐의 탄생일인 2022년 3월 21일에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G선상의 아리아 연주와 함께 이제 멤버인 웬디와 슬기의 허밍이 곡의 포문을 열고요. 이어서 는 이제 예상치 못한 좀 강렬하고 날카로운 힙합 비트가 이어지는데요. 이 G선상의 아리아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인데 이거 시대의 어떤 특징에 비해서 조금 더 낭만적이고 우아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곡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음악이에요. 네, 레드벨벳이 이 클래식 음악이 가진 좀 여러 가지 다양성 중에서 좀 현대판 환상적인 춤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약간 바로크 그리고 또 현재를 오가면서 우아한 현대판 무도 의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의 음악적인 성취가 아닐까 싶고요. 활동 당시에 또 레드벨벳이 고전 명화를 재해석한 의상이나 영상을 선보여서 화제가 네. 또 됐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 필하모닉에서도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을 또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0: 와 재밌네요.
1: 이 오케스트라 버전도 꽤 좋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 들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0: 왜 오늘 안 들어요?
1: 그러게요. 오늘 레드벨벳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레드벨벳이 부릅니다. Feel My Rhythm.

0: 진짜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1: 네.
0: 재밌어요.
1: 그쵸.
0: 그리고 말씀해 주신 오케스트라 버전은 꼭 찾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레드벨벳 이전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제 1세대 아이돌인 H.O.T.부터 클래식 샘플을 시작했었는데요. H.O.T.는 베토벤의 음악을 샘플링했었습니다. 이 곡은 또 1998년 IMF로 힘들어하던 그런 국민들에게 위로가 됐던 곡인데요. 바로 H.O.T.의 빛이라는 곡이고요.
0: 좋아했던 곡입니다.
1: 네, 이 곡은 또 멤버인 강타가 직접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맡아서 이제 강타의 첫 작곡과 데뷔곡이기도 합니다. 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인 합창의 제4악장 환희의 송가 이 멜로디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곡에 녹여냈고요. 이 곡은 또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로도 잘 알려진 익숙한 선율이라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음에 들어보실 곡은 박지윤의 4집 수록곡 달빛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당시 박지윤이 성인식이라는 곡으로 이제 가요계에 확실하게

0: 눈도장을 남기고 나서 이 후속곡으로 이어갔던 곡인데요. 네. JYP의 박진영 그리고 현재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이 함께 작곡을 또 맡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1: 두 거인이 그냥
0: 맞습니다.
1: 작곡을.
0: 네. 이제 특히 방시혁이 이제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 하바네라 의 강렬한 리듬을 이 곡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원곡의 리듬에 맞춰서 좀 정직하게 박자를 지켜서 노래하는 대신에 좀 어절을 뚝뚝 끊어가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써서 조금 더 세련되고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 네,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H.O.T의 빛 그리고 박지윤의 달빛의 노래 이어서 들을게요.

0: 네. 자, 들을 때마다 좀 느꼈던 거지만 옛날에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박지윤
1: 네.
0: 씨는 목소리가 진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것
1: 맞아요. 따라할 수 없는 목소리가 톤이 있는 것 같아요.
0: 같아요.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겠습니다. 이 곡은 도입부부터 친숙한 멜로디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17세기 독일 작곡가인 요한 파일베르 캐논의 그 선율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캐논의 코드 진행은 굉장히 단순한데 좀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순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코드 진행을 이 곡에 사용함으로써 이제 오랜 날, 오랜 밤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고 잊지 못했던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이 가사와 멜로디가 좀 일치하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0: 네, 그 파일베르 캐논은 광고음악에도 많이 나왔고 그죠?
1: 네.
0: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그 다음 곡도 어떤 곡일까요?
1: 네, 이번에 이어서 들어볼 곡도 역시 친숙한 클래식인 비발디의 사계를 샘플링한 이연우의
0: 진짜 예.
1: 너무 좋은 곡이죠.
0: 네.
1: 헤어진 다음날이라는 곡입니다. 이연우는 비발디 사계 중에 이 겨울 2악장 멜로디를 이 곡에서 샘플링했고요. 당시 일화로 들어보니까 이연우가 TV에서 이 비발디 사계 겨울 2악장을 듣다가 바로 영감이 떠올라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진짜 이렇게 친숙한 멜로디에 헤어진 다음날의 어떤 쓸쓸한 풍경을 너무나 잘 담아낸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바로 들어보시죠.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0: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해서 색다른 느낌을 주는 곡들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듣겠는데요. 네. 이번에도 바흐를 샘플링한 곡이 있습니다. 헤이의 주댐무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서는 바흐의 미뉴에트 지장조를 샘플링했고요. 바흐의 미뉴에트 지장조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는
0: 왠지
1: 그런
0: 왠지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네, 클래식 네. 중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멜로디에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헤이가 여기에 굉장히 맑고 또 투명한 감성을 더해서 새로운 감성의 곡으로 탄생을 시켰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주댐무라는 곡 역시도 레드벨벳 조이나 오마이걸 걸그룹에 의해서 계속 리메이크되는 곡이 됐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파페라의 여왕 사라 브라이트만의 Anytime Anywhere이란 곡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이제 클래식에서 가장 슬픈 선율을 가지고 있는 곡으로 꼽히는 네. 이제 토마소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인 G마이너라는 곡을 샘플링했는데요. 이 곡이 어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발견된 그 미완성된 악보를 복원한 클래식 곡이라고 해요. 근데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 곡을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오케스트라 편곡 그리고 본인의 그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목소리를 더해서 크로스오버 곡으로 이제 또 재탄생시켰습니다.
0: 네, 들어보시죠. 헤이의 주댐무, 사라 브라이트만의 Anytime, Anywhere 이어서 들을게요.

0: 네,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한 멋진 곡들 감상하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노래입니다.
1: 네. 네. 마지막 곡도 이제 캐논을 샘플링한 곡을 골라봤는데요. 스윗박스의 Life is Cool이라는 곡입니다.
0: 아, 이것도 샘플링 곡이었어요.
1: 네, 앞서서 네. 악뮤 노래 들을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캐논의 코딩 진행은 조금 순환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운이 남는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이제 캐논의 어떤 코드의 변주처럼 기쁨을 주는 그런 변주들이 세상에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잘 담아낸 곡입니다.
0: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발달장애 예술인을 위해 출퇴근형 문화예술 일자리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인데요.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숙련된 인력이 떠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집에서만 일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어울림을 경험하는 출퇴근형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자는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회와 서울시가 멘토링과 직무교육, 현장 코칭을 통해 일하는 힘을 키워준다고 하는데요. 발달장애 예술인이 사회와 소통하는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장나라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장나라가 부른 사랑하기 좋은 날,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드리죠.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장애 영화와 만나다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야구와 골프에 빠진 발달장애인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전국의 대표적인 실내 아쿠아리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경증 시각장애인 정한슬입니다. 저는 장애 청년 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자유연수 3 다이내믹 챌린지의 아우라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아우라는 A United Reaching Above의 약자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 높은 곳으로 향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수 주제는 스카이다이빙 도전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장애의 인식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를 할 때 체계적인 프로토콜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연수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연수를 호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팀원들도 그런 도전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고가 났을 때 지체 없이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연수를 진행하고 나서도 스카이다이빙 접근성에 대한 정책 제안 를 발제를 할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쌓는 것이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장이 되지만 사실 스카이다이빙을 이전에도 해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해외에서 한다는 게 더군다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설레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거랑 더불어서 이번 연수 활동이 단순히 체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면 어떤 협회나 아니면 국회의원분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 좀 실증적인 결과로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으셔서 만약에 제가 그러한 좋은 결과가 맺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거북이의 비행기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르누아르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홍콩 영화 아니죠?
1: 아, 저희 때는
0: 90년대 때네.
1: 르누아르 하면은. 네.
0: 아, 누아르. 아, 그렇군요.
1: 르누아르 하면은 생각나는. 네네. 화가 이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누아르랑 르누아르랑 잠깐 할까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1: 네,
0: 어떤,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 영화 일본 영화인데요.
0: 일본 영화.
1: 네, 오. 주인공은 도쿄 외곽에 사는 후키라는 아이예요.
0: 네, 네.
1: 암투병 중인 아빠 케이지와 돌봄과 직장 생활에 지쳐 있는 엄마 우타코와 살고 있습니다. 아빠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는 후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0: 네네.
1: 후키는 학교 작문 과제로 꿈에서 본 자신의 장례식 장면을 써서 제출합니다.
0: 오.
1: 뭐 자기가 죽었는데 막 애들이 울고 있고 뭐 이런 거를
0: 그러니까 네네. 오이,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신기하네.
1: 근데 그 저 지난번에 제출한 내용은 고아가 돼보고 싶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0: 아, 범상찮은 친구네요. 네.
1: 그래서 학교 고사가 이제 어머님을 불러서 아, 11살에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 거는 흔치 않으니까
0: 그러니까요, 제
1: 말이. 잘 살펴보라.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엄마는 응. 어, 뭐 별일 아닌 일로 바쁜 사람을 불러내고
0: 엄마도 범상치 않으신
1: 네,
0: 분이네.
1: 엄마도 예. 지금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0: 예예예. 어, 예, 예.
1: 그냥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0: 아이고야.
1: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남편을 간병하는 동시에
0: 아, 아빠가 아까 암투병 중이었죠.
1: 네, 어린 딸을 돌보는 일을 홀로 아유, 맡아야
0: 힘드시겠다.
1: 하고.
0: 그래 그래.
1: 그리고 또 남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 상황으로 직장에 자기가 또 폐를 끼치고 있다.
0: 아하.

0: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 일본 문화에 이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극도로 싫어하는
1: 예, 맞아요. 예. 네.
0: 남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돌발 상황 때문에 좀 직장에 폐를 끼치고 있다 이런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1: 있겠죠. 예.
0: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가 좀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는 엄마가 신경 써야 할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더 중요한 일들을 자기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 약간 아이가 뒷전인
0: 예.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후키는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요. 조금 엉뚱한 아이예요. 이 영화의 배경이 80년대거든요. 80년대 예. 일본인데 그 당시에 텔레파시, 최면 이런 게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1: 아, 그랬었죠. 아이들. 맞아요.
0: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예, 무슨 유리겔라 이런 거 유행. 근데 예. 여기 완전히 얘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 친구. 영어 교실에서 친해진 부잣집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막 그 친구 집에 막 놀러 가서 좀 뭐 또 일이 있고 그리고 막 이웃집 이제 사는 아주머니한테 막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뜬금없이. 네. 그래서 막 최면을 걸어서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 미망인인데 남편이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막 이런 걸 최면으로 말하는.
1: 다 알아내고.
0: 네, 엉뚱한 그런 아이예요. 좀 당돌한 게 이렇게 폰팅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1: 아이가
0: 예, 예. 한 대학생 남자와 통화하고 만나기까지 합니다. 호기심이겠죠. 그렇게 영화는 아픈 아빠와 바쁜 엄마 사이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후키의 여름 한철을 따라갑니다.
1: 예.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11살 소녀가 이렇게 슬픔을 마주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영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가요?
0: 네. 뭐 성장 영화인 것은 맞는데 이 영화가 이제 일본이 말하자면 호황기였다고 할 수 있는 황금기였죠.
1: 그 80년대 그렇죠. 맞아요. 예.
0: 그 경제적인 호황기를 배경으로 이 후키라는 11살 소녀가 보낸 여름 한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영화의 시선이 어른의 시선이 아니라 완전히 이 후키라는 아이의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네. 이게 딱딱 이제 뭔가 떨어지는 기승전결의 서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살 소녀가 바라본 세계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기 어려운 것도 너무 많고 예. 자기가 느끼는 감정도 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곧 이제 암 투명 중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시한부나 마찬가지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이 아이한테도 아버지에 관한 얘기는 근데 네. 정작 이 아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죠. 너무 네네네. 어려서. 그래서 뭐 얘는 이제 처음에 이 영화가 아기들이 우는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를 후키가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장면이 자신의 장례식을 바라보는 후키의 꿈 장면과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는 아이들의 비디오를 보고 자신의 꿈속에 장례식에서 우는 반 친구들도 봐요. 네. 장을 숙제로 내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투병 중인 병원에서 아이를 잊고 통곡하는 아이의 엄마를 봅니다. 다른 이제 남이죠.
1: 네.
0: 그리고 이제 결국 후키의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이 아이를 붙잡고 이제 영어 교사 선생님이 막 우는데 얘는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상황을.
1: 그래서 왜 울지? 너무 어려워서.
0: 왜 이렇게 예, 나한테 그럴 수 하는 있죠. 거지? 이렇게 약간 어리둥절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후키가 바라보는 것을 그러니까 슬픔에 자기가 동참한다기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는 것들을. 그런데 이제 슬픔만은 아니고 또 병문안 온 아빠의 회사 동료들이 아빠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걸 듣게 돼요. 회사 동료들은 아빠가 곧 죽을 거란 사실에 안도하면서 죽음 이유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이제 약간 뭐 사람을 뭐 이렇게 그런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뒷담화를 하는 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뭐 이웃집 여인에게도 이제 그녀의 비밀도 알게 되고 친하게 지낸 친구 부모의 비밀도 알게 되는데 사실 듣기는 하지만 이해는 못 하는 거예요, 그 상황.
1: 너무 어리니까. 네. 예.
0: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어른들의 세계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죄책감으로 내면이 불안정하다.

0: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호키는 이제 그 어른들의 완벽하지 않은 세계를 이제 처음으로 좀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제 죽음과 그렇죠. 관련해서 그렇게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죠. 어른으로.
1: 감독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차세대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야카와 지에 감독. 두 번째 장편 영화죠?
0: 네. 첫 번째 장편 영화도 상당히 뭐 화제작이었어요. 플랜 75라는 영화였고 칸 영화제에 아마 베니스 아니면 칸 영화제에 처음 공개된 영화인데 예. 이 플랜 75도 75세 이상 노인은 국가가 안락사를
1: 예, 예. 기억나네요. 네, 맞아요.
0: 그 영화, 그 근미래 일본을 배경으로 죽음이 제도화된 사회를 날카롭게 비춘 작품이었는데 이 노년의 죽음을 다룬 전작과 반대로 이 두 번째 영화인 르누아르에서는 아이의 시선에서 또 죽음을 탐구하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텐데요. 이 약간 자전적인 부분도 있다고 해요. 이 영화는 감독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암투병을 지켜본 자신의 이제 역사가 있고 병원에 이제 아버지 때문에 드나들던 그것들이 좀 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래서 영화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감각에 충실한데요. 죽음 앞에 선 아이가 이제 의외로 좀 무덤덤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막 다른 어른들의 그 이상한 행동들의 호기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실이 주는 슬픔에 아직 무덤덤한 이제 후키가 장문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운다. 그 눈물은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일까 아니면 남겨진 자신이 불쌍해서일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대사가 슬픔을 마주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이 영화를 압축하는 핵심적인 질문처럼
1: 그렇겠네요. 예.
0: 사실 이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자 맞는 말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래서 또 타인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서 좀 흔들리는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신의 관객들 자신의 기억과 감정도 좀 겹쳐질 수도 그렇겠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 대사가 또 여러 가지를 곱씹게 만들기도 하죠.
1: 네. 그 영화의 제목이 르누아르였잖아요.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인상파 미술의 거장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르누아르를 말하는 건가요? 제목의 의미가 궁금해지고요.
0: 그렇죠. 좀 뜬금없잖아요. 영화의 내용과
1: 내용과 전혀
0: 근데 그 르누아르가 맞아요. 오기스트 르누아르. 화가가 맞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 약간 굉장히 약간 파스텔 톤의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주로
1: 맞아요.
0: 많이 그 작품들이 많은데 이 거품경제 시기 일본에서 이 르누아르 작품을 집에다 하나씩 두는 게 유행이었대요.
1: 아 그래요?
0: 그게 뭐 진보는 아닐 것이고 그냥 복제품을 걸어.
1: 아 그런 경우 많죠.
0: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그 80년대 일본이 굉장히 서양 에 대한 동경이랄까요. 자신들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1: 미국에 대한 그런 거 있었죠.
0: 정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반영한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림이 나오긴 해요. 후키가 아빠에게 르누아르의 그림 이레네 캉 당베르의 초상이라는 그림의 모조품을 선물해요.
1: 네.
0: 근데 그 그림 속 아이는 굉장히 상아빛 피부에 복숭아색 얼굴, 굉장히 건강한 얼굴인데 아빠는 완연한 병색에 복수까지 차오르는. 그래서 그 그림과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가오거든요.
1: 네네.
0: 하야카 지에 감독은 이 제목에 대해서 서양을 동경하는 감정, 가짜를 걸어놓고 만족하는 정신이 당대 일본 사회를 무의식적으로 감싸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영화에서 보면 아이가 바라본 그 어른들의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약간 앞과 뒤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발적인 그러니까 하야카 지에 감독은 약간 도발적인 질문들을 던지는데 플랜 75는 이게 그 75세 이상 남 그 노인들을 다 안락사 시키는
1: 그러게요.
0: 그리고 이번

0: 영화에서는 다들 무언가 열심히 했지만 공허했던 시기에 그 일본의 황금기를 네. 아이러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르누아르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YB의 노래 이어드리죠. 나는 나비.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스포츠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볼 텐데 네. 먼저 야구에 진심인 발달장애인들이 있다고요?
1: 네. 발달장애인분들이 주인공인데 선수로 뛰는 주인공이죠. 이런 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야구 유명한 삼성라이온즈 하면 전설이었던 이만수 선수를 많이 떠올리실 이만수 선수. 거예요. 예. 이 이만수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으면 함께 하는 대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2026년 이만수배 발달장애인 티볼 야구대회가 그것입니다. 예. 올해가 이제 대회 4회차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 시작된 티볼 야구대회입니다. 올해 대회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발달장애인분들 이렇게 해서 총 10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경기는 발달장애인 선수들을 경증과 중증 이렇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따로 시합을 하셨다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결과 경증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우승을 했고 중증은 이제 거주시설에 계시는 선수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사실 우승도 좋았지만 마음껏 뛰고 응원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소감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팀은 두 팀이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그동안 텔레비전으로만 야구를 봤었다 시청했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운동장에 와서 직접 뛰고 참여하니 더 신나고 좋았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 발달장애인 야구대회가 시작된 목적은 발달장애인 선수들에게 이제 자신감을 좀 얻는 주는 꿈의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편견의 벽을 허무는 따뜻한 연대의 기회를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들은 이 야구대회가 기업들의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후원이 끊기면 대회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들도 있습니다.
0: 네. 네. 그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티볼 야구는 일반 야구하고는 좀 방식이 다르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티볼 야구는 타구법이 굉장히 다른데요. 먼저 투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일단 올려놓고 치는 거니까.
1: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타자들은 배팅티라고 하는 막대기 위에다 공을 올려놓고 그 공을 이제 그 야구 방망이로 치는 것이죠.
0: 타격하는 거죠.
1: 네네. 예. 그래서 이 방식은 투수가 공을 던질 때보다 타격하기가 쉽고 안전해서 초심자들도 많이 하고 이제 어린 친구들도 이걸 많이 하거든요. 특히 무엇보다 이제 외부 돌발 상황에 대처할 때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야구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규칙이 엄격하지 않고 굉장히 유연한 편이라서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비장애인 봉사자 도움으로 시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발달장애인이 친 다음에 타자의 손을 잡고 같이 1루, 2루, 3루 이렇게 진루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고요. 수비수들에게 어디로 공을 던져야 하는지 자 이렇게 1루로 뛰어가니까 빨리 1루 쪽으로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 야구 감독은 선수들에게 소리로 못하고 손짓으로 사인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 티볼 야구는 감독이 직접 선수들에게 말로 지시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티볼 야구는 서로 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뛰어야만 완성되는 원팀 스포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특히 여기에 참여했던 발달장애인 선수 한 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처럼 수비를 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그 선수가 하는 경기를 수십 번 돌려보면서 따라하려고 모방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경우는 이제 그 거주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발달장애인분이 야구를 시작하면서 많이 변하셨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내야수로 참여한 발달장애인 한 분은 이분이 이제 거주시설에 사시는 분인데 거주시설에서는 매일 이분이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고 운동 가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구를 시작한 다음부터 성격이 훨씬 활발해지고 휴대폰 보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들었다. 굉장히 좋은 성과이죠.
0: 그런데
1: 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야구팀은 대부분 복지시설이 운영이라 항상 예산 부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골프계의 우영우라고 불리는 이승민 선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1: 네. 요즘 발달장애 골프에서 이승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뭐 방송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네. 있는데요. 세계 장애인 골프 대회는 3대 메이저 대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승민 선수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29살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작년에 지난 5월에 2026년 G4D라는 오픈 대회를 우승함으로써 세계 정상급 장애인 골프 대회 세 개를 전부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두 개 대회만 우승을 했었는데 올해 지난 5월에 한 가지를 더 우승을 네. 하면서 이제

0: 메이저 대회를 전부 다 승리해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랜드 슬램 달성했다라고 그렇죠. 하죠. 네. 예. 특히 굉장히 놀라웠던 게 2위하고 한타 차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특히 이번에 G4D 오픈 대회는 국제대회 첫 출전이었는데 우승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이승민 선수는 세계 장애인 골프 랭킹에서 현재 2위이고요. 프로 골퍼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자폐성 발달 장애인이 KPGA 투어 프로 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 이승민 선수가 이 KPGA 정해인 자격을 언제 땄냐면 10대 때 네. 2017년에 땄기 때문에 당시에도 네,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민 선수는 이렇게 장애인 골프 대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 대상의 정규 투어에도 굉장히 네, 많이 도전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 자폐성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이승민 선수는 의사소통도 어렵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골프를 시켜봤는데 골프를 시작하면서 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반복 훈련을 잘 따라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승민 선수는 장애가 있지만 용기를 내서 골프를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아이고. 내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니 굉장히 어른스럽죠. 네.
1: 그리고 또 10대 골프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도 있잖아요.
0: 네. 이 발달장애인 허도경 선수입니다. 허도경 선수는 이승민 선수와 관련성이 있는데요. 이승민 선수가 멘토이고 허도경 선수는 이제 이승민 선수의 멘티가 되는
1: 멘토와
0: 거죠.
1: 멘토구나. 네. 예, 예.
0: 굉장히 재밌는 거는 한 골프 대회를 나가서 이승민 선수가 우승하고 허도경 선수는 준승을 아유.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승이 우승을 차지하고 제자가 준우승을 차지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네, 이런 그렇네요, 평가도 또. 했었는데요. 이 허도경 선수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홀 코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 정규홀 코스.
0: 네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SK텔레콤이 마련한 어댑티브 오픈이라는 대회인데요. 예. 여기에서 작년에 허도경 선수가 우승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때 시합에 이제 30명의 발달장애인 골퍼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허 선수는 2023년, 2024년 2년 동안은 계속 준우승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세 번째로 도전을 하는데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네.
0: 허도경 선수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10대입니다. 네. 네. 이 허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골프채를 받아 잡아보고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니 네네네. 이 친구도 굉장히 재능이 많다라고
1: 그럼요.
0: 하겠습니다.
1: 10년이 채 안 됐네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면.
0: 어렸었던 만큼 코치 선생님을 무서워해서 굉장히 그때는 적극적으로 안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지적발달장애인 대회라고 해서 스페셜 올림픽 대회가 네, 있는데 그때 출전을 한번 하고는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때 이때 이제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인 허 선수가 다른 선수 두 명하고 조를 이뤄서 나갔는데 이 조 단체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하고 개인전에서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이때 이제 승리를 맛보면서 허도경 선수가 아 내가 골프 선수를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1: 네네.
0: 현재 허도경 선수의 가장 큰 목표는 자신의 롤모델이자 발달장애인 최초인 KPGA 투어 프로 선수인 이승민 선수처럼
1: 역시.
0: 되는 것, 네, 이런 프로골퍼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예. 근데 이 허도경 선수가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또 아버지 역할이 이렇게 컸다면서요?
0: 네. 역시 많은 선수들 밑에는 이제 아버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허도경 선수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 함께 매일 골프장에서 8시간 동안 강행군 훈련을 했다고 예. 합니다. 허 선수 말로는 연습이 힘들진 않다. 그런데 아버지 잔소리가 더 힘들다라고.
1: 가족의
0: 네,
1: 잔소리.
0: 네,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허도경 선수의 아버지가 허준철 씨인데 네네. 이분이 원래 이제 레슬링과 골프를 두루 섭렵한 스포츠맨이시라고 해요. 네.
1: 예, 예.
0: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당신이 배웠던 옛날 방식 그대로 아들에게 굉장히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하셨다고
1: 약간
0: 합니다.
1: 강압적인데요.
0: 네네. 네. 이런 열정적인 아버지 레슨 덕분에 사실은 근데 어린 도경이의 실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부자가 투닥투닥을 많이 했다고 해요.
1: 그러니까 예.
0: 아버지는 침착하게 경기해라. 차분히 천천히 넌 너무 빠르다라고 하고 도경이는 이제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야단을 듣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런데 사실 제 발달장애인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8시간 이상 꾸준히 훈련한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1: 그럼요. 예.
0: 네, 그래서 허도경 선수는 그 방식의 차이로 아버지와 다툴 때도 있지만 골프 연습을 하는 것 그 자체나 훈련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내비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타고난 훈련 선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예. 허 선수는 이제 골프를 하면서 힘들기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서 기쁠 때가 더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마다 골프 연습장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혹시나 아버지가 바빠서 못 가시면 혼자 가서 훈련도 한다라고
1: 이제는
0: 합니다.
1: 대단하죠. 예.
0: 네.
1: 그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골프를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0: 네. 골프는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섬세한 기술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많은 발달장애 아동은 보면은 뭐 신체나 인지정서 이런 발달에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자폐성 장애가 가진 특성이 꾸준히 한 가지를 파고드는 특성들이 있는데
1: 네.
0: 이런 특성을 잘 살려내서 스포츠로 연결하면 열심히 하게 되는 그것도 일종의 강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1: 네.
0: 골프는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고 있고 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일정 기간 골프 레슨에 참여한 다음에 심리적 불안과 상동 행동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골프 연습 할 때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골프 동작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1: 예.
0: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6주 동안 골프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시지각 능력, 그다음에 시각 운동 능력, 그다음에 시각 운동 속도 이런 것들이 인지 발달에서 뚜렷하게 향상됐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이어드리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곳들 준비하셨다고요?
1: 네. 7월에 덥고 눅눅한 기후를 피해서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전국 4대 아쿠아리움을 선정했습니다.
0: 아쿠아리움.
1: 네, 부산 씨라이프, 여수 아쿠아플라넷, 서울의 롯데월드, 네. 그리고 대구 아쿠아리움인데요. 이 공간들은 장애인 화장실이나 휠체어 경사로 같은 기본 편의 시설이 이미 최고 수준으로 잘 구축된 배리어프리 인증 공간들입니다. 네. 따라서 오늘 방송에는 뻔한 시설 안내는 간결하게 압축하고 각 아쿠아리움이 가진 고유한 해양 생태계 테마와 독창적인 수중 볼거리 그리고 보행약자의 눈높이에서만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점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예, 저도 두 군데는 가봤지만 또 두 군데는 안 가봤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제가 안 가본 부산 해운대 씨라이프 아쿠아리움입니다. 그 해저 세계 본연의 역동성을 뭐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부산 씨라이프 아쿠아리움은 바닷속 생물들의 거칠고 역동적인 생태를 아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해양 테마파크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차 없는 평지 로비를 지나 지하 관람실로 내려가면 짙푸른 조명 아래 수많은 열대어와 해양 생물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네. 이곳은 특히 상어 기르기 프로젝트와 해양 생물 구조 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예, 예. 국내 유일의 상어 투명 보트 체험이 이루어지는 대형 수조 주변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하고요. 또 사나운 거대 상어들과 우아한 부채꼬리 가오리가 유선형을 그리면서 헤엄치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아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부산시 라이프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관람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1: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270도 각도로 휘어져서 머리 위 전체를 바다로 덮어버리는 초대형 아치형 해저 터널입니다. 턱이 없는 평탄한 동선으로 길게 이어지는 이 터널을 지나다 보면 거대한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과 또 가오리의 하얀 배 휠체어에 앉은 관람객의 머리 위로 스치듯 지나가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널 중간 지점에 잠시 바퀴를 멈추고 있으면 마치 산소통을 메고 실제 심해 속을 유영하는 듯한 이 압도적인 공간감을 온전히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상어들이 먹이를 가로채는 역동적인 피딩 쇼가 펼쳐질 때도 전면에 보행약자를 위한 여유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생생한 수중 생태의 감동을 사각지대 없이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명소는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두 번 다녀온 곳입니다. 여수 세계의 박람회장의 웅장함을 품은 아쿠아플래넷 여수인데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아주 희귀한 주인공들 있잖아요.
1: 네. 아쿠아플래넷 여수는 푸른 오션뷰와 함께 국제적인 희귀 해양생물들을 보존하고 또 전시하는 고품격 해양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네. 턱이 없는 자동문 게이트를 지나서 넓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메인 전시실로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희귀 흰골의 벨루가가 있는 마린 라이프관이 관람객을 압도합니다. 러시아 바다에서 온 벨루가는 새하얀 몸체와 또 귀여운 이마 그리고 마치 사람을 보고 웃는 듯한 표정으로 유명하죠. 대형 유리창 너머로 벨루가가

0: 거대한 몸집을 부드럽게 굴리면서 주위를 맴돌고 특유의 고주파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신비로운 모습을 이 관람석에 앉아서 아주 선명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여수 아쿠아플래닛이 자랑하는 그 거대한 스케일의 메인 수조 있잖아요, 중간에.
0: 네, 여기 이곳의 중심부에는 가로 대형 사이즈를 자랑하는 오션 라이프 메인 수조가 있습니다. 이 수조는 단순히 물고기를 가둬둔 것이 아니라 여수 앞바다의 조류와 생태를 그대로 재현해
1: 맞아요.
0: 두었는데요. 수조 전면의 관람 공간은 계단 대신 넓은 평지 광장 형태로 탁 트여 있어서 휠체어 앉은 눈높이에서도 수천 마리의 은빛 정어리떼가 토네이도처럼 회오리치면서 군무를 펼치는 장관을 정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중 위에서 펼쳐지는 아쿠아리스트들의 화려한 싱크로나이즈드 공연과 또 가오리 피딩 시간 역시 계단식 장애물 없이 쾌적한 시야가 확보되거든요. 남해안 바다의 웅장한 스케일을 온몸으로 막 만끽하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습니다.
1: 자, 세 번째 장소는 저희 아이들 때문에 많이 가봤어요. 예.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워 내에 위치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인데 현대적인 IT 기술 요즘 만날 수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단순한 수족관을 넘어서 화려한 멀티미디어 예술이 접목된 첨단 실내 해양 테마파크입니다. 잠실역 동선과 곧바로 직결되는 입구를 지나면 25m 길이의 대형 수조들이 관람객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은 전 세계 5대 양의 해양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테마별 전시관이 또 특징입니다. 강물에서 시작해 깊은 심해로 이어지는 동선이 완만하고 넓은 실내 경사로로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각 수조 주변에는 화려한 LED 조명과 미디어 아트가 함께 투사되어서 마치 환상적인 수중 예술 기획전을 관람하는 듯한 아주 모던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 여기에도 그 대형 메인 수조 있잖아요. 어떤 매력 갖고 있을까요?
0: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국내 최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초대형 메인 수조 D오션입니다. 수조를 감싸고 있는 대광장 바닥 전체가 대리석 평지로 마감이 돼 있어서 휠체어 바퀴를 이 유리창 바로 앞까지 바짝 밀착시킬 수 있는데요. 이 수조 안에는 거대한 바다사자와 너비가 2m에 달하는 대형 가오리들이 마치 밤하늘을 비행하듯 아주 여유롭게 유영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수차례 수중 오케스트라 음악에 맞춰서 해양생물들의 생태 설명회가 있는데요. 시각 청각적 멀티미디어 연출이 아주 뛰어납니다. 휠체어 눈높이에서 푸른 수조를 바라보고 있으면 화면 가득 바다의 웅장함과 또 세련된 도시적 감각이 감성이 교차하는 아주 깊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자, 마지막 네 번째 명소는 내륙 도시의 한계를 극복한 대구 아쿠아리움입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뭐 하늘을 나는 동물도 만날 수 있다면서요?
0: 네,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9층에 위치한 이 대구 아쿠아리움은 내륙 한가운데에서 푸른 바다의 신비와 밀림의 생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복합 실내 테마파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진입하면 푸른 수조들과 함께 귀여운 수달, 육지 거북이, 그리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열대 새들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해양생물 전시관 사이사이에 토코투투새에게 직접 먹이를 주거나 또 사막여우를 아주
1: 아이고,
0: 가까이서 관찰할 수
1: 아이들
0: 있는
1: 좋아하겠다.
0: 실내 동물원 인프라가 또이평 아주 푹신한 에폭시 바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바닥을 따라서 매끄럽게 연결돼 있어서 관람 동선 내내 지루할 틈 없는 아주 신선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1: 이 대구 아쿠아리움이 자랑하는 시그니처 공연이 있다면서요?
0: 네, 대구 아쿠아리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메인 수조에서 상영되는 안녕 인어라는
1: 아, 인어?
0: 공연입니다.
1: 오.
0: 아름다운 인어 연기자들이 푸른 수조 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면서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이 손인사를 나누는 동화 같은 수중 발레 쇼인데요. 공연이 펼쳐지는 관람석 뒷줄과 통로 전체가 베리어프리 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인어들의 섬세한 손짓과 표정을 가림없이 선명하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 위 천장 전체가 투명한 유리 수조로 되어 있어서 물고기들의 배 부분 잘 볼 수 없잖아요.
1: 예.
0: 올려다 볼 수 있는 대구 바다 구름다리 등 기발하고 아기자기한 이색 수조들이

0: 가득해서 내륙 도심 속에서 최고의 시각적인 해방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오늘 만나본 네 곳 가운데 해양 생태 본연의 맛을 살린 곳이 이제 부산 씨라이프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부산 씨라이프는 날 것 그대로의 심해 감성을 자극합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상어와 거대 어류들이 역동적으로 헤엄치기 때문에 시각적 몰입도가 아주 높고
1: 예.
0: 해저 동굴에 들어온 듯한 아늑하고 신비로운 스릴을 느끼기에 최적입니다. 반면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아주 밝고 화려한 도심형 예술 공간입니다. 수조 주변의 미디어 아트와 화사한 LED 조명 덕분에 전시관 전체가 세련된 갤러리 같고 시력이 다소 약하신 보행약자분들도 부딪힘 없이 걱정 없이 시원시원하고 명확하게 작품과 해양 생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각적 쾌적함이 좀 돋보이는 곳입니다.
1: 네. 여수의 벨루가 수조와 대구의 인어 공연을 관람할 때 보행약자의 시선에서 가장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팁은 뭘까요?
0: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는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관광객이 유리창 가까이 다가올 때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1: 예.
0: 턱이 없는 수조 전면 평지 구역에 휠체어를 바짝 붙이고 이 벨루가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가만히 기다리면 벨루가가 이 유리를 타고 내려와서 눈을 맞추는 교감의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아쿠아리움의 인어 공연은 무대 앞쪽보다 약간 중앙 뒤편의 배리어프리 존에서 바라볼 때 이 거대한 수조 전체 실루엣과 인어들의 동선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입체감이 극대화가 됩니다. 공연 시작 15분 전 여유롭게 중앙 평지석에 자리를 잡으시면 시야 방해 없이 동화 같은 수중 발레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문화진 활동가와 오늘은 전국의 대표적인 실내 아쿠아리움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적재가 부르는 별 보러 가자.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쉬지 않는 뇌. 그런데 휴식 중에 위와 같은 생각을 자주 하면 정말 쉬는 게 아니다. 휴식한다고 말하지만 뇌는 쉬지 않고 있다. 단지 외부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뿐 내면의 다른 과제에 푹 빠져있는 셈이다. 그러니 실은 휴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을 먹고서 어떤 목표지향적 과제를 수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배회하는 마음에 맡긴 채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 흘러가는 대로 둔다니 마치 편히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외부에 집중할 일이 없을 때 우리 뇌는 자신을 돌아보거나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일로 생각보다 더 바빠서 지치고 있을지 모른다. 타인의 마음을 추론한다? 이는 마음이론이 하는 일 아닌가? 실제로 뇌의 마음이론 회로와 기본 설정 네트워크는 영역이 겹친다. 대표적으로 전두엽의 안쪽 영역이 중복되는데 1장에서 설명했듯 이 영역의 역할 중 하나는 현실과 표상을 분리하는 일이다.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그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추상적인 뭔가를 더 떠올리는 역할이다. 이 영역이 마음 이론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도 포함되어 있다니 그만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일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이처럼 현실과 분리된 표상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시기를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대상 영속성, 즉 눈앞에 물건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만 2세 무렵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는 어떤 상태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후 2주, 1살, 2살이 된 아기들의 뇌를 촬영해 어른의 뇌와 비교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도 생후 2년이 되어야 어른과 비슷해졌다. 피아제 이론과 뇌 연구 결과가 대략 비슷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정리하면 생후 초기 2년 내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표상 세계가 터를 잡는다. 이렇게 보니 우리는 아기 때부터 일종의 투잡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인생의 절반은 바깥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지만 나머지 절반은 퇴근에 다른 일을 했던 셈이다. 외부 현실 세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을 때면 수시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타고 내면의 공터로 돌아가 거기에 표상의 건물을 지으며 살아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머릿속은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로 넘쳐난다. 그 하나하나가 크고 작은

표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건물이 촘촘히 들어선 장소가 마음이라는 세계다. 그렇다면 그 세계 안을 거닐 때 우리는 흡사 조물주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짧게 설명했지만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뇌는 다른 흥미로운 현상도 보인다. 뇌의 네트워크 연결에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짧은 연결은 약해지고 긴 연결은 강해지는 것이다. 마치 시골 마을에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선 다음에는 도로망을 정비하여 큰 도시로 확장 건설하는 일과 비슷하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어중간한 골목길은 줄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시원하게 뚫어 장거리 도로를 확충하듯이 말이다. 이처럼 내면 세상의 정신적 제국을 건설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된다. 이 과정을 청소년기라고 한다. 마음을 다루는 뇌과학의 기술 1. 몽상과 명상. 생각 멈추기. 몽상을 줄이고 뇌에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잠잠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평온을 이루고자 하는 활동이 있다. 바로 명상이다. 명상도 방법이 다양하다. 명상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활동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딴 생각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어딘가에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집중 또는 관찰 대상은 자신의 호흡을 비롯한 신체 감각일 수도 있고 외부의 어떤 점이나 문양일 수도 있다. 호흡이나 신체 감각도 기본 설정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외부 자극에 해당한다.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활동하는 내면이란 표상 세계, 즉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바깥 현실 세계와 별도로 구축한 세계를 가리킨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내 몸도 외부 세계다. 따라서 내 몸의 호흡이나 신체 감각 혹은 내 몸 밖에 어떤 점이나 문양 등은 모두 외부 자극이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은 감소한다. 실제로 진행한 연구에서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명상이란 우리의 정신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 무대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셈이다. 표상 세계 밖에 있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관찰함으로써 딴 생각의 흐름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연습이다. 그래서 명상하는 동안에는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기대하려 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명상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지침이다. 즉, 무비판적으로 관찰하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괴로운 몽상 대신 명상을 생활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거의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필요한 자극이 적은 환경이 좋다. 그렇다고 다른 자극들을 완벽하게 차단해야만 명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딴 생각의 흐름에 휘말려 몽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어딘가에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함으로써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을 전환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적어도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단순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 설령 주변에 다른 자극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자극을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그들이 내는 온갖 소리를 무비판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자리 잡고 하는 명상보다는 딴 생각이 더 들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다스리는 연습이 된다.

0: 최고의 클립은 1번.
1: 최고의 클립은 2번.
2: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0: KBS
1: 오디오북
2: 최고의 클립.
3: 이처럼 최소한의 자원을 통해 의도적으로 몽상을 멈추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명상의 장점이다. 외부 환경에 어떤 번거로운 준비를 하지 않고도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앞서 소개했던 몇몇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들과 다른 점이다. 가령 운동하기, 대화하기, 놀기, 음악 듣기, 걷거나 산책하기 등의 경우에는 나름의 크고 작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명상은 외부 환경에 어떤 조건을 마련해서 거기로 우리의 주의가 끌려가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호흡이나 신체 감각 등 이미 항상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활용해 거기로 일부러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명상에서 요구하는 집중은 직접적으로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의 집중이다. 이를 운동과 비교해보자. 가벼운 달리기를 하면서 발목의 움직임이나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방식에 집중하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의 원리와 유사해진다. 따라서 이런 순간들을 일종의 생활 명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활동들은 반드시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쉬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몽상 속을 배회할 수 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다고 운동을 안 한 것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상은 딴 생각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활동이다. 딴 생각을 하면서 명상을 했으면 그것은 딴 생각을 한 것이지 명상을 한 것은 아니다. 물론 명상을 하면서도 딴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라고 부르지 않는가. 즉, 딴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만큼 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토록 다스리기 힘든 딴 생각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셈이다. 다만 명상도 명상 나름이다. 통용되는 명상 방법이 다양하니 그리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어딘가에 집중해서 몽상을 덜 떠올리도록 하는 명상도 있지만 떠오르는 몽상을 가만히 관찰하라고 하는 명상도 있다. 한 곳에 집중하는 명상에 비해 떠오르는 대로 관찰하는 명상의 경우에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더 활동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뇌과학자의 명상법.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를 소개해보겠다. 아무래도 나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며 사는 사람인 것 같다.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도 그렇고, 글을 쓰는 작업도 그렇고,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 상담이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떠올리기를 권장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상담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리는 행위가 도움이 된다. 이해하려는 대상이 자신의 마음이든 타인의 마음이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떠올릴 줄 알아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록 상담할 때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려서 하더라도 그 이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연상이 필요하다. 글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다. 일단 자유롭게 떠올리면서 다양한 내용을 펼쳐놓은 다음 그 중에서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선택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하는 두 작업이 모두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유롭게 무언가를 떠올리는 성향은 어릴 적부터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되거나 출판을 염두에 둔 글쓰기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다. 어쩌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활발한 아이였는지 모른다. 그런데 앞에서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활발하면 우울해지기가 쉽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었다. 그 시절 기억 중 명상과 관련된 재미있는 경험이 있다. 죽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음을 잘 관찰해보자.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였던 것 같다. 평소에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살아서 뭐하나 같은 생각들이 자주 떠올랐는데 이 생각들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궁금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포착해보기로 했다. 바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다. 설령 자신의 마음이라 해도 그렇다. 생각이나 감정은 조금만 지나도 희미해져 버린다. 제대로 포착하려면 떠오르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로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하루는 포착에 성공한 듯 했다. 그 순간을 가만히 관찰해보니 일종의 신체 감각처럼 느껴졌다. 마음이라기보다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같았다. 하지만 평소에 자주 느끼는 여느 신체 감각과는 다른 생소한 느낌이었다. 뭔가 피부에 닿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멀미가 나거나 졸린 느낌 등은 익숙한 신체 감각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신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 피부에 모기가 앉았나 보구나, 혹은 속에서 배탈이 났나 보구나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느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몰랐다. 굳이 그것과 가까운 경험을 고르자면 일종의 수치심 같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는 신체 반응이 아니라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느낌은 신체 감각 같은데 그것을 일종의 감정처럼 심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할까? 이토록 애매하면 사람이 헷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무튼 이 느낌이 들고 나면 이것이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듯 했다. 피부에 뭐가 닿는 느낌이 들면 모기가 앉았나 보구나 생각하고 속이 불편하면 배탈이 났나 보구나 하고 떠올리듯이 이 생소하고 모호한 느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면 죽는 게 낫겠구나 하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것을 포착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작 이런 감각 때문에 그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가?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감각이기 때문이었다. 죽어야 할 그럴싸한 이유가 아니고 말이다. 죽고 싶다는 마음의 출발점을 마침내 발견했는데 그저 애매모호한 신체 감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실은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있다. 총 3번의 비슷한 실험으로 이루어진 연구라서 단계적으로 소개해보겠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의 책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저자는 마음 이론이 사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위에서 각자 자기만의 설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하는데요. 마음 이론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원인을 꼽자면 개인차, 상황의 복잡성,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이 세 축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남 탓으로 고통을 돌리는 심리, 즉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보지 않으려는 심리적 가림막이 어떻게 원망과 혐오를 강화하는지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 이해의 방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책,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두 번째

0: 봄의 햇빛은 따가웠고 막 잎이 돋기 시작한 초목의 풍경은 아직 황량하기만 했다. 짐을 한가득 실은 트럭 뒤를 따라 벤츠가 길을 달렸다. 8차선에서 4차선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길은 점점 좁아졌다. 낡은 트럭의 뒷공무니만 보던 승범은 바짝 조인 넥타이를 풀었다. 익숙했던 도시의 고층 빌딩과 도로의 비좁게 선 차들의 풍경이 사라지면서부터 속이 답답해졌다. 여기를 보면 산, 저기를 보면 논과 밭. 어쩌다 나타나는 농가를 보고 그만 아찔해져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차 내의 탁한 공기를 휩쓸었다.
1: 산세 좋고 물 맑은 살기 좋은 도시 우화!
0: 바람에 실려 웃음 섞인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잠시 알았던 그 사람을 떠올리자 현기증이 일었다. 승범은 다시 창문을 닫았다. 조수석에 앉아서 힐끗 글을 보던 태경이 에어컨을 틀었다.
2: 아유, 봄인데 벌써 덥네요. 안 그렇습니까, 정민 씨?
0: 그는 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한테 일부러 말을 걸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경이 돌아보니 정민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부터 놀러가는 것 같다며 조잘대거나 어디 휴게소에 어떤 음식이 맛있으니 꼭 가자고 다짐하더니만 다시 정막 속에서 한숨만 쉬어대는 승범이 어색해 태경은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그만둔 제1한방병원의 직원 단톡방. 빨갛게 쌓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 단톡방에 뜬 기사 하나 때문에 모두 호들갑이었다. 궁금한 마음에 태경은 그 링크를 클릭했다. 그걸 본 태경이 짧은 숨을 들이켰고 운전하던 승범의 시선이 그가 든 핸드폰으로 향했다.
3: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 한의사 뇌물로 부원장 자리 따내기?
0: 고딕체로 부각된 제목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앞에 떠올라 휘휘 돌았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경적을 길게 울렸다. 태경이 소리를 내지르며 안전벨트를 꼭 쥐었다. 깜짝 놀란 승범이 핸들을 돌려 중앙선을 넘은 차를 바로잡았다.

0: 휘청거리며 간신히 제 궤도로 들어섰다 싶을 때 승범은 그대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태경은 연이은 거친 운전에 눈을 질끈 감고 주기도문을 외웠다. 중간중간 욕과 후회의 한탄이 흘러나왔다.
1: 뭐예요?
0: 잠에서 깬 정미가 시끄럽다고 태경의 어깨를 때리며 승범에게 물었다. 대답 대신 승범은 태경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2: 유명 암전문 한방병원 한의사 뇌물로 부원장 자리 따내기?
0: 화면을 내리면서 기사 전문을 읽던 승범은 모자이크된 사진을 보고 입을 악 다물었다. 누가 봐도 승범이었다. 뒤에서 고개를 빼 기사를 함께 읽던 정미가 한숨을 내쉬었다.
1: 뇌물 준 사람을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작정했네. 아니, 준 사람만 나쁜가? 받고 배째라는 병원장이 더 나쁘지. 세상사 기분이 기브앤테이크인데 서러워서 어디 살겠냐고. 사진이라도 좀 예쁜 걸로 하든가. 소천스럽게 증명사진이 이게 뭐야.
0: 정미의 목소리가 승범의 먹먹한 귓속을 유영했다.
1: 독한 저 인간이 어떻게 들어간 병원인데.
0: 정미가 중얼거리자 이번엔 태경이 그만하라며 그녀의 어깨를 쳤다. 정미는 제자리로 돌아가 몸을 기댔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바람이 휘휘 불어 승범은 에어컨을 껐다. 그는 백미러로 정미를 음울하게 쳐다보고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정미와는 제1한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 5년을 함께 일한 동료 사이였다. 이렇듯 승범에게 독하다고 말하지만 그녀 또한 만만치 않게 직설적이고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남다른 정의감이 있어 병원장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의료인은 전문직이지 서비스직이 아니라며 오히려 승범보다 화를 많이 냈다. 물론 그 말에 앞서 싸가지는 없으나 저밖에만 모르나 무료계의 눈이 멀었으나 등등 승범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긴 했으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님을 승범은 잘 알았다. 그녀가 선뜻 승범의 지방행에 따라 나서준다고 했을 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었다. 물론 그만큼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전제 하에 일은 진행됐지만 일당 백인 그녀가 옆에 있어준다면 돈 버는 일은 수월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그런 그녀가 한방병원에서 유능한 남자 간호조무사 윤태경을 월급 인상, 숙식 제공으로 꿰어 데리고 왔을 땐 승범은 그 어떤 말이든 다 들어주리라고 다짐했었다. 지금이 그때였다. 다시 차내는 조용해졌다. 태경은 기진맥진했는지 눈을 감았다. 앞만 보던 승범은 문득 송기훈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게 다 그놈 때문이었다.
3: 거기서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0: 자신의 성격이 이렇게 꼬인 건 이혼한 부모님 때문이 맞긴 하지만 그 마마보이 놈한테 들으니 속이 뒤틀렸다. 부모 잘 만난 놈의 인생은 직진만 펼쳐지는 순탄대로겠지만 승범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승범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때의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 가족보단 그냥 동거인 느낌이었고 엄마는 돈 때문에 늘 아버지랑 싸우고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이혼한 엄마는 결국 돈 많은 미국 아저씨를 만나 이민 갔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새끼라며 자신을 끌어안던 엄마 품이 떠올랐지만 너무 어릴 때라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일이다. 어린 시절 승범은 할머니를 따라 한의원에 자주 갔었는데 넓은 마당에 번듯한 한옥이

0: 으로 멋진 곳이었다. 너무나 으리으리해서 이런 곳에서 산다면 엄마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반짝반짝 빛이 나던 장소. 아무튼 그 기억이 이어져 한의대를 지망했고 합격까지 했다. 한의사도 의사이니 돈을 잘 벌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다. 처음 입학할 때만 빼고 수석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졸업하니 모든 건 돈과 빼기였다. 그동안 공부해서 한의사 면허증만 따면 돈을 벌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었는데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을 몰랐던 것이었다. 부모의 한의원을 물려받거나 지인의 뒷배로 한방병원에 들어가는 친구들. 자신은 고작 수도권 외곽에 한방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수석을 놓치지 않았건만 개원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 한방병원에 들어가게 도와줄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더 높은 곳, 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 정미의 말처럼 승범은 제일 한방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경력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병에도 독한 약재를 과하게 넣은 한약을 처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제일 한방병원에 다니는 한의사들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비싼 선물과 비싼 술값으로 친분이란 이름에 접대를 했다. 백과 돈이 없으면 만들어가면 되었으니까. 그렇게 목표하던 제일 한방병원에 들어가 몇 년을 그곳에서 한의사로 지냈으니 승진으로 권위도 얻고 돈 좀 더 벌겠다고 되는 대로 긁어모아 뇌물을 원장한테 줬건만.
1: 돈만 받아먹고 다른 인간을 안 쳐? 날 잘라?
0: 승범이 핸들을 틀어진 손에서 뿌두둑 소리가 났다.
1: 내가 꼭 명의로 떠서 다시 인서울 한다!

0: 새벽같이 출발해서 전라남도 우화시에 도착하니 시각은 정오였다. 시내라고 해도 3층 건물이 제일 높고 그래서인지 푸르죽죽한 하늘이 드높게 보였다. 1차선 도로와 거리는 한산했다. 승범은 멈춰있는 트럭 뒤에 차를 댔다. 1층이 철물점인 건물이 이곳에서 그나마 새 건물이었다. 차에서 내린 정민은 몸이 뻣뻣하다며 기지개를 켰다. 태경은 종종거리며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사람들을 도우러 갔다. 승범은 몸을 숙여 2층에 새로 매달린 간판을 봤다. 새하얀 판에 진지한 궁서체로 써진 승범 한의원이 정오의 햇살에 빛이 났다. 승범은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이 건물 2층에 번듯하게 한의원을 차렸다. 도시에 흔하던 한의원이 이곳 우화엔 없었다. 독점 한의원으로 우화 노인네들의 돈을 착실하게 뜯어내고 명의로 거듭나 제1한방병원 옆에 그보다 큰 한방병원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곳에 환자를 빼앗아 세계 제1의 한방병원으로 떠오를 테다. 승범은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단정히 하고는 심호흡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풀어헤쳤던 넥타이를 꽉 쥐며 흐트러진 명품 정장을 매만졌다.
1: 그래, 할 수 있어. 그깟 빈말로 환자들 공감해주는 거?
0: 송기윤이 할 수 있으면 자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훌륭한 의술과 합쳐진다면 성공은 금방이다. 그렇게 승범은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지며 차에서 내렸다. 차문을 닫고

0: 오늘은 유별났다. 수정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약방 불을 켰다. 잿빛 머리를 하나로 묶고 개량 한복을 입었다. 그 위에 외투를 걸치며 나무 미다지에 잠금새를 풀고 거리로 나갔다. 새벽부터 안개가 잔뜩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축축한 흙냄새가 나는 안개 속에서 뿌연 빛을 내는 가로등을 기웃거렸다. 후, 답답함에 숨을 몰아쉬자 하얀 입김이 안개에 스며들었다. 반대편 가로등 불빛을 향해 다시 걸었다. 혹시나 해서 조금 더 멀리 가본다는 게 시내 끝 냇가까지 갔다. 안개 때문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가 제법 컸다. 여전히 속이 답답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수정은 아무 말 없이 온 길을 되돌아갔다. 한약방에 온 수정은 외투를 벗어 주황색 소파에 던져놓고는 문이란 문을 다 열어젖혔다. 내부에 고인 한약 냄새가 묵직한 바람에 휩쓸렸다. 약방 곳곳을 쓸고 닦아냈다. 마른 걸레로 한약업사 자격증이 들어있는 액자를 닦아내다가 문득 짜증이 치밀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걸레를 바닥에 던지고는 밥이나 먹자며 부엌으로 향했다. 모내기철이라 손님 수가 줄었다. 꽤 한가하다 싶을 때 친구 공실이 틀어놓은 TV를 보며 박장대소를 했다. 그 웃음이 어찌나 경박한지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공실의 발밑이 뻥튀기로 너저분했다.
1: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님.
2: 그래.
3: 아이, 좀 깨끗이 먹을 수 없어?
0: 한 소리에도 공실은 TV에 시선을 두며 반으로 자른 뻥튀기를 입안에 밀어넣었다. TV에서 한 남자가 말을 하자
3: 아주 TV에 들어가라, 들어가.
0: 수정은 혀를 차며 구석에 세워둔 빗자루를 찾아들었다. 소파 사이를 지나 창문을 열자 밖이 평소보다 소란스럽다. 한약방 맞은편 트럭에서 사내들이 꽤 무거워 보이는 기계들을 내렸다. 수정은 고개를 빼 맞은편에 새로 생긴 2층 한의원을 올려다 봤다. 승범 한의원. 글자를 보니 속이 더부룩해졌다. 공실이 슬리퍼를 끌고 수정의 옆으로 왔다. 뽀글뽀글한 머리를 들이밀며 수정의 시선을 쫓았다. 사내들이 기계 하나를 마주들고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3: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이 유난 떨기는.
0: 공실이 콧방귀를 끼며 투덜거렸다. 공실은 수정이 못마땅했다.
3: 에휴, 미련 팔푼이.
0: 수정은 자주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참다 참다 어쩌다 한번 소화제를 먹었다. 그러다 복통이 심해져 시내 병원을, 그리고 서울의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여러 검사를 받고는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 항암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수정은 그걸 거절했다. 수정이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공실에게 했을 때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수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약업사다. 아파서 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남들한테 건강해야 한다며 꼬박꼬박 약 챙기라고 하던 그런 사람이 제 건강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우리 고조 할아버지 성황을 신라가 어떻게 했는지 난 단 하루도.
1: 아, 그 이왕 묻는 거 관청 계단 밑에 묻는 건 어때?
2: 수성만 해도 한동안은 버틸 겁니다.
3: 아빠가 갈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아빠가 도착해서 아빠 손으로 직접.
4: 나와 성한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준다면 이대로 백제의 대야성을.
5: 상관이면 상관답게 행동하세요.

0: 12시에 성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야. 어, 알았지?
1: 아, 아빠가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비상시에 방구에서 기다리라고.
0: 당신 내 아내야. 아빠가 아니라 남편 말을 들어야지.
2: 장군!
0: 아, 나 저놈 진짜.
2: 족죽입니다, 장군!
0: 야, 너 저 살고 싶으면 가서 짐이나 싸.
2: 이대로 투항할 순 없습니다.
0: 아, 뭐 투항하지 않으면 뭐 다 죽자 말이야? 이제 창고도 다 비었어. 우리 안에 적들과 내통하는 무리가 있단 소리야. 어? 그놈들이 창고에 물 넣고 있는 거라고.
2: 변절자를 찾아내서 그 죄를 물은 다음.
0: 어르세 그래. 경주에서 지원병은 보내줄 것 같아?
2: 살려주겠다는 건 말뿐입니다. 무장 해제하고 성 밖을 나가는 순간 백성들까지 모조리 죽일 거예요.
0: 그저 아 어렵게 그것들을 의심 말아가지고. 아.
2: 예, 장군! 내 이름이 왜 죽죽인지 아십니까?
0: 그래 어떻게 알아?
2: 꺾일지언정 부러지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0: 아, 그러면 너 혼자 남아가지고 이름값 받은지.
2: 장군!
3: 바로 그때.

0: 대야성을 빠져나가기 위해 제일 먼저 성문에 도착하는 대야성 총지휘관 김품석. 그러나
1: 살려주겠다는 건 말뿐입니다. 무장 해제하고 성 밖을 나가는 순간
0: 부하장수 축죽의 말에 발걸음이 주춤하는 동안
2: 아이고, 성문을 닫아 아니다 열어라!
0: 대야성의 성문이 활짝 열려버린다.
3: 나는 천천히 나가겠다. 백성들 먼저 내보내.
4: 살겠다고 그렇게 죽자 사자 뛸 땐 언제고.
2: 아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 양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아닌가.
3: 어찌 장군이 제 목숨을 앞장서서 구하겠느냐. 어서 내보내.
2: 알겠습니다. 드리냐. 그 우리에게 그 하루 아니다 그 반나절이란 그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뭐 서두르듯이 아니 서두르지 말고 그 뭐냐 나의 지시에 따라주길 바란다. 아침부터 아니다 우측 아니 그냥 둘 다 그 빠르지만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제발.
0: 자, 한 발 물러나서 상황을 살피는 김품석. 헐, 성문이 열리자 기다린 듯 백정원의 총 공격이 시작되고 이미 무장을 해제한 신라의 군사들은

0: 숨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성원을 헤집고 다니는 김품석과 고타석.
1: 여보, 같이 가요, 여보. 빨리 와.

0: 대야성이?
1: 대야성이 백제군에 함락되었습니다.
2: 대야성 소식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김춘추.
1: 투항을 받아주기로 했던 백제군이 성문을 열자 총공격을 시도하는 바람에
0: 고다소는!
1: 미안하다.
2: 사랑하는 딸 고타소가 죽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지는 김춘추.

0: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하고 그 딸 고타소의 머리를 흉악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 바닥에 묻어.
1: 신라 관청 계단 밑에 묻힌 고조할아버지 성왕의 안가품을 한 뒤에 대한성 함락에 큰 공을 세운 윤충에게.
0: 어떻게 저 장군 윤충한테 말 스무 피라고 공물 일천석을 하사할까 하는데 어떻게?
2: 겁나게 감사하지라.
1: 윤충에게 표창장과 하사품을 수여하는 의정왕.

0: 한편 대야성 전투의 패배로 서부 전선이 완전히 무너지자 신라는
1: 이거는 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여왕 마마의 무능함으로 인한 결과예요.
2: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여왕 마마를 우습게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1: 그러니까 그 진흥왕 시절 얻은 땅을 야금야금 적군이 갉아먹고 있는데 도대체 여왕 마마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2: 맞습니다. 이 절 짓고 타벌리고 기도하고 이 절 짓고 타벌리고 기도하고 이런다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0: 집권 전부터 논란이 됐던 여왕의 능력과 자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2: 이 절 짓고 타벌리고 기도하고 이 절 짓고 타벌리고 기도하고
0: 여왕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1: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대야성의 총지휘관이 누구였습니까?
2: 김품석. 이 여왕께서 끔찍이도 아끼시는 김춘추공의 사위다 이 말입니다.
1: 아 그런데도 여왕께서는 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계십니다.
2: 맞습니다. 이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1: 입장 발표를 하셔야죠.
2: 그래요.
1: 임금으로서 입장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2: 아니요.
1: 아니에요? 있을 텐데.
2: 있겠죠,
1: 이상하다.
0: 집중 공격을 받는 선덕여왕.

0: 줄추상을 치르는 줄 알았어요.
1: 내가 고타수한테 구하러 간다고 했는데.
0: 여보.
1: 아빠가 구원군을 이끌고 태야성으로 갈게. 고타수가 괜찮다고 했어.
2: 걱정 마, 아빠. 여기 평안해.
1: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날 기다렸겠지. 이 아빠를 얼마나 무서웠을까.
0: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백진놈들이 우리 고타수의 머리를 베어 감옥 바닥에 묻었다는데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실 거냐고요?
1: 형님을 만나야겠어.
0: 오라버니, 큰 오라버니 말입니까?
1: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은 백제와의 전쟁뿐이야.

0: 딸을 잃은 슬픔을 누르며 김유신과 덕대하는 김춘추.
1: 백제를 멸하지 않고는 내 슬픔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2: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1: 서둘러 결혼만 시키지 않았더라도. 형님.
2: 예.
1: 복수의 혈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0: 대야성의 패배로 선덕여왕과 김춘추 자신이 수세에 몰리자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던 김춘추.
1: 이는 여왕마마와 우리 로열 패밀리를 위한 것입니다.
2: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1: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형님께서는 서부전선을 맡아주십시오.
2: 서부전선이라면 암양주를 말하는 겁니까?
0: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암양주.
1: 암양주는 백제가 경주를 공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입니다.
0: 신라 서부전선이 무너지면서 암양주는 백제의 동진을 방어하는 마지막 방어벽이 됐다.
1: 신라와 여왕마마를 지켜주십시오. 복수는 내가 준비합니다.
2: 복수의 준비라고 한다면?
1: 여왕마마부터 만나 뵈야죠. 언제가 좋겠습니까?

0: 이 시간이 될 때마다 이게 할 말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김자연.
1: 클레멘타인 하면 이거죠. 아빠 일어나! 이규창.
2: 아빠 일어나!
3: 화요일.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있는 무장읍성을 찾아갑니다. 무장읍성은 다른 여행지와는 달리 묘한 감동과 여운을 주는 여행지인데요. 읍성의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읍성 안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고요. 성 안에 조성된 탐방로를 따라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장읍성이 있는 고창군은 현재 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생태학적, 지질학적,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고창군과 부안군에 있는 지질명소들은 지난 2017년에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지난 2023년에는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떠나면 아주 좋은데요.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무장읍성은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가면 좋습니다. 몇 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는 역점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고창군은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 시간여행이라는 테마 안에 무장읍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장읍성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무장읍성은 드라마 녹두꽃의 촬영지로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간여행 명소인데요. 무장읍성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문을 바로 이곳 무장읍성에서 낭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장읍성을 가리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장읍성의 역사도 꽤 깊습니다. 무장읍성은 조선 태종 때인 1417년 왜구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했는데요. 읍성 안에는 동원인 취백당과 객사가 있고요. 아담한 정자와 함께 연못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무장읍성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인 비격 진천례 11점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일명 귀신폭탄이라고 불리던 비격 진천례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조선의 최첨단 비밀병기였습니다. 무장읍성 안에는 예전에 무장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발굴조사와 복원을 위해 초등학교를 읍성 밖으로 이전했는데요. 초등학교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무장읍성을 시간여행의 명소로 만든 진분홍색 연꽃입니다. 복원된 연못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7월이면 예쁜 연꽃들이 피어나는데요. 이 연꽃들은 100여 년 전에 씨앗들이 자연 발화를 한 것이라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무장읍성은 감동과 여운을 주는 여행지입니다. 그 주인공은 연꽃입니다. 100여 년 동안 씨앗이 발화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연못이 복원되어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지자 발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장읍성의 연꽃은 해마다 그 개체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있는 무장읍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백악관은 특히 쿠팡이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그동안 쿠팡 사태에 대해 비공개로만 문제를 제기해온 백악관. 이번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KBS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입장을 그대로 담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공감을 표하면서 행정부 차원에서도 쿠팡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쿠팡의 전방위 로비가 백악관에까지 영향을 줬을 거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백악관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이를 근거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3: We are not happy with the treatment that Cupang is.
4: 우리는 쿠팡이 받아온 대우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국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쿠팡을 대우해 줄 걸 기대합니다.
2: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보 사안에 적용한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상 문제로도 확대하라며 쿠팡에 대한 선처를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결국 오늘은 청와대가 나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도 표적 조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쿠팡 사태처럼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차별한다는 미 의회와 백악관 주장에 청와대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 주장만 담겼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조사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란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6: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5: 쿠팡 정보 유출 피의자의 장비 회수 역시 사전에 알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쿠팡에 대한 미 의회와 정부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된 건 쿠팡도 시인했고 이 중엔 한국에 사는 미국인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미국 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청와대는 미 의회와 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간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메가 프로젝트 마지막 지역으로 영남권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300조 원 넘게 투자해 영남의 강점인 제조업을 인공지능 산업으로 진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7: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영남권 투자 계획이 공개되며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312조 원. 아시아 최대 AI 허브가 될 데이터 센터 구축, 제조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8: 영남의 제조 산업 역량이 AI와 결합하면 영남은 생산성 혁신뿐만 아니라 제조 AI를 실증하고 확산하는 허브로
7: 우주 항공 산업 생태계도 영남권에 조성합니다.
9: 대한민국의 우주 주권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엔진이 되겠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0: 첨단 산업과 기술을 융합하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 이 영남이 이제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 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0: 남해안에는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본격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산업을 확실하게 키워내겠습니다.
0: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메가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3: 이 메가 프로젝트에 발맞춰 청와대와 정부가 기존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전기와 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전을 더 만들고 댐도 높이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박찬 기자입니다.
4: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에 전력, 용수 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력과 용수를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발전소 건설과 송정망 연결, 용수 확보 등은 결국 합의의 문제라며 지금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배경으론 이른바 스케일 규모론을 꺼냈는데 우리 경제 생산 규모가 커진 만큼 국가가 준비하는 스케일도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전력 용수 부족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댐 건설과 원전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정책의 기조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추가 원전 건설과 댐 증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과 울주에 두 기씩을 지을 땅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원전 추가 계획이 담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5: 석탄을 줄이면서 재생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 기조전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비중을 얼마나 하는 게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들어봐야 됩니다.
4: 댐 중축을 두고는 화순군에 있는 동복댐을 높이면 하루 30만 톤 추가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3: 호날두와 모드리치 두 전설이 각자 국가를 대표해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쳤습니다. 월드컵에 6번 출전한 끝에 특별한 골을 넣은 호날두가 팀을 16강으로 이끌었고 두 전설은 뜨거운 포옹으로 명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6: 41살 호날두와 40살 모드리치. 라스트 댄스를 선언한 두 노장의 맞대결에서 먼저 미소 지은 건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였습니다. 후반 8분, 이반 페리시치가 장기인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포르투갈의 반격을 이끈 호날두는 후반 16분 절묘한 로빙 슛을 뽐냈지만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쓰는 숨을 삼킨 호날두는 잠시 뒤 제대로 포효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베이가가 밀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었고 키커로 나선 호날두가 과감하게 골대 가운데를 공략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에 6번 나서는 동안 조별리그에서만 10골을 넣은 호날두가 마침내 토너먼트에서 첫 골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두 팀의 축구 드라마는 후반 추가 시간에 완성됐습니다. 후반 49분 포르투갈의 곤살루 하무스가 레앙의 크로스를 환상적인 헤더로 돌려놓으며 팀의 리드를 선물했습니다. 막판 파상 공세를 이어가던 크로아티아는 추가 시간 13분 그바르디올이 극적인 골을 꽂아넣었지만 공 속의 진동 센서로 오프사이드가 확인되면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승자가 된 호날두는 모드리치와 아름다운 포옹을 나누며 명승부에 짙은 여운을 더했습니다.
7: 모드리치는 축구 역사에 남을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랜 시간 함께 뛰었던 동료이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호날두입니다.
6: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타를 추모하는 21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돌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페인은 골잡이 오야르사발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워 오스트리아를 3대0으로 완파하고 16강에서 포르투갈과 맞붙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3: 월드컵 32강전이 진행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홍명보호의 저주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2강에 진출할 경우의 수를 막은 팀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우리나라는 조별리그를 마친 뒤 각조 3위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와일드카드를 노렸습니다. 9가지 시나리오 중 최소 3개가 맞아야 했는데 축구팬들은 시간이 갈수록 X표가 늘어나긴 했지만 빙고판을 보며 설렘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맞은 건 스페인의 우루과이전 승리뿐이었고 결국 한국은 조 3위 경쟁에서 밀려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토너먼트에서 묘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불리한 결과를 만들었던 팀들이 하나둘 32강에서 짐을 싼 겁니다.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캐나다에 0-1로 져 탈락했습니다.
9: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16강으로 올라갑니다.
8: 에콰도르에 패하며 한국의 유력한 경우의 수를 무산시킨 독일도 파라과이와 승부차기 끝에 졌습니다. 세네갈은 벨기에에, 콩고민주공화국은 잉글랜드에 각각 역전패했습니다. 에콰도르,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역시 토너먼트에서 나란히 고배를 마셨습니다. 알제리까지 스위스에 0-2로 패하면서 한국의 경우의 수를 막았던 팀들은 모두 32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한국의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던 스페인은 오스트리아를 완파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10: 스페인이 16년 만에 토너먼트에서 맛보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8: 조별리그 탈락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만큼 이른바 홍명보호의 저주는 축구팬들 사이에서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3: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영표와 박지성이 나섭니다. 박지성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두 레전드가 참여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곧 출범합니다. 고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2002년 월드컵에서 이영표가 자로잰 듯 올린 공을 박지성이 환상적인 트래핑을 한 뒤 골문을 열었던 순간. 대한민국 축구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을 만들었던 이영표와 박지성이 K축구 혁신이 그 중심에 나섭니다.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축구계 전설들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이미 이영표 위원은 남아공전이 끝난 뒤 몸소 실천하는 해설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12: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11: K축구혁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축구의 거버넌스 개편을 담당할 임시기구로 출발합니다. 공동위원장은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위원이 맡습니다. 이번 월드컵 해설위원이었던 이영표와 박지성, 여기에 쓴소리를 해왔던 박주호가 뭉친 점이 눈에 띕니다. 최휘영 장관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제도 많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회원국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정치적 간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등 외부기관이 협회의 집행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국제대회 출전 금지 등 FIFA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3: 졌지만 잘 싸운 일본 대표팀이 크게 환영받으며 귀국했습니다. 무리아스 감독은 일본 축구가 세계 정상에 오를 날이 올 거라고 했고 한국 팀도 찬사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13: 일본 대표팀의 귀국길에는 환호가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 선수들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14: 대표팀의 팀워크가 정말 훌륭해서 용기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월드컵 수고하셨습니다.
13: 네덜란드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2-2로 비긴 데 이어 튀니지와의 2차전에선 아시아팀 최초로 월드컵 본선 한 경기 4득점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승 2무 조 2위로 오른 32강에서 브라질에 석패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목표보다 일찍 짐을 쌌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14: 이 성적을 제대로 이어간다면 미래엔 반드시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13: 무리아스 일본 감독은 한국 축구에 조언을 할 게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14: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와 선수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찬사를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 모리아스 감독의 임기는 이번 월드컵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협회는 내년 초 열리는 아시안컵 대회도 모리아스 감독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0: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구 야구부 선수 2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6일에는 야구부 전원이 상대팀이었던 광주제일구를 찾아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2: 야구부 선수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응원구호를 외쳐 물의를 일으킨 배재구. 어제까지 학교 앞에 즐비했던 근조화환과 응원화환은 지자체가 모두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학생들은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3: 그 야구부가 정말 조명 여지없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학교라고 몰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게.
2: 배재고는 논란이 된 응원구호를 선창했던 야구부원 2명을 교내 생활교육위에 해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선 당시 더그아웃에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재구 야구부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은 다음 주 월요일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두 학교 야구부 선수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도 함께 참배할 계획입니다. 배재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진심으로 이걸 반성하고 내가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걸 나중에 또 해나가야지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 배재구 총동창회는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원서를 내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1: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특별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2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보담 기자입니다.
5: 늦은 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 앞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차례로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잠시 뒤 운전자 한 명이 적발돼 차 밖으로 불려나옵니다.
6: 맥주 두 캔?
5: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했지만
7: 보세요. 더. 0.050. 면허 100일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5: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맥주 한 병을 마셨다던 또 다른 남성.
7: 보세요. 더. 0.047 나왔어요. 면허 100일 정지 수치입니다.
5: 역시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7: 운전하신 거리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되신 것 같아요?
5: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어젯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이 진행됐는데 통상 만취 상태라 불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취소가 10건, 그보다 낮은 면허 정지 11건 등 모두 21건이 적발됐습니다.
8: 가족들과의 행복한 휴가가 한순간에 비극이 되지 않도록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 경찰은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 오늘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건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리주차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후진하며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좁은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도로 옆 건물에서 차 한 대가 나오더니 그대로 건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논현역 인근에서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10: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이곳에서 대리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는 과정에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3: 갑자기 우당탕탕하고 큰 소리가 나길래 저는 여기 건물이 좀 무너지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여기 그 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혹시라도 차가 또 추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비치시라고.
9: 이 사고로 음식점에 있던 30대 여성 손님 한 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손님 4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70대 관리인은 건물 방문객이 주차해둔 차를 다른 곳에 다시 주차하려다 실수로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인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 운전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음식점은 영업을 중지하고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0: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운전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추대훈입니다.
1: 장윤기의 차량에서 나온 혈은 그 주인은 숨진 이채원 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바로 살인사건의 단서가 될 혈흔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흔이 피해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고도 바로 검찰에 보내지 못한 겁니다. 김정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뒤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해 증거를 인멸한 장윤기.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과 장윤기의 자백,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의 차에 묻어있던 혈흔의 주인이 숨진 이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집에서 발견된 사람 모양 인형 등의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감식 결과를 받고도 검찰에는 보고서를 넘기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최근에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일 감식 결과를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장윤기가 재판에 넘겨진 지 한 달이 지났고 심지어 첫 공판이 진행된 후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자의 실수로 유전자 감정 보고서가 전산상에 누락됐다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상황. 담당 수사부서가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3: 예비군 훈련을 피하기 위한 허위 진단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급해준 한의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허위 진단서만 1,400장 넘게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진단서로 훈련을 미룬 예비군 대원 300명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배지연 기자입니다.
4: 척추교정, 다이어트 전문이라고 홍보하는 이 한의원. 진료실로 들어서니 예비군 연기를 위한 진단서가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5: 맞죠, 언제예요? 이게 우리가 진단 기간이 3주 정도 나가요.
4: 어디가 아픈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분 만에 예비군 제출용 진단서가 나옵니다. 검찰 수사 결과 40대 한의사 A씨는 이런 허위 진단서 1,400여 장을 판매했습니다. 장당 3만 원. 대면 진료조차 없이 전화나 문자로 요청만 해도 3주짜리 진단서를 내줬습니다. 내년 훈련 때는 무료로 해주겠다. 이번에는 무릎이 아픈 걸로 하자며 고객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한의사가 허위 진단서 발급뿐 아니라 이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가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5: 예비군 앱 깔아서 사진 찍어가지고 연기 신청하면 연기하니까 그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4: A씨가 내준 진단서로 훈련을 피한 예비군 대원은 300명에 달합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20번까지 허위 진단서를 받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군 8년차까지 훈련을 미루면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악용해 95명은 그대로 복무 기간을 끝냈습니다. 검찰은 한의사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예비군 대원 30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3: SK텔레콤과 쿠팡, KT의 티빙까지 대형 정부 유출 사건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누적 피해자가 8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새어나간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는 걸로 추정되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올해만 벌써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김종환 씨. 유출 사고 보이스 피싱 전화와 스팸 메일이 크게 늘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
7: 사기성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업무 할 때 이제 메일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되니까 그 피로도도 증가하고.
6: 김 씨는 사업적 손실을 봤다며 유출한 회사를 상대로 1,000만 원대 손해배상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새벽 시간 카드 정보가 유출돼 해외에서 무단 결제되는 사례도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8: 황당했죠. 새벽 3시에 거의 75만 원 가까이 누군가 미국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다고 뜬 걸 봤으니 제 메인 카드는 일시정지 당했으니까 재발급 처리하고.
6: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누적 건수가

0: 8천만 명에 달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티빙 사태에선 디지털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CI값이 대규모로 유출됐습니다. CI값을 알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여러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하나로 모아 세밀한 개인정보로 재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1: 유출되면 CI는 이제 그 우리 주민번호처럼 바꿀 수는 없어요. 교수입니다. 각 회사별로 모든 동일한 CI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해지는 거죠. 해킹됐을 때.
0: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는 2차 피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관련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수연입니다.
2: 장맛비가 내일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집중 호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로 발생한 태풍 두 개가 장맛비에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3: 제주도부터 다시 시작된 장맛비. 재난 CCTV에 물방울이 맺힐 만큼 강하게 쏟아집니다. 정체전선이 하루 만에 다시 북상했습니다. 제주와 전남에 이어 내일은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제주 해안과 전남 남부 30에서 80mm 등입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제주와 전남 지역으론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토요일에는 제주도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정체전선이 차차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3: 일요일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더욱 강해져 수도권과 강원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론 집중호우도 예고됐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든 가운데 태풍이 또다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와 오늘 열대바다에선 태풍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9호 태풍 바비와 10호 태풍 마이삭입니다. 두 태풍은 모두 서쪽을 향할 걸로 예상돼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태풍이 지나는 동안 밀려온 열기가 정체전선과 관련된 북태평양 고기압 움직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5: 지금까지 최문종, 박정은의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회생 계획을 실행할 최소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엔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경북 예천군의 돼지 농장 한 곳과 반경 500m 안에 있는 소농장 다섯 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5년 이후 11년 만으로 올해 들어 인천 강화와 경기 고양에 이어 세 번째 발병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부상자는 1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암살당한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미국의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조문객이 테헤란에서만 2천만 명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10월 말부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 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14조 9천억 원의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의 이름이 서희함으로 정해졌습니다. 서희함은 길이 89m, 3,600톤급으로 도산 안창호급보다 외형이 커졌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 발사관 숫자가 6개에서 10개로 늘어나는 등 성능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프리카 전문 사진작가 신미식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밥 나무. 신미식 작가의 사진 속 바오밥은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 같은데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면서 가뭄 속에서는 생명을 품어주는 나무죠. 신미식 작가는 이 바오밥 나무를 만나기 위해서 수십 차례 아프리카를 찾았고 그곳에서 받은 사랑과 깨달음을 도서관 건립과 나눔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신미식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아프리카 전문 여행 사진 작가 신미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변함없이 저 멋진 레게 머리. 뭐 어딜 가나 눈에 띄시겠어요. 예.
1: 아유, 이 머리 한 이후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예. 질문을 받고요.
0: 네.
1: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우리가 모두가 아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예. 그 전 그 부부가 오셔갖고 강의를 들었어요.
0: 네.
1: 그 나올 때 그 사모님은 저한테 오 작가님 너무 강의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네. 너무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그 의장님께서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한마디 질문을 던졌어요.
0: 예.
1: 혹시 가렵지 않나요?
0: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1: 제가
0: 사실.
1: 대답을 했죠.
0: 예.
1: 아, 많이 가렵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극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약간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0: 예.
1: 가려움 긁으면 됩니다.
0: 근데 아프리카 네. 분들이 일단 아프리카 자주 가시니까 저 헤어스타일 하면 되게 친근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긴 해요.
1: 아 맞아요. 예. 그게 되게 좋았어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이 머리를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이 머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예. 드물어요.
0: 아.
1: 드문데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0: 비싸죠.
1: 이 사람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예. 남자들은 거의 다 밀어요. 머리를. 머리 많이 미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 한 사람을 만나면 지나갈 때 엄지를 탁 세우고 가요.
0: 최고다.
1: 약간 느낌이 뭐냐면 야 너 미용실 어디냐 이런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냥 뭔가 좀 같은 스피릿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
0: 예.
1: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돌아와서 묻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합정동에 홍대 쪽에 갔는데 세 명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0: 네.
1: 길에서.
0: 예.
1: 갑자기 가더니 돌아온 거예요.
0: 네.
1: 근데 세 명이 다 외국인이었어요.
0: 예.
1: 그래서 와 너 머리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머리 했어? 뭐 이런 예. 질문을 저한테 할 정도로
0: 네.
1: 야 그래 내가 얼굴은 별 볼일 없는데 이 머리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니 이 머리를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0: 예. 아 우리 신미식 작가님이 이제 사진 작가로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 아, 이제 서른 살에 이제 처음 카메라를 네. 샀으니까요. 그때는 뭐 사진작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진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고요. 처음 데뷔한 거. 그러니까 책을 처음 낸 게 2002년도.
0: 2002년.
1: 예. 예. 40대 냈죠.
0: 아, 늦게 시작을 하셨군요. 예,
1: 어떻게 보면 되게 늦게 예.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한 데뷔하게 된 건 한 25년도 된 것 같습니다.
0: 근데 13남매시라고 형제가?
1: 네네.
0: 와, 엄청난 대가족이네요.
1: 그러니까요.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해요. 엄마가 한 명이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분이 다 낫냐. 그래서, 어, 맞다.
0: 어, 그것도 너무 놀라운데. 요즘 같으면 뭐 인간극장 이런 데 나올 일인데요.
1: 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우리는 그 충성을 했다고 봐요. 여덟 명이 군대를 갔으니까
0: 예.
1: 아들이 어, 이것만으로도 저는 엄청 애국한 게 아닌가.
0: 몇째이셨어요?
1: 저는 막내입니다.
0: 막내. 제가 그랬거든요. 남자 이름에 미자 아름다울 미자를 쓰신다는데 아름다울 미자 쓰는 남자를 제가 처음 봤다. 그 사연이 있나요?
1: 저도 뭐 미자를 본 적이 없어요.
0: 예.
1: 민식이 이런 예. 경우는 꽤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팔형제잖아요.
0: 네.
1: 식자돌림이에요.
0: 아.
1: 가뜩이나 팔형제도 많은데 문제는 저희가

0: 이제는 집성촌이에요. 신씨들만 살고 있는 네. 집성촌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다 보니까 옆집이 다 친척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자 돌림이 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걸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식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1: 다
0: 뭐.
1: 글자를 다 써갖고 쓸 게 그렇죠. 없는 거군요.
0: 민식이, 봉식이, 춘식이 다 있으니까 그냥 고민하다가 야 그냥 미식으로 해. 그렇게 해갖고 미식이 된 거예요.
1: 아름다울 미의 심을식. 네.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게 바오밥 나무를 우리나라에 처음 알리셨죠.
0: 네네.
1: 우리나라에 거의 심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을 식자, 아름다움을 심는 사람.
0: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 이름이 너무 아주 좋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연예인이나 저 같은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일인이 없는 게 좋거든요.
1: 네.
0: 동일인이 되려면 겁나게 유명하든지.
1: 그렇죠.
0: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데 프로필도.
1: 안 그럼 이름 바꿔야죠. 네.
0: 저는 신미식이 저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저는 뭐 너무 좋죠.
1: 네. 그러면은 사진 전공도 안 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0: 네네. 저는 뭐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1: 그럼 언제부터 좀 사진에 관심이 생기셨어요?
0: 잡지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뭐냐면 뭐 뻔히 아시잖아요. 잡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만들고 있던 잡지에는 앞에 이제는 화보로다가 시리즈로 들어가거든요. 뭐 하늘, 바다. 골목 이런 식의 한 12페이지가 들어가는 화보가 있었는데 그 사진을 저한테 주셨던 그 사진 부장님의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걸 한 8년 가까이 만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사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고 아 맞지 이런 것도 이렇게 찍으니까 작품이 되는구나. 내가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많은 것들이 우리 부장님은 그걸 다 사진으로 담아왔던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작품이 되고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공감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갖고 있는 매력을 꽤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부장님이 사진 스승님이 되신 거네요.
0: 그렇죠.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그분이 스승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피카소가 우리에게 한 번도 안 가르쳐줬지만 영향을 받잖아요.
1: 네네.
0: 베토벤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베토벤의 음악을 하는 것처럼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봐라. 보는 게 최고예요. 보지 않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는 없다고 저는
1: 네,
0: 믿어요.
1: 네. 그 부장님 작품 스타일이 어떤?
0: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라고 있었어요.
1: 네,
0: 잡지.
1: 네.
0: 거기 출신이고 재미 깊은 물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박하고 되게 정이 많은 작품들이었어요. 뭐 대단한 걸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밭에서 일하는 모습 아니면 아버지 걸어가는 뒷모습 아니면 버려진 연탄재 아니면 홀로 핀 야생화 하나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한 것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넘사벽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사진은 이런 거구나. 그런 것 들이 오히려 되게 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시장에서 물건 파는 아주머니의 모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럼 언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야겠다라고 나서게 되셨죠?
0: 그게 한 4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진도 찍고 시간 날 때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녔지만 아 처음 책을 내고 나서 42살인가 낸 것 같은데 처음 책을 내고 나서 아 이제는 나는 그 책이 운이 좋게 약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포토 에세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만든 장본이기도 하죠. 포토 에세이라는 장르를 한국에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그 책이 잘 안 팔렸다면 저는 롤모델이 없었잖아요.
1: 네.
0: 그런 사진이 다큐멘터리나 여행사진에 대한 롤모델이 없었으니까 야 이게 만약에 안 팔렸다면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운이 좋게 그게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두 번째 책을 냈는데 두 번째 책도 너무 잘 됐어요.
1: 네.
0: 그 세 번째 책을 내면서 저의 꿈이었던 교보문고에서 사인을 하게 됐어요.
1: 야, 그러면 진짜 출발부터
0: 네.
1: 대단히 순조롭게 잘 나가고 스타 작가가 되셨네요.
0: 근데 그때 좀 교만했어요.
1: 예.
0: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뭔가 잘못돼서 망가지고 오랜 동안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다가 책을 13권 썼을 때 다시 조금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됐어요. 지금까지 한 40권을 냈으니까 그냥 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는요.
1: 엄청나게.

0: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으시고 책을 내셨는데 그렇게 출발은 뭐 스타 작가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1: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내면 잘 될 거라는 생각. 예. 그때만 해도 뭐 블로그나 이런 거 SNS 할 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 인기가 많아서 이건 그냥 내가 아무 다 되는구나. 그리고 막 불러주는 데도 많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친구한테 보증 비슷한 걸 좀 잘못 쓰는 바람에 예. 신용불량자가 됐죠. 그게 그냥 14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빚을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막 억눌려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냥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약간 늪으로 들어간 느낌?
0: 네.
1: 근데 그때도 하나 좋았던 거는 내가 그래도 사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뭐 행복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그때도 많이 있었고 그냥 내가 힘든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냥 사진가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네.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F1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던데 그게 우연이었나요?
1: 그게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그 여행을 가갖고 우연히 모나코를 갔는데
0: 네.
1: 거기에 폴스터가 있었어요. 니스 해변을 갔는데 바로 옆에가 모나코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F1 경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F1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0: 네.
1: 자동차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갖고 근데 바로 보니까는 옆 나라예요. 그래서 저거 꽤 유명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저는 기자가 아니었으니까 출입이 안 됐죠. 당연히. 네. 그 F1 경기는 되게 국제 경기라 미리 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 돼갖고 거기서 한 1시간 기다렸다 2시간 기다렸다가 일본 기자들 들어갈 때 몰래 껴들어갔어요.
0: 아 몰래.
1: 얼굴이 비슷하니까 몰래 껴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프레스카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0: 네.
1: 거기까지 갔는데 프레스카드가 당연히 안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사정을 했어요. 내 한국에서 왔는데 안 되는 영어로 진짜 사정을 했어요. 근데 한국 기자가 하나도 없지 않냐.
0: 네.
1: 나라도 찍게 해줘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근데 그거를 한 15번 이상을 그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0: 네.
1: 또 가고 안 되면 또 가고 또 가갔더니 옆에 있는 분이 제 뒤에 있는 약간 높은 사람 같아요. 쟤는 뭔데 이렇게 자꾸 와갖고 저렇게 하냐 했더니 설명했겠지. 한국에서 왔다는데 뭐 아무것도 미리 예약도 안 됐고 기자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기자증이 있다. 근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한글인데 뭐 알아보겠어요?
0: 그
1: 이 한국 기자증이다.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갸웃해요. 이게 한국에서 이게 기자증이다. 한글말로 돼 있다.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막 속다 의논하더니 기사증을 발급해 준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예약을 안 하면 안 된다.
0: 네.
1: 그게 그걸 찍은 거예요.
0: 제가 볼 땐 반신반의 하면서
1: 그렇죠.
0: 그냥 귀찮으니까.
1: 그러니까 네. 그걸 찍어갖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야, 이거는 한국에서 아무도 찍지 않았는데, 야, 이 사진을 갖고 내가 잡지에다 보내면은 제 잡지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0: 네.
1: 약 시스템을 좀 아는 거예요.
0: 예.
1: 외부 원고들이 들어온다는 거를. 그래서 자동차 잡지에다가 보냈어요.
0: 네.
1: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야 내가 F1을 찍었어. 근데 너네 이거 취재 안 왔잖아. 그랬더니 그때가 약간 마감때여갖고 두 군데에서는 야 우리가 마감 끝나서 안 돼. 근데 한 군데에서는 일단 와봐.
0: 예.
1: 했더니 슬라이드를 필름을 갖고 가서 다 보여줬더니 기존에 편집했던 걸 빼버리고 이걸 급하게 해갖고 나간 거예요.
0: 특정이죠.
1: 네. 그래서 거기서는
0: 네.
1: 뭐 돈도 많이 안 주고 딱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죠. 그때 제가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야 사진을 찍으면 잡지사에 팔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 F1 경기 그게
0: 예.
1: 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0: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네요. 그러니까 성공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그 신용불량자 되셨다고 하는데 주민등록 말소까지 됐다고 들어 그 정도면은 진짜 뭐.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1: 쫄딱 망했죠. 카메라도 뭐 다 팔아갖고 카메라도 없이 살았는데 근데 이게 법원에서 매가 맨날 뭐가 날라오니까
0: 예.
1: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보는 게 뭐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양평으로다가 그냥 도망가듯이 주민등록 이전 안 하고 말소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4년을 살았어요. 4년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전시한다고 카메라를 다 팔아가고 카메라를 없을 때인데 그냥 어떤 기자가 또 인터뷰가 왔어요. 카메라가 없이 가슴으로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웃기고 있네.

0: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뭐. 그것도 아. 제목으로다 그걸 또 내보냈어요. 네. 가슴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신문에다가 그게 나와갖고 또 되게 또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갖고 카메라를 사준 분이 또 있어요.
1: 네,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그럼 그런 어려운 시기에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그렇죠. 되신 건가요?
0: 지원불량자일 때 마다가스카르를 한 거예요.
1: 이야, 진짜 기사회생의 어떤 계기가 된 셈이네요, 말하자면.
0: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만약 부유한 상태로다가 아프리카를 갔다면 저 아이들을 저렇게 안고 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막 껴안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내 처지가 더 안 좋으니까 저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았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되게 중요한 삶의 훈련이었었구나.
1: 네.
0: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말 혼자 고백을 했어요. 야, 너 뭐 집에 엄마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는 카드빚도 없는 것도 아니고 신용불량자도 아니잖아. 난 돌아가기 싫어. 막 진짜 오기가 싫었어요. 가야 뭐 뻔한 일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막 남대문 새벽시장에서 그 일자리 얻으러 다니고 인력시장에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막 보름 동안 일하면은 그냥 비행기 티켓 하나 동남아 갈 수 있으면 그 촬영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치열하게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갔는데 내가 대충 놀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되게 열심히 찍게 된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로 마다가스카르 가가지고 진짜 수중에 몇 푼 없었을 텐데 있는 돈도 털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오셨다 그러던데요.
0: 그게 제가 한 50불을 가져갔어요. 돈이 없어서.
1: 50달러?
0: 50달러를 가져갔는데 예. 거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님, 여기 사람들에게 25달러 정도면은 한 달 생활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두 집을 나눠줬어요.
1: 아.
0: 나는 이 50달러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1: 네.
0: 야, 여기서는 이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야? 그게 너무 마음속에 큰 충격이었고 그 돌아와서 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 참 작가님이 정도 많네요. 보니까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근데 그러면서 그 주민들도 찍으시고 바오밥 나무도 찍고 그런데 이 저는 뭐 작가들은 딱 카메라만 갖다 대면 사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0: 네. 카메라는 피사체를 담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 피사체와 나와 교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진은 찍히는 사람이 찍는 사람에 대한 신뢰.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좋은 사진 안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의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사람은 엄마예요.
1: 아.
0: 사진 작가가 가서 아이의 사진을 잘 찍을까요? 스튜디오에 가죠?
1: 예, 예.
0: 그러면 사진 찍는 그분이 사진을 잘 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뒤에 엄마가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뒤에서 있으니까 이 아이가 안심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사진사 앞에 이 아이를 뒀다. 울겠죠.
1: 네, 네.
0: 그거는 뭐냐면 아프리카를 만났을 때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1: 네.
0: 무작정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아이와 나의 충분한 교감이 완성됐을 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저는 풍선 아트를 배웠어요.
1: 아.
0: 그 풍선 막 푸들 만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처음 아프리카 도착하면 마을에 도착하면은 일단 배낭을 내려놔요. 숙소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아기를 업은 엄마를 먼저 다 찾아요. 그래서 풍선 바람 퍽퍽 불잖아요.
1: 네.
0: 그러다 풍선 불면 사람들이 또 거기 풍선도 되게 귀하니까 신기하게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학원을 다녔어요. 풍선을 만들기 위해서.
1: 세상에.
0: 하도 많이 해갖고 한 몇 초 안 걸려요. 만드는 게. 그 푸드를 딱 만들어 딱 주면은 옆에 있는 아줌마가 왜 우리 애는 안 주네요. 그래도 보통 막 만들어줘요.
1: 예, 예.
0: 그럼 애들 꼬마들이 팍 몰려요. 그러면 거기 옆에 있는 아저씨가 회초를 들고 와. 그 애들 줄을 세워요. 내가 안 해도. 줄을 다 세워. 그러면 막 만들어주면 100명이 넘게 순식간에 아이들이 몰려오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은 내가

0: 자기들이 봐도 야 얘가 좀 복차인데 이런 느낌 드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바람 부는 걸 뺏어가고 본인이 막 넣어줘요. 그러면 나는 막 만들어줘. 그러다도 그렇게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옆에서 조금 봤잖아요. 예. 그럼 자기들이 또 만들어. 근데 어떻게 보면 푸드를 만들었는데 다리가 없거나 머리가 없거나 그래도 애들은 좋아해요. 예. 풍선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되게 신기하니까는. 그리고 나서 그날은 이제는 한 다 끝나고 돌아와요. 그 다음 날 그 자리를 가면 아이들이 내 바지를 잡아요. 선물 준 착한 아저씨니까.
1: 예.
0: 그러면 그 중에 한 놈이 약간 개구진 놈을 잽싸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사진을 딱 줘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울어. 오, 나는 왜 사진 안 줘? 이거예요. 그러면 또 동네 아저씨가 딱 의자까지 갖다 줘요.
1: 네네.
0: 그러면 그때 이제는 사진을 아이들 찍어주는데 줄을 세워요.
1: 예.
0: 그러면 어떤 애들은 갑자기 막 집에 뛰어가요. 세수하고 오는 거야.
1: 네.
0: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사진관 갈 때 어떻게 가요?
1: 아, 그럼요.
0: 최선을 다하잖아요.
1: 제일 이쁜 옷 입고 가죠.
0: 근데 뭐냐면 좋은 사진은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찍히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저 사진사 아저씨가 사진을 찍어서 나를 주는 거야. 이걸 알아요.
1: 네.
0: 내가 받는 사진인데 대충 표정을 짓겠어요? 온갖 포즈를 다 취해요. 눈에 온갖 힘을 다 줘요. 우리 연예인들 이런 사진들이 잘 나오는 건 하나예요. 내가 잘 나와야 되거든. 그런 거거든요.
1: 저는 자연스럽게 찍혀야 잘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0: 자연스러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직업이니까.
1: 예.
0: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야 웃어 그러면 이게 가장 무리한 요구예요.
1: 전 너무 어려워요, 사진.
0: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순간 근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애들이 맑아갖고 예. 좀 때가 덜 탔어 어른들보다 잘 웃어요. 예. 그리고 처음엔 긴장하고 그리고 찍는 모습을 뒤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막 놀려요.
1: 네.
0: 그게 하나의 축제이고 놀이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즐거우니까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1: 아, 저는 오늘 저를 돌아보면서 아, 사진을 잘 찍는 게 좀 테크닉 같은 게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전에 이게 마음이구나.
0: 그럼요.
1: 예, 그 마음을 잡지 않으면 그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구나. 예.
0: 하다못해 나무를 찍어도 바바밤 나무를 찍어도요. 도착하면 카메라를 드는 게 아니라 나무 안 도망가거든요.
1: 네.
0: 근데 사람들은 도착하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그냥 다다다다다 미싱질하듯이 우리 미싱질이라고 그래. 그냥 연사로다가 막 찍는데 나무 안 움직여요.
1: 뭐 내 눈에 담기도 전에 그냥 찍죠.
0: 그냥 그래서 제가 갈 때 항상 사람들한테 이야기 부탁을 해요. 카메라는 차에다 두고 내리세요. 30분 정도를 거기를 걸어보고 멀리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만져도 보고 껴안아보기도 하고 느끼세요. 그러면 잘 보일 겁니다.
1: 네.
0: 그 부탁을 해요 내가. 예. 제발 그랬으면 안타까운 거죠 조금은.
1: 아 오늘 정말 큰 거 배웠습니다. 저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냥 누르기 바빴는데 아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프리카의 그 참전 용사들을 사진을 좀 찍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0: 네.
1: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0: 저도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2008년도에 처음 에티오피아를 가게 됐고요. 어느 카페에 앉아 있는데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 있는데 현지인이 저한테 오더니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맞다고 하니까 와 우리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어요. 우리 어떤 분이 오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참전용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갖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기억해줘야 되는 그런 역사를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으로 언젠가는 참전용사에 대한 작업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루트를 잘 모르고
1: 네네.
0: 그렇게 십몇 년이 흐른 다음에 14년 만에 그분들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연세가 이제는 거의 어리신 분이 90살이거든요. 돌아가시잖아요. 자꾸만.
1: 네.
0: 그래서 60분 정도 남았을 때 그 참전용사 사업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탁을 해서 그분들을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려서 그 작업을 2년 전에 다 찍었죠.
1: 네.
0: 그래서 제안서를 몇 군데 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 뭐 오케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막 찍어놨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일반 사진 전시가 아니라 제목도 공경지심이에요. 그래서 헌정 사진전.
1: 네, 네.
0: 우리는 영원히 이분들을 기억하자, 존중하자, 공경하자. 마음으로 그냥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준비하고 싶고요.
1: 네.
0: 그냥 조금 부족한 전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전시, 좋은 공간에서 최고의 전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1: 아.
0: 그래서 사진집도 정말 멋있게 만들어갖고 다 이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1: 아직 전시회를 열지 않았군요.
0: 아직 못했죠.
1: 네.
0: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1: 네.
0: 뭐 기업이나 뭐 어디에서 좀 후원해야 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1: 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0: 네네.
1: 듣고요. 예. 아프리카 저도 사실은 제 인생 버킷리스트에 아프리카가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여행 가면 어디를 좀 가면 좋은지 꿀팁 마다가스카르 여행 꿀팁 이거 꼭 보고 오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0: 예,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1: 예.
0: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도시가 상당히 아름다워요. 언뜻 보면은 그냥 체코나 뭐 이런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 들 정도로 엄청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1: 예.
0: 제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여기가 아프리카야? 이렇게 질문이 많을 정도로 되게 도시도 되게 볼만하고요.
1: 네.
0: 골목들이 약간 언덕 올라가는 골목이 파리의 목마르트 언덕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1: 아.
0: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1: 네네.
0: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거기죠. 바오밤 나무가 있는 모른다바.
1: 모른다바.
0: 예, 모른다바는 바오밤 나무도 있지만 모른다바 해변이 너무 아름답고요.
1: 아.
0: 거기가 이게 바닷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국에서는 먹기 힘든 랍스터가 많이 나옵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 연예인 중에 한 명 갔다 온 그 친구도 거기서 랍스터를 먹는 게 나오고
1: 네.
0: 해물 요리가 맛있어서 거기는 꼭 가봐야 됩니다.
1: 물가는 좀 착해요?
0: 엄청 싸죠. 랍스터 다 거기는 뭐 냉동 이런 게 없으니까
1: 예.
0: 너무 싸고요.
1: 네.
0: 정말 삼겹살 먹을 정도의 돈이면 랍스터 많이 먹습니다.
1: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많은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네. 있는데 그게 좀 깨지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1세대 여행 사진 작가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바오밤 나무를 국내 최초로 알린 아프리카 전문 신미식 사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경북권 남부 내륙, 아침부터 오후 사이 인천 경기 북부와 충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및 낙석, 축대 붕괴 등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9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5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1도, 습도는 73%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하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인권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비영리 청년단체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줄여서 장대넷에서 하반기 신입국원을 7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장대넷은 장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권익 옹호 활동을 펼치는 청년단체인데요. 그동안 대학 캠퍼스 접근성 개선 활동과 정책 제안, 장애인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모집은 사업기획국, 후원자와 소통하는 대외국 후원관리팀, 그리고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팀 등 모두 9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대학생과 청년으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선발된 신입국원에게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험과 전국 청년 네트워크와의 교류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연주단체 앙상블 위가 9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금정문화회관에서 세 개의 날개 하나의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발달장애 바이올리니스트 이휘담 씨와 피아니스트 나윤호 씨의 특별 협연도 펼쳐지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이동약자 관객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평일 낮 시간에 공연을 열고요. 관객의 작은 소리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릴렉스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해서 발달장애인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로 꾸며집니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신규 강사 양성교육 수강생을 7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교육 과정은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강의 기법, 관련 법령과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요. 교육 대상은 장애인식 개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고 교육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교육비는 무료고요.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신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서울 강남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시기회 확대를 위해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시각예술인 지원사업 신진작가 공모전에서 선정된 최유진, 권라빈 작가의 개인전으로 신진 장애예술인 전시경험을 쌓고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됐는데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강남장애인복지관 갤러리에서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고요. 최유진 작가의 전시는 7월 7일까지, 권라빈 작가의 전시는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래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헬렌 켈러 센터에서는 이제 대부분 후원금 또 이제 기업의 모금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후원받기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이제 문화여가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은 문화여가 힐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쉬고 휴가도 가고 그다음에 자신의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아직 후원자분들의 시계는 장애인은 이렇게 문화여가 하면 약간 사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나 여가 프로그램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안해 드리면 그거 말고 좀 다른 건 없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이렇게 트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뭐 장애인 아동의 이렇게 그 교육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치료비 또 성인들의 여러 가지 치료비, 재활치료비 이런 것들은 후원이 잘 됩니다. 생계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문화 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약간 그거는 조금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것까지 필요해? 뭐 이런 느낌도
1: 그렇죠.
0: 좀 있을
1: 그런
0: 것 같은데.
1: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도 좀 이렇게 문화 여가를 통해서 경험도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험이 넓어져야 사실은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도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0: 그렇죠.
1: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여가 활동은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에게 중요할 텐데요. 네. 그만큼 삶에 큰 의미가 되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우리가 아동하고 또 성인하고는 약간 조금 집중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제가 요거는 좀 2회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시청각 장애 아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 예.
0: 보통 시청각 장애 아동 가족들을 보면 이제 아동만 이렇게 장애 아동 하나만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0: 그러면 가정에서 주로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사실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왜냐하면
1: 예.
0: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장애 뭐 아동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1: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형제 자매들은 주로 네가 양보해라, 네가 참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들에 대한 그 장애 아동의 그 자녀나 또는 그 형제 자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 지원도 정말 필요합니다.
1: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0: 이게 사실은 이제 형제들이 이제 장애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눌려 있는 거죠 감정이.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아이 그 장애 오빠나 언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이게 어른이 될 때까지 이제 그런 상태로 되기도 하고요. 또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돼서 나중에 커서 이제 성인이 되면 아예 부모님이나 가족하고 절연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에 아주 이제 그 집중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병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제 부모님들이 따라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쉬는 날이 돼도 어디 놀러 간다든가 하는 것들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부모님들이 피곤하신 걸 아니까 자녀들이 놀러 가자 말도 못 하고 그냥 집에서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 예. 시청각 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함께 여행을 간다는 건 좀 쉽지 않겠죠.
0: 네, 왜냐하면은 장애 아동과 같이 함께 여행을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1: 예.
0: 또 시간도 많이 들고
1: 그쵸.
0: 또 특히나 이제 그 외부의 시선 이런 것들도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가족 힐링 캠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1: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0: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정도 이제 장애 아동들 가족을 한 6분 정도 선정을 해서 이제 가족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이제 그런 여행을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아동 가족인데요. 누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생이 시청각 장애 아동이에요. 차지증후군 아동. 그런데 이 가정은 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약간 이제 그 조금 막노동 같은 이런 일들을
1: 예.
0: 하시면서 생계를 이렇게 꾸려 나가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제주도로 갔어요. 근데 이 가족의 이제 누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 누나가.
0: 그래서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제주도를 처음 가봤대요. 누나가 그때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정도, 5학년 정도 되니까 사실 요즘은 제주도 정도는 웬만하면 유치원 때 뭐 많이 몇 번씩 갔다
1: 오죠. 한 번쯤 가보죠.
0: 한 번 이상은 다녀오는데 자기는 비행기도 처음 타봤고 이 가족 전체가 그다음에 또 자기는 이 제주도도 처음 와봤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풀빌라를 빌려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들 시간 따로 아동들은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아동들 시간은 아동들만 모아서 따로 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들도 저희가 이제 담당 직원이랑 자원봉사자 해서 이제 그 아동 형제들만 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1: 예.
0: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자기 동생이나 부모님 신경 안 쓰고 그냥 마음껏 자연에서 놀고 또 이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침 또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1: 예.
0: 그리고 나이가 다 4, 5, 6학년 정도. 그러니까 또래 이렇게 그 집단이 형성이 돼서 여행을 갔다 온 후에도 이렇게 같이 연락하고 궁금해하고 또 부모님들도 또 서로 장애 이렇게 서로 아이들의 장애 상태라든가 경험을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힐링이 됐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1: 뭐 누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도 같이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요.
0: 그럼요.
1: 조금 해방되는 느낌도 그쵸. 들으셨을 것 같고요.
0: 네.
1: 부모님들도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0: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네. 수영장에서 마음껏 노시고 네. 아이들도 놀고 또 장애 아동도 아버지나 뭐 이렇게 수영하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1: 그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건 아마 장애 아동 당사자였겠죠.
0: 그렇죠.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 좀 심해 장애가 심해서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아동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1: 예.
0: 부모님들이 과감하게 튜브에 이렇게 태워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1: 자, 오늘은 시청각 장애 아동 가족의 문화와 여가 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랄 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차수경의 용서 못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실험한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네,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발달장애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 중에 보여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면 먼저 로봇 같은 말투와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손을 일정한 패턴으로 흔들거나 하는 성동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때 성동 행동이 주요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정 부분 상동 행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한 상동 행동이 주변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동 행동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기도 하세요.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상동 행동이라고도 불리는 자기 자극 행동 SSB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동 행동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운동이라고 알려져 왔어요. 실제로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수영을 하면 물속에서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물의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또 에어로빅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동네 동사무소에서만 가도 참 많이 운동이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배우기도 쉽고 비용도 싸고요. 때로는 자폐성 장애의 특성이 심한 경우 수영이나 에어로빅처럼 단체로 강습받는 것이 좀 여건상 힘들 수도 있어요.
1: 비장애인과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배우고 싶어도 주변 학생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발달장애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 네.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운동이 힘들다고 해도 수영이나 에어로빅뿐만 아니라 20분 정도의 가벼운 조깅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 예.
2: 특히 한 연구 결과에서는 조깅 후에 학습 환경에서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극 행동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에어로빅이나 조깅처럼 하는 사람이 좀 재미있게 느끼는 활동들은 장애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아쉬운 점은 운동이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런 객관적인 수치로 계산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수영을 해서 얼마나 상동 행동도 감소하고 본인이 편해졌는지 몰라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시고 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히 객관적으로 뭐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운동과 행동의 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 결과들만 있었어요. 어떤 운동을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해야 좋은지에 대한 연구는 적고 운동을 했더니 이러한 상동 행동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었다는 어느 단편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들만 많았던 거죠.
1: 예, 운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았군요.
2: 네, 맞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운동을 해야 좋을지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요. 이 연구는 미국에 위치한 뉴저지 주립대학의 건강과 인간활동센터에서 진행되었던 연구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아서 신체활동과 운동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아청소년들의 신체활동과 운동 또한 미국 연구자들의 주요한 관심 분야 중 하나예요. 게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며 성인들의 활동량도 줄어들고 비만율이 높아져서 보건학 연구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 발표되었던 연구이고 현재까지도 큰 의미가 있는 연구거든요. 이 연구가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7명의 소아청소년 평균 연령 13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어요. 학생들의 키는 평균 4cm이고 몸무게는 평균 60.1kg 정도였고요.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아청소년의 경우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자기자격 행동이 감소되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손 흔들기나 반영어 같은 자기자극이나 여러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로 따로 선별을 한 거죠.
1: 예, 반향어나 자기자극 행동이 감소가 됐군요. 반향어라는 말은 청취자분들께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2: 반향어는 타인의 말을 그대로 의미 외에 소리만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요. 뭐 밥 먹었어? 물어보면 그대로 나 뭐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밥 먹었어?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익숙한 환경인 교실에서 실험에 참여했는데 교실에서는 운동 전후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고 15분 정도의 운동 전 행동을 관찰한 뒤에 체육관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 이동을 했어요. 운동은 일주일에 2-3회 운동을 5회기 시행하였고 운동은 매회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한 거죠. 학생들은 자전거, 제자리뛰기 같은 기계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했는데 운동성이 이제 강한 고강도 운동이나 저강도 운동 이렇게 나누는 거죠. 두 운동 모두 10분과 20분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이후에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운동 후에는 15분, 30분, 45분, 60분까지 자기 자극 행동의 횟수를 측정해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떤 운동이 효과가 좋았을까요?
1: 고강도 운동을 오래 하게 되면 지치니까 상동 행동이나 문제 행동이 좀 감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 예, 연구 결과는요, 저강도의 짧은 운동이 자기자극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또한 저강도 운동 중에서도 10분간의 짧은 운동이 20분간의 운동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약한 저강도 운동을 짧게 하는 거죠. 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운동을 끝내고 1시간 뒤까지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20분 정도의 길고 강한 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자기자극 행동의 빈도를 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을 했는데 자기자극 행동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초등학교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특수학급 학생들을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 시간 전에 운동을 시켰다고 해요. 이 연구처럼 저강도의 운동을 10분 정도씩 시킨 거죠. 특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에서 심한 강도로 1시간씩 운동한 날은 괜히 운동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운동한 날 학생들 전부 다 각성 상태, 흥분 상태가 되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처럼 저강도 운동을 10분 내외로 실시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신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고요. 그러니까 저강도 10분의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집중력이 그 당일이죠. 당일은 좋아지고 오히려 얌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 아침에 10분의 저강도 운동, 2교시에 10분의 저강도 운동 이런 식으로 진행해봤는데 집중력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결정적으로 수업 시간 중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화내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분 저강도 운동은 몸도 힘들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은 사실 고강도 운동인데요. 수영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참 고마운 운동이거든요. 수영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근육도 성장시킬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 10분, 뭐 수영 이런 식으로 고강도 운동 접목해서 하면 발달장애인들의 그 운동에 대한 폭도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발달장애인 가진 분들께 적절한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2026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번 하반기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1: 아, 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 만성질환과 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문의이신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고 12차에 걸쳐서 무료로 힐링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0: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만성질환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건강 관련 강의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한 가지 습관인 씻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위에 치아가 있냐고 질문을 하시면서 숙제를 내주셨는데요. 추추추 프로젝트. 좀 신선한 자극이 됐거든요.
0: 네,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꼭꼭 씹어보셨을까요?
1: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밥을 좀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특별히 21세기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의 몸도 아니고요. 내 몸.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1: 예.
0: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꼭 씹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돈을 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한 끼 식사만이라도 식사 시간을 5분 더 늘려보시기 운동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1: 예, 오늘부터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씹는 일에 어떤 효과가 숨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0: 네, 자,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은 그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화기계, 신경계, 대사기능 등 몸 전체의 구성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게 되는데요. 그 첫째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 소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씹는 동안 침 분비가 증가되어서 입안에 침이 충분하게 이렇게 차게 되면 음식물이 부드럽게 될 수 있고 삼키기에도 훨씬 쉬워지겠죠. 그리고 입안을 청결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몇 번 드렸던 그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 아민나아제도 꼭꼭 씹어야지 침 속에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화가 탄수화물의 소화가 입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또 음식물의 표면이 넓어지면서 이 넓어진 표면 때문에 위와 장에 있는 소화 효소의 작용이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둘째는 위와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잘 씹은 음식은 위에서 더 쉽게 섞이고 분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시거나 소화 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포만감을 높여주어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식욕을 촉진하는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만 먹어 하고 이렇게 배부름의 신호를 알려주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서로 작용을 하면서 한 가지가 많아지면 한 가지가 작아지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 이상이 지나면은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에너지가 충분해 그만 이렇게 신호를 저희에게 보내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뇌의 시상하부에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 포만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을 때는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만족감이 느껴지니까 식욕도 사실 살짝 억제가 되고 과식을 예방하게 되면 체중 관리나 비만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 꼭꼭 씹어 먹는 것부터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빨리 먹는 사람일수록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넷째는 혈당 조절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충분히 씹으면 음식 섭취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물론 음식의 종류나 양에 따라서 이제 인슐린의 분비가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다른 곳에 충분히 사용이 되어야 할 이 인슐린이 소화 때문에 과다 분비되는 것도 막아주게 됩니다. 다섯째는 특별히 치아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씹는 행위는 턱과 잇몸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어서요. 침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입 안의 산성도를 조절하면서 충치균의 증식을 억제하게 돼요. 그래서 치아를 보호하는데도 이 씹는 일은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 여섯 번째는 뇌 기능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씻는 동안에 이 턱 근육뿐만이 아니라 이 뇌에도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이 연구들에 따르면 씻는 동안 뇌 혈류가 증가하고 또 집중력과 깨어있는 상태 유지가 더 잘 되면서 인지 기능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훨씬 활성화된다고 해요. 자, 일곱 번째는 식사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냥 뚝뚝 끊어서 내려 보내는 것보다 꼭꼭 씹을 때 음식의 맛과 향도 잘 느끼게 되고 그러면 만족감이 더 올라가겠죠. 자, 이 이외에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에 따르면 이 씹는 근육인 저자근을 잘 움직이게 되면 귀 안의 귀지도 자연 배출이 되게 되어서요. 귀의 청결뿐만 아니라 건강을, 귀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말 실천해야 할 한 가지 습관으로 이 씹는 것을 권장하고 계시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위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음식을 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씹는 방식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1: 예. 모든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은 평소에 천천히 드시나요?
0: 네, 그렇습니다.
1: 매우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습관을 어떻게 들이셨고 또 어떻게 유지를 하시나요?
0: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저희 도시락을 싸갖고 갔잖아요. 그때 예. 도시락을 함께 먹던 이 친구들이 밥을 굉장히 빨리 먹었어요. 저희는 집에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라 이거를 항상 듣고 왔던 상황이라 저는 좀 천천히 먹는 편이었는데 이 친구들을 따라 먹다가 밥 먹는 시간이 엄청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희 남편의 식사 시간이 저보다 3배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내가 심각하구나 느끼고 제가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을 따라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식탁에 이제 함께 앉을 때 각자가 읽고 싶은 책을 한 권씩 들고 식탁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다 집어넣고 수저를 일단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수저를 들고 있으면 무엇인가를 계속 입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숟가락을 딱 넣고 수저를 놓은 다음에 꼭꼭 씹으면서 책의 한 문단이 끝날 때까지 그 한 숟가락의 밥을 꼭꼭 씹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돋보기를 끼고 책을 이렇게 두세 단어가 보이는 정도였기 때문에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꼭꼭 씹는 연습을 시작하게 됐고 이렇게 남편과 보조를 맞추게 되면서 저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졌죠. 요사이 정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저는 한 끼 식사 시간을 한 시간을 비워두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5분의 여유가 없으면 차라리 먹지를 않습니다. 물을 마시든지 이렇게 왜 간헐적 단식도 하시잖아요.
1: 예.
0: 그래서 하루에 저는 두 끼만 먹는 날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식사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꼭 씹어 먹기의 숨은 효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주원이 부릅니다. 아껴둔 사랑을 위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자,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네. 7월의 첫 주말을 맞이했군요.
2: 네. 예. 여름의 중간을 지나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땡볕을 피해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도심을 떠나는 분들이 많을 테잖아요. 이럴 때 어디로 갈지 고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송 잘 청취하시면 장소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 겁니다.
1: 정답 말씀을 해주셨군요. 자, 무장애 여행하기 좋은 장소 오늘은 어디로 안내를 해 주시나요?
2: 오늘은요. 신상 무장애 여행지로 갈 건데요. 수도권이고 또 무장애 여행지로 사랑받게 될 그곳입니다.
1: 앞으로 예.
2: 네. 해안 절벽에 무장애 데크길이 잘 마련됐다는 소식에 제가 또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이곳은요. 경기도 화성시에 새로 생긴 네, 서해 황금 해안길입니다.
1: 신상 여행지에다가 황금 해안길이라고 하니까 예, 기대가 됩니다.
2: 아, 네. 황금 해안길은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궁평항부터 출발을 합니다.
1: 예.
2: 궁평항 주차장은 매우 넓어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요. 또 이곳 궁평항은 경기 둘레길의 경유지이기도 합니다. 궁평항에서 새로 개통한 황금 해안길이 시작되는데요. 이 코스는 지난 6월 말에 임시 개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전면 개방입니다. 황금 해안길은 궁평항에 시작해서 제부도까지 약 한 17km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 데크길입니다.
1: 궁평항이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2: 네, 그렇죠. 궁평항이 유명세를 타는 건요. 제부도까지 하늘길을 오가는 서해랑 해상 케이블카 정류장이 있어서인데요. 제부도는 바다가 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섬입니다. 그런데 해상 케이블카를 운행하면서부터는 제약 없이 오갈 수 있는 섬이 됐습니다. 게다가 궁평항에서부터 제부도까지 또 걷기 좋은 길이 새로 개방되면서요. 휠체어 트레킹 코스로 아주 안선맞춤 여행지가 됐습니다.
1: 구간이 꽤 긴 거리인데요.
2: 네. 궁평항은 3코스의 출발지이기도 한데요. 궁평 낙조길이라고 부릅니다. 궁평항에서 시작해서 제부도까지 라이딩 할 건데요. 서해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시간대에 따라서 풍경이 확 바뀝니다. 특히 서해는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해서요. 노을 지는 시간에 맞춰서 여행하면은 일석이조의 여행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전체 코스는 아주 평탄한 데크길이 잘 이어져 있어서요. 휠체어 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해 황금길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1: 예, 요즘 신상 여행지는 접근성이 좋은 무장애 여행지로 만드는군요.
2: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해 황금길도 그런 곳 중에 한 곳인데요. 대부분 무장애 코스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또 서해안의 특성상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고요. 곳곳에 포토존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1: 예, 무장애 여행은 접근성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2: 그렇죠.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고 해도 휠체어 사용인 등 관광약자가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무장애 여행지라고 할 수 없는데요.
1: 예.
2: 서해 황금길은 대부분 평지이고 또 구간구간 데크길이 이어져서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1: 자, 그러면 서해 황금길은 어떻게 여행을 하면 좋을까요?
2: 네, 먼저요. 여행 전에 이온 음료나 생수는 꼭 챙기시고요. 또 긴 책 모자, 또 팔토시. 또 선크림도 꼼꼼히 바르고 더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1: 선크림 중요하죠.
2: 네. 그리고 전체 코스 중에 3코스를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길도 예쁘고 휠체어로 걷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어서 이곳부터 여행하시면요. 서해 황금길 최고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곳곳에 장애인 화장실도 잘 마련돼 있어서 화장실 걱정이 없습니다.
1: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걸으면서 바다를 마음 놓고 감상을 할 수 있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요. 또 바다멍 하기에 딱 좋은 곳인데요.
1: 바다멍.
2: 네. 밀물과 썰물에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경에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또 걷다 보면 바다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요. 네. 바다로 내려가는 길은 계단이어서 저처럼 휠체어 여행객은 내려갈 수 없지만요.
1: 좀 아쉽군요.
2: 네. 그럼에도 평탄한 데크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오감이 만족하는 여행지입니다.
1: 그래도 무장애 여행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여행하는 동안 흐뭇 하셨죠.
2: 네, 완전 좋고 감사했는데요. 조금 걷다 보면요, 큰 전망 쉼터도 있어서 아주 여유롭게 트레킹하기 좋습니다. 삼코스 백미 중 한 곳은 궁평 해송길인데요. 이름 그대로 울창한 해송 사이로 뻗은 멋진 숲길입니다. 해송길에서는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 길이 어찌나 좋던지 지금도 생각나는 구간입니다.
1: 예, 바닷가 길 근처 편의시설도 괜찮은가요?
2: 물론입니다. 이곳은요, 궁평 관광지라서 대부분 상업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게다가 오래되고 울창한 해송 사이로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걸을 수 있어서 더위 식히기에 딱 좋았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근사한 조형물도 있어서요. 사진 찍기도 참 좋은 곳이고요. 전망대 곳곳은 또 강화 유리벽이 있어서 바닷바람이 강할 때나 비가 올 때 이곳에서 바다 감상을 하면 좋을 곳입니다. 또 숲길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 군락지가 있어서요. 계절 따라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 예,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어디에 다다르게 될까요?
2: 네, 궁평 해송길이 끝나면 드넓은 서해 갯벌이 펼쳐집니다. 황금 해안길은 데크길과 평탄한 길이 섞여 있는데요. 이곳은 100mm 데크길입니다.
1: 황금 해안길에 다양한 길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오래된 해안 절벽을 따라 해안길을 만들어서요.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고요. 또 이곳 주민들은 해안 주변에서부터 터를 잡고 오랜 시간 바닷일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100mm 해안 절벽을 따라서 펼쳐진 한 2km 정도 데크길은요. 길이 워낙에 잘 정비돼 있어서 누구나 안심하고 걷기 좋은 길입니다. 또 밀물때는 절벽까지 물이 차들고요. 또 멀리 해안을 따라서 데크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1: 예, 오늘도 알차고 친절한 여행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새로 개방한 서해 황금 해안길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우의 하룻밤의 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의결했는데요. 지상파와 같은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 방송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고요. 편성 기준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방송은 이른 새벽 시간이나 평일 낮 시간에 주로 편성되는 바람에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 시청 시간대에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채널 운영 필수 지정 사업자의 경우에 전체 채널 평균이 아니라 각 채널별로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방송 환경을 개선한다는 건데요. 이번 변화가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고 오, 요즘 방송 보기 훨씬 편해졌네 하고 우리 시각장애인 시청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애인 방송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될 거예요. 자, 7월 3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태연이 부릅니다. 해피.

0: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시각장애인들 위한 보조기기 회사 리보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부 최병두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버튼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제 전화부터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웹 검색할 때도 버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을 굳이 꺼내지 않고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2년 정도 이쪽에서 일을 했는데요. 2년 넘게 했는데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저도 이제 다른 영업을 하다가 이쪽 보조기기에서 영업을 하는 건데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어요. 한정된 사람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과장님 제가 너무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뿌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친구 자녀가 또 이제 시각종이랑 안 좋은 친구가 애가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 생각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만족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본인들의 이제 시각의 뭐 중증이나 뭐 저시력 경증 부분에 맞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잘 한번 시연도 해보시고 경험도 해보셔서 제일 필요한 제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기가 실생활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그만큼 뿌듯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1: 정보통신 보조기기 회사에 근무하는 최병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일을 하다가 이 회사에 근무하게 됐는데 시각장애인에게 이 보조기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 중도에 실명한 분들의 경우에 시력을 잃기 전과 같은 업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특히 업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많이 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러브올릭이 부르는 화분, 어반자카파가 부르는 그날의 우리.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여행을 간다거나 이제 뭐 차 안에서 움직일 때 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신세미 씨는 혹시 어떤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채우시나요?
1: 저는 플레이리스트 그 제작하는 일도 했지만 사실 일로서가 아니라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게 제 취미? 어떻게 보면 제 일기 쓰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뭔가 제 감정에 와닿았던 곡을 이제 시작으로 그 곡에 어울리는 곡들로 이제 채우다 보면 플레이리스트 뚝딱 이제 만들게 됩니다.
0: AI한테 안 맡기고?
1: 제 일이었는데 뺏기기 싫어서 제가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플레이리스트 공개하는 거가 굉장히 일기라고 하셨으니까 더 좀 막 네. 부끄럽지 않아요?
1: 맞아요. 조금 사적인 느낌도 있어서 그쵸? 이걸 누가 평가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긴
0: 그럴 수 있겠다.
1: 합니다.
0: 막 그냥 네. 음악 평론가인데 뭐 이런 노래를 들어?
1: 맞아요. 수준 음악의 수준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0: 많아요. 네,
1: 조금 네. 이렇게 눈치가 보일 때가 있죠.
0: 하지만 마치 내가 일기를 쓰듯 기록해 나간다. 네. 그럼 플레이리스트가 수백 개겠네요.
1: 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정말 그래서 날짜로 검색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예전에 만들어놨던 것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0: 그러면은 어플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시잖아요.
1: 네.
0: 그럼 하나의 어플로만 계속 쓰는 거예요?
1: 또 그렇지 못해서 이제 여기저기 퍼져 있죠. 그래서 가끔은 여기 있었는 줄 알았는데 또 저쪽 플랫폼에 가 있고 이래서 저도 이걸 좀 하나로 합치고 싶은데 이제 그때그때 이용하는 그 음악 서비스가 달라지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네. 예.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진짜 즉흥적이거든요.
1: 네. 그때그때 딱.
0: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한 번에 못 올라옵니다. 한 세 번을 뚫어야 돼요. 제 마음을 한 세 번 움직여야 돼요.
1: 마음에 그 장벽이 조금 높으시네요.
0: 되게 높아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리스트를 켰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삭제합니다.
1: 궁금한데요? 그 안에 이제 성공에 들어간 노래들은 진짜 좋은 노래들일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드는 노래들이죠.
1: 공유.
0: 언젠간 한번. 네. 아무도 공급해야지 않지만 네. 수요는 없지만 제가 공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0: 자, 오늘 어떤 노래 듣나요?
1: 네, 오늘은 이제 힙합 장르에서 좀 유명한 기법인 샘플링을 한 노래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샘플링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음악을 막 가위처럼 가위질하듯이 자르고 붙여넣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그 위에 새로운 음악을 입히는 그런 방법인데 네. 요즘엔 사실 힙합 장르에서만 아니고 다양한 장르에서 샘플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해서 이제 색다른 느낌을 만들어낸 음악들 선곡해봤습니다.
0: 샘플링. 그 저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힙합은 한 99%가 샘플링이라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제 멜로디를 못 지어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음악에서 멜로디나 어떤 소리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 위에 비트를 입히는 게 힙합이었죠.
0: 그렇군요. 네. 자, 첫 곡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첫 곡으로는 바흐의 G선상 아리아라는 곡을 샘플링한 레드벨벳의 음악 가져왔습니다. 이 G선상의 아리아가 1717년에서
0: 1700?
1: 네, 네. 그 1723년 사이에 쓰여진 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2022년에 한국의 걸그룹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된 건데요.
0: 레드벨벳이 샘플링했다.
1: 네.
0: 바흐의 곡을.
1: 네.
0: 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스토리가 있네요. 재밌네요.
1: 너무 새롭죠.
0: 네. 네.
1: 사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는 레드벨벳 이전에도 이제 샘플링에 종종 사용됐던 곡인데요. 1998년에는 이제 미국과 독일의 뮤지션이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었어요. 그 이름이 스윗박스였는데 이 스윗박스가 G선상의 아리아 선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곡 제목이 Everything's Gonna Be Alright이라는 곡이었는데 특히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어서 수차례 한국의 내한 공연을 펼친 바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이 좀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를 특히 좋아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그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클래식이잖아요. 그쵸?
1: 맞아요.
0: 가요를 만들 때 생각해보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맞아요. 네, 너무 네. 친숙한 멜로디고 그쵸. 좋아했던 곡이니까 여기에 어떤 새로운 걸 얹어도 사람들이 좋아할 확률이 높은 건데요. 사실 스윗박스가 이렇게 샘플링한 이후에 2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레드벨벳이 바흐의 탄생일인 2022년 3월 21일에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G선상의 아리아 연주와 함께 이제 멤버인 웬디와 슬기의 허밍이 곡의 포문을 열고요. 이어서는 이제 예상치 못한 좀 강렬하고 날카로운 힙합 비트가 이어지는데요. 이 G선상의 아리아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인데 이거 시대의 어떤 특징에 비해서 조금 더 낭만적이고 우아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곡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음악이에요. 네, 레드벨벳이 이 클래식 음악이 가진 좀 여러 가지 다양성 중에서 좀 현대판 환상적인 춤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약간 바로크 그리고 또 현재를 오가면서 우아한 현대판 무도회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의 음악적인 성취가 아닐까 싶고요. 활동 당시에 또 레드벨벳이 고전 명화를 재해석한 의상이나 영상을 선보여서 화제가 네. 또 됐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 피라모닉에서도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을 또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0: 와 재밌네요.
1: 이 오케스트라 버전도 꽤 좋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 들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0: 왜 오늘 안 들어요?
1: 그러게요. 오늘 레드벨벳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레드벨벳이 부릅니다. Feel My Rhythm.

0: 진짜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1: 네.
0: 재밌어요.
1: 그쵸.
0: 그리고 말씀해 주신 오케스트라 버전은 꼭 찾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레드벨벳 이전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제 1세대 아이돌인 H.O.T.부터 클래식 샘플을 시작했었는데요. H.O.T.는 베토벤의 음악을 샘플링했었습니다. 이 곡은 또 1998년 IMF로 힘들어하던 그런 국민들에게 위로가 됐던 곡인데요. 바로 H.O.T.의 빛이라는 곡이고요.
0: 좋아했던 곡입니다.
1: 네, 이 곡은 또 멤버인 강타가 직접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맡아서 이제 강타의 첫 작곡과 데뷔곡이기도 합니다. 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인 합창의 제4악장 환희의 송가 이 멜로디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곡에 녹여냈고요. 이 곡은 또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로도 잘 알려진 익숙한 선율이라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음에 들어보실 곡은 박지윤의 4집 수록곡 달빛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당시 박지윤이 성인식이라는 곡으로 이제 가요계에 확실하게 눈도장을 남기고 나서 이 후속곡으로 이어갔던 곡인데요.
0: 네.
1: JYP의 박진영 그리고 현재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이 함께 작곡을 또 맡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0: 두 거인이 그냥
1: 맞습니다.
0: 작곡을. 네.
1: 이제 특히 방시혁이 이제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 하바네라 의 강렬한 리듬을 이 곡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원곡의 리듬에 맞춰서 좀 정직하게 박자를 지켜서 노래하는 대신에 좀 어절을 뚝뚝 끊어가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써서 조금 더 세련되고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그렇죠?
1: 네.
0: H.O.T.의 빛 그리고 박지윤의 달빛의 노래 이어서 들을게요.

0: 네. 자, 들을 때마다 좀 느꼈던 거지만 옛날에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박지윤 네. 씨는 목소리가 진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따라할 수 없는 목소리가 톤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겠습니다. 이 곡은 도입부부터 친숙한 멜로디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17세기 독일 작곡가인 요한 파일벨의 캐논의 그 선율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캐논의 코드 진행은 굉장히 단순한데 좀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순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코드 진행을 이 곡에 사용함으로써 이제 오랜 날, 오랜 밤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고 잊지 못했던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이 가사와 멜로디가 좀 일치하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0: 네. 그 파일벨의 캐논은 광고음악에도 많이 나왔고, 그죠?
1: 네.
0: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그 다음 곡도 어떤 곡일까요?
1: 네, 이번에 이어서 들어볼 곡도 역시 친숙한 클래식인 비발디의 사계를 샘플링한 이연우의
0: 진짜 예.
1: 너무 좋은 곡이죠.
0: 네.
1: 헤어진 다음날이라는 곡입니다. 이연우는 비발디 사계 중에 이 겨울 2악장 멜로디를 이 곡에서 샘플링했고요. 당시 1화로 들어보니까 이연우가 TV에서 이 비발디 사계 겨울 2악장을 듣다가 바로 영감이 떠올라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진짜 이렇게 친숙한 멜로디에 헤어진 다음날의 어떤 쓸쓸한 풍경을 너무나 잘 담아낸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바로 들어보시죠.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이연우의 헤어진 다음날.

0: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 고 뮤직.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해서 색다른 느낌을 주는 곡들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듣겠는데요. 네. 이번에도 바흐를 샘플링한 곡이 있습니다. 헤이의 주댐무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서는 바흐의 미뉴에트 지장조를 샘플링했고요. 바흐의 미뉴에트 지장조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는
0: 왠지
1: 그런
0: 왠지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네, 클래식 네. 중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멜로디에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헤이가 여기에 굉장히 맑고 또 투명한 감성을 더해서 새로운 감성의 곡으로 탄생을 시켰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주댐무라는 곡 역시도 레드벨벳 조이나 오마이걸 걸그룹에 의해서 계속 리메이크되는 곡이 됐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파페라의 여왕 사라 브라이트만의 Anytime Anywhere 이란 곡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이제 클래식에서 가장 슬픈 선율을 가지고 있는 곡으로 꼽히는 네. 이제 토마소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인 G마이너라는 곡을 샘플링했는데요. 이 곡이 어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발견된 그 미완성된 악보를 복원한 클래식 곡이라고 해요. 근데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 곡을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오케스트라 편곡 그리고 본인의 그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목소리를 더해서 크로스오버 곡으로 이제 또 재탄생시켰습니다.
0: 네, 들어보시죠. 헤이의 주댐무, 사라 브라이트만의 Anytime, Anywhere 이어서 들을게요.

0: 네,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한 멋진 곡들 감상하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노래입니다.
1: 네. 네. 마지막 곡도 이제 캐논을 샘플링한 곡을 골라봤는데요. 스윗박스의 Life is Cool이라는 곡입니다.
0: 아, 이것도 샘플링 곡이었어요.
1: 네, 앞서서 네. 악뮤 노래 들을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캐논의 코딩 진행은 조금 순환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운이 남는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이제 캐논의 어떤 코드의 변주처럼 기쁨을 주는 그런 변주들이 세상에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잘 담아낸 곡입니다.
0: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무더운 여름 우리의 행동은 느려지지만요, 자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양이 뜨거운 여름에도 자연은 부지런히 꽃을 피우죠. 해바라기, 담쟁이 넝쿨, 수국, 연꽃, 맷꽃은 아무리 뜨거운 땡볕 아래서도 제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게을러지고 싶고 그늘에 숨어들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우리는 자연을 찾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자연의 근무한 성실을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되죠.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들으면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시작했습니다. 나른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는 자연을 마주하고 큰 숨을 들이마시기를 한번 권해봅니다. 자연 그 특유의 화려한 색과 향기 덕분에 기분 전환도 되고 마음도 후련해지지만요. 자연이 보여주는 그 성실함에서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개미들의 행렬에서도 그렇고요. 여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은 여름날의 자연에서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두 노래 모두 OST였죠.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그리고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김정숙님, 제 사연이 언제 채택되나 기다렸다 듣는 기분 정말 좋네요. 행복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정숙님 오늘도 행복하신가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박진경님께서는 도균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 낮잠 안 자면 저녁에 육아 못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아 힘들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걸 육아로 꼽는 분들도 봤습니다. 박진경님 낮잠 달게 주무십시오. 여름휴가 벌써 다녀오신 장학생 최미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개구리가 30일 넘게 살고 있어요. 뜨면 창문틀에서 밖을 쳐다보면서 있고 해가 지면 밑으로 내려와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와, 그 개구리가 최미수님께서 정 많다는 걸 알고 있나 봐요. 이 사연 주신 지 좀 지났는데 오늘도 개구리와 함께하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최미수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이어집니다. 소방차의 사랑하고 싶어 이어서 남궁옥분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의 K-POP들 그리고 요즘 막 사랑받고 있는 K-POP들 이어서 소개해드리죠. 먼저 세븐의 2집 앨범 타이틀곡 열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2004년에 발표됐는데요. 원래는 진우션이 부를 뻔한 노래였다죠. 진우션 4집 앨범의 리믹스 버전이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니퍼 로페즈의 제니 프롬 더 블락이란 팝을 샘플링했고요. 자넷 잭슨과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안무팀이 안무에 참여해서 아주 큰 관심을 받게 됐죠. 그래서인지 세븐은 이 노래에 상당한 애정이 있는 듯합니다. 2020년에 방송된 KBS 불후의 명곡 특집에서 이 노래를 선곡해서 강력한 퍼포먼스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결혼식 땐 아내와 함께 이 곡의 안무를 완벽하게 선보였었죠. 특히 세븐 특유의 그 시그니처 포즈였던 프리즈 동작까지 성공해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프리즈란 춤을 추다가 한 팔로 마치 물구나무 서게 하듯 순간 멈추는 고난도의 기술을 말하는데요. 그런 세븐의 노래 열정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2003년에 나온 보아의 3집 타이틀곡 아틀란티스 소녀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을 아틀란티스라는 전설의 대륙에 비유해 그것들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죠. 시원하고 청량한 모던 팝 스타일의 멜로디와 보아의 맑고 파워풀한 가창력 덕분에 당시 음악방송 1위를 휩쓸었고요. 이후에 꽤 많이 리메이크도 됐었죠. 뭐 볼빨간 사춘기 비롯해서 소양, K, 그리고 하연수, 강하늘 같은 배우들도 불러서 자신이 출연한 작품 OST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린 노래 두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븐의 열정, 이어서 보아입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이번엔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신곡들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지코가 배출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데뷔 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그룹 보이 넥스트도어의 바이럴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이들의 정규 1집 홈의 타이틀곡인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요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몇 주 동안 1위를 차지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 바이럴은 보이 넥스트도어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더 널리 퍼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는데요. 멤버들은 물론 지코도 이 노래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더 많이 더 널리 알려지길 원하는 이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바이럴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리센의 러버택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해서 신인 그룹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4년 3월에 데뷔했습니다.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노래 러버택도 그해 8월에 발표됐었죠. 그런데 요즘에서야 음원 차트 상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이들이 주목받게 된 것은요, 쇼폼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이들의 노력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된 거죠. 무명 시절을 견디기 위해 밤샘 라이브 방송을 7시간씩 켜고 직접 전단지를 돌려가면서 홍보하는 멤버들의 성실함과 간절함이 서서히 팬들의 마음을 열었고 이들을 응원하게 만든 겁니다. 이들의 솔직한 매력과 포기하지 않는 중소들의 서사가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셈이죠. 요즘 방송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리센의 활약, 앞으로 기대해보면서 그럼 두 팀의 노래 듣겠습니다. 보이넥스도어의 바이럴, 이어서 리센입니다. 러버택.

0: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세븐의 열정,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보이 넥스도어의 신곡 바이럴, 이어서 리센네의 러버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휘성의 위드미, 빅마마의 브레이크어웨이,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1: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0: 유통기한이 전혀 없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좋아지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방송 업무 빼고
1: 네.
0: 방송 빼고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뭘까요?
1: 뭘까요? 설거지일까요? 아. 오늘 하지 못하고 나온 설거지도 생각이 나고요.
0: 두고 나오셨군요.
1: 네, 그리고 또 주말 전에 네. 이제 금요일에는 네. 또 주말 전까지 보내야 될 원고 생각도 납니다.
0: 예, 그 원고.
1: 네.
0: 그 마감.
1: 네. 저는 그 마감의 굴레에서 네.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오늘은 베이비복스의 후속 그룹으로 2007년에 데뷔했던 베이비복스 2기, 또 베이비복스 리브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이들의 앨범 1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베이비복스가 2006년에 이제 해체하게 되면서 이제 소속사에서는 당시 연습생으로 있던 그 양미라의 친동생인 양은지라는 멤버랑 아는경이라는 멤버의 이제 세 명의 멤버를 급하게 모아서 이제 5인조로 베이비복스 2기를 데뷔시키는데요. 베이비복스 리브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죠. 근데 아무래도 급하게 이렇게 데뷔를 한 팀이다 보니까 활동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예. 결성한 지 2년 만에 2009년에 해체를 하게 됐고 음악도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1집 앨범의 수록곡 중에 예상치 못한 경로로 좀 사랑을 받게 된 곡이 있어서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어떤 노래죠?
1: 예, 제목은 베이비이고요. 이 곡이 2007년에서 2008년쯤까지 방영했던 KBS에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라라의 스타일기라는 만화의 오프닝 곡으로 쓰였었어요.
0: 예.
1: 이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그런 한일합작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사실 만화의 오프닝 곡은 이제 다들 어렸을 때 만화 보신 기억을 되살리시면 기억이 날 텐데요. 거의 한 편의 뮤직비디오처럼 영상에 이제 가사까지 매회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이 베이비복스 리브의 베이비라는 곡이 이 애니메이션 오프닝으로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 곡 자체도 참 좋아하는데요.
0: 네.
1: 이 애니메이션 오프닝으로 왜 이 곡을 골랐을까? 그게 다 납득이 갈 만큼 뭔가 모든 감정이 다 이 곡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련한 사랑도 있고 희망도 있고 모든 감정들이 다 느껴지고요. 그래서 베이비복스 리브의 음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베이비라는 곡은 좀 기억에 선명하게 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솔직히 말하면 저만 해도 이 베이비복스 리브는 잘 모르거든요.
1: 네.
0: 예. 그룹 이름은 알아도 노래 몰랐는데 오늘 이 기회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베이비복스 2기의 베이비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 주말 잘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이기 베이비복스의 베이비,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박영애님께서, 동네 시장에 가면 고구마 줄기를 아예 삶아서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가게 이름이 김천상회예요. 요즘엔 그분이 잘 안 보여서 고구마 줄기 안 나오냐고 하니까 앞쪽으로 옮겨갔다 하시더라고요. 얼른 가서 사다가 볶았네요. 만 원 어치면 일주일은 먹어요. 먹는 사람이 신랑뿐이라서 귀찮기도 하니 굳이 고구마 줄기 벗기고 삶고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도 좋죠. 예, 박영애님 댁은 고구마 줄기를 볶아 드시나 본데 김치로 담가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다양한 조리법으로 여름 반찬 걱정 한시름 놓게 하는 고구마 줄기. 박영애님 지금쯤은 다 드셨으려나요?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전해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젊은 선비들이 실력을 키우던 곳이지만 자연 풍광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지요. 그 중에 백미는 바로 만대루라는 누각입니다. 사방이 탁 트인 만대루에 오르면 주변의 산과 강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 서원에 이런 누각을 지은 것은 방에 앉아 책을 읽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며 그 감상을 동료들과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한 수양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자, 7월의 첫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학업이나 업무에 충실하셨다면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려 마음 수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준의 노래입니다. 옛 이야기.

네, 올해 초 화제를 모았던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의 우승자 최강록 셰프의 에세이 요리를 한다는 것 중에서 한 부분 골라봤습니다. 우연히 황교익 칼럼니스트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이 느껴질 때라고 한다. 나는 무척 공감을 했다. 내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맛이라는 것도 머릿속 기억 저장소에서 내보내는 반응이 아닐까 싶다.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기억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맛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억은 업데이트된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새롭게 맛있는 맛 하나가 추가되면서 머릿속 맛의 레퍼토리가 마치 12색 색연필이 48색, 72색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풍부해지고 섬세해진다. 맛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아지도록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맛에 대한 기억은 묘사하기도 어려워서 결국엔 자기가 직접 먹어봐야 맛의 실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음식을 먹을 때 좋았던 기억을 잘 끄집어내는 것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비슷하게 좋았던 기억을 재빨리 꺼내보고 맞춰보며 견디는 것. 나는 맛의 모험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맛의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맛있는 기억을 늘려갔지만 삶에서는 잘 하지 못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 아직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최상의 맛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 입안에서든 내 삶에서든 말이다. 성류의 계절.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데요.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아는 사람만 탈 수 있다는 비밀 열차와 그 열차로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비밀 열차는 바로 정선 아리랑 열차입니다. 2024년 봄이었지요. 갑작스러운 낙석사고 때문에 한동안 운행을 멈췄던 정선 아리랑 열차가 안전정비를 거쳐 무려 2년 3개월 만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온 열차는 출발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충북 제천역에서 출발해 종착지인 정선 아우라지역까지 하루 딱 한 번 왕복 운행을 합니다.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정선 5일장이 서는 날, 그러니까 매월 끝자리가 2일과 7일로 끝나는 날에만 탈 수 있지요. 조금 번거로워지긴 했지만 오히려 그만큼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된 셈인데요. 자, 그럼 제천역에서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고 출발해 보시죠. 이 열차가 특히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열차 자체가 훌륭한 전망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면 일반 기차와는 창문 크기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바닥부터 천장 가까이까지 벽면 전체가 널찍한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굳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지 않아도 강원도의 거대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객실 안에서 풍경화처럼 펼쳐지는 자연을 감상하는 기분, 꽤 특별하겠죠.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정선 아리랑 열차를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의 노래 관광열차, 송대관의 차표 한 장, 그리고 방시리의 첫차 세 곡입니다.

네, 방시리의 차차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김상희의 관광열차 그리고 송대관의 차표 한 장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얼마 전부터 다시 운행하기 시작한 정선 아리랑 열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칸칸마다 붙여진 이름도 정겹습니다. 하늘실, 땅울림실, 사랑인실 다 우리말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1호차인 하늘실과 4호차 사랑인실은 탁 트인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칸이 있어서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3호차 땅울림실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휠체어석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지요. 열차를 타고 가시다가 2호차 카페칸 창가 쪽 자리를 잡고 차 한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창밖으로 느리게 흘러가는 강원도 산천에 흠뻑 빠져들 때쯤 열차는 정선역에 도착합니다. 보통 여기서 여행객들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이 기차가 오전 11시쯤 정선역에 잠시 들렀다가 곧바로 종착역인 아우라지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기차를 타고 아우라지까지 가자니 정선 5일장 구경을 놓칠 것 같고 장을 보러 정선역에 내리자니 종착역인 아우라지의 풍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선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 정선역에서 출발하는 이 버스를 타면 반나절 동안 5일장 맛집 투어부터 가리왕산 케이블카 그리고 아우라지까지 정선의 명소들을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종점인 아우라지는 평창에서 흘러오는 맑은 구절리와 삼척에서 흘러오는 송천, 두 갈래 물줄기가 어우러진다 해서 생긴 이름이지요. 물가를 따라 있는 둘레길을 천천히 걷다가 초승달 모양의 징검다리를 건너보는 것도 재미있겠고 조금 더 활동적인 걸 원하신다면 폐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를 타보셔도 좋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얼마 전에 다시 운행을 재개한 정선 아리랑 열차를 이용한 여행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 남희의 아우라지, 그리고 한동엽의 검정 고무신.

حمار المحنونة وشطة وشوة وشطة وشوة وحشي

0: 네, 얼굴이 신분증이 되고 이름 석자가 곧 보증수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아, 그분 하고 모든 게 통하는 분들이지요. 아마 이분도 그런 분일 겁니다. 가요계의 보증수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첩 신재동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과찬이십니다.
0: 보증수표를 넘어 백지수표. 가요계의 백지수표.
1: 백지수표는 조금
0: 위험한가요?
1: 네, 좀 그렇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보증수표로. 예. 아무래도 단장님은 평소에 뭐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가서 먹다가 네. 뭐가 나왔다.
0: 아, 불만 제기, 네. 이의 제기할 때 짜증을 조심스럽죠. 내죠. 그렇죠. 네. 머리카락 나와도.
1: 아, 사장님, 이러면서 이거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0: 보통은 그러는데.
1: 그냥 조용히 건져내고 예. 먹든가. 그리고 아. 뭐 이제 접촉사고.
0: 아, 차 사고 났어요.
1: 나갔는데 가니까 네, 뭐 그냥 큰 건 아니니까 이럴 네. 때 또 그럴 수는 없어요.
0: 아, 뭐 보험부 처리하자 하지 에이. 못하고 그냥 아, 그냥 가세요. 아유, 이런 괜찮습니다. 경우가 많았군요.
1: 예,
0: 꽤 그 손해잖아요.
1: 근데 뭐 손해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네. 제가 오히려 약간 또 조금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면도 있더라고요.
0: 혹시 접촉 사고가 난 상대편에서 단장님은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못 알아보는 경우도 그쵸, 있잖아요. 그런데 네. 모든 경우 다 그렇게 너그럽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못 알아보면 뭐
1: 물론 굳이. 그런데 알아보더라고요.
0: 아, 거의 다.
1: 네, 일단 이름이 뭐 나오고 뭐 네.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면
0: 오, 네. 역시
1: 저는 됐습니다 해도 아닙니다 이거 저 혹시 하니까 아, 예. 명함을 주세요 뭐 이러다 보니까 아, 네. 아유 뭐 또 그렇게 되는데
0: 역시 사회적인 명사는 다르시군요.
1: 저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안 그렇고
0: 저는 뭐 그런 일 없습니다.
1: 아, 지난번에 뭐 어디 전... 식당 갔더니 아주 사장님이 거의 막 아주 죽던데
0: 어느 식당 말씀하시는 그... 아, 영등포에
1: 아, 있는 뭐 식당 갔더니
0: 뭐. 아, 그 사장님은 손님이면 다 좋아하세요.
1: 아니에요. 알아보시던데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다는 뭐 그러시더라고요.
0: 워낙에 제 얼굴 없는 아나운서라 다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콩 게시판으로 김경식 님이 하긴 며칠 전에 주신 건데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예명을 쓰는 가수들 재밌네요. 노래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이 많은데 그 노래들도 한번 들어보죠. 아,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1: 네, 네, 네.
0: 6월 5일과 12일 방송에서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재밌는 예명을 쓰는 가수와 그 노래들 네. 들어봤잖아요.
1: 네, 네,
0: 그걸
1: 네.
0: 재미있게 들으신 모양입니다.
1: 아, 노래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0: 예.
1: 진짜 뭐 정말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 다 동원해서 만드니까
0: 예, 예.
1: 사실 우리나라 가수가 거의 대걸 때는 한 80% 이상은 네. 거의 예명을 쓰지 않나.
0: 그렇죠. 많이 쓰시죠.
1: 예.
0: 그리고 오늘 김경식님이 제안하신 대로 노래 제목에 혹은 뭐 가사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특히 네. 제목에 들어간 노래도 참 많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오신 거죠.
1: 네. 오늘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첫 곡부터 그 우리 태진아 씨의 옥경이
0: 빼놓을 수 없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89년도에 발표를 했던 노래인데 우리 조은파 작사 임종수 선생님 작곡을 했어요.
0: 네.
1: 뭐 사실 뭐 옥경이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 태진아
0: 사모님
1: 사모님이잖아요.
0: 근데 옥경은 아니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옥형
0: 형이죠.
1: 옥형인데 옥형 이러니까 뭐 경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가 난 노래죠.
0: 네. 이름을 쓴 노래 중에 가장 히트한 곡이 아닐까 싶기도
1: 아,
0: 해요.
1: 진짜 이
0: 갑순이와 갑돌이 이후로
1: 태진아 씨는 이 노래 하나로 네. 거의 팔자를 고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76년도 그 존파 선생이
0: 아, 그 전에
1: 그냥 써버렸던 곡이래요.
0: 아주 오래 전에 나왔네요.
1: 네네. 근데 사실 그때는 그 존파 씨의 친구가
0: 네네네.
1: 어디 서울 어디 뭐 근처에서 이제 술집에서 술을 한잔 먹다가
0: 네.
1: 종업원에게 말을 걸었겠죠. 그런데
0: 네.
1: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도 안 들고
0: 종업원이
1: 그리고 이렇게 약간 흐느끼는 듯한 어깨가 들썩들썩
0: 여성 종업원이요.
1: 여성 종업원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0: 네.
1: 어린 시절 둘이
0: 알던 사이였어요.
1: 속장난하고 아~ 놀던
0: 손님과 종업원으로 그렇죠. 만난 거네요.
1: 그걸 만났고 얼마나 슬픕니까.
0: 아~
1: 그래서 뻥뻥 울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존파 씨의 친구 얘기죠.
0: 네.
1: 그날 밤 들어가서 그냥 몇 분 만에
0: 그때는 뭐 제목이 옥경이는 아니었겠네요.
1: 그때는 원곡이 네. 고향 여자라는 노래였답니다.
0: 아, 고향 여자.
1: 어렸을 때 우리 고향 여자가 사실은 우리 연애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그런 감정이 싹 트는
0: 요즘 말로 하면 그 뭐 신조어로 썸 같은 거죠.
1: 그렇죠.
0: 썸.
1: 예. 썸. 예, 예.
0: 썸 탄다.
1: 거기까지 갔던 친구인데
0: 네.
1: 어느 날 거기서 봤으니 그 얼마나 가슴 찡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네. 곡 만드는 데는 정말 좋은 소재예요. 아,
0: 그렇죠.
1: 가슴이 울렁울렁 벌렁벌렁하죠. 그런 소재만 있으면.
0: 그럼요. 네. 네. 자,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1: 원래 이게 81년도에 네. 나훈아 씨한테 먼저 갔대요.
0: 어떤 분이요?
1: 나훈아.
0: 아, 나훈아 씨한테.
1: 네네네.
0: 아, 근데 그랬어요.
1: 이제 딱 들어보고 네. 됐다고 막 뭐 이래가지고 안 했나 봐요. 그래서 한 8, 9년 묻혀 있다가 네. 이제 8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 태진아 씨가 귀국을 해서 아. 이제 임정수 씨한테 나 이거 할게. 오. 해가지고 한 게 그때 당시 150만 장이면 뭐
0: 어마어마한
1: 거잖아요.
0: 가수뿐만 아니라 지금 작사 작곡가의 뭐 인생 팔자도 많이 바뀌셨겠어요.
1: 아, 그렇죠. 근데 그때가 저작권이 아, 정리가 안 돼 있을 때예요.
0: 81년도니까
1: 88년부터 저작권이 아마
0: 그렇죠. 예. 아.
1: 그래서 이분들이 큰 재미는 못 봤을 거예요.
0: 아 근데 이게 89년도에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1: 아 8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 그때부터는 재미를
0: 정리가
1: 봤네.
0: 됐겠네요.
1: 그러네요.
0: 예.
1: 아 그렇구나.
0: 첫 번째 수혜자 뭐 이런.
1: 그러네요. 태진아 씨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0: 예, 옥경이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하나 더 준비하셨죠?
1: 네, 이 곡도 역시 현숙 씨의 사랑하는 영자 씨는 이게 95년도에 발표했던 노래인데 네. 근데 뭐 이게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그 7, 80년도에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뭐 영자 뭐
0: 아주
1: 뭐
0: 흔한 이름이었죠.
1: 많았잖아요. 그런 네. 이름.
0: 순자.
1: 네. 순자 뭐 옥자. 네. 뭐. 네. 근데 그런 이제 이름이 하나였었는데 그 당시 영화 영자의 전성 시대라는 영화에서 그 영자라는 네. 이름이 이제 나온 거죠.
0: 상징적인 이름이 된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이게 더 뜬 거는 사실 그 현숙 씨가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그 휴먼 다큐.
0: 아, 예, 예.
1: 거기서 이제 치매 어머니.
0: 그 다큐가 참 유명했죠.
1: 그래요. 거기서 예. 아마 효녀 가수라는 타이틀이.
0: 아, 맞아요.
1: 그냥 딱 붙었어요. 네. 이게 가수의 현숙 씨의 어떤 그 운명이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 다큐 장면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1: 그렇죠.
0: 노래도 또 많이 사랑받고. 네. 네, 그랬습니다.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태진아의 옥경이, 현숙의 사랑하는 영자 씨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태진아의 옥경이, 그리고 현숙의 사랑하는 영자씨 듣고 왔습니다. 제목에 이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인물을 상상하며 노래를 감상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단장님 만든 노래 중에 그런 제목도 있습니까?
1: 근데 저는
0: 이름이
1: 그
0: 들어간 거.
1: 어머니와의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추억이 너무 많아서
0: 네.
1: 제 노래 보면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참 많아요.
0: 어머니의 존함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1: 이름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0: 어머니의 존재는
1: 어머니
0: 노래에 많이 이제 반영돼 있군요.
1: 예. 네. 자꾸 또 그런 감정이 또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0: 예. 예.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네, 우리 저 고 최현 씨의 순아.
0: 아, 순아
1: 노래입니다. 아시죠?
0: 알죠.
1: 그렇죠. 이게 이제 4집 그 가을비 우산 속에 같이 수록이 됐던 노래인데
0: 네.
1: 78년도 12월에 발표를 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정만영이라는 시인하고 작사를 하시고 우리 최주호 선생님이 또 작곡을 했었던 노래인데
0: 네.
1: 그 순아 그 시에서 따온 이름이 그 시 사랑 제목이 사랑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따온 이름이 순아라는 그 특정 인물이
0: 네.
1: 아닌 예. 그 이름은 이제 딴 거죠.
0: 아, 이게 70년대 후반 뭐 도시화가 이제 급격히 진행되면서 시골에 많은 처자들이
1: 그렇죠, 그렇죠.
0: 처자 총각들이 올라와서
1: 그렇습니다.
0: 취업을 공장에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그때 그 시절의 어떤 대표적인 여인 인물이죠. 순아라는 이름이 네, 그 시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최현 씨의 순아 함께 들어보실까요?

0: 네, 최원 씨의 노래 수나 들어봤습니다. 오늘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수나라는 노래의 가사가 장만영 시인의 시에서 발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시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네네. 이렇게 시작되네요. 서울 어느 뒷골목 번지 없는 주소인들 어떠랴. 조그만 방이나 하나 없고 수나 우리 단둘이 살자. 정말 다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단칸방.
1: 이게 참 이게 이게 또 제가 읽는 거랑 다르네. 이게 완전히 다르네. 저도 한번 서울 어느 뒷골목 번지 없는 주소인들 어떠랴. 이게 벌써 이게 어감이
0: 멋있는데요.
1: 그러세요. 멋있어. 네. 야 이게 아나운서는 괜히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0: 저 그냥 읽었는데요.
1: 그냥 읽었는데 그러네. 근데 내용이 참 그래요, 그죠?
0: 예.
1: 이때 당시 우리 누나들. 일컬어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 이제 공장 다니는 그런 누나들인데 아, 그분들이 진짜 사실은 우리나라에 진짜 큰 역군들이었어요. 아,
0: 그럼요. 네.
1: 살렸어요. 우리나라들.
0: 그분들이 경제도 일으켰지만 네. 그분들이 번 돈으로 또 시골에 있는 고향집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송금하면 그 돈이 가정을 유지하는 그 지역을 유지하는 그런 힘이 된 거죠. 그렇죠. 원천이 된 거죠.
1: 그러므로 이제 지역도 살고.
0: 그렇죠. 또 동생들도 공부하고 맞아요. 이제 어떤 똑똑한 인재가 되고.
1: 본인은 못 가면서.
0: 그렇죠. 본인은 못 배워도 보내고. 남동생은 대학 보내고.
1: 그 많아요. 뭐 우리 간호원들 광부들 보면.
0: 아, 그럼요.
1: 그런 예. 78년 80년대가 참 그런 게
0: 그분들의
1: 참.
0: 노고와 희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네.
0: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하나 남았는데요.
1: 네네 이번 곡은 네. 우리 김세레나 씨의 갑돌이와 갑순이.
0: 갑돌이와 갑순이.
1: 네네.
0: 아까 제가 그 태진아의 옥경이 얘기하면서 갑돌이와 갑순이 이후
1: 쌍벽을 이루죠.
0: 최고의 네. 이름이 들어간 노래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1939년도 멤버 엄청나게 오래된 노래잖아요.
0: 일제 강점기 시절. 네.
1: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곡이 네. 그때 당시 함석초 네. 그리고 이병한이라는 분의 듀엣곡으로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0: 예, 제목이 온돌야화였어요.
1: 온돌야화.
0: 온돌야화 무슨 의미일까요?
1: 이게 잘 모르겠어요.
0: 온돌야화가 어떤 밤에 피어나는 이야기일까요?
1: 그런가요? 아마 짐작컨대 그거 아닌가. 뭐 따뜻한 방에서.
0: 그렇죠? 그러니까요.
1: 그때 당시의 예. 표현으로는 이 정도가 네.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0: 예.
1: 근데 원곡 그 작사를 또 사실 나중에 이제 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암 선생이 작사를 다시 하고. 이제 전기현 씨가 또 작곡을 다시 해서
0: 원래는 이제 조명암 전기현이 원곡 작사 작곡이고 개사를 김부혜 선생님
1: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65년도에 이제 김세레나 버전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0: 예.
1: 예. 1870년대에 보면 사실은 자유스럽게 막 연애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허용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
0: 그럼요. 네. 예.
1: 그때 당시에 그 조선 사회
0: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는데
1: 서로 알면서도 좋아하면서도 티도 못 내고
0: 그렇죠.
1: 뭐 그런 시대 때의 배경을 네. 잘 얘기한 것 같아요.
0: 예. 자, 김세레나의 노래 갑돌이와 갑순이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신재동 단장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올수록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누군가는 오히려 걱정이 더 커진다고 해요. 자신이 정한 몸무게까지 살을 빼서 휴가를 떠나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들 때문에 자꾸만 초조해지는 거죠. 정해진 기준이나 날짜에 맞추려다 보면 조급함과 스트레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탕 한 알의 유혹을 이겨내는 일과 수년간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의 무게가 다르듯 우리 삶의 변화엔 저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언제까지 해내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일일 겁니다. 원장연 구성 날개, 원장연의 대근과 안수련의 신시사이저입니다.

첫 곡 대금과 신티사이저가 어우러져 자유로운 비상을 그려내는 음악이었습니다. 원장현 구성 날개, 원장현의 대금과 안수련의 신티사이저가 함께 했는데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이고 삶의 변화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려도 배는 어이 오지를 않나. 봄은 가고 여름도 중반이거늘 세상만사 모두가 이와 같으니 강가에서 한숨만 절로 나오네. 조선시대 윤기의 시 양강에서 배를 기다리며 읊다 였습니다. 윤기는 경제적 사정으로 한양에 살기 힘들어서 가족을 처가가 있는 양근, 지금의 양평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과거 공부를 위해 한양에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처가에 있던 식구들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은 시의 내용을 보면 처가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해요. 그래서 윤기는 어느 봄날 혼자 처가를 방문해 여름 중반까지 머물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오지 않았고 그때의 상황이 마치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처럼 느껴져 한숨이 절로 나왔던 겁니다. 상령산 풀이 성희신의 해금 연주로 이어갑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기 마련이죠. 해금의 맑고 깊은 울림 만나보셨습니다. 성희신의 해금 상룡산 풀이 감상하셨고요. 이번에는 노랫말의 맛과 소리의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12잡가 달거리입니다. 최수현의 소리로 감상하시죠.

정겨운 소리로 12달의 풍경을 노래했습니다. 달거리 12잡가 최수연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희망과 출발의 의미를 담은 장작곡, 박예섭 작곡 첫 봉화, 금율 악회의 연주입니다.

전통음악 시조 가운데 우조 지림시조 석인이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 최후의 작품인 황학루를 가사로 하는데 3장 구성에서 첫 번째 장 사설은 이렇습니다. 석인이 이승 황학거 하니 차지의 공여 황학루로다. 석인은 옛날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이 사람이 누런 학을 타고 가버렸고 그 자리엔 텅 빈 황학루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황학루는 악양루, 등원각과 함께 중국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우조 지림시조 석인이 두 번째 장 사설입니다. 황학이 읽어 불부반하니 백운천재 공유유로다. 청천영력 한양수연을 방초처처 앵무주로다. 한번 가버린 학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얀 구름만 유유히 떠다니는데 맑은 강물엔 나무들 모습이 뚜렷하게 비치고 섬 앵무주엔 향기로운 풀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황학루 주변 풍경을 묘사한 건데요.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일모향관이 하처시요. 연파강상에 사인수를 하여라. 날이 저물고 있는데 고향은 어디쯤인지 안개 낀 강 언덕에서 시름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조 석인이에선 노래할 때 3장 마지막 말을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인수를 하여라에서 하여라를 빼고 사인수를에서 끝내는 거죠. 그럼 우조 지름시주 석인이를 박인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우주 지름시주 석인이 박인규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두 명의 연주자가 함께하는 한국음악 앙상블 숨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열림, 신, 신방곡 함께 하시죠.

열림 신반곡 숨의 연주 함께 들으셨습니다. 휴가철이죠. 휴가철 물놀이엔 멋진 몸매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고 즐기는 체력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리는 건강부터 든든하게 챙기는 일이겠죠.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는데요. 우리 살아가는 해금 연주자 희정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의 공통점은요, 공명통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울림통이라고도 하는데 바이올린이나 기타 몸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은 비어 있어야 소리가 나지 채워져 있으면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변의 울림을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마음을 비워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린 이렇게 다짐하죠. 마음을 비우자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농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그럴 겁니다. 마음을 비우자.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너무 채우려 하면은 거기에 좋은 것만 자리하지 않죠. 욕심, 아집, 시기, 오만.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이 더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다. 힘들 때나 속상할 때, 잘 될 때나 또 안 될 때도 우린 마음을 비워야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새롭게 단장한 코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코너 제목은 처음 그 느낌처럼. 이전 것들 다 비우고 더 좋은 소리들로 채울 테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이종용의 너, 그리고 전영입니다. 서울야구.

0: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도요, 초보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들의 출발점, 그 시작을 알아가는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은 왠지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야 할 것 같은 이대화 음악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만나는 첫 시간입니다.
1: 네.
0: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 코너에 대해서 이제 기대와 설렘을 가진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마음 전해주셨어요. 임정님께서 코너가 바뀐다니 아쉽네요 하면서 네, 눈물 표시까지 하면서 아쉬워하시고요. 오영희님께서는 코너는 바뀌어도 사람 교체는 싫어요 라고 이렇게 대화 씨에 대한
1: 감사합니다.
0: 애정과 충성도를 적극 표하셨습니다. 최아람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히히 평론가님 재미있어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다른 코너도 기대할게요 라는 멘트 주셨고 박영애님께서는 새로운 코너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이대화님 제가 앞에서 살짝 힌트 네. 드렸는데 새 코너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네, 새 코너에서는 어떤 가수의 데뷔 시절 예. 그리고 데뷔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 데뷔 시절의 그 이야기는 항상 드라마틱하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드디어 연예계 혹은 음악계에 이제 데뷔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건데 그 사이에는 어떤 점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그게 좀 드라마틱한 변화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요. 또 지금 음악 스타일과 데뷔 시절의 음악 스타일을 비교해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0: 우리 또 그 영상이 나오는 방송에서도 유명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1: 네. 예,
0: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참 데뷔 때
1: 네.
0: 처음 뭐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때 보면 풋풋하잖아요.
1: 그렇죠. 예. 데뷔 시절은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0: 그렇죠.
1: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그러면 데뷔 곡만 소개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의 뭐 출세곡? 히트곡도 함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1: 데뷔곡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곡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예. 네.
1: 우리가 한 다섯, 여섯 곡을 듣게 될 텐데
0: 예.
1: 그중에서 뭐 데뷔곡만 한 다섯 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이대화 평론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 첫 순서 이 시작을 알리는 뮤지션은 누굴까요?
1: 최근에 인기 있는 아티스트를 한번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음원 차트 10위권에서 정말 떨어질 줄 모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로로라는 가수의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곡인데요.
0: 한로로요.
1: 네. 예. 한로로 씨의 성공은 상당히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0: 예.
1: 그러니까 이른바 인디씬에서
0: 예.
1: 음악을 하다가 주류 차트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특히 요즘 음원 차트가
0: 예.
1: 이제 아이돌 팬들의 스밍이라고 하죠. 계속 자신의 가수의 음악을 상위권에 올려놓기 위해서 클릭을 계속하거나 계속 듣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 상위권이 지배당해 있다 보니까 좀 인기 있는 가수들이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대형 기획사나 이런 것의 지원이 거의 없는 인디씬에서 출발했다는 거 이런 게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시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0: 가수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한로로 씨가? 가수로?
1: 재밌게도 연습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생 하면 보통 대형 기획사에서 어렸을 때부터 오디션을 통해 선발해가지고 또 한 5, 6년 정도 연습을 거친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0: 네.
1: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좀 중소기획사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인데 현재 이름은 어센틱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스튜디오 MOS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 한로로 씨가 20대 초반에 무작정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0: 당돌하네요.
1: 네. 아무래도 중소기획사와의 소통이니까 조금 이렇게 열려있고 자유로운 측면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데모곡을 들어보더니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로는 드물게 이제 연습생이 됐고요.
0: 예.
1: 근데 초반에는 어린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틴 감성을 내세웠는데
0: 예.
1: 아마도 좀 맞지 않은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로로치 지금 색깔인 좀 문학적인 가사를 담은 진지한 노래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렇게 세상에 나온 데뷔곡이 입춘이었는데 이 노래가 당시 인디씬에서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0: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이후부터 조금씩 성장해 오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입춘으로 데뷔를 한 거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락 음악이 서서히 부활하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씩 하강하는 면모를 보이기 시작해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사실 락 음악의 인기가 마니아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곡을 늘 체크하면서도 한 2010년대 초중반쯤에는 요즘 친구들이 그 락 음악을 신곡으로 발표하는 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락 음악이 이제 뒤로 완전히 밀린 상황이었는데 2010년대 초반쯤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비주류로 밀려난 락을 시도하는 게 신선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락 음악을 시도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기수 중에 한 명이 한로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춘이라는 음악은 한노롯의 개인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좀 뒤로 밀려났던 락 음악을 시도하는 그런 그 새로운 싱어송라이터들이 좀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제목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것 같네요.
1: 그렇죠. 그리고 그런 트렌드나 이제 음악도 좋았지만 가사도 참 좋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입춘이라는 건 이제 봄을 맞이하는 건데 이제 막 시작하는 청춘들을 그러니까 이제 봄에 피어나는 새싹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근데 새싹은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해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춘들에게 좀 따뜻한 봄 인사를 건네달라라는 내용이고 이게 가사가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노로의 좀 문학적인 재능을 알려주는 곡이었고
0: 입춘으로 가요계에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렸지만 저는 한노로가 이름이 워낙 독특하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한노로 하길래 대표곡이 뭐지 해서 사랑하게 될 거야를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거꾸로
1: 네.
0: 알게 됐군요. 저 같은 경우는.
1: 그러니까 입춘이 원래 유명한 예. 곡이었는데 예. 이제 사랑하게 될 거야는 그 라이브 와이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0: 예.
1: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영상 조회수가 엄청 나오기 시작하면서 역주행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입춘은 그 한노롯 씨의 인디씬에서 유명했던 당시를 대표하는 곡이라면 사랑하게 될 거야는 그 역주행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후에 대표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노래 모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요즘 아주 핫한 뮤지션입니다.
1: 네.
0: 여러분도 오늘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한노롯의 데뷔곡 입춘에 이어서 그의 히트곡이죠. 사랑하게 될 거야 이어드립니다.

0: 한로로의 입춘 그리고 사랑하게 될 거야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고 있는 스타들의 데뷔곡 처음 그 느낌처럼 이대화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뮤지션은요?
1: 최근에 가요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테크노입니다.
0: 오, 예.
1: 왜냐하면 뭐 아일릿, 예. 르세라핌 이런 인기 있는 걸그룹들이
0: 그러네요.
1: 최근에 테크노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요즘 왜 이렇게 테크노가 인기인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전화 같은 것도 예. 많이 받았을 정도인데요.
0: 몇십 년 만에 다시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1990년대 후반에 테크노의 인기가 엄청났었고
0: 90년 후반.
1: 네, 잠깐 잠잠했다가 뭐 EDM 열풍도 있었고 최근에 또 테크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1990년대 그 테크노로 유명했던 가수 이정현의 이야기를 한번 네, 다시 돌아볼까 해서.
0: 이정현요.
1: 네. 이정현 씨가 그 가요계 등장했을 때 당시 음악계의 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랬던 것 같아요. 1990년대 중반까지 락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락 말고 뭔가 좀 새로운 걸 들어보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
0: 네.
1: 찾다가 보니까 전자음악이 있었던 거죠.
0: 예.
1: 그래서 그 새로운 전자음악이 새로운 세대한테 인기를 끌었었고 또 돌아보면 1990년대 후반에는 세기말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0: 세기말이라는 제목의 영화까지 나왔었습니다.
1: 네. 미래의 음악처럼 보이는 이 전자음악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열풍이 불었는데 그때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에도 하위 장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 좀 퉁쳐서 그냥 테크노라고 네, 이렇게 불렀는데
0: 예.
1: 그래서 그때를 테크노 열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열풍이 한국에도 전해졌죠.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홍대 앞에 네, 작은 나이트클럽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기존의 나이트클럽처럼 뭐 부킹이 있거나 뭐 테이블을 잡거나 네. 막 이런 게 없고 그냥 사람들이 서서 병맥주 마시면서 신나게 노는데 음악은 가요가 아닌 해외 언더그라운드 테크노 음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존의 나이트클럽을 버리고 전부 여기로 몰려가기 시작하면서 클럽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국의 1990년대 후반 이 테크노 열풍의 중심으로 떠올랐었죠. 그래서 그때 물론 여기에서도 테크노가 인기가 있었지만 뭐 여러 뭐 유흥가라든가 여러 군데서 그 도리도리 춤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0: 그때 유행했던 음악도 있었고요.
1: 그렇죠. 666의 암옥이라는 예. 곡도 있었고.
0: 암옥이 뭐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아시는 그런
1: 그렇죠.
0: 멜로디입니다.
1: 그 사이렌 같은 신디사이저가 울려 퍼지는 네, 그 곡인데 네,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테크노 열풍이 상륙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좀 가요에 접목시켜보자라고 나왔던 게 이정현 씨의 데뷔 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정현 씨가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한 게 와 그러니까 그렇죠.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인 건 맞습니다.
0: 예.
1: 하지만 예전에도 가요계에서 조금씩 활약하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꽃잎으로 이제 배우로 데뷔했습니다만 그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고요.
0: 아 꽃잎의 주제가도 이정현 씨가 불렀었군요.
1: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이 얘기하면 아 정말이야 하면서 의아해하시는데 그 한국판 We Are the World였죠. 하나 돼요. IMF의 그 예.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보자라는 희망가로 많은 가수들이 참여해가지고 한 소절씩 나눠 불렀던 그 하나 되어 기억하실 텐데 그 뒷부분 보면 이정현 씨가 살짝 나옵니다.
0: 아.
1: 근데 그때가 이미 데뷔 이전이에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정현 씨가 어떻게 데뷔 우와. 이전에 네. 저렇게 쟁쟁한 라인업에 포함돼서 네. 올라갈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거기에 출연을 했다는 거.
0: 아무나 끼는 자리가 아니었었는데 너무도 쟁쟁한 뮤지션들이
1: 네.
0: 다 참여했기 때문에
1: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 또 조 PD가 Fever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피처링을 맡기도 했는데 이거 역시 솔로 앨범 데뷔 전입니다.
0: 이런 활동들을 다 한 이후에 솔로 데뷔를 했단 말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요계에서 이정현 씨가 넥스트 빅 띵이라고 생각하고
0: 예.
1: 계속 여기저기에 문을 두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사전 작업을 했었군요.
1: 그렇죠. 예. 와라는 곡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0: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1: 아 정말 지금 봐도 파격적입니다. 네, 뭐 옷은 그 뭐 천녀 유혼 같은 데
0: 무협 영화에나 나올 만한 치렁치렁한 제 가운 같은 거 입고 나오셨죠.
1: 그렇죠. 그리고 몸을 이상하게 비틀고 목도 막 꺾으면서 새끼 손가락에 마이크를 달고 노래를 하는데 아 이게 참 기괴하면서 네. 호기심이 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비주얼이 엄청나게 파격적이었고 또 그런 동양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게 음악을 들어보면요 약간 동양적인 색깔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 뭐 미래의 음악이다, 지금 세기 말의 음악이다라고 하는 그 테크노를 한국적인 색깔과 좀 엮어서 표현해보자라고 이런 컨셉과 음악을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주요하게 통했죠. 그래서 공전 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바꾸어도 준비를 했는데요. Y에 이어서 나왔던 후속곡이죠.
0: 네. 저 원투펀치가 정말 강렬했네요.
1: 아, 엄청났습니다. 이 바꾸어는 그 활동하던 당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했을 때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캠페인송으로 쓰겠다고 이제 작곡가 최준영 씨를 찾아갔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0: 예. 한때는 테크노 여전사였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요리와 내조자라는 주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정현의 데뷔곡 와에 이어서 바꿔까지 듣겠습니다.

0: 이정현의 와 그리고 바꿔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이대화 평론가께서 90년대 이제 테크노 열풍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정현의 노래 듣다 보니까 최정환 씨도 생각나고 유채영 씨도 생각나고 그랬어요.
1: 편지라는 곡도 있었고 예. 그 당시에 정말 그 댄스 플로어 네. 나이트클럽을 정말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노래들이죠.
0: 옛날 생각납니다. 네. 스타들의 데뷔 시절을 알아보고 있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뮤지션은 누굴까요?
1: 얼마 전에 그 드라마 한 편이 상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요. 사냥개들 시즌 2. 여기에 B씨가 악역으로 출연했는데 예. 정말 열연을 펼쳤고 특히 B씨가 저랑 동갑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체감했는데 와, 이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몸을 관리할까?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0: 직업이잖아요.

0: 그래서 그런 거에 감탄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또 신곡도 발표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B씨의 데뷔 시절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B는 언제 데뷔했나요?
0: B가 JYP에서 솔로로 데뷔했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1: 아니에요?
0: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98년에 팬클럽이라는 그룹으로,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여기에 예. 데뷔했고요. 이때 막내로 활동한 게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1: 아하.
0: 그때 B씨가 16살이었어요. 1982년생. 네. 그런데 팀이 얼마 안가 해체를 했고요. 그 후에 JYP에 들어가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1: JYP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수 활동을 했다는 얘기네요.
0: 그렇죠. 네, 팬클럽이 인기를 얻지 못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1998년이니까 네. 그 당시에 H.O.T. 잭스키스를 필두로 해서 비슷한 그룹의 그 컨셉의 남자 그룹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오는데 그중에서 차별화를 획득하기 좀 힘들었던 게 아닐까 네. 생각을 하고요. 또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만 타이틀곡 꿈을 찾아서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이 당시 유명한 팝송이죠. 천바완바의 터브 덤핑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1: 아주 유명한 곡인데.
0: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좀 대중적인 어떤 선을 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후에는 인터뷰 때문에 뭐 인터뷰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아셨겠습니다만 B씨가 상당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
1: 네. 네,
0: 많이들 아시죠. 뭐 제대로 끼니를 때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옷이 없어서 계속 같은 옷만 입고 다닌 시절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뭐 했을 정도니까요.
1: 어머니도 일찍 여의였고요.
0: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박진영 씨 눈에 띄어서 JYP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계기가 박진영 씨 보기에 B에게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항상 열정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2002년에 나쁜 남자를 발표하면서 재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2002년 말씀드렸는데 월드컵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속곡 안녕이란 말 대신이 사랑받으면서 그때부터 인지도가 좀 급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뭐 나중에는 뭐 B씨가 뭐 월드스타라는 예명이 붙었을 정도니까 뭐 인기는 말할 필요가 없었죠.
1: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영화까지 찍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이 가운데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네.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 B씨의 공식적인 데뷔곡이니까 이 노래 먼저 준비했는데요.
1: 아마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로 데뷔했다는 거 오늘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아마 이렇게 음악을 들어도 B씨의 파트를 좀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과는 음악 색깔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 제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1990년대 중반 그 당시 남자 아이돌 그룹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이크럼 어땠냐면 좀 래퍼 멤버들이 많은 좀 힙합 기반의 댄스 음악을 하는 5-6인조의 그룹들이었죠.
1: 예.
0: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가 꼭 하나씩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H.O.T. 같은 전사
1: 후에
0: 잭스키스 학원별 곡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예. 이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도입부에 보면 힙합 색깔이 굉장히 과감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가사도 보면 어떤 간섭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내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같이 들어볼 거군요.
0: B의 JYP 데뷔곡입니다. 나쁜 남자인데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 하는 음악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데뷔가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팬클럽 시절에는 좀 밝고 에너지 있고 힘찬 그 소년미가 있는 음악을 했다면 이제 솔로 음악 때부터는 약간 섹시한 느낌? R&B와 힙합을 좋아하는 좀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섹시 카리스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1: 어쩌면 이게 뭐 아이돌 또 걸그룹의 공식이죠.
0: 그렇죠. 네. 솔로로 데뷔하면서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는 좀 섹시한 음악으로 나아가는 이런 게 거의 공식인데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뷔곡인 나쁜 남자 색깔이 이후의 B의 색깔을 그대로 예. 네, 이어지죠.
1: 오늘 이렇게 처음 그 느낌처럼 첫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아, 이 유명 가수들의 데뷔곡 그 풋풋했던 네. 그 시절을 알게 된다는 건 재밌네요. 이대 보는 거 어떠셨어요?
0: 그 이야기도 재밌지만 제가 원래 이제 음악 평론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전에는 영화와 드라마 음악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음악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은데요.
1: 이제 정말 전공 찾으신 거죠.
0: 네.
1: 다음 시간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대화 평론가 먼저 보내드리면서 소개해 주신 B가 활동했던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 그리고 B의 솔로 데뷔곡 나쁜 남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대화 평론가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0: my treasure.
1: Yeah.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비가 활동했던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 이어서 비의 데뷔곡 나쁜 남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인사드린 스타들의 데뷔 시절을 알아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매주 토요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니까요.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유흥자님, 어젠 딸이랑 영화 보러 갔는데 큰 영화관에 저희 둘만, 그래서 둘이서만 봤어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임대하셨네요. 아주 대관하셨네, 대관. 예, 극장 전체를 아주. 예, 이런 경험도 은근히 좋긴 한데 한편으로 야, 이렇게 사람 없어서 극장 문 닫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죠. 특히나 요즘은요. 어떠셨는지 영화는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 유흥자님? 그러셨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방법은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유영진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의 향기.

그대의 향기, 유영진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1장. 타인의 마음. 왜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까?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2. 맥락과 용기의 차이. 맥락의 차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그 상황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전반적인 삶의 흐름, 즉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상사가 신입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고개를 들고 신입사원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다. 여기에는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았네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에 신입사원은 마음이 어떨까? 긴장할 수 있다.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실신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반응이 흔치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그 사원이 다음과 같은 삶의 맥락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매일 밤 일기를 쓰게 했고 잠자기 직전에 일기를 검사했다. 그러다가 철자가 틀리거나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는 이렇게 묻곤 했다. 여기에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니? 겉으로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아버지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혼날 일만 남았다는 뜻이었다. 이미 아버지는 호되게 꾸짖을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강박적인 완벽주의 성향에 감정 기복까지 심했던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자식을 학대했다. 어린 시절 이런 일을 겪었기에 신입사원은 상사의 지적을 듣는 순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떠올랐다. 상사의 말이 유발한 심연의 지진으로 인해 그에게 심리적 쓰나미가 밀려왔고 결국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물론 다른 사람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맥락이 다르니 같은 일을 겪더라도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 반응이 서로 다르다. 생각의 흐름도 천차만별이며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상대방의 기억, 감정, 생각, 행동, 요컨대 삶의 맥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언제나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을 모조리 알고서 타인을 대할 수는 없다. 상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신입사원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신입사원 자신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상대의 삶의 맥락을 안다고 해서

상사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막상 상사는 꾸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지 모른다. 말 그대로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은 신입사원 나름의 이유가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했을 수 있다. 실수였다면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 이제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상사의 책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자료가 안 보여 오히려 기뻤을지도 모른다. 작년 실적이 너무 나빠 내신 보고서에 넣지 않기를 바랐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용케 눈치챈 신입사원이 기특하다고 생각하며 말을 건넨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실신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은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어릴 적 고통받았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사의 마음을 해석한다. 상사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해석이 상사에게서 왔는지 아버지에게서 왔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심리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 사이에서 공정하게 이해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상사가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더 긴장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과장님 수험생 자녀 서울대 합격이나 부장님 삼수생 자녀 올해도 낙방 같은 정보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더 전반적인 삶의 맥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보 수집으로 해결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신입사원이 이해받기 위해 아버지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인생에서 받은 상처가 그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삶의 맥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설명하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이처럼 삶의 맥락 정보는 쉽게 알 수도 없거니와 설령 알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전히 애매하다. 상사도 마찬가지다. 꼭 인생의 깊은 상처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신입사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좋을지 안 주는 게 좋을지, 준다면 언제 줘야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얼마나 꼼꼼하게 피드백을 줘야 할지, 직접 얼굴을 보고 줄지, 메일로 적어서 줄지, 다른 중간 관리자에게 피드백을 주라고 시킬지 등 여러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것은 단지 개인 차원뿐 아니라 그가 속한 직장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직장에 속해 있는 사회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부장님과 과거 70년대의 부장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또 우리나라 회사의 부장님과 미국이나 유럽 회사에서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각자 다를 수 있다. 서로 살아온 삶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니 그에 따라 생각의 흐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이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가 살아온 맥락을 스스로마저 설명이 불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조차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랄 수 있을까? 그러니 이해받기를 기대할 필요도, 이해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남에게 이해를 기대하기 전에 우선 나부터 스스로가 살아온 삶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0: 다음 내용을 보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알게 된다.
1: 어? KBS 오디오북.
2: 뭐?
1: KBS 오디오북.
0: 용기의 차이. 내 마음의 기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는 것은 좋은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쩌면 이해하거나 설명해야 할 마음의 기원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중요하게 기억하는 삶의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꼭 내 마음의 기원이 되진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뚜렷한 상처의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털어놓는다고 해보자.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며 부모를 원망한다. 이 고백을 듣고 어떤 부모의 모습이 떠오를까?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한 부모였나 보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머릿속에 생긴 정보의 빈 공간 위로 상상의 다리를 연결한 꼴이다. 별로 창의적이지도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상이자 일종의 흔한 선입관이다. 많은 이가 공유하는 상상을 정말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넘어갈 때 그 상상은 사회의 선입관으로 뿌리 내린다. 이 청년과 부모도 그렇다. 우리의 상상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보가 더 추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상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테고 그럴수록 선입관의 뿌리는 더 깊게 파고든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청년의 부모님 이야기도 들어볼 기회가 생겼다. 사연은 이랬다. 이 청년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에게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꼭 가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거나 음악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른 적도 전혀 없었다. 어릴 적 친척 모임에 가서 또래 사촌들이 노래나 춤으로 재롱 부릴 때 아무리 권해도 앞에 나가 노래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악기 하나쯤은 배워놓으라며 학원에 몇 차례 등록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잘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다. 물론 그래도 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수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음악에 뜻이 있는지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워낙 안 해서 잔소리를 했더니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해주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이다. 부모가 기억하는 자녀 삶의 맥락이 사실이라면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처음 떠올린 부모의 모습과 현재 모습이 다르다.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한 부모는 어디로 간 걸까? 이렇듯 잘 모를 때는 선입관이나 상상이 정보의 빈자리를 쉽게 차지한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무지에서 비롯된 상상은 늘 똑부러지고 명쾌하다. 그런데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무엇이 원인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우마다 다른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반드시 경험이나 환경에서 비롯되지도 않는 듯하다. 때로는 타고나는 면이 더 클지 모른다. 타고나는 면에는 아기 때부터 보이는 성격적 기질도 포함된다. 하지만 타고난 것 중 한참 더 살다가 나중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심지어 먼 훗날 발병하는 치매마저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치매에 걸린 분들이 아기 때부터 기억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마찬가지로 사춘기 때 시작되는 심리적 변화는 물론이고 이후 어른이 되어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상의 여러 변화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이 위대한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직관을 배신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청년의 마음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보자.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원인을 찾고자 그가 살면서 겪은 상처를 뒤지기보다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가수가 되고 싶었다는 이 청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 본인과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어쩌면 청년은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힘들게 노력하기보다는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누군가를 탓하는 게 더 낫다. 이것이 가수가 되겠다고 선언하거나 도전하지 않은 이유일까? 생각해보면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협상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시도했다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은 듯하다. 결과는 같아도 과정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의 책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타인이라는 세계는 인간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설계된 능력, 즉 마음 이론을 통해 타인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자주 틀리는지를 설명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강의를 뼈대로 수십 년의 연구와 진료 경험을 접목하여 마음의 탄생과 작동 원리,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결국 나의 편견과 오해, 망상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서울대 의대생이 꼽은 최고의 명강의, 홍순범 교수의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0: 제 1522편 네덜란드 표착인들 제주도 탈출을 시도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재위 4년째인 1653년 12월 초에 제주 목사 이원진이 임기를 마치고 제주도를 떠나게 되는데요. 하멜 표류기에 따르면 제주에 표류해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를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0: 제주 목사의 3년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다. 새로운 목사는 또 우리를 새로운 법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긴장하면서도 전임 목사가 떠나는 것을 또한 슬퍼하였다. 날씨가 추워지자 입을 것이 변변치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전임 목사는 각자에게 안감이 있는 두루마기 한 벌과 가죽 양말과 신발 한 켤레씩을 지급해 주어서 추위로부터 몸을 돌볼 수 있게 배려하였다. 또한 그는 난파선에서 회수한 책들과 큰 통에 담긴 기름을 지급해 주어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었다. 송별 만찬에서 그는 말했다.
2: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을 일본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당장 육지로 데려갈 수 없어서 유감이다. 내가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너희들이 한양 도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0: 우리는 목사의 친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1: 물론 표류해온 네덜란드 사람들과 제주 목사 이원진과의 의사소통은 일찍이 조선으로 귀화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박연, 즉 벨테브레의 통역으로 이루어졌죠. 이후로 박연은 내내 이들 표창민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원진의 후임으로 부임한 제주 목사의 이름이 하멜 표류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역대 제주 목사 임명록에 따르면 소동도라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안도 정주 목사를 지낸 소동도에 대하여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서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인물로 기록하고 있으나 하멜의 기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0: 새로운 목사가 취임하자마자 우리는 더 이상 추가적인 식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식사는 약간의 쌀과 소금, 그리고 몇 모금의 물뿐이었다. 우리는 풍랑 때문에 아직 길을 떠나지 못한 채 제주도에 머물러 있던 전임 목사에게 이 사실을 하소연하였다. 전임 목사는 새 목사에게 추가적인 반찬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1654년 1월 초에 전임 목사가 무트로 떠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다. 우리는 쌀 대신 밀가루나 수수, 그리고 보리가루 등을 양식으로 받았지만 반찬은 없었다. 그래서 반찬을 구하고 싶으면 지급받은 수수를 주민들에게 내다 팔아야 했으며
1: 이렇듯 새 목사가 부임한 이래로 네덜란드 표창인에 대한 대우가 한층 더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조종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비변사 등록 효종 4년 12월 1일치 기사를 들춰보겠습니다.
3: 같은데.
4: 조만간 청나라 황제의 칙사가 올 것인데 칙사를 맞이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는가?
2: 예, 신 호조 판서 이시방이 아뢰옵니다. 당연히 칙사의 행차에 대비하여 사신단에 줄 물품들을 각 관청에 미리 알려서 준비를 시키려고 하옵니다.
4: 청나라 칙사 일행이 선호하는 물품은 단연 녹비라고 들었다. 이전에는 녹비를 제때 구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지 않았는가?
2: 예, 전하. 그래서 이번에는 녹비가 설령 시장에서 품절되고 없더라도 각 관청에다 미리 할당량을 배정해서 구해 바치도록 하겠사옵니다.
4: 그리 되면 또 녹비를 바치라는 관리들의 성화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터인데.
1: 여기서 말하는 녹비란 사슴 녹자의 가죽 핏자이므로 본래 발음대로 하면 녹피가 되겠죠. 그러나 사슴 가죽을 의미할 때는 관행적으로 녹비로 일컬어왔습니다. 참고로 전통시대에 녹비는 매우 귀한 물품으로 인식되어서 황제나 국왕이 신하들에게 주는 하사품으로 사용돼왔죠. 따라서 청나라 칙사에게 줄 녹비를 미리 마련하는 일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효종이 이런 말을 꺼냅니다.
4: 헌데 제주 목사가 올린 장계를 보아하니 표류해 온 서양 사람들이 갖고 온 녹비의 수량이 상당히 많다고 적혀있다. 그 녹비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5: 예, 전하. 신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난파산에서 수습한 그들의 녹비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 청나라 칙사에게 주는 선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 녹비의 대가로 제주에서 조정에 납부할 목화를 저들에게 대신 지급해 준다면 저들이 겨울을 지내는 데 편리할 것이옵니다.
4: 과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영상의 말대로 하라.
1: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소속 상선에 녹비가 다량 실려 있었다는 것은 그 시기 서양 사람들도 동양의 사슴 가죽을 중요하게 여겨서 무역 품목으로 취급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나흘 뒤인 12월 5일 승종원 승지 서원리가 상소문을 올립니다.
6: 주상 전하, 제주에 표류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녹비를 국가에서 값을 주고 사와서 또 그것을 장차 청나라 칙사를 접대하는 데 쓸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대우하는 도리가 이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우리나라에 표류해온 저 사람들은 지금 마땅히 의지하여 머무를 곳이 없는 실정이옵니다. 따라서 그들은 조정에서 거두어 돌봐주기만을 바라고 있사옵니다. 하운데 그들을 보살펴주기는커녕 마치 장사꾼같이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서로 매매하려고 한다면 이어찌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처사가 아니겠사옵니까?
4: 무슨 말인지 알겠노라. 의정부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1: 이렇게 해서 하멜 일행이 가지고 온 녹비를 청나라 칙사의 접대용으로 사용하려던 논의는 중단이 됩니다. 다시 하멜 표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고 1654년 1월 초라고만 돼 있는데요. 예전에 광해군이 유배돼 있던 집에 36명의 네덜란드 표착인이 수용돼 있었다고 했었죠. 어느 날 1등 항해사를 비롯한 몇몇이 따로 만나서 답답한 처지를 벗어날 방도를 논의합니다. 표류기에 기술된 내용을 대화체로 구성하면 이러합니다.

0: 작년 8월 16일에 우리가 이 섬으로 표류해 왔으니까 벌써 5달이나 지났는데 이 집안에 갇혀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1: 맞아. 더구나 이 섬을 다스리는 목사가 바뀐 뒤로는 굶어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졌으니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신임 목사에게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고.
2: 양식을 더 달라, 반찬을 제대로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 나는 무엇인가 비상한 수단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네.
3: 맞네, 맞아. 비록 이 섬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해도 우리가 이 섬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의 국왕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1: 그렇지.
3: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 우리를 구해줄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 그렇지 않겠어?
1: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데? 탈출이라도 시도를 해보자 이 말인가? 아이, 그러다 잡히면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0: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가만 말해야 돼. 우리 모두가 함께 섬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몇 사람이라도 우선 이 섬을 빠져나갈 궁리를 해보는 게 어떤가? 다들 어찌 생각하는가?
1: 좋아.
3: 지난번에 허락받고 외출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섬을 드나드는 배들이 많던데 그 배들 중에서 한 척을 훔쳐 타고 도망치면 되지 않을까? 훔쳐.
2: 아, 이보기들, 설사 운 좋게 배를 타고서 이 섬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나침반도 무엇도 다 빼앗기고 없지 않은가?
3: 나침반 없어도 방위를 이미 파악해두었어. 어차피 일본으로 가야 하는데.
1: 그렇지, 그렇지.
3: 해가 저쪽에서 뜨니까 여기 동남쪽 방향으로 쭉 항해를 하면
1: 그렇지, 그렇지.
3: 일본이 나올 거야.
1: 일본의 낭가사키에 가면 우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소속 상단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고국에 돌아가서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야.
0: 좋아. 낭가사키에만 가면 설령 우리나라 동인도 회사 상단을 못 만나더라도 영국이나 포르투갈 상단에게 부탁해서 사정을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
1: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단 우리들 중 한 명이 이 집을 빠져나가서 타고 나갈 배를 물색해 놓으면 나머지 인원도 뒤따라 나가서 그 배를 타는 것이.
2: 아무 배나 타고 항해를 시작하면 안 되지. 일본에 닿을 때까지 먹을 양식과 물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실려있는 배를 선택해야지.
3: 알았네, 알았어. 그럼 내가 일단 이 집을 빠져나가서 타고 달아날 배의 위치와 조수 시각을 확인하고 올 테니까 다들 준비하고 있으라고.
1: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고.
3: 경계가 산만하니까 조심해서 나가야 돼.
1: 저쪽 돌담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야 해.
2: 들키면 안 돼.
1: 조심.

0: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탈출을 모색한다면서 어쩐지 매우 즉흥적이고 허술하게 보이죠? 그건 그렇고요. 이들이 제주도에 떠밀려와 있으면서도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면 유럽의 상단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시기에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해상무역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1: 차이나하고 재팬 사이에 코리아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가봤자 뭐 이렇게 무역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역도 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데 재팬에 대해서는 무역에 대한 정보가 산처럼 쌓여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치 외구들이 왔던 그 직항로를 타고 마카오에서 뭐 홍콩 들리기도 하고 타이완 들리기도 하고 쭉 나와가지고 바로 나가사키로 가는 것이죠. 나가사키는 임진왜란 전만 해도 엄청난 국제 항구예요.
0: 그러면 일본과 달리 당시 조선의 해상 활동은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와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 조선의 항해술이 생각보다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습니다. 신라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직항으로 이제 배를 통해서 장보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항해술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모든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 관선들의 규격이 우리가 파목선이라고 하는 그 배의 양식으로 통일됩니다. 이 배를 가지고 원거리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바닷길로 간다 그래도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안 항해라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의 항해를 해서만 북경으로 갈 수 있는 식의 항해술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삼면이 바다라고 하더라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 우리는 배 타고 나가봤자 차이나 아니면 재팬이에요. 근데 전부 강대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뭘 약탈해온다거나 뭐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명나라가 딱 중원을 통일한 다음부터는 앞으로 사신들은 배로 오지 말고 땅으로 와. 북경으로 와.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항해 기술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유교적인 그 가치 개념 때문이라고 봐요. 이것은 뭐 이렇게 장사한다거나 무역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장려하지 않죠. 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산다. 그러니까 오히려 섬이나 연안가에 대한 인식이 조선은 건국 초부터 부정적이었어요.
0: 오직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사대를 해왔기 때문에 기껏해야 서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연안 항로의 백길 이외에는 해상을 통해 외부 세계와 교류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른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상업 행위를 말업, 즉 말단의 직업으로 천시해온 풍토 역시 해양로의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제주를 탈출해서 일본으로 가겠다는 이들의 탈출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멜 표류기의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3: 우리는 항해에 필요한 물자를 실은 배가 해안에 정박해 있으면 그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중 한 명이 담을 넘어서 해안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랬는데
4: 자자 내가 담을 넘을 테니까 내 엉덩이를 받쳐서 올려주게. 자, 어서 자, 자.
5: 아이고, 큰일 났다.
4: 경배에 뚫겨버렸어.
3: 개가 짖는 바람에 경비병이 눈치를 챘다. 워낙 경계가 삼엄했던 탓에 우리는 제대로 움직여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0: 그러나 그들의 탈출 시도는 계속됩니다. 넉 달쯤이 지난 5월 초 항해사를 비롯한 5명의 선원들이 외출 허가를 받은 뒤에 숙소를 나가서는 바닷가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배를 훔쳐 타고서 제주도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2편 네덜란드 표착인들 제주도 탈출을 시도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어찌 장군이 제 목숨을 앞장서서 구하겠느냐?
1: 아빠, 오지 오면 안 돼.
2: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과 그 딸 고타소의 머리를.
3: 김품석, 여왕께서 끔찍이도 아끼시는 김춘추공의 사위다, 이 말입니다.
4: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은 백제와의 전쟁뿐이야.
5: 서부전선이라면 암양주를 말하는 겁니까?

와이파 한국인 205번째 풍월주 김유신 41번째

0: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1: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자식 없는 내가 어찌 상상이나 하겠느냐. 하지만
0: 고타소를 위한 복수 혈전이 아닙니다.
2: 춘추공은 대하성을 잃은 책임론으로 현 정권이 타격을 입을까 염려되어
1: 고구려가 우리 신라와 동맹을 맺겠느냐?
2: 고구려는 수나라의 백만대군을 물리친 강대국가입니다.
0: 우리 신라와 고구려가 동맹국이 되면 아마도 백제는
1: 고구려는 오래전부터 우리 신라보다는 백제를 좋아했어.
2: 얼마 전 고구려에 큰 반란이 있었고 그 결과 연개소문이라는 자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1: 대왕이 끔찍하게 살해되었다고 하더군.
0: 어쨌든 연개소문은 그 전에 정권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추구할 테니 연개소문을 잘 설득하면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3: 대야성을 포함해 낙동강 서부전선 40여 개 성을 백제에게 빼앗기며 정치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선덕여왕은
1: 가거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해. 이곳으로.
0: 신 김춘추! 백제의 멸망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3: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고구려와 동맹을 맺기로 결정한다.

0: 장군 김유신을 암양주 군주로 임명한다.
1: 신라의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새로운 국경지대가 된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 일대에 위치한 암양주.
2: 나 김유신은 암양주의 군주로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 군사적 요충지가 된 암양주의 군주로 승진하는 김유신. 김유신의 나이 40 후반의 일이었다.
2: 젊은 목소리로 공격하라!
1: 김춘추와 천안 매부 사이가 된 후 낭비성 전투를 통해 신라 전역에 이름을 날리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 언젠가 한 번은 다가올 기회를 엿보며 칼을 갈아야 했던 김유신은 중년의 나이가 돼서야 군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다.

0: 암량주의 군주가 된 김유신을 위해 파티가 계속되던 밤.
1: 나라의 안위가 유신공의 어깨에 달렸어요.
2: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1: 고구려가 우리의 지원군 요청을 수락한다면 빠르면 이번 겨울쯤 반드시 백제에게 받은 만큼, 아니 묻고 더블로 돌려줄 겁니다.
0: 대야성의 서력을 다짐하는 김춘추. 그러나
2: 지금까지의 분위기상 고구려가 백제를 멸망시키는 일에 그리 쉽게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1: 병력을 지원받는 일이 어렵다면 우리와 백제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 신라의 뒤통수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내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2: 소문에 의하면 고구려의 연계 소문이 과격하고 충동적인 인물이라 리액션조차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1: 그런 인물이기에 백제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 신라와 동맹을 맺을 확률이 높은 게 아니겠습니까?
2: 저한테 화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전 춘추공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0: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평양성의 외교사절로 입성하는 것은?
2: 평양성은 호랑이 굴입니다.
0: 자칫 김춘추가 인질로 잡히는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
1: 60일이면 충분하겠죠. 만약 내가 평양성에 입성한 후 60일이 지나도 컴백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잔이 공과의 마지막 잔이군요.
2: 춘추공께서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내 말에 말벌굽이 평양성은 물론 사비성을 짓밟을 겁니다.
1: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0: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아프겠다 각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3: 김유신!
1: 김춘추!
3: 크로스!
0: 피로써 맹세를 다지며 합체를 선언하는 김유신과 김춘추.

0: 백제 공격을 위한 병력을 요청하기 위해 외교 사절단을 이끌고 고구려로 향하는 김춘추. 642년 여름이 지나고 신라가 대성 전투에서 패배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무렵, 고구려에선
1: 연계소문이란
0: 핫한 인물이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한다.
1: 뭐야? 성이 천씨란 설도 있고 이름이 계금, 천계금?
0: 이름은 물론 출생년도마저 불명확한 미스터리한 인물 연계소문. 연장을

0: 전하, 고구려의 운명은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나라를 공격해서 고구려의 운명을 개척하여 주시옵소서.
1: 고수전쟁에서 승리한 후 틈만 나면 중원정벌을 부르짖었던 고구려 최고의 관직인 망리지 연태조. 연개소문은 바로 그 연태조가 나이 50이 넘어 얻은 늦둥이로.
2: 야, 까라! 안 까라?
1: 어린 거 맞아? 어려서부터 주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하며
2: 꾸라! 안 꾸라?

0: 무릎을 꿇렸다.
1: 아이고, 시장이, 우리 아들 태주문,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0: 아버지 연태주의 비호 아래 자유분방하게 성장하던 연개소문은 질풍노도의 사춘기 파도를 넘기 직전.
1: 아빠!
0: 갑자기 아버지 연태조가 세상을 떠난다.
2: 저 아마 사춘기일 겁니다.
3: 근데 이게 나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
0: 당시 환갑을 바라보고 있던 고려 27대 왕 영유왕.
4: 이 무법대로라면 연개소문이 아버지 연태조의 관직을 물려받아 막내지가 된단 얘긴데.
0: 아버지의 관직이 그대로 아들에게 상속됐던 고구려.
4: 감당이 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하.
2: 아비는 그 아들의 거울입니다. 연개소문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3: 알어. 아 근데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는 곤란해. 아 연태조의 시신이 식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조정 안팎에 막내지를 추종하던 자들이 막 응?

0: 여기저기 막 그냥 그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1: 연계 소문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2: 성격이 포악하고 과격해서 칼을 다섯 자루나 메고 다니던 아이다 이 말입니다.
0: 아니, 칼을 갖다가 다섯 자루나?
3: 당시 고구려의 소년들은 자신의 용맹함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칼을 여러 자루씩 메고 다니며 사냥을 즐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연개소문의 경우를 문제 삼았던 대신들은
1: 당나라가 기다려 하면은 기다리고
2: 먹어 할 때 먹고
1: 손하면 손 주고
2: 발하면 발 주고
1: 하이파이브 하면은
2: 하이파이브 해주고
0: 아이 대신들 잘 좀 맞춰봐.
1: 죄송합니다.

0: 당나라와 화친을 주장하는 온건파로. 전쟁을 불사하던 강경파의 선봉장 연개소문의 아버지 연태주와는 정치적으로 오랜 시간 대립각을 세웠던 세력이다.
1: 화근을 키우시겠습니까? 이 연태조의 DNA를, 그것도 한 세대 진화된 DNA를 타고난 아이입니다.
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개소문은

0: 이현 씨 가문을 고려 역사에서 그 삭제하려고 그 작전이 들어간 것 같구나.
1: 아니, 작전이라뇨? 무슨 작전이야?
0: 아이, 어떻게 그 알려줘? 알려주면은 뭐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아야야야야, 아니다, 아니야. 그 나쁜 남자인 네가 그 할 리가 없지.
1: 아니,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요?
0: 네가 진정한 사내라면 말이다.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선 때로는 네 자신도 버릴 줄 알아야 해.
1: 나를 왜 아니,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겠지?
0: 아니, 물론이지. 아주 잠시란다. 잠시.

0: 명제 선물은 칼이 다섯 개? 이기찬.
1: 우와, 나 한 자루만 줘요. 허영.
2: 연계 소문은 연계 소문 아니고 연계 소문입니다. 조민수는 조민수 아닌데 조민수.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호룡곡산을 찾아갑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인천광역시 중구에 속해 있는 곳이었는데요. 지난 7월 1일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호룡곡산은 드라마 천국의 계단 촬영지인 무의도에 있는 산인데요. 그리 높은 산이 아니라서 1년 내내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의 여행지인 호룡곡산을 찾아가려면 우선 무의도로 가야 합니다. 무의도는 이름이 참 예쁜 섬인데요. 무의도라는 이름은 섬의 형태가 마치 춤을 추는 선녀의 옷자락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무의도 주변의 바다는 짙은 안개가 많이 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안개 때문에 걱정

풍경이 많았을 텐데요. 안개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무의도가 좋은 길잡이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무의도는 20여 년 전만 해도 일부 산악인들이 가끔씩 찾는 한적한 섬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무의도 건너편에 있는 잠진도에서 배를 타야만 이 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2019년에 개통한 무의대교를 통해서 편리하게 무의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적한 섬이었던 무의도는 지난 2003년에 영화 실미도가 개봉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해에 방영된 천국의 계단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무의도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영화 촬영지인 실미도는 무의도 앞에 있는 작은 무인도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썰물이 되면은 무의도와 실미도 사이에 70m 길이의 바닷길이 열리는데요. 이 바닷길을 따라 실미도로 들어가서 섬 주변을 가볍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호룡곡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호룡곡산의 들머리는 무의도의 남동쪽 끝머리에 있는 광명항입니다. 광명항은 샘꾸미 선착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선착장 근처에 호룡곡산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호룡곡산 등산로는 그리 험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제법 가파른 길이 나타납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15분쯤 걸으면 곧이어 암릉길과 능선길이 이어지는데요. 조금 힘이 들더라도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바다의 정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등산로 중간에 바다를 바라보기 좋은 두세 군데의 바다 조망대가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호룡곡산 산행을 시작해서 4, 50분쯤 지나면 마침내 호룡곡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룡곡산 정상은 무의도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인데요. 무의도의 낙조 명소인 한악의 해수욕장과 함께 실미도의 일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호룡곡산 정상에서 미리 준비해간 차와 간식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호룡곡산 정상에서 하산할 때는 들머리의 반대 방향에 있는 잿배기 고개로 내려오면 됩니다. 호룡곡산에서 잿배기 고개까지의 거리는 1.4km인데요. 이 가운데 1.1km가 산림욕장을 겸한 자연생태 탐방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가파른 하산길이지만 내리막길이라서 2, 30분이면 충분히 잿배기 고개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호룡곡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에 살리라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를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산 후 산모들은 체중 관리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체중은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무조건 빨리 급하게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할까

0: 싶기도 합니다. 출산 후 체중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임신 전과 후에 체중 변화는 당연한 거겠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서 몸에서 여러 가지 체중 변화도 있고 신체 변화도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네.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출산하신 산모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산후풍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제 체중이 늘까 봐 오히려 출산하고 나서 몸이 회복되지 않을까 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체중도 적절히 잘 빼시면은 오히려 출산 후에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뭐 체중이 늘까 봐 좀 걱정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부터 출산까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체중이 증가하나요? 차이가 큰 것 같기도 하던데요.
1: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10일에서 15kg 정도 이렇게 체중이 늘 수 있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체중이 절대적으로 몇 kg가 늘어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임신 전에 BMI 그러니까 우리 비만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 체중 증가하는 권장량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BMI 정상이 한 23에서 25 전후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정상 체중이라고 하면은 한 11에서 16kg 정도 체중이 늘던 거는 좀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아래인 BMI 18.5 이하인 저체중인 경우는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체중이 늘어서 12에서 18kg 정도 체중이 늘어도 뭐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과체중인 분들 BMI가 25 이상이고 30 아래인 사람들은 오히려 7kg에서 11.5kg 정도 느는 게 권장이고 오히려 이제 고도비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BMI 30 이상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5에서 9kg 정도만 체중이 늘은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내가 임신 전에 준비하면서부터 나의 비만도 또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적정 체중이 좀 느는 권장량이 다르고 그런 것이 임신 중에 있는 건강 상태라든지 오히려 이제 태아의 그런 건강 상태와도 관련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 임신을 하고 주차수로 보면 어느 정도 시기부터 체중이 증가하나요?
1: 그렇죠. 우리가 임신 주기를 보면 대체로 이제 3주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임신 초기라 그러면은 이제 3개월, 그러니까 한 1주에서부터 12주 정도까지가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뭐 아직 이제 태반도 만들어지고 뭐 입덧도 조금 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임신 초반이라서 좀 여러 가지 불안하고 이제 식욕이 좀 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평균 1kg에서 2kg 정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기라고 하는 이제 임신 4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입덧도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분들도 있고 체중이 좀 늘고 이제 크기가 좀 이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태아가 이제 만들어지고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크기 성장을 하는 거는 보통 20주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좀 급속하게 또 체중이 좀 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뭐 한 4에서 6kg 정도 이제 늘 수도 있고 또 임신 후기가 돼서 보통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이때도 이제 4에서 6개월이 되는 는데 또 마지막 달에는 체중이 또 갑자기 늘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임신 주수에 따라서 체중 변화는 다르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몸 상태나 이런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하면서 본인의 적정 체중을 임신 주수에 따라서 맞게 가는지는 매번 좀 진료를 받을 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0: 이런 체중 증가가 갖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그렇죠. 우리가 체중 임신 중에 체중은 당연히 이제 살을 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필수적인 생리 변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아기도 체중이 느는 거고 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또 양수도 있는 거고 또 태반도 적정하게 또 잘 자라야 되고 자궁도 그거에 맞춰서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이 뭐 1kg에서 3kg 정도까지 잘 늘어나야지 외부 충격에도 보호가 되고 영향을 주는 데에도 또 보호가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또 많이 찌는 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만약에 예를 들면 양수가 부족하다. 그래도 아기에게 또 문제가 돼서 뭐 조산기가 있거나 또는 저체중아가 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체중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가 돼서 과체중이 됐을 때에는 임신성 당뇨의 위험들이 또 요즘에 또 많이 있어서 신경을 쓸 수

0: 수도 있고 뭐 임신성 고혈압이나 뭐 임신 중독증이나 또는 이제 뭐 거대하다든지 또는 뭐 재앙절개 위험들이 높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요즘에 어떤 분들은 뭐 작게 나와 크게 키운다 이거보다는 예. 적정한 체중으로 이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임신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네. 임신 전과 비교했을 때요 체중이 늘었지만 출산 후에는 원래 체중으로 회복이 필요하긴 하죠.
0: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분만 하고 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아기도 나가고 어떤 출혈도 있고 양수도 빠지니까 짠하고 분만 직후에 체중이 다 회복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10달 동안 천천히 체중이 늘고 내가 뭔가 변화가 되어 있고 대사도 또 그 체중에 맞춰서 진행이 됐던 것만큼 또 분만 후에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내 체중이 진행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출산 직후에도 체중이 정말 아기가 뭐 3kg에서 나갔는데 뭐 체중은 뭐 1, 2kg 정도밖에 체중 변화가 없다는 분들도 있고
1: 그러니까요.
0: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체중대는 체중이 빠지고 내 몸이 건강한 생리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시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너무 빨리 빠지는 것이 꼭 회복이 잘 되거나 좋은 거는 아니라고 꼭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출산을 경험한 분들은요. 출산하자마자 배가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은 속도전이 아닌가 봐요.
0: 그렇죠.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체중이 빠지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 산모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오히려 초급반부터 빨리 살이 빠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몸도 좀 빨리 회복이 되고 몸도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출산, 임신과 출산 과정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뭐 출혈도 많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재앙절개라면 뭐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런 중대한 그런 과정을 겹치고 났는데 바로 내가 가서 운동을 뛰러 가거나 사우나를 바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몸을 속도전으로 빼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회복하고 그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빼는 마라톤과 같이 꾸준하게 갔을 때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이지 오히려 이게 초기에 너무 빨리 빠져서 짠하고 배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면은 오히려 출산 직후에 지방이 빠지는가요? 근육이 빠질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도 하면서 어디 먹는 영양이 좀 충분히 좋았을 텐데 오히려 출산 직후에 너무 힘들면은 오히려 살이 많이 팍팍 빠지는 분들 뭐 일주일 만에 빠졌어요. 뭐 열흘 만에 빠졌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회복되는 과정에서 한 2, 3개월 있다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뭐 폭풍 요요처럼 다시 체중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이때 기초대사량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 먹는 것이 늘어나서 체중이 지방으로 오히려 찌는 분들이 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아주 또 좀 장기적으로 좀 살이 많이 찌는 경우들이 유지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속도전보다는 나의 그런 회복 속도에 맞춰서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회복 속도를 봐가면서 이제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출산 한 달 만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들 하는데 그럼 좀 너무 빠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우리가 한 달 만에 싹 빠지고 뭐 체중이 다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예전대로 간 게 되게 건강하게 회복됐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뭐 산후조리하러 오시거나 하면 한 두세 달째 오시거든요. 딱 말씀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이제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육아 과정이 또 있는데 육아 애들이 이제 정말 뭐 한 3, 4개월 되면 6, 7kg 이제 금방 체중이 늘어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뭐 모유를 주거나 또 이제 안고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필요한 건 근력인데요. 오히려 이제 한 달 만에 다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은 보통 출산 후 3, 4주에는 사실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부종이 빠지는 거고 그거보다 더 빨리 빠지는 거는 당연히 출산하고 한 달 만에 운동을 많이 못하는 거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이 좀 결핍되니까 정말 이제 근육이 좀 빠지고 기력이 더 오히려 빠지는 상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0: 체중은 빠졌는데 오히려 근육도 줄고 체력도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살 빠졌으면 체력이 다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고 또 아기는 또 그만큼 더 커지니까 더 힘들고 그러면 이제 모유량도 줄어들고 오히려 회복될 때 막 뭐 탈모가 있다든지 뭐 피부가 더 거칠어진다든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는 오히려 너무 빨리 빠지는 게 좋진 않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산욕기라고 해서 출산하고 나서 6주 정도까지는 내가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기적의 3개월 뭐 얘기하지만 한 100일 정도까지는 너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1: 그렇다면 출산 후 6개월을 임신 전 체중으로 돌리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그렇죠. 우리가 출산하고 산모들에게 가장 강조할 때 3개월, 6개월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1: 네.
0: 3개월까지는 체력이 회복되는 시기고 그리고 6개월까지는 체중보다는 체형이 돌아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사실 6개월 때 체중이 어떻게 보면 골반이나 어떤 내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오는 시기들이 맞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고 하면 조금 열량도 줄이고 운동도 조금 더 세게 할 수 있는 시기들이 6개월 이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체중이 좀 장기적으로 체중이 얼만큼 남았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한 6개월 때 임신 체중으로 비교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체형 체중만으로 보면은 뭐 3개월, 6개월 또는 이제 뭐 1년 후 돌 때 체중을 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 운동을 할 거냐 할 때에는 6개월까지 내가 모든 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아픈 통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딱 됐을 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6개월이 됐는데도 내가 몸도 아프고 막 산후풍 증상도 있고 뭐 관절도 아프고 제대로 운동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오히려 좀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조금 더 힘든 시기여서 오히려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 그런데 이렇게 출산 후에 체중을 회복하는 일이 쉽진 않을 텐데요. 성공률이랄까요? 실제 어느 정도일까요?
0: 그렇죠. 뭐 이 성공률이라고 해서 체중을 회복하는 거는 뭐 평균적으로 뭐 한 1년이 지나면은 한 1, 2kg 정도 체중 남다. 그러니까 우리 돌 때 정도 되면은 한 1, 2kg 정도 남는다고 하는 게 또 평균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보통 이제 목표한 거보다 한 1, 2kg에서 조금 더 뭐 체중이 좀 늘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뭐 그냥 단순 체중보다는 오히려 내가 통증도 없고 산후풍 증상도 없고 오히려 이제 운동에 능력들이 좀 좋아지고 하는 것들에 좀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체중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육아 환경이거든요.
1: 그렇죠.
0: 결국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육아에 도와주거나 적극적인 가족이 많아서 내가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고 내가 육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굉장히 회복이 빠를 거고요. 근데 만약에 혼자서 좀 이제 그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잠시도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아기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으면 아무래도 집에서 활동하는 능력들은 좀 떨어져 있고 피곤하니까 나는 운동도 못 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또 회복이 좀 더딘 경우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임신 전에 운동을 했거나 근육량이 좋은 분들이 오히려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 전에 나는 저희 이제 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임신 전에도 정말 뭐 마라톤도 잘 뛰고 운동을 잘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 좀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운동을 더 빨리 시작하는 분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출산하고 100일 되기 전에도 막 5kg, 10kg씩 좀 달리는 거를 충분히 뭐 시간은 그렇게 뭐 단축되진 않지만 충분히 이제 그 기간 동안 해도 뭐 관절 안 아프고 운동량을 늘릴 수 있으면은 오히려 체중 회복도 잘 되고 뭐 골반도 잘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임신 전에도 이제 운동이 굉장히 적고 근육량이 적었던 분들은 오히려 회복이 좀 더딘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1: 예, 앞서 6개월이 이제 체형이 돌아오는 시기라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체중보다 중요한 건 체형이라고 또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이 여성에게 있어서 골반이 벌어지고 이제 골반이라고 하면은 우리 뼈에 있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이제 천장 관절이라든지 뭐 치골 결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 무릎도 틀어지고 골반도 틀어지고 하는 체형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체중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인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벌어져서 분만 출산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벌어지는 시기가 임신과 임신 출산 후 6개월까지 기간이라서 이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굳어버리면은 골반도 틀어져 있는 상태로 되면은 나중에 운동하려고 해도 허리도 아프고 또는 뭔가 또 오히려 이제 뭐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뭐 허리가 좀 안 좋다 또는 뭐 다리가 뭐 좀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시기들, 그러니까 출산하고 3에서 6개월 정도 시기에서 골반의 위치가 돌아가려면은 그 골반과 관절 사이에 인대들이 힘을 받아서 수축을 잘해야 되는데 살을 너무 빨리 빼면은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도 약해지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 오히려 체중은 빠진 것 같은데도 아직은 엉덩이도 이제 어떤 청바지를 입으면은 좀 골반이 낀다든지 하는 식으로 골반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체중은 다 빠졌는데 체형은 안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통증도 오거나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손목 발목도 다 아프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런 통증들이 오면은 정말 아무것도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다이어트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체중도 중요하지만 체형까지 같이 좀 회복되는 시기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기에만 이 체형을 조절하는 게 가장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과 관련돼서는 체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후 회복에 따라서 단계별 다이어트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량을 제한을 하거나 뭐 좀 굶거나 또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뭐 운동 강도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랬을 때 첫 3개월까지는 어쨌든 저는 칼로리 제한, 열량 제한은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고 대신에 음식 종류는 좀 바꾸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임신 기간 동안 못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맵고 짜고 좀 자극적이고 뭐 내가 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뭔가 좀 임신 중에 못 먹었던 거를 출산하고 났더니 막 먹게 되는데 대체로 그런 음식들이 살을 오히려 찌게 하는 음식들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부종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식사를 잘 해도 그냥 부종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는 시기고 보통 6주까지가 산욕기라고 해서 이때는 여러 가지 자궁도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고 뭐 관절도 좀 되고 염증도 있으면 안 되고 또는 출혈이 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까지는 또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이 골고루 있어야 되지 오히려 뭐 육아하는데 바쁘니까 그냥 간단히 때운다고 하면은 오히려 체력이 회복하거나 내가 피를 재생하는데 그런 원재료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3개월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통증도 없고 체력이 다 회복됐다면은 어느 정도 열량 제한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6개월 지나서부터는 이제 보통 이 시기는 이유식도 시작을 하고 또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꼭 어떤 영양물을 충분히 챙겨야 되는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지나서부터 조금 열량 제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일반 다이어트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도 6개월 이후가 더 좋습니다.
1: 단계별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럼 산후 체형 관리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어떤 차이로 보면 될까요?
0: 네, 기본적으로 출산 후에 체형 관리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평소에 너무 빨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좀 실패합니다. 또는 그러니까 오히려 충분히 내가 체력이나 근력이나 또는 뭐 우리 피도 좀 만들어서 채워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정상이라고 해서 내 피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분만하면서 여러 가지 뭐 출혈도 있고 또 애기에게 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다시 내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충분히 회복이 되고 우리가 기혈이 회복이 충분히 되는 걸 먼저 한 분들이 나중에 운동을 더 잘할 수가 있고 힘도 나서 좀 열심히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출산하고 무조건 휴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너무 이제 육아가 힘드니까 예. 운동을 안 하고 아 운동할 여유가 없어요라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반이 돌아온 데는 이제 6개월 출산 6개월까지 자꾸 자극을 주면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원래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1: 네.
0: 너무 휴식을 하는데 육아하는 단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바닥에 이제 앉거나 무릎 뭐 발이 위에 아기를 이제 안고 있거나 하면은 골반이 벌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1: 아.
0: 그럼 하루 종일 이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또는 육아를 하면서 그런 나쁜 자세로 되어 있는데 운동이나 이런 걸 해서 자극을 다시 줘서 이거를 원점으로 돌리는 걸 노력을 안 한 시기가 길수록 골반이 돌아오는 시기는 늦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
1: 네.
0: 보통 자연분만 하시면은 출산 직후부터 크게 뭐 회음절개나 이런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제왕절개 하셨으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상처도 안 물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지나다부터는 살살살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하셔서
1: 네.
0: 지금 얘기하는 운동들은 뭐 그렇다고 막 밖에서 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골반 주변으로 하는 스트레칭이나 뭐 여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하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체형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동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그렇죠. 이제 제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운동을 빨리 하시면 좋다고 했더니 운동을 너무 강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한두 달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관절통이 심해져서
1: 예.
0: 이제 운동을 못해서 오히려 한 진짜 6개월 있다 오셔가지고 회복이 더 더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출산하고의 그런 운동이나 체형 관리는 계단식으로 운동량이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전에 이제 본인이 했던 운동력을 생각하면 안 되고
1: 네.
0: 어떻게 보면 정말 아 나는 체력이 바닥이다. 정말 근력도 없고 관절도 다 벌어져서 인대가 늘어져 있는 상태니까 누워서 하는 운동들, 스트레칭들 또는 가볍게 뭐 다리를 누워가지고 뭐 케겔 운동처럼 한다든지 뭐 프랭크나 우리 브릿지라 그래서 약간 엉덩이를 좀 움직여주거나 또는 무릎을 세우고 있어서 몸을 한번 온몸 비틀기처럼 이렇게 살짝살짝 해보면서 통증이 있으면 그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통증이 없으면 하고 또는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을 했다가 또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 조금 해보고 또 이제 서서 하는 운동을 해보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단계별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하면은 좋고 이럴 때 옛날처럼 뭐 무게를 너무 빨리 든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들이나 뭐 이런 어디 가서 배우는 거를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100일 이후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출산 후에 체중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승철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 거절 불안이네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다룬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최근에 은둔 청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 네.
1: 2024년 통계인데 확인된 은둔 청년이 54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0: 네.
1: 청년 20명 가운데 한 명이 2년 넘게 지금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통계가 늘 정확하지 않죠. 않습니까?
0: 네.
1: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은둔 청년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 네.
1: 은둔 청년 뭐 어떤 이유로든 대인 기피가 생긴 겁니다. 이걸 정신의학에서는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는데
0: 네.
1: 거절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0: 네.
1: 창피함, 수치감, 굴욕감을 느끼거나
0: 네.
1: 자신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예 관계 형성 자체를 피하는 거죠.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0: 네.
1: 반복된 실패 경험, 거절에 대한 불안이 사람을 방 안에 가둬버리는 건데요.
0: 네.
1: 최근 어떤 식으로든 혹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0: 아, 그렇죠.
1: 있으셨군요.
0: 네.
1: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0: 아유,
1: 저는 식당에 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0: 네,
1: 자리가 만석이라고 거절당했는데요. 사실 그런 종류의 거절도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0: 아, 그렇죠.
1: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0: 네.
1: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어떤 기획안을 준비를 했는데 킬당할 경우가 있죠.
0: 아유, 그런 경우 있죠.
1: 단톡방에 분명히 있는데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해요.
0: 네.
1: 이거 내가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개팅 상대가 내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이 없을 때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마음의 상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오버싱킹을 하기 시작하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시작됩니다.
0: 네.
1: 진화 인류학자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인 서울대학교 박한선 교수는 이 낯익은 고통에 거절 불안이란 이름을 붙이고 왜 요즘 익십이라고 하죠.
0: 네.
1: 네. 읽었는데 씹히는 거, 손절
0: 예.
1: 이런 것들 강박이라든가 회피 또 관계 집착이나 자기 소멸에 이르기까지
0: 네.
1: 우리 일상 가운데 거절 불안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거절 불안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면서 그리고 유쾌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저자가 진화 인류학자이면서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셨는데요. 이력이 좀 특이하네요.
1: 그렇죠. 그만큼 인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0: 네.
1: 깊은 겁니다. 인류학과 교수이면서 정신과 전문의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저자는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 좌충우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관심과 호기심으로 진화 인류학과 임상의학을 함께 공부했다고 그래요. 이번 책을 통해서 박한성 교수는 거절의 경험이 낳은 불안과 모순의 심리학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불안 그리고 이 모순이 뭔가 마음의 병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안기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건데요. 저자는 책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실험에서 온라인 공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소외당한 피실험자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공을 못 받아요.
0: 아, 예.
1: 그 사람의 뇌를 스캔한 건데 이 사람의 뇌에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느끼는 신체 통증과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 발견했다고
0: 네.
1: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물리적인 부상과 통증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상처, 그러니까 은유가 아니라 진짜 몸의 상처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뇌는 받고 있다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책은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자가 전공한 정신의학과 진화인류학을 바탕으로
0: 네.
1: 그리고 다양한 언어권,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절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또 왕따라든가 집단 또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를 해야지 뭔가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0: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통찰로 바꾸는 자기 이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참 마음의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과 뇌에서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놀랍네요.
1: 그렇습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실험이죠.
0: 네.
1: 그러니까 거절 불안의 상처가 몸에 난 상처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0: 네.
1: 정신의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거절 불안의 모습에 각기 다른 진단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자면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메뉴 고르는 것조차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있죠.
1: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불안장애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은둔청년 같은 경우를 우리가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0: 네.
1: 부릅니다.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매달리고 의존하고 달라붙는 이런 걸 우리가 의존성 인격장애라고 부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집착하는 이것도 병인데요. 분리불안장애라고 부르죠. 감정의 극단을 오가는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시선을 갈구하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도 있습니다.
0: 네.
1: 이게 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절 불안의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저자는 이게 모두 네.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원초적 감정의 다양한 형태와 변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절에 대한 불안, 예를 들어서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이걸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성격의 문제
0: 네.
1: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출구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출구를 모르는 사람이 병이 되는 거죠. 책은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미로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0: 네.
1: 미로의 안쪽에는 어떤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깊은 뿌리에 도사리고 있는 거절 불안의 뿌리는 무엇인지 직접 마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거절 불안이 늘어나는 이유는 거절 당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만큼 자존감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노력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저자는 네. 특히 아주 고도의 경쟁사회, 압박 강도가 너무 센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이중의 거절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까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람마다 거절 불안이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처럼
0: 네.
1: 각 사회와 문화권도 역시 거절에 대한 다른 대처 방식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서는
0: 예.
1: 내가 남들 눈에 좀 우습게 비칠까 봐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게 두렵죠.
0: 그렇죠.
1: 이게
0: 네.
1: 사실 이런 것들을 실체화하는 단어가 우리 바로 체면입니다.
0: 체면. 그러네요.
1: 동양에서 체면 되게 따지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체면이 훼손당하는 건 민망함을 넘어서 내 존재가 무시당했다.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어떤 거절의 형태, 회피 반응이 체념으로 나타난다. 체면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반면 서양에서는 거절 불안이 능력주의와 결합이 된다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보통 실력이 모자란 걸 들킬까 봐 두려워하죠.
0: 그렇군요.
1: 서구 사회에서는 예. 실패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무능, 게으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가만히 있어봐. 우리나라는 동양인데 동양의 거절 불안의 모습과 네. 서양의 거절 불안의 모습이 다 갖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거든요. 체면도 지켜야 하고 네. 능력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0: 그렇네요.
1: 고개를 숙이면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고요. 네. 고개 들면 어떡하죠? 버릇없다고 혼납니다.
0: 참 어렵네요.
1: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사회라는 거예요. 네. 저자는 이러한 한국인의 모습이 거절 불안이 사회와 얼마나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최근 들어서 앞서 우리가 은둔 청년 이야기했지만 대인관계 공포라든가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남들에게 괜찮게 보이려고 너무 오랫동안 애쓴 나머지
0: 네.
1: 정말로 괜찮지 않게 된 경우다라고 책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0: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거절에 대한 불안감은 갖고 있잖아요. 지나친 게 문제인 거죠?
1: 그렇습니다. 책은 거절 불안의 근원을 인간의 진화사에서 찾고 있어요.
0: 네.
1: 진화 인류학자다운데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네. 사실 홀로 남겨진다라는 게 인류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0: 그렇죠.
1: 사자와 하이에나에게 혼자 있는 인간은 가장 쉬운 먹잇감이었어요. 네. 그래서 수백만 년의 진화사는 우리 뇌에 이 공식을 강력하게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0: 네.
1: 혼자 있는 건 위험하다. 그 결과
0: 네.
1: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에 민감하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재설계해왔다라는 거죠.
0: 네.
1: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거절 불안은 결함이 아니라 네. 인간이라는 종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삶에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이 과거의 생존 방식이 오늘날 21세기에는 오작동한다는 겁니다.
1: 아.
0: 저자는 예. 이 지금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한 화재 경보기가 끊임없이 울려대는 고장난 화재 경보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네. 우리는 혼자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는 사바나에 살지도 네. 않고요. 사자를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네. 뇌는 계속 이런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하루에 수백 명과 상호작용하고 있어도 잠깐의 실수도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어도
1: 네.
0: 뇌는 이걸 되게 중대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왜 우리가 요즘 포모 신드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Fear of missing out, 나만 제외됐다라는 이 두려움, 다들 주식 투자로 돈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네.
1: 그렇네요. 네.
0: 다들 인정받는데 나는 계속 거절당하네.
1: 네.
0: 이런 감정이 반복이 되면 이게 병이 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참 거절 불안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병리적인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뭘까요? 좀 제시가 되고 있나요?
0: 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네. 우리 사회도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저자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 수치심, 자기 비난 이건 사실 순수한 개인의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1: 네.
0: 우리 사회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일종의 통제장치의 일환이라는 거죠. 거절 불안의 흔적은 종교와 신화 속에도 깊게 새겨져 있다. 이 대목도 흥미로운데요.
1: 네.
0: 성경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신에게 거절당한 분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역설적인 건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사실 다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됐고요. 부다도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채 떠돌이가 됐을 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자는 이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 역설 속에서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절 불안이 우리에게 분명히 큰 상처를 준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인간을 더 깊은 성찰과 성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1: 네.
0: 그래서 거절 불안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결함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하나의 존재론적인 모습으로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거절 불안도 우리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거절 불안을 그래서 몰아내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내가 어느 지점에서 왜 거절 불안을 느끼는지 이해하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0: 그렇습니다. 내가 왜 상처받고 있는지
1: 네.
0: 왜 내가 지금 이 관계 이 모험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건지 나는 왜 거절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이걸 온전히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불안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1: 네.
0: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1: 네.
0: 우리가 느끼는 불안 가운데 사실은 상당수가 정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 그렇네요.
0: 제대로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익십 하나 해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병으로 규정하지 말고
1: 네.
0: 자기 혐오를 자기 이해로 바꾸고 두려움을 성찰로 바꾸는 방법을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1: 네.
0: 우리가 거절 불안의 다양한 얼굴과 그림자를 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마법처럼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1: 네.
0: 똑똑히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거절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0: 상대의 거절을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 좀 적당한 거리감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거절 불안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신해철의 길 위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뜻깊은 공모전이 마련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창작 도예와 생활용품 도예 이렇게 두 개 부문으로 진행이 되고요. 개인과 팀 모두 참가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응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개성과 재능이 담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완료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활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접수된